상세한 내용은 저녁 7시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위로 밀려난 우리 대표팀이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려났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이기며 승점 4점으로 2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오늘 승리로 12개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고 1승 2패 승점 3점인 우리나라는 각조 3위 중 상위 8개 팀에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작전을 총괄합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선박 대피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권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다소 덥고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에서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조건이 갖춰지길 기다립니다. 조금 더 시간이 생기면, 조금 더 돈이 모이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뱃사공이 순풍이 불면 노를 젓겠다는 것과 같죠. 또 순풍이 분다고 해서 노를 안 저을 수도 없습니다. 노를 놓으면 배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떠내려갈 뿐이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중요한 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내가 손에 쥔 것을 통해 결정되고요. 그게 바로 배의 키가 됩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것, 오늘 한 번 더 노를 젓는 일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6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은 역시 원탁이 기자들과 함께 하시는 날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이재용 회장과 연달아서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죠. 그리고 29일쯤이면 발표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방안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냐, 혹은 또 일각에선 지역 갈등이냐,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또 주주 가치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그 득과 실을 한번 같이 짚어보실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스페이스X,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상장 직후에 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공모주를 받지 못한 것, 그 여파가 또 파장 이어지고 있고요. 우주기업의 미래까지도 같이 한번 또 논의해 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최근에 또 인기 있는 금융상품, 또 ETF 종류이기도 한데요. 월배당 ETF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이 방식을 활용한 투자금 많이 또 몰리고 있는데요.

0: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종류의 ETF 순자산 총액이 24조 원까지 급증했고요. 상품 수도 50개까지 늘었습니다. 이거는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수익을 또 내게 됩니다.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월 배당을 드리는 그런 ETF 상품인데요. 다만 안정적인 그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해당 주가가 많이 오를 때 급등장에서는 그 수익률을 다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또 분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ETF일까요? 이거 어렵죠? 오, 이성옥님, 1246님 벌써 맞추셨네요.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번 커버드 콜, 2번 콜렉트 콜. 1번 커버드 콜, 2번 콜렉트 콜. 하나는 거는 거고요. 예.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어저께 내드렸던 누가 첫 골의 주인공이 될까요? 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건 정답이 안 나오는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이대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공정을 지을 수 있다. 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공식 발표 아마 며칠 안 남은 것 같고. 일단 반도체 추가 공장, 그것도 이제 클러스터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로 또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상경 기자.
3: 네. 네. 뭐 지금 인공지능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모자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요. 지금 반도체 현재 생산 거점이라는 게 지금 뭐 결국 용인 클러스터 얘기를 하는데 용인 클러스터도 지금 뭐 이거 다 지금 이제 가동하고 나서 이제 생산 설비가 모자라네 해봤자 이미 시간이 늦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도체 업계에서 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용인 클러스터가 이 조성이 되는 그리고 가동을 앞두기까지 그 과정들에서 보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뭐 제자리 걸음도 하고 용수 확보하는 데만 뭐 7년 걸렸다. 뭐 그리고 송전탑 뭐 건설하는 데도 굉장히 마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그 시설을 생산을 할 정도의 어떤 설비를 하는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특히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뭐 인프라, 뭐 전력, 용수 엄청나게 필요하고 짓고 또 장비를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일단은 호남권이라는 데 더 많은 이제 화제 또 관심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왜 호남권일까요?
2: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인프라가 있겠죠. 인프라.
0: 인프라요.
2: 네, 이게 사실 풍부한 전력과 용수인데요. 반도체 공장이 사실 그 전기 먹는 사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뭐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가 메모리다, 뭐 전력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한때 그렇죠. 우리 전력 기기 쪽 많이 뜨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용인 클러스터를 보자면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로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달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백이잖아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100%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호남 쪽에 보자면 아마 호남 쪽 여행하시다가 본 분들 많을 텐데 이 태양광이 엄청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 들으면 이게 전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막상 이제 선로가 갖춰져야지 전기가 가는 이 전선이 있어야지만 수도권으로 전력을 그렇죠.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짓기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0: 그렇죠. 우리 동네로 고압선 지나간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 안 좋아하시죠.
2: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서는 생산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전력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용수도 수도권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확보가 용이하다 보니까 이쪽이 주목을 받는 건데 그런데 사실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바라본 이 결정을 바라보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 인프라라기보다는 정부의 균형 발전의 의지가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해서 5개의 그 거대 광역

0: 권과 세계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발전시키자라는 거예요. 지금 지역 균형 발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모두가 다 지방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면 좋겠지만 네. 그러기에는 사실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그냥 잘 되는 지방 중심으로 좀 몰아줘가지고 그쪽이라도 좀 살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제 남부권 벨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지방을 살릴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정부가 아무리 밀어줘도 소용없습니다. 기업이 들어가야지.
1: 그렇죠.
0: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뭐 얘기 나오는 규모만 뭐 500조 규모 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1: 전체 투자 규모가.
0: 네네. 만약에 이게 되면 그간 조금 소외받았던 이 호남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좀 균형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기대감이고 이걸 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혹시 정부가 팔비 틀어가지고 기업들 여기로 이제 보내는 거 아니냐.
1: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발적으로 먼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최초 보도 단독 보도는 청와대 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뭐 금융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관치냐 아니면 또 필요한 과정을 정부가 서포트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온 보도는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한 내용을 아마 29일 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에 앞서서 나온 보도는 뭐 삼성이 10년간 뭐 1000조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대통령과 기업의 총수가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게 강력하게 반영이 됐을 건데 이걸 우리가 이제 관치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뭐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제가 보기엔 50대 50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의 산업사를 보면 사실 국가주도 산업단지 우리 낯설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이제 국가주도로 이루어진 면이 없지 않고 과거에 보면 뭐 예를 들어 포항제철이라든가 뭐 울산의 석화단지 뭐 창원의 국가산단이라든가 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모두 정부가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을 해주면 이제 기업이 들어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봐왔고 특히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기업의 자본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이제 맞물려 가능한 거거든요. 워낙에 대규모고 인프라가 깔려야기 때문에 실제로 뭐 평택이라든가 뭐 용인의 클러스터도 정부의 뭐 인허가나 인프라 지원 없이는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한편에서는 이제 뭐 이 호남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대구 경북 이런 데서는 뭐 지역 홀대론이 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도 뭐 평당 1,000원 수준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공정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촉구하고 이러기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뭐 기업의 순수한 판단 도 아니고 100% 관치도 아니고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어찌 보면 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그 호남 지역에 그런 기업이 이렇게 부지를 물색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산업적 니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치적 니즈가 조금 교집합이 이루어진 지역이 호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러게요. 사실 뭐 그동안에는 충청권 그리고 뭐 수원 용인 이천 뭐 이렇게 경기권 뭐 이제 그 충청고로 가자면 아산, 청주 이쪽에 반도체 공장이 크고 거기는 반도체 기업들이 알아서 정했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는 더 이상 확장할 곳이 없느냐 뭐 평택 등등 비롯해서 그게 우선이냐 아니면 아예 호남권으로 가는 게 더 나으냐 이것도 아마 기업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3: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게 이거는 뭐 직접 다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에 최초에 호남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이제 표면적으로 아니라고 했는지 뭐 내부에 검토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어떤 설비들을 갖추겠다라는 큰 계획을 가져가는데 많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업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특정한 곳에 이제 용인이나 이런 곳에 산업설비를 짓는 생산설비를 짓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정부나 이제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지자체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군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충분한 조금 뭐 지원이 있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1: 뭐 용인 지역에서도 좀 심심치 않게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소식이 좀 들려오기도 했죠. 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만약에 호남에 그런 반도체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

0: 생긴다면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중심으로 갈 거냐 아예 진짜 회로 긋고 쌓아 올리는 전 공정까지 갈 거냐 요것도 또 하나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1: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거칠게 말하자면 후공정은 그냥 간단한 거 조금만 투자해도 되는 거 전공정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거 훨씬 더 복잡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 엠코 테크놀로지 대덕전자 같은 후공정 관련 인프라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후공정 생태계 확장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천억 원대에는 EUV 장비 같은 게 이제 대거 들어가고 라인 하나당 최소 뭐 2, 30조 막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에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공정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이제 용인 쪽에서 보자면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용인 쪽에서 지금 이미 전공정 관련돼서 메가 클러스터 짓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갈등의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게 참 엇갈리고 있어요. 일부 보도에서는 뭐 용인에 있는 투자할 걸 호남 쪽으로 갖고 간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거 아니다. 용인은 용인대로 짓고 호남에 짓는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데서 너도 나오는 건 근데 용인에 짓겠다고 한 거를 조금 어쨌든 투자 속도나 아니면 규모가 돈이 어쨌든 한정된 자원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빼가지고 아마 호남에 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0: 뭐 자원이나 아니면 이제 필요한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면.
1: 맞습니다. 거기서 그 근본적인 이제 갈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러게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확한 걸 좀 봐야겠습니다만 또 요즘에는 후공정도 이제 HBM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난도가 높아지는 게 있고 일반 과거 PC용 스마트폰용 DRAM 같은 경우에는 또 후공정이 많이 또 외주화됐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이라서 또 이제 다 나쁜 건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발표도 한번 더 봐야 될 테고 기존에 사실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삼성 SK가 있는 곳에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충청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호남권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2: 지금 그게 관건인 거죠. 네.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에 공장 하나, 그러니까 공장 몇 개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설계 팹 이런 것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소부장 기업이 영남에 좀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영남에 있는 구조인 건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사실 수율이 핵심인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협업 이런 소부장 업체와의 기술 협업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물리적 거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팹을 구축하려면 이제 소부장 협력사들이 호남으로 같이 내려가서 생태계가 같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자본력이 부족한 협력사가 호남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하고 이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는 뭐 약간 후공정 첨단 패키징 여기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리고 조금 이제 후공정 첨단 패키징을 구축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전공정까지 짓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부장 업체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생태가 조성되는 약간 긴 안목에서 로드맵을 좀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뭐 부지 선정 작업부터 이제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뭐 상하수도 도로부터 정부가 또 같이 박자를 맞춰서 또 가야 될 테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투자가 과연 그 기업들의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떨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도권에 더 인근에 확장을 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게 또 왜냐면 이제 주주의 가치와도 또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는
3: 일단은 투자 효율성 측면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수도권 지역에 지금 더 짓는 게 지금 가능하냐부터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집가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고 어쨌든 인프라 집적들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여기다 지으면은 기존 인프라와 연계가 잘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이게 지금 그 늘려나갈 수 있는 만큼의 비용이 충분히 될 것인가 이 부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호남권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율이랄지 뭐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재반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사실 설비가 지금 마치 당장 뭐 400조, 뭐 500조가 투입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마 발표가 나고 나서 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렇죠.
3: 예,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뭐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뭐 조금씩 조금씩 투자가 들어가는 형국이 될 거고 특히나 그게 후공정 위주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전공정이 고려가 되는 거라고 하면 뭐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투자의 속도 같은 것들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근데 사실 정부의 지원도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한 상태인데 여기 보면 뭐 전력, 용수, 도로 이런 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비용과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50% 이상 최대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펩 하나? 그러니까 펩 1기당 이제 필요한 부지가 10만 제곱미터라고요. 이게 평수로 따져보면 3만 평이거든요. 이게 축구장 14개의 규모인 건데 그리고 펩 돌리려면 하루 평균 1기가와트씩 전력 필요하고 이게 대형 원전 1기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20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펩 한 개만 짓진 않잖아요. 보통 한 뭐 4기, 5기 이렇게 같이 짓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이걸 지을 수 있는 공간, 뭐 용수, 전력 이렇게 확보하려면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한 건데 그걸 짓기 위한 재반 시설을 정부가 이 정도 지원하겠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안 갈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글로벌리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경쟁도 치열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칩스법,
0: 그렇죠.
2: 일본도 뭐 TSMC 유치한다고 뭐 수주원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 지원을 생각하면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투자, 그러니까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논리에 맞는 결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오늘 뭐 주식 시장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2천조 원 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개 탄생을 했고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어들이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 각국이 이제 반도체는 안보, 그 국가의 이제 생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뭐 다 같이 이거는 가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지역별로 이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8570님처럼 강원도 춘천에도 용수, 전력, 인력 다 있는데 왜 반도체 클러스 입지는 여긴 안 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이냐 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니 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뭐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프라 갖추는 거 이거는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기업들도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
0: 네.
1: 이 사람이 갈까 이게 조금 맞아요. 걱정이에요. 이른바 무슨 뭐 판교 라인 뭐 그거 해가지고 그 이하로는 이제 안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예전에 좀 경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안 온다.
3: 난방한 개선.
1: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여러 가지 공장들이 수도권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그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뭔가 그 조금 능력 있는 직원들이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내려가겠다 뭐 거의 그런 심정이잖아요.
0: 근데 성과급 6억 준다면 가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
0: 남방끝이라도 가지 않을까요?
1: 남방한계선 얘기했는데 매년 성과급 6억씩 받으면 남방한계선이고 뭐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지역균형 발전 말씀하시면서 이게 만약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빠만 가는 상황이 펼쳐질까 봐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0: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지역 인프라가 다
1: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2: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죠. 중학교, 뭐 국제학교, 뭐 특목고 이런 거 설립해서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의료, 문화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정주 요건이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그러게요. 그래서 뭐 큰 반도체 공장 어디 뭐 특정 지역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또 멀리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 인구도 좀 유입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우수 인재들도 몰려가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지역에서 좀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게 뭐 야당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피지컬 AI의 중심은 동남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 피지컬 AI가 지금 굉장히 뭐 AI 분야에서 지금 핫한 분야긴 합니다. 지금 생성형 AI 갔다가 에이전틱 AI 갔다가 지금 뭐 피지컬 AI까지 와가지고 네.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뭐 떠오른 화두고 비전인데 이 피지컬 AI가 그 대구 경북 뭐 TK, PK 이쪽 지역에서 이걸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들릴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반도체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는 사업이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 됐는데 피지컬 AI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거거든요. 약간 뭐 그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가 피지컬 AI의 어떤 그 선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지금 중국이 사실은 크게 앞서 나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현대자동차 얘기를 하지만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의 어떤 영향이 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하면은 저기 저 지역은 왜 뭐 지금 당장 뭐 핫한 걸 주고 지금 우리는 또 피지컬 AI라고 하지라고 좀 상대적으로 지금 뭐 박탈감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 사실 뭐 울산을 비롯해서 자동차 공장이 많은 지역에 언젠가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로봇 생산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갖고는 있습니다만 근데도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뭐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또 피지컬 AI 생산 시설을 그쪽에다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는 동남이 아닌데. 일단 저희가 뭐 한 29일쯤이면 또 뭐 공식적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기업들의 전략은 어떠한지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떠한지도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겠네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같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이 ETF 내에서는 수익을 뭔가 계속 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콜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미래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런 파생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마치 배당처럼 투자자에게 돌려드리는 그게 이제 ETF의 분배금이 돼서 월배당 ETF의 월배당 재원이 되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24조 원대까지 이런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늘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다만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폭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도 분명히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전략일까요? 저희가 객관식으로 내드렸죠. 1번 커버드 콜, 2번 콜렉트 콜. 1801님. 새가슴인 청취자인데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근데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준권님, 정답 맞춰주셨고 당신을 콜합니다. 누구로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응답을 했습니다. 1570님이 저는 콜렉트콜에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20살 때 군대에 있는 오빠가 47만 원어치 콜렉트콜을 걸어서 이게 수신자 부담을 말하는 거죠? 야, 아마 좋아하신 게 맞았나요? 예.
1: 그 오빠가
0: 뭐 돈이 없으면 뭐
2: 친오빠니까
1: 너무 사랑하는가 아니고 그 오빠
0: 글쎄 어떤 오빠일지는 뭐 친오빠가 그렇게 오래 통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3: 너무 사랑하지 않으셨을까?
0: 네네. 아 7722님 명쾌하고 날카로운 분석 덕분에 제 경제 시야가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자, 1번 커버드 콜, 2번 콜렉트 콜 중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뭐 항상 그 지역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민감해하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대 수익을 얻는 반도체 공장 이런 거에 따라서 아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는 말이야. 지역에 인재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인재들이 뭐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려운 문제를 사실은 또 이제 정치도 뭔가 좀 화합을 좀 시켜야 되는데
1: 저는 참고로 강원도의 딸입니다.
0: 강원도의 딸.
1: 아까 춘천 말씀하셨는데 강원의 딸입니다.
0: 그 스페이스X 이야기도 해보죠. 우리가 이제 뭐 지역 균형 발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우주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회사 스페이스X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상장할 때 어마어마하게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디 주변에 좀 상실감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며칠 안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3: 일단 스페이스X에 제 주변에서는 또 접근하신 분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무서웠죠. 있다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초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이 대형 IPO였지만은 이게 대형 IPO들이 그동안 사실 재미가 없었다라는 것도 경험치에 의존해서 약간 안 들어가신 분들도 생각보다는 있었던 것 같고요. 진짜 스페이스X 뭐 그 공모가 뭐 처음에 시작을 해서 뭐 거의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네 뭐 거의 폭락을 한번 딱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뭐 사실은 이제 등락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많이들 네, 관심이 많은 상태죠. 네.
2: 교인 편집회의 하는데 네. 그 상장한 당일날 산 데스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수의 심장이다 막 이랬었는데 초반에 웃다가 최근에는 다시 울상이 좀 되긴 했는데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조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그렇죠. 머스크의 이런 브랜드 네임 그리고 이제 사실 투자자들이 여기에 베팅한 거는 현재 실적의 스페이스X가 아니라 어찌 보면 뭐 화성, 뭐 스타링크, AI 인프라 이게 다 약간 기대감이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지금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초반은 약간 수급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 주식의 한 5% 정도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나머지 95%는 예를 들어 락업이 걸렸다거나 머스크나 뭐 임직원이 갖고 있는 구조라서 조그만 매수 지분이 들어가도 금방 이제 급등하고 이러다가 실제로 옵션 거래가 16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숏 포지션 구축,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거품이 꺼졌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의 가격 발견 기능이 조금 늦게 작동해서 이제 주가가 제자리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변동성을 초반에 수급 때문에 겪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이게 사실 제자리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공모가가 130달러, 135달러였고 지금 152달러대니까 공모가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그건 공모주를 받은 사람 얘기고 시초가가 150달러였어요. 그러다 22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52달러니까 거의 시초가 네. 부근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1: 거래량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스페이스X에서 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95%라고 합니다.
0: 이소연 님이 우리 오빠가 스페이스X 들어가서 떨어져서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1: 여기 오빠는
0: 신오빠 아니 남편분이신가? 아 이게 헷갈립니다. 우리나라 말이 예, 국어가 좀 어려워요. 그러게. 그러면 이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뭐 주가 전망이라는 게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고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럴 때는 막 비관론이 또 나옵니다.
1: 사실 근데 공모가 135달러 상장할 때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과장돼가지고 미래에 대한 너무 장밋빛 전망을 심어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만약에 스페이스X가 이게 TAM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잘 나가가지고 이 시장을 다 먹으면 얼마를 먹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시장. 하는데 이 우주 산업과 이 그 스페이스X가 하는 산업을 만약에 다 먹으면 스페이스X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수익이 중국 GDP보다 8조 달러 많은 규모로 자기들은 벌 수 있다라고 이제 규모를 잡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을 이제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우린 앞으로 이렇게 잘 나갈 거야라고 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 상장 전에는 이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맞나 가능한가 그리고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를 따져보기보다는 일단 가격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와가지고 흥분을 했다가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진짜 맞아? 얘네가 정말 이걸 달성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자 보면 원래 그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진짜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 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의 정확한 시장이 인정한 이제 가격이 발견되는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0: 어떻게 보면 와 우주 기업이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근데 그게 꿈이었다가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 이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숫자라는 걸 보게 되고 여전히 2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조 원이 넘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50%는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왜 매출액 대비로 꿈의 크기로 기업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즘엔 사실은 좀 안 나옵니다. 현실로 돌아오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공모주를 못 받았잖아요. 이게 일이 아직 파장이 꺼지질 않더라고요.
2: 왜 한국만 영주였나는 아직도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사실 해외 주관사의 재량이니까 뭐 한국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뭐 조사할 수 있는 명분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긴 하죠. 뭐 얼마 전에 이찬진 금감원장도 직접 SEC 신고서도 챙겨봤다. 근데 좀 황당하더라. 왜 배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세 증권을 비롯해서 이제 운용사들, 그러니까 ETF, 이 스페이스X를 담을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던 운용사들도 지금 이제 조사 중이긴 한데 사실은 이번 사태가 뭐 국내 증권사 뭘 실수했거나 국내 증권사 뭘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스페이스X 공모 물량을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는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투자자들이 이 글로벌 IPO 시장에서 협상이 없었나? 약간 이제 약간 패싱을 당한 건가? 이런 생각 좀 들고.
0: 근데 그 미래세 증권이 그 글로벌 인수단에 참여를 하기는 했던 거죠.
1: 그
0: 버스표는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 버스에 안 태워진 거 이런
1: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거기 미래세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231만 주 받는다고. 근데 그게 그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231만 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도 공모할 때 증권사가 만약에 이게 잘 공모가 안 되면 증권사가 그걸 인수하잖아요.
0: 네, 그걸 떠안을 수 있죠.
1: 떠안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인기가 없으면 그 231만 주가 미래셋이 231만 주를 받는다. 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인기가 없으면 미래에서 너네는 231만 주를 떠안아야 돼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잖아요. 때문에 뭐 의무적으로 떠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관사가 그냥 알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주관사 마음입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SEC라고 하는 뭐 금융위 금감원 같은 곳이 골드만삭스 이리 와봐. 왜 한국 투자자들한테 배정해 준다더니 안 해줘. 우리가 너희를 조사하겠어. 별로 안 그러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못 받았어. 받는 다음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 저희가 분명히 버스표는 받았는데 버스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버스표 받았으니까 우리가 저 버스 탄다고 홍보를 했죠. 이거 아닙니까 지금 딱.
2: 저기 약간 의무는 있는데 권한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문구가 어쨌든 청약이 안 될 경우 떠나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건데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0: 예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의 현실, 덩치, 체력.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축구의 근본적인 한계를 이제 실감하듯이 아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우리나라 금융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 왜냐하면은. 골드만삭스가 공모주 안 주면 우리 너네랑 거래 다 끊어버린다. 이제 한국에 발 못 붙이게 한다. 그러면 아이고 대한민국 고객님 저희가 공모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했겠죠. 그런 시장 원리 아닙니까? 월가는?
1: 그래서 근데 월가가 워낙 이제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뭐 잘하면 발전할 수 있지만 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신뢰 관계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할 때 그 좀 아쉬웠어요. 거기다가 약간 조금 영업력은 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융과 함께 간다 이래서 미래에서 미국 법인 끼고 거기도 주관사 넣어가지고 ADR 이거 공모할 때 그래서 우리 금융의 실력도 좀 같이 키우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라는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 금융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명함 내밀기가 쉽지 않은 거는 맞죠.
0: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금감원에서 들여다보는 곳이 좀 많아져요.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까지도요. 이게 또 그 ETF에 상장하자마자 아니면 어디는 이제 공모주를 받겠다 이런 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검사 대상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2: 이게 공모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받지 못했더라도 그 이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아무 말이 없었을 텐데 초반인지 몰랐잖아요.
0: 근데 오른 가격에
2: 오른 가격에 이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우주 산업 뭐 AI 혁신 뭐 스페이스X를 내건 ETF를 샀을 때는 스페이스X를 공모가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러지 못했고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고 이러니까 그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손실을 보긴 한 건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배정을 전제로 마케팅에 나선 행위 자체가 약간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불안정 판매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 배정 못 받으면 결국 시장가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손실을 결국 개인 투자자가 또 하는 셈이니까 이게 미래 성장성만 너무 강조했고 이제 밸류에이션 리스크라든가 배정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는가 고지했는가 이런 이슈들이 좀 한동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세환님이 그 버스표가 입석이었네요. 박성길님은 결과적으로 패싱당해서 잘된 거죠. 이렇게도 보내주고 0337님도 못 받은 게 오히려 잘된 거 아닌가. 근데 사실 공모가에 받았으면 그치. 수익권이었고 공모가에 못 받아서 개장 초에 비싸게 주가가 뛰었을 때 사서 담다 보니까 ETF들도 손실이 또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 그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냥 공모주

0: 못 받은 게 아니고 ETF가 이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거죠. 우주 관련된 ETF가 스페이스X 상장에 맞춰서 굉장히 시장에 많이 선보였고 또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그 광고만 보면은 반드시 받아서 맞아요. 넣을 것처럼 공모가에 했거든요. 굉장히 이게 결정된 게 아닌데 확정적으로 우리는 이걸 공모주를 받을 수 있고 이걸 받아서 ETF에 편입할 거야 라고 과장 광고를 했고 그 광고만 보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겠거니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ETF를 매수를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장가로 사버려가지고 비싸게 사버린 격이 돼버린 거잖아요.
1: 그래서 항상 그 투자 상품에는 확정적인 단어를 확정적인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항상 규제를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걸 또 이제 공지를 잘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스페이스X 이야기를 좀 하자면 여기가 상장하자마자 대규모 회사채를 또 발행을 해요. 네. 아니 근데 그 공모할 때도 한 130조 원 정도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2: 네.
1: 근데 또 그 규모 또 비슷한 걸 또 채권을 발행해서 또 빚을 낸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현재 스페이스X가 뭐 보유하고 있는 게 천억 달러다, 뭐 이렇게 현금성 자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천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지금 투자한다는 것들 계획만 보면은 뭐 7천억 달러 넘게 지금 계속 뭐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당연히 뭐 녹아내리는 게 순식간일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어쨌든 상장 직후에 좀 핫할 때 예, 이걸 좀 신용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로 레버리지를 삼아서 이제 좀 채권으로 자금을 끌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단기 채권들 위주로 들어오고 또 이제 그 금리도 또 높여서 좀 강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제 뭐 이제 어쨌든 이제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어떤 비전 이걸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의문들은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1: 근데 사실 그냥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스페이스X가 왜 상장을 했을까? 사실 투자금 유치하고 자본시장에서 특히 이제 이 유통시장에서 자본을 또 이제 조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컸던 거잖아요. 근데 또 투자자들은 그 꿈이 이제 실현이 돼서 과연 당장 돈을 벌어서 주주 환원을 할 만한 회사인가 아니면 먼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회사였던가를 어찌 보면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또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걸 테고요. 스페이스X 이야기까지 해봤고 오늘은 알고라는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지금 부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박람회 2016 부산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멋진 차들이 좀 많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실은 신차 공개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가 지금 그 현장에 가 있는데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으로 들어가 보시죠. 김성환 기자님.
4: 네, 안녕하세요.
1: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부산 가 계셨네요.
4: 아, 네. 모빌리티 쇼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오.
1: 그 옛날에는 뭐 오토쇼, 모터쇼 이랬었는데 이제는 모빌리티 쇼라고 불러요.
4: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16 부산 모빌리티 쇼가 막을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부산 모터쇼였는데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네. 참고로 이 모터쇼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와 미래 기술을 한자리에 공개하는 자동차 축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특히 이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부품 회사, 배터리, 뭐 제휴주행이나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자동차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AI라든지 모빌리티 전반에 즉 미래 이동수단을 체험하는 행사로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름도 모터쇼가 아니라 모빌리티쇼로 바뀌고 있는데 일반 관람객들 그리고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는 대표적인 이 체험형 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실 볼거리도 많고 체험할 것도 많고요. 그 오늘부터 시작인 거죠?
4: 네, 맞습니다.
1: 그 안에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전시장에?
4: 네, 그렇죠.

0: 지금 현장에서 계속 취재를 하다가 잠시 또 전화 통화를 위해서 조용한 곳에 나와 있는데, 네, 우선 이 주인공 자동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국산차는 신차를 대거 선보입니다. 특히 또 경주차와 콘셉트카, 또 수입차의 경우는 각종 에디션이 등장하면서 볼거리를 더할 예정이고요. 또 이 매우 화려하고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차들 있잖아요. 바로 콘셉트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당장 팔기 위한 차가 아니라 앞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은 제품인데요. 이 디자인과 신기술을 먼저 공개해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이후에 양산차로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 콘셉트카 디자인이 거의 수정 없이 양산차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떤 차를 이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상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예전에 왜 멋진 콘셉트카 공개됐는데 실제 차량 판매되는 거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다르고 막 이런 경우 많았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미래 자동차 이런 디자인도 있고, 또 네. 새로운 기술들은 또 어떤 게 공개됐어요?
0: 네, 또 이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 이 예전처럼 신차들의 숫자 경쟁보다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미래 신기술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느냐가 또 이번 모빌리티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흐름은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기차는 이제 기본이 됐고, 이 AI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 내 디지털 서비스 경쟁이 얼마만큼 편하고 쉬울 것이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 이제 각각 부스를 보면 네. 차 안에서 터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많아졌습니다. 자율주행과 AI를 활용한 차량, 차 안에서 즐기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 전동화 기술 등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단순히 예쁜 자동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뒤에 타게 될 자동차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얼마나 잘 만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는지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1: 근데 사실은 자동차 소개하고 팔기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홍보하려고. 어떻게 좀 신차들이 네. 공개가 됐나요?
0: 네, 신차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국산 준중형 세단이 있고요. 특히 국내 최초 공개 가장 큰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소비자의 관심도 이 신차 한 대에 집중이 되기도 했죠. 방금 이제 차를 공개를 했는데 엄청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터쇼가 자동차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발표 무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신차를 모터쇼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개하기도 하고 하루 전날 VIP를 대상으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국산 이 R 브랜드의 경우는 지금 모터쇼의 부스를 꾸리지 않고 별도 공간에서 동시에 또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모터쇼의 흐름도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신차를 내놨는데 모터쇼에서 공개 안 하고 그냥 따로 공개를 한다고요?
0: 네, 그렇죠.
1: 예전에는 딱 그 오토쇼라고 하는 그 장소 하나만 사람들이 다 기다렸는데 이젠 다 파편화돼 있고 그죠? 뭐 SNS로 보기도 하고 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직접 보고 만지는 체험하는 경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철학이나 미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전시가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터쇼를 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SNS의 발달이라든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모터쇼를 포기하고 다른 장소에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모터쇼의 명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여러 가지 업계에 있는 저로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일각에서는 꼭 모빌리티쇼, 오토쇼 아니어도 돼. 근데 또 한켠에서는 직접 그쪽에서 보고 만지고 앉아보고 싶고 이런 니즈도 또 있는 거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그 또 왜 완성차 업체들이 별로 이제 모터쇼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글로벌 모터쇼도 현재 부산 모빌리티쇼와 상당히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실제로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던 제네바 모터쇼는 완성차 업체들의 관심 저하와 각종 전시회,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2024년 영구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119년 만의 일이라서 굉장히 업계가 깜짝 놀랐던 경우.

0: 경험이 있는데 대신 완성차 회사들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는 지역 축제에서 차를 공개하기도 하고요.
1: 예.
0: 뭐 CES같이 IT나 가전쇼에서 다른 업체와 협업해서 신기술 그리고 차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영역이 없어지고 있고 즉 무한 경쟁 시대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터쇼 규모가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 외형만 보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축소됐다라기보다는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오로지 자동차에만 집중해서 전시를 했다면 지금은 뭐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다 같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전시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모터쇼도 그 흐름에 맞춰서 새롭게 모습을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모터쇼도 좀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그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부품사들은 훨씬 더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뭐 배터리라든지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모빌리티 쇼 좀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확실히 부품업계 입장에서는 모터쇼가 매우 중요한 무대인 건 사실입니다.
1: 네.
0: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 뒤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조금 더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물론 글로벌 고객들에게 자사의 기술력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새로운 협력사를 발굴하거나 공급망을 확대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만의 행사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함께 모이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의미가 커지고 있습니다.
1: 기술 교류의 장. 그 이름도 뭐 저도 막 섞어서 쓰기는 합니다만 오토쇼, 모터쇼. 에서 이제는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역할이나 관점도 그러면 뭐 예전보다 많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도.
0: 네, 단순히 자동차를 전시하는 행사가 아니라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체를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AI,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이동과 관련된 산업 자체가 전부 다 한 공간에서 이제 비전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자동차의 경쟁력도 이제는 엔진이나 디자인보다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디지털 서비스에서 결정이 되고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1: 네.
0: 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터쇼 역시 소비자에게는 미래의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되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모터쇼는 어떤 차를 만들었느냐보다 앞으로 어떤 이동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무대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 네. 아까 박현진님이 그 부산 모빌리티쇼 관람권 가격이 어찌 되나요? 질문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12,000원인데 오늘까지가 사전 예매 기간이고 10,000원이네요. 주말에 가족끼리 딱 갔다 오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스코죠? 부산 백스코.
0: 네, 맞습니다. 백스코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 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37% 내린 8,630, 코스닥은 2.6% 내린 864, 8,600, 860. 뭔가 좀 큰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또 비슷한 건 아니고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2부 때도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2부에는 중국 이야기를 봅니다. 중국 기술력의 비밀 역시 핵심 인재에 있는데요. 중국은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굴하고 있는지 중국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0: 부탁드립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낮에도 시원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많은 지역에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는 종일 깨끗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은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며 오늘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남해안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저녁 7시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검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선고 모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송출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흐른 가운데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강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188명, 부상자는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12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9명가량이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위로 밀려난 우리 대표팀이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려났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에콰도르가 독일을 2-1로 이기며 승점 4점으로 2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오늘 승리로 12개조 3위 팀 가운데 1위로 올라섰고 1승 2패 승점 3점인 우리나라는 각 조 3위 중 상위 8개 팀이 주어지는 32강 진출권 경쟁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회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과 국방, 우주 분야 지원 방안을 국민께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징집병 위주 국방체제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

0: 더 아름다운 결혼식 참여 예비 부부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발굴한 결혼식장의 첫 주인공이 되는 예비 부부에게 첫 예식 연출비, 첫 웨딩 촬영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건수는 지난해 280건, 올해 448건, 내년 418건에 이르는 등 이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37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권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다소 덥고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 29도가량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1: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6월 26일 금요일 오늘도 이 순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가 조금 어려웠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내드렸었는데 정답은 1번 커버드 콜 이었습니다. 커버드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 요즘 커버드콜 ETF가 인기가 많습니다. 해서 벌써 24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냥 주식 자산만 보유하는 게 아니라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그 특정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옵션, 그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서 그 비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마치 배당을 드리듯이 분배금으로 활용을 해서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월배당 ETF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다 보니까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폭은 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그 한계점, 그 배당의 재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마련을 했고요. 박건주님이 정답 1번 커버드콜. 횡보장에서는 커버드콜 ETF가 강합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횡보장에서는. 근데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 상승폭을 다 또 못 따라가니까 배 아플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알고 투자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8233님 정답 맞춰주셨고. 저는 매일 성공예감 들으면서 일하는 게 행복입니다. 와, 오늘도 귀 쫑긋. 한 개도 놓치지 않고 들을 거예요. 라고. 멋지십니다. 신소영님도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청취하면서 저절로 댓글 달게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김대현님은 1번 커버드콜. 회사가 너무 덥네요. 성공예감이 시원한 방송이라 시간 날 때마다 듣습니다. 어우 고맙습니다. 이제 슬슬 진짜 와 여름이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또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뭐 사연도 좋고요. 뭐 질문도 좋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도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증시 봐야죠. 증시. 코스피 낙폭이 3.7%까지 떨어져서 8,596까지. 오늘은 좀 반도체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집니다. 코스닥은 2% 내린 870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4%대 낙폭 기록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해서 잠시 하이닉스는 시총 2천조 원 밑으로 좀 살짝 내려왔네요. 코스피 쪽에서는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정도가 강보합이고 대형주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내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바이오 관련주가 일부

0: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올라갈 때 많이 못 갔던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오늘은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네요. 원달러 환율은 1548.9원, 또 1550원까지는 1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원화는 계속해서 또 약세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미래를 또 탄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텐데 역시 기술이고 또 그 기술은 사람에게서 나오죠. 사람에게서. 앞에서 우리가 또 뭐 반도체 이야기도 했고 반도체 엔지니어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IT 부문에서 또 그 핵심이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은 그 핵심 인재를 또 키워나가고 있는지 배울 점은 또 배워봐야죠.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얼마 전에 그 화제가 됐던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1: 네네.
0: 거기에도 중간중간 인터뷰로서 조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그 우리나라 인재들도 좀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기업으로도 그렇고 예전부터. 네. 실제 중국에서 대우를 잘해줍니까?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1: 일단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예. 우리 엔지니어나 과학기술력이 굳이 중국으로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대우보다는 무조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막 반도체 인재들이 연봉 기본 3배는 받고 이직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5배 넘게 준다. 막 이런 이야기도.
1: 네네.
0: 요즘에도 비슷한가요?
1: 요즘은 그 한국에서 가져올 만한 기술의 대상 폭이 좀 줄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10여 년 전에는 막 연봉의 3배, 5배를 불렀다면 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 많은 대우를 해주고라도 데려오고 싶은 인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중국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산업인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처럼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그런 영역을 제한다면 지금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서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 예전 같은 그런 큰 크게 좋은 대우는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그게 몸값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 사실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5056님이 23년도부터 베이징에 주재하는 가족입니다.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무슨 미래 도시와 있는 것 같았는데 한국 지인들한테 이런 거 말해도 절대 안 믿어요. 라고 좀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편협한 경우가 좀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1: 네네.
0: 또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인식도 좀 있었어요. 뭐 실리콘밸리로 가는 한국인은 진출하는 거고
1: 네.
0: 중국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막 이런 프레임.
1: 네, 그렇죠.
0: 현실적으로 좀 겪어보셨나요? 보셨나요?
1: 아,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네. 중국 기업에서 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0: 네.
1: 일단 자기 본명을 생활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영어 이름을 많이 쓴답니다. 나는 매튜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상대방의 한국 역시 한국인이라는 거를 알아도 한국 이름은 서로 통성명하지 않고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노출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0: 그래요. 또 뭐 그 한국 사회에서도 네. 뭐 연봉 많이 받고 중국 기업으로 갔다 그러면 약간 좀 눈치를 주기도 하고.
1: 눈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놓고 그 한국 기술 빼돌려서 중국에 팔아먹어서 높은 연봉 받으니 좋으냐 뭐 이런 소리 대놓고들 많이 하죠.
0: 근데 물론 보호받아야 하는 기술을 유출해서는 절대 네.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뭐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서 또 엄밀하게 말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면 인간인 이상 생활인인 이상 또 끌릴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1: 네. 또 다른 면으로는요.
0: 네.
1: 미국의 경우에 어떤 회사가 남의 회사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
0: 네.
1: 어떻게 외부로 밝혀지느냐면 대개 그 회사로 이직한 그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안 그러면 외부 사람이 그걸 알기 어렵거든요.
0: 네. 내부 고발이 있거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 기업에서 행여라도 한국 기술을 혹시라도

0: 그 불법적인 수단으로 탈취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거기서 누군가 한국 엔지니어가 이 일을 한다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 아하, 결국엔.
0: 예, 그래서 이게 다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밸런스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또 그 중국의 인재 쟁탈전 사실 이게 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준비한 거라면서요.
0: 네. 일단 그 제 시각에서 본다면
1: 예.
0: 중국의 그 인재에 관한 정책은 오랫동안 계속된 일관된 정책이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그걸 인지한 것이 최근인 거죠. 그래서 최근 갑자기 중국에선 이렇게 인재를 키운대, 중국에선 이렇게 인재를 잘해준대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이제 커진 거고요. 중국은 일관되게 20, 30년 동안 계속해 온 겁니다.
1: 뭐 백인 계획, 만인 계획도 있었어요?
0: 네네. 그 유명하죠.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1: 네.
0: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기술은 사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그 기술을 잘 아는 인재를 초빙해 오는 것.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만인계획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만 명의 과학기술 이공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중국으로 모시고 와서 그 자국에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최근에 이것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만인 계획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1: 네.
0: 이게 분산이 됐어요.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제 나뉘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려는 계획을 뭐 한 20년, 30년, 30여 년부터 준비해왔다는 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일관되게. 기업 문화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끌어들였다가도
0: 네.
1: 안 맞으면 금방 퇴사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외국인 경영자 뭐 이렇게 데려온다 했다가 막 그 사람들이 금방 가버리고 막 이런 네. 경우도 많았고
0: 네.
1: 중국의 그런 기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0: 중국은 그런 경우는 우리에 비한다면
1: 예.
0: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0: 첫째로는 그 초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1: 네.
0: 상당히 그 글로벌 수준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체계를 상당히 강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존 체계를.
1: 아하, 네가 여기 와서 적응해라.
0: 그렇죠.
1: 네네네.
0: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바꿀게.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1: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가 아니라
0: 예, 예, 예.
1: 아, 그 인재를 모셔왔으면 그 인재한테 배워야지 이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서 안 돼서 모셔왔잖아요.
1: 예, 예.
0: 그럼 그 사람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네요.
0: 예.
1: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상식적이긴 한데
0: 네.
1: 근데 사실 그

0: 라고 해서 사실은 예. 바뀌기는 또 쉽지가 않고 이런데.
1: 아,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네. 어, 외국인 고문 또는 네. 외국인 전문가를 데려와도 네. 어, 우리들 보통 회사원들 하는 말로 권력 파워가 별로 없고 데려온 사람 지시한 사람이 대부분 아주 높은 사람 회장님 뭐 이런 분일 경우가 많은데
0: 네네, 그렇죠.
1: 예, 그분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만 두렵고 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 대기업에서 일할 때도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이제 TCL이라는 그 네. 전자기업의 이제 CIO라고 해서 어, 그룹 전체의 그 정보 시스템을 책임지는 일을 했는데
0: 네.
1: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너를 전문가로 들였으니 네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 무엇이 필요한지 뭐 돈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국인 전문가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예산, 인사권. 사실 그게 거의 전부죠.
1: 예산은 네. 뭐 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데려올 때 물론 이제 국가연구소 같은 데는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미리 선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인사권이야 뭐 제 관할 조직이야 뭐 제가 인사권이 당연히 있죠.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인재를 우리가 왜 데려왔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조직 문화도 이제 갖춰간다라는 거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0: 예.
1: 제가 중국 기업에서 한 세 번 정도 일을 했는데요.
0: 네.
1: 중국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남들하고 일한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일할 때는 심지어 새로 어떤 회사를 가면 거기서도 뭐 일종의 텃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0: 그러게요. 이게 사실 텃세라는 표현을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1: 네.
0: 근데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빠르게 기업을 또 기술을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확실히 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직 내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테니까요. 규제의 문턱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막 할 수 있게끔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의 네. 상황은 어때요? 규제 측면에서.
1: 아, 일단 규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0: 네.
1: 우리나라와 중국 체제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체제의 차이.
1: 예. 예.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규제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규제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
1: 그렇죠. 규제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 외에는
0: 네.
1: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0: 예.
1: 중국은 그 규제가 있지만 규제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점점 규제가 섬세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통제라는 게 존재하죠.
0: 규제가 아니라 통제.
1: 네. 그래서 규제는 굉장히 그 엉성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성기다. 우리처럼 그 긴밀하지 않고 촘촘하지 않고 좀 성기다. 그런데 통제가 있다. 통제라는 거는 명문화돼서 이렇게 그 법조문 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 또는 이 윗분들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그런 방침이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규제를 우리가 다 만족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해서 가면은 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닥칠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규제보다 이제 통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네. 떨어지고 뭐 즉흥적으로 막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1: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0: 예.
1: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 체제가 일당 전제 정치다 보니까
0: 네.
1: 그게 어떤 사람의 그 방침이라기보다는 통제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공산당원이 1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0: 14분의 1이에요.
1: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1억 명은 그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14사람이 있으면

0: 그 중에 한 사람은 공산당원쯤 될 테니까 네, 그 사람은 당의 방침, 당의 전략, 당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아 그게 무슨 뭐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법조문처럼 써서 나한테 보여줘. 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방침이 그러하고 방향이 그러하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1: 그게 일사불란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척하면 착 알아듣는다 막 이런 겁니까?
0: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왔다. 이것도 당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방침이 외국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고 충분히 일을 발휘할 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 그러면 국영 기업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거기에 협조하죠.
1: 뭐 규제와 통제 그 차이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게 사실 이제 중국이 기술 발전 측면에서 되게 또 유리한 게 뭐 안전 규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시민들의 민원, 불만, 시위, 집회 이런 게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AUM이라고도 네. 하는 날아다니는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까지도 네. 그냥 정부가 열어주면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별다른 이제 규제 없이 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한데 근데 또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요. 이 균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걸 개발하면. 지금 예로 드신 중국에서는 이제 저공 경제 또는 저고도 경제라고 부르는 비행 택시라든가
1: 네.
0: 이런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 해봤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중국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용감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1: 용감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0: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거 뭐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 네.
0: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당과 정부가 방향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저공 경제를 밀어줄 거야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저공 경제 들어가? 우리가 비행 택시를 만들어 개발해?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요거는 요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정부와 당에게 건의를 하죠. 요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요런 건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경우 요게 된다 싶으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듭니다. 그러면 경쟁하고 난립하고 벼라발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정부가 충분히 그걸 관찰을 했다가 됐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정식 규제가 나옵니다.
1: 아하.
0: 그때 이제 예고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니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해보죠. 이렇게 하고 공고를 합니다.
1: 일단 열어주고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본 다음에
0: 그렇죠.
1: 틀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먼저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틀이 없이 규제 없이 갔다가 문제라면 그걸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그렇죠, 이 생각이 그렇죠. 먼저 드니까.
1: 어디에서 이제 안전사고 한번 나면 거 봐라 하면서 그렇죠. 막 올스톱 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또 늦춰지는데.
0: 네.
1: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 사회의 어떤 뭐 체제 혹은 제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도 있겠고요.
0: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인명 경시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1: 예.
0: 상당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1: 예.
0: 현재 바이오 기술 수준이 이제 서방만 못한 거죠.
1: 예.
0: 그러면 서방과 똑같은 조건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 서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1: 네.
0: 이런 임상

0: 사랑을 하는 기간도 줄여주고 방법도 단순화해주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제적으로 무슨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임상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1: 오, 속도가 빨라서.
0: 어떻게 보면 비용도 싸고 다른 나라에 미국에서 하면 15년 걸리는 임상을 중국에 가면은 5년에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1: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아마 있을 테고요. 아, 근데 거기도 뭐 14억 시장이고.
0: 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그 한번 허가가 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신약이 먼저 중국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14억 명이 먹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거 다시 15년 동안 임상한 다음에 신약을 허가해 주겠어라고 하면 미국의 바이오, 미국의 신약 개발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도 상당 부분 그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그 이거는 그냥 한 예이고요.
1: 네네네.
0: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1: 그죠. 사실 이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게 자율주행차든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든 신약이든 어느 정도는 또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 과정은 또 거쳐야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걸 테니까 그걸 이제 또 안는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교육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사실 그 인재.
0: 네.
1: 해외에서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또 이제 자국에서 육성을 잘해야죠. 중국은 또 이제 그거를 또 오랜 시간 잘 해나가고 있고 그 중국의 또 공대가 또 무서운 속도로 또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내부에서 보면 뭐 의사라든지 다른 쪽보다 과학자들 공대 출신을 더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가요?
0: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1: 네.
0: 그리고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입각한 그 이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 이런 거를 인정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다 유물론에 입각한 이공계적 마인드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
0: 처음부터 설령 뭐 철학 이념을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아 의사보다는 그 공대생을 더 이거는 우리의 세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중국의 경우 뭐 의대가 뭐 인기가 없고 공대가 인기가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의사의 경제적 대우와 사회적 대우가 우리처럼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사가 굉장히 대우도 잘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학생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의사가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이 아닐 뿐인 거죠.
1: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0: 예.
1: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의사에 되는 것보다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고
0: 네.
1: 연봉도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보면은 이제 엔지니어, 과학자, 공대생 예. 우대이겠으나
0: 예.
1: 의대 출신이나 의사는 홀대 하는 뭐 이런 말은 안 나옵니까?
0: 최근에는 네. 중국도 그 의사와
1: 예.
0: 의대생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네, 그 특히 대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1: 네.
0: 중국 전체를 본다면
1: 예.
0: 다들 대도시에 사는 게 아니라 뭐 깡촌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럼 깡촌에는 그럼 의사가 없느냐?
1: 있어요.
0: 촌 지역도 의사가 있어야겠죠.
1: 예. 예,
0: 그럼 거기도 병원이 있고 거기도 의사가 있습니다.
1: 그러면
0: 그런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촌에서 일하는 의사들보다 훨씬 많죠.
1: 그럼 수는 훨씬 많겠죠.
0: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좋으냐? 안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초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통해서 좀 보이기도 예. 하는데.
0: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중국의 그 이공계가 매년 670만 정도가
1: 네.
0: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 네.
0: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년 670만 명이 나와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좋은 직장에 가서

0: 엄청난 연봉 받아가지고 다 성공하느냐. 아니겠죠.
1: 네.
0: 그중에 대다수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또 급여는 그렇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요즘 그 이공계 엔지니어들 회의할 때요. 일요일 저녁 때 회의하자고 그래도 다 합니다. 안 그러면 잘리거든요.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공계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공계 엔지니어는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1: 근데 또 이공계 출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의 경쟁이라든지 살아남기 위한 경쟁 치열한 거고요.
0: 그러니까 이공계라고 다 같은 이공계가 아니고 딥시크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이런 친구들은 예? 지난번 그 샤오미에서
1: 네.
0: 딥시크에서 일하던 그 연구 개발하던 로프리라는 20대 여성을 우리 돈으로 물경 220억 연봉에 모셔갔단 말이에요.
1: 연봉 220억 원이요?
0: 예. 아니 그렇게 주고 데려갑니다.
1: 예.
0: 반면에 또 보통 엔지니어들은 뭐 발에 치는 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그 낮은 급여만 주고 쓰고 있고
1: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거죠. 양극단으로 확 벌어지기는 하는데
0: 네.
1: 극단의 양극화. 근데 또 그런 소수의 천재로 인해서 기술이 또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는 문화고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언제든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차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가능성이 열어주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책에서 읽던 뭐 어떤 성공 방정식 그대로 네. 사실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데 야, 연봉이 220억 엄청나네. 뭐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뭐 듣던 이런 숫자랑 뭐 비슷하기도 합니다.
0: 근데 뭐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럿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1: 그 아까 그 중국은 좀 유물론적이어가지고 애초에 네. 뭔가 뭐 공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 지도부,
0: 네.
1: 지도부 인사들도 공대 출신이 많잖아요.
0: 예예. 예.
1: 대표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칭화대 화학공학 전공했다고 하고요.
0: 예, 그 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1: 예.
0: 중국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제 이공계 출신인 것은 맞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은 그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적을 보여야 또 관정에서 그 출세를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중국의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순수 문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인문계 쪽 일을 해서 발탁당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1: 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0: 그렇습니다.
1: 아.
0: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주로 보는 게 그 테크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지. 예.
1: 사실 기술도
0: 인문사회 쪽으로는 예. 좀 어렵잖아요.
1: 기술도 예. 그렇고 돈의 흐름이 사실 또 그렇게 가고 있으니 성과가 거기서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고.
0: 그렇습니다.
1: 예. 물론 뭐 중국의 문학도 아주 뭐 오랜 뭐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도 뭐 기반이 되게 높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테크 쪽으로 뭔가를 갖춘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0: 네.
1: 이게 또 성과가 되고
0: 네.
1: 일종의 또 선순환 이기도
0: 예.
1: 하네요. 박성춘님이 중국 정책도 이건 배워야 됩니다. 이제 육성 시스템이 우리는 너무 옛날 거예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중국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대담을 또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에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이란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5만 척 항로로 해협 탈출 작전을 진행하던 국제해사기구는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수리 중인 남우호를 포함해 5척으로 줄었습니다.

0: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액은 2,852조 3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5.3%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아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철 박사와 함께 중국의 기술력 그리고 인재 양성 시스템 들어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중국의 공대로 유학 가는 학생들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좀 꽤 되나요?
2: 아, 네, 적지 않죠. 그런데 정확한 설명이라면 네. 한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중국 공대를 유학 간다기보다는 네. 부모님들이 중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네. 자녀들이 네. 그 중국의 대학 그것도 이공계 쪽으로 진학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 같습니다.
1: 좀 자연스럽게 네. 아, 현지에서 네. 자랐으니까 네. 그래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중국 인재들은 실리콘밸리 가서 정말 많이 배우고 미국 네.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물론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으로 돌아가서 또 이제 창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해외에서 배워오고 국내에서 창업을 하고 이것도 일종의 순환이 돼야 할 텐데 네. 중국은 또 그게 지금 많이 또 떠오르고 있죠.
2: 네, 네.
1: 국내에 가서 또 창업을 하는 것들이 네. 그 기회도 열리고 있고.
2: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비율은 조금 열기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더 이상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에 와서 미국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을 잘 안 받아주기도 하지만 네. 현재 미국 수준만큼 중국 대학 수준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그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세계 대학 순위에 보면 탑 10에 하버드 대학만 딱 미국 대학 하나 들어 있고 나머지 9개가 다 중국 대학이거든요. 1위가 또 그 중국 대학의 저장 대학. 그러면 그리고 딥시크의 그 연구원들도 모두 그 국내에 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학생들, 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 미국에서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 이 14억의 경쟁 속에서 뚫고 나온 우리 대학 졸업자보다 더 나으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네네네. 해외에 있는 그 권위 있는 과학자는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막 계속 모셔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예, 중국인 출신이거나 중국계 그 학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네거티브한 대우를 하다 주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학생 뭐 어디서 공부했느냐는 그 사람 이제 실력이 더 중요한 거다라는 판단 그리고 또 해외 뭐 저명한 학자라든지 유명한 이제 기술치는 돈이 얼마가 됐든 또 이제 유치를 열심히 또 한다라는 거 네네. 실용적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악착같이 그 외국인 인재까지 또 이제 유치를 해서 그러면 중국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2: 아, 물론 중국이 표면적으로 그 선언을 했죠. 금년부터 시작하는 15차 계획에서 예. 과거와는 달리 서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추월하겠다고 말이죠.
1: 이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추월한다는 예. 거예요, 목표가. 네.
2: 우리나라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네. 3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이 우리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더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미 추월은 했고. 근데 그 목표가 이제 중국에게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고요.
2: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네. 지금 그 과학기술 어느 분야를 보나 대부분은 아직은 미국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등을 하고 있으면 그럼 2등 국가는 지금 중국이에요.
1: 그렇죠.
2: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국이 1등하고 미국이 2등하고. 근데 3, 4등은 일본이 안 하면 독일이 하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캐나다 이런 데가 이제 5, 6, 7, 8, 9를 경쟁하고 있는 형국.

0: 사실 뭐 제조업으로 놓고 보면 예전에 뭐 일본, 독일 뭐 한때 그들은 이제 G2 국가이기도 했었고 뭐 G3, G4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왜 유럽이나 일본은 과거 또 제조업에 너무 또 머물다 보니까 뒤처지는 측면도 있고 예.
1: 그 똑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올까 봐 좀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으로 네. 우리가 그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돼서 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쟁국가보다 떨어져 오다 보면 말하자면 미래에 대한 잠재력은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거죠.
0: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처 박사님께 이제 중국의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중시도 이런 것도 이제 배우는 거고요. 중국의 핵심 기술력 진짜 이것만큼은 우리가 나중에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 그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지금 기술이 모두 모여서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종합 결과가 지금 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각목으로 개별 기술 중에 하나만 들려면 저는 원자력을 들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소위 그 개념 증명에 성공한 토륨 원자로가 가장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0: 토륨이요?
1: 예.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 이미 선포한 계획 중에 내년 말까지
0: 네.
1: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12기를 궤도에 올려가지고 클러스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이미 선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게 그럼 AI 기술이냐?
0: 네.
1: AI뿐만이 아니죠. 거기에는 똑같이 6G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반도체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기술을 딱 개발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탑 레벨 기술을 조합해야만 이루어지는.
0: 그렇죠.
1: 이제 기술이 이제 이런 단계로 가고 있어서 요거 하나를 하면 우리가 뭐 버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 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0: 그러니까 AI 인프라를 까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고 어느 나라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은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는 우주까지 나아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그 일론 머스크가 구상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전에 중국 쪽이 먼저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그걸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했는지는.
0: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주에다가 지구 궤도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그 위성처럼 말씀하신 위성처럼 네. 일종의 우리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 이라고 예. 하죠. 냉장고처럼 예. 그 여러 칩들이 이제 쌓아놓은 그 렉 자체를 위성처럼 만들어서 네. 띄워야 된다라는 건데 그건 그러면 먼 계획이 아닌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도?
1: 아니 내년 말까지 일단 12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0년까지 100기 지금 35년까지 1000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그대로 쫓아가기는 이미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뭐 그 위성이 그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0: 네.
1: 통신 보안을 위해서 지금 양자 통신을 이미 채택해서 쓰고 있고
0: 네.
1: 우리나라는 아직 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걸음에 뭐 한 기술을 개발하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데 이제 심각성이 있죠.
0: 사실 기술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역전해 버리는 게 아니죠.
1: 네.
0: 쌓이고 쌓여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모먼트가 나타나는 건데 그 중국 내부에서는 또 이제 역설적으로
1: 네.
0: 기존에는 추격자였다면 이제는 목표가 미국을 추월하는 거다
1: 네.
0: 정도에 이르르면 거꾸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해외 기술을 베낀다 이런 거 많이 지적을 받았었다면 네. 이제는 중국의 기술을 해외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 인재가 베껴갈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인식은 없을까요?
1: 아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중국은 국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중국의 어떤 대학을 방문하려고 하잖아요.
0: 네.
1: 예전에는 좀 방문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은 무슨 목적으로 누가 뭐 여권사본 다 보내고 미리 그 다 신청해서 하나하나 심사받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0: 특히 한국 사람들 좀 경계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왜 증권사나 운용사나 투자자문사나 네. 이제 특히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국 네. 기업들 탐방들 많이 가는데 네. 잘 안 만나준다 하더라고요.
1: 네.
0: 어렵다고 그 일정 잡기도.
1: 그런데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우리 한국의 투자회사들이 투자하는 스케일이 네.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투자사들이 투자하는 스케일에 비하면 뭐 코끼리 앞에 비스켓 같은 규모가 대부분이고.
0: 그건 워낙 자본의 단위가 크니까 덩치가 네. 크니까.
1: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이 중국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속해요. 아주 선 굵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투자사들은 뭐 따지는 게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0: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뭐 이제 현실을 또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럼 네. 우리는 어떻게 또 바꿔나갈 것인가. 네. 안진수 님이 유능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 좀 가르치기요 이렇게도 해 주셨고.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
1: 네.
0: 이제 중국을 보면서도 그래서 뭐 박사님도 계속 책 쓰시고 이렇게 네. 언론에서 네.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시급한 숙제는 뭐라고 보세요.
1: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잘 인식하는 게 모든 것의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일단 인식부터.
1: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누가 개발하고 있는지 왜 개발하는지 그러면 그 기술이 다른 기술과 만나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조사나 분석이나 대응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 할 때 먼저 선언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0: 네.
1: 그 일들이 개발 기술 개발이 시작될 때는 전혀 그 인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성과가 나오면 그때서 아니 중국이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결과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저의 주장은 우리가 현재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중국에서 지금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누가 개발하고 있고 현재 어디까지 나가 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
0: 그러니까 정확한 인식부터.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방영이 됐던 그 인재전쟁 2라는 KBS 다큐가 화제가 됐던 것도
1: 네.
0: 사실 뭐 기술을 공부하거나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인데
1: 네.
0: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또 보여주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이게 신선한 충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인식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또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이것도 참 이야기가 길기는 합니다만.
1: 네, 네. 그럼 지금 특히 요즘 와서 이제 중국의 영재 교육에 대해서들 관심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0: 네,
1: 아, 그러니까 영재를 허용하고 영재를 배출하려 노력하고 영재를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교육체계는 대량생산체계예요. 그러니까 표준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체계로.
0: 비유하자면.
1: 예, 그런 교육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세기 산업혁명식 그런.
0: 과거에.
1: 예, 예. 근데 지금 이것도 그 좀 혁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창의와 아웃오브박스식의 사고를 더욱 장려하고 그렇게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됐는데 교육은 3차 산업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 이야기 이철 박사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내일은 토요일. 토요일은 주말판 별책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당신의 고객은 왜 야구장에 있을까라는 책을 정은우 본부장과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돈의 흐름도 읽어보실 수 있겠고요. 내일 일라디오 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보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목소리)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0: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이게 소파를 다 빼고 이 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놔갖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 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우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실 요조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다케이치였습니다. 요조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어디서든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보려는 유머 강박이 있었는데 다케이치는 처음부터 그의 웃음 가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조는 자기 안의 섬뜩한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곤 했는데 그 그림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케이치뿐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섭게 그린 요조의 괴물 그림을 이해합니다. 괴물 그림을 세 장이나 연달아 보여주자 다케이치는 호기롭게 예언합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것이 요조가 경험한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조가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진학하도록 아버지가 조금만 협조해 주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고리대금으로 크게 돈을 번 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요조가 겪는 고통도 바로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과 희망과 분노와 우울의 정체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만한 해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펙과 통장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지극히 예민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사회지향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적인 소셜포비아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많은 지역에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는 종일 깨끗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와 경상도는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까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어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가 전력화되고 저가 드론 2만 대 도입이 추진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해체 대신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방 접적 지역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배치되는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됩니다. 국방부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도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카자흐스탄 방문 때 현지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급과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안보실장의 5월 말 카자흐스탄 방문은 한 카자흐스탄 양자 협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선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저녁 7시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웨덴과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본은 오늘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조별리그 1승 2무를 기록한 일본은 2승 1무를 달린 조 1위 네덜란드에 이어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의 32강 상대는 C조 1위 브라질입니다. 스웨덴은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따내며 조 3위의 자리에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을 순매도해 5개월 연속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9조 41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2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5.3%입니다. 경북경찰청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군의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언론인 한 명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흘렀지만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강진 피해

2014년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림팩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작전을 총괄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권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역은 다소 덥고 동해안 일대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60일 휴전이 끝나면 이란이 보험료나 서비스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국제 해협인 호르무즈에서는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연안국이 안전관리나 구조지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란이 사전 승인을 의무화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항행의 자유가 돈을 주고 사는 허가로 바뀌게 되고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다른 바닷길에도 연쇄적인 파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나 대형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죠. 얼마 전에는 백악관에서 UFC 대회도 열렸는데요. 올해 250주년인 독립기념일 행사도 가장 성대한 트럼프 집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235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 최대 1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40%, 10만 명이 넘을 확률도 14%라고 예측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사체에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과 선원들을 철수시키려던 계획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통할 때만 안전한 통항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선박엔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유럽을 강타하면서 스페인에선 나흘간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만 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했고 영국에선 교사들이 수업 도중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탈리아에선 앞으로 사흘간 노동자 150만 명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유럽 폭염은 사하라 사막에서 유입된 열기가 서유럽 대기에 갇히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무더위가

0: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개인용 윈도우 10 기기에 확장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내년 10월 12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이 연장돼도 추가로 요금을 결제할 필요는 없는데요. 작년 10월 MS는 윈도우 10에 대한 공식 정기 지원을 종료하면서 개인 고객에게 37,900원의 요금을 결제하면 긴급 중요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유료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기업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지난해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기당 연간 요금을 지불하면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에콰도르가 독일에 2-1로 승리하면서 승점 4점을 쌓아 2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2조의 경기에서는 코트디부아르가 퀴라소를 2-0으로 제압했습니다. F조 3차전 경기에선 네덜란드가 튀니지에 3-1로 승리했고 일본과 스웨덴의 경기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한 에콰도르와 스웨덴이 32강 경쟁에서 우리보다 앞서게 됐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각자 도생.
0: 지금 지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 얘기인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6시쯤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한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일어났습니다. 네. 두 번째 지진 규모가 훨씬 더 컸는데요. 진앙은 북부 카리브의 연안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라과이라 일대에 피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강진 이후에 많은 건물이 붕괴하면서 구조대가 이틀째 생존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현재 최소 235명이 사망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백 명 이상이 건물 잔해에 지금 매몰돼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해당 지역의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한 벽돌이나 진흙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사망자가 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에 전력, 통신망이 일부 마비됐고요. 지하철 운행 중단, 가스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카라카스에서는 수백 명이 공원과 광장 등에서 밤을 지새웠는데요. 지금 국제사회가 지원에 나섰지만 공항의 일부 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자를 보내도 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일간지 엘 나시오날은 25일 기준으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개설한 실종자 신고 사이트에 4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반면 정부가 실종자 신고나 구조자 명단 확인을 위한 공식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지 언론이 내무사법부와 민방위대 같은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지진과 관련된 정보가 없거나 아예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이 가족의 생사를 알아보려면 이렇게 자기들이 개설한 실종자 신고 사이트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실종된 사람의 이름과 사진, 마지막 목격 장소를 올리면서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조된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의 수기 명단이 사진 형태로 공유가 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이 총동원해서 국민들이 각자 이걸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쌍둥이의 파괴력인데요.
0: 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이 지금 굉장히 얕은 진앙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더 커진 건데요. 네. 이 지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 북부는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두 판이 거대한 단층대를 형성해서 힘을 축적해 왔는데 이 힘이 한계를 넘어서 단층이 파열할 때마다 치명적인 지진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진이 파괴력이 더 컸던 게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내에 짧은 시차를 두고 연속 발생을 한 이른바 쌍둥이 지진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쌍둥이 지진은 첫 번째 지진이 두 번째 단층 파열을 즉각 유도해서 파괴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흔들렸다면 버텨냈을 구조물들이 2차로 충격을 받으면서 붕괴해버렸습니다.

0: 또 진원이 얕았던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인데요. 네. 같은 강도라도 진원이 얕으면 지면이 물체가 더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1: 아무래도 그렇겠죠.
0: 또 지질학적 원인도 있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지방이 물은 충격토입니다. 외부의 충격을 분산시키기가 어려워서 흔들림이 더 커지는데요. 실제로 이날 카라카스가 진원의 인근인 모론에서 약 168km나 떨어져 있었지만 건물이 크게 흔들리면서 외벽이 무너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지질학자들이 이미 2009년에 인구의 80%가 안데스와 카리브해 사이 좁은 지진벨트에 몰려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아직까지 대비를 못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리고 서방의 오랜 제재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건축물 보강 작업이 계획이 됐다가도 취소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강한 지반 운동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은 고위험지대로 인정을 하고 엄격한 건축 기준과 취약한 구조물 보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다만 수십 년간 경제 붕괴를 겪은 나라에서 실현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너무 안타까운 베네수엘라 네. 강진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모든 길은 이란 혁명 수비대로 통한다.
0: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인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좋다 실은 파손이 됐는데 인명피해는 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이 피격되니까 국제해사기구가 24일에 발표했던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과 선원 철수 계획을 하루 만에 잠정 중단해버렸는데요. 앞서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수백 척 그리고 만 천 명의 선원을 해협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한 작전에 착수를 했다. 오만이 이것을 위한 임시 통학로를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그래도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5일에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70척이었습니다.
1: 네.
0: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지금 또 다시 멈추게 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 산하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26일자로 이란이 지정한 항로 밖을 운항하는 선박은 안전 통항 보장과 보험, 관련 책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인된 항로 밖의 모든 운항은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는 선박 소유주와 운영사 선장에게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1: 네.
0: 이것이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인 오만은 앞으로 해협 통항 선박에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바로 아라가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과 오만이 이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한 대화를 하겠다. 한번 협상을 해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란은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점을 또다시 나타냈습니다.
1: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수상한 GPS에서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석유 시장이 전등처럼 바로 켜지는 게 아니다.
0: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그 안에 장기간 발이 묶였던 유조선들이요. 지금 나오도록 뭐 안전 통항로가 보장된다고 해도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체에 4개월 동안 따개비 같은 해양생물이 많이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네. 지금 대형 유조선 수백 척의 선체 하부에 따개비, 홍합, 조개,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이 대거 붙어 있는데 이걸 해운업계에서는 생물오손이라고 부른답니다.
1: 아, 네네.
0: 근데 이게 발생하면 선박의 유체의 역학적 저항을 키워서 연료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데 사실 선박을 운항하는 비용의 절반은 연료비니까 이걸 떼내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여기에다가 해양생물이 냉각 시스템 흡입 안으로 파고들어서 장비를 고장낼 수도 있거든요. 프로펠러를 그렇죠.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1: 네네.
0: 그래서 또 국제 해양 안전 규정상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선박은 입항 전에 선체 부착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내야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1: 아, 이런 건 또 생각 못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세척을 하려면 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1: 그렇죠.
0: 길이가 305m를 넘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는 청소해야 되는 바닥 면적만 축구장 두 개 크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 잠수부 대여섯 명이 고압 세척기 스크레이퍼를 동원해서 선체를 보호하는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척당 최소 4-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1: 네.
0: 지금 여기에 멈춰서 있는 선박이 600여 척이나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이걸 다 세척하고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선체를 세척해달라는 의뢰가 평소 와 비교해서 3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1: 네.
0: 당연히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박 한 척당 세척 비용이 최대 60%나 급등했습니다.

0: 입니다. 이 비용이 $8,000 약 1,200만 원 선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NN이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 시장이 전등 스위치를 켜듯 단번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급망 정상화 지연의 서막이 따개비 제거 작업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1: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네. 이렇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키워드 보호막이 사라진 사람들.
0: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잇따라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6천여 명의 이민자가 추방될 위기에 몰렸는데요. 네. 연방대법원이 25일 보수 6대 진보 3의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IT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시 보호지위라는 건요. 네.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게 미국 내 체류와 합법적인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1990년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축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IT 출신 약 35만 명, 시리아 출신 약 6,100명이 추방될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지위를 통해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면 체류 신분은 물론이고요. 취업 허가와 운전 면허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신속하게 추방될지는 기존의 추방 명령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상당수 임시 보호 지위 보유자가 아직은 추방 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민법원에서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이번에 대법원 다수 의견을 쓴 얼리토 대법관은 임시 보호지위 지정과 종료에 관한 행정부의 판단은 법원이 광범위하게 심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다수 의견은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보호지위 종료 결정이 인종차별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것은 인종차별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IT와 IT 이민자를 향해서 모욕적 발언들을 해왔는데 이것도 인종차별적 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이요 별도의 판결에서도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에 발을 들이기 전에 국경 당국이 이들을 돌려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그때 당시 17개 국가 출신 약 130만 명이 임시 보호 지위를 통해서 미국에 합법 체류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13개 국가에 대해서는 종료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지금 IT랑 시리아 난민들에게만 내려졌지만 아프가니스탄, 네팔, 남수단, 베네수엘라 같은 다른 국가 출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경제에도 힘을 받겠죠. 네. 다음 키워드 사람이 답이다.
0: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챗GPT, 제미나이, XAI, 딥시크, 가브, 엔트로픽 같은 6개 주요 AI 모델의 정치적 편향성을 자체 분석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챗GPT의 좌편향성이 가장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 워싱턴 포스트가 다트머스 대와 스탠퍼드 대 연구진이 개발한 정치 이슈 관련 질문을 활용해서 이 AI 모델들이 민감한 정치 현안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대학 채용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정부가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엇갈리는 질문 30개를 던져봤다라고 하는데요. 네. 조사 결과 챗GPT는 전체 답변의 80%에서 진보 성향의 논거만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주로 미국 민주당이 주장해온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답변을 내놨는데 네. 반면에 보수적 논거만 제시한 경우는 3%에 그쳤습니다. 또 중국의 대표 AI 모델이죠. 딥시크 V4 프로 역시 진보 성향 답변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머스크가 설립한 XAI의 그록처럼 보수 성향을 표방하는 AI 모델도 평균적으로는 진보 논거를 더 자주 제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구글의 제미나이 3.1%는 전체 답변의 93%에서 진보와 보수 양쪽 주장을 함께 제시해서 가장 균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AI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증폭시키는지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이 세계와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AI는 학습을 해서 대답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개발자가 답변 품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형성하는 데이터 자체가 서구권, 고학력층,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픈 AI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이런 정치적 편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 네.
0: 구글과 엔트로픽도 역시 정치 이념에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습시키고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어서는 또 안 된다.
0: 그렇습니다.
1: 걸을 수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도
0: 그래서 해보고. 사람이 답이라는
1: 그래서 사람이 답이군요. 네. 아직은.
0: 네. 네.
1: 다음 키워드 상업적 시간 벌기.
0: 지금 월드컵에서 이번에 3분짜리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즉 수분 보충 시간이 도입이 됐는데
1: 이 시간 얘기가 많아요.
0: 네. 네, 이게 선수 보호를 목적으로 네네. 운영된다라고 FIFA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논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업적 시간 벌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인데요. 후원사에 맞춘 장치다. 경기의 흐름을 끊고 축구 정신을 훼손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이번 대회 16개 경기장 중에 5곳은 지붕이 있거나 완전히 실내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FIFA가 강조하는 것만큼 덥지가 않아요. 에어컨이 나오니까요.
1: 네.
0: 그래서 현장에서 이 시간은 오히려 관중들이 맥주를 다시 사는 기회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1: 네.
0: 킥오프가 되면 매점이 한산해진답니다. 근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알리는 휘슬을 심판이 불자마자
1: 다 뛰어가는 거예요.
0: 네, 관중들이
1: 네,
0: 일제히 달려가고 있는데 한 미국 팬도 이 수분 보충 시간이 말도 안 되는 현금 장사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맥주를 살 수 있으니까 좋다. 전반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경험이 새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또 다른 팬은 원래 한 사람당 두 잔으로 구매가 제한돼 있는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간에 매점으로 그러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는 경기장 내 맥주 판매가 금지가 됐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 대회는 미국 프로풋볼 경기장들에서 중점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맥주랑 칵테일 판매에 원래 익숙한 구조니까 이게 지금 원활한 건데요.
1: 네.
0: 관중석을 판매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캔맥주가 든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1: 오히려.
0: 네. 네네. 사실 잉글랜드에서는 훌리건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킥오프 15분 전부터 경기장이 보이는 곳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 네.
0: 경기 전에 빨리 마시고 들어가는 건데 이번 대회에서는
1: 오히려 시간을
0: 네.
1: 주는 거네요.
0: 오히려 술을 살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시 경제도 약간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술집 영업시간이 통상 오전 2시에서 오전 4시까지로 임시 연장된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흐름은 이런 흐름은 이번 월드컵을 역대 가장 술 소비가 많은 대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매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는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맨디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저녁 발표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수리 중인 남우호를 포함해 5척으로 줄었습니다. 목걸이와 금거북이, 그림 등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우리 군이 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략화하고 저가 드론 2만 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맨손으로 밤새워 구조작업에 나선 가운데 강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신원 취재 수첩.
4: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4: 네, 요즘 네.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심의 대형 이벤트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행사들이 있었죠?
5: 올해가 지금 미국이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특별한데,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러니까 24일부터 시작된 그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로운 번영의 시기에 들어섰다라면서 자신의 정책 성과를 부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식 기념행사와 선거 유세 형식의 경계가 좀 모호하게 됐는데, 원래 이 행사에 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좀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좀 네. 정치적인 행사로 비춰질 거 우려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일주일 조금 넘게 남긴 했습니다만 이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도 이 가장 성대한 트럼프 집회를 예고했거든요.
4: 그렇죠.
5: 뭐 여기에 뭐 다양한 뭐 공연, 뭐 에어쇼, 뭐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또 포함돼
4: 있죠.
5: 있습니다.
4: 네, 그래서 네.
5: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독립기념일이랑 공공기념행사를 자신의 정치 집회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얼마 전에는 또 백악관에 UFC 격투기 링을 만들고 실제 격투기 네. 경기를 개최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5: 예, 저도 뭐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뭐 실제로 백악관 잔디 내에 이제 UFC 경기장 옥타곤을 만들고요.
4: 네.
5: 뭐 4,000명의 현장 관중을 수용한 데다가 전 세계에 생중계했거든요.
4: 예. 그러니까
5: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경기장을 찾았고, 미국 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화제성만으로는 이제 충분했는데.
4: 그렇죠.
5: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비판이 되냐 하면 이제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 행사였다고는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격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자신이 좋아해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 네.
5: 그리고 경기가 열린 날은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이 행사를 같이 즐기고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백악관에서 이런 격투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좀 있고
4: 네.
5: 또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남성층이라든가 UFC 팬들을 포함한 핵심 지지층의 어떤 자신의 메시지, 리더십을 좀 어필하는 어떤 그런 정치 행사였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옵니다.
4: 관련해서 미국 내 여론은 어땠습니까?
5: 이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UFC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여론이 16%에 불과했고요. 이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6%였는데
4: 네.
5: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10명 중에 3명만이 뭐 적절했다 뭐 이렇게 답했으니까
4: 네.
5: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여론은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도 이제 미국인들에게는 이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매우 중요한 전통적인 공식 기념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4: 그렇죠.
5: 이것을 개인 행사처럼 변질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 전문가들은 요즘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벤트가 이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정치나 스포츠 오락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대중의 언론을 또 끌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형식이잖아요.
4: 그렇죠.
5: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를 강화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건 아무래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5: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5%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4: 네.
5: 굉장히 이렇게 낮은 이제 수준인데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이제 지지층 결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전국 언론의 관심을 불러오고 또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세력의 결집 또 이들의 어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의도가 있다고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4: 네.
5: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므로써 자신이 어떤 언론의 중심에 있고 그 관심을 중간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4: 그렇죠.
5: 그래서
4: 네.
5: 이게 공화당 지지층 결집 또 경합주 공략에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또 한 가지가 이쪽 그 워싱턴에서 가장 좀 상징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 알려진
5: 네.
4: 케네디 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어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5: 네.
4: 최근에 법원 명령에 따라서 철거했다고요?
5: 예, 그러니까 케네디 센터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가는 곳인데,
4: 네네.
5: 그러니까 원래는 존 F 케네디 센터였잖아요.
4: 그런데 그렇죠.
5: 어느 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 네.
5: 트럼프 케네디 센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4: 네.
5: 근데 예, 근데 지난 5월 29일에 그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 하면
4: 네.
5: 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는 이 센터의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모두 빼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항소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이 됐고 결국은 이제 그 이름이 빠진 것을 제가 또 이제 확인을 했는데
4: 그렇군요.
5: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팜비치 국제공항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 국제공항 뭐 이렇게 바꾸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4: 네.
5: 오는 7월 9일부터 이렇게 쓰여질 예정이고 또 워싱턴 DC는 평화연구소도 이미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뀌었거든요.
4: 네.
5: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적 논쟁을 좀 불러온 바 있는데 앞으로 이름이 계속 유지될지 또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 예, 고맙습니다.
4: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수상훈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오늘 아무래도 또 호르무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전쟁 상황 이런 게 아니라 그 통행료.
0: 그렇죠.
1: 예, 그거 아무래도 우리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네. 국제법적인 측면과 뭐 좀 역사적인 사례 이런 거를 좀 오늘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볼까 합니다.
0: 네.
1: 일단 이란과 오만 이 호르무즈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나라.
0: 그렇죠.
1: 이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일단 미국과 이란이 그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면서 무언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인을 주기로 한 것까지는 되어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정 상태로 뭐 통행료를 거두면 안 된다라는 게 뭐 공통된 입장이다라고 하지만 미국과 오만 입장이라고 하지만 아무튼 그것도 좀 미정 상태로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0: 네.
1: 지금 최근 나온 발언으로는 오만 쪽에서 통행료는 안 받겠다고 이란의 확답을 받았다라는 말을 오만 쪽에서 했고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제 그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0: 네.
1: 일단 미국은 이란한테 무언가 경제적인 당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아랍 걸프 아랍 국가들한테서 무언가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피해 국가들인데
0: 그렇죠.
1: 과연 내려갈지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호르무즈의 통행료 문제랑 다 엮여져 있는 차원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논의 중인 거를 이제 호르무즈 항행 메커니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0: 아,
1: 그러니까
0: 네네.
1: 이전에는 그냥 좀 자유롭게 다녔는데
0: 네.
1: 뭔가 시스템을 만들긴 만들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통행료는 안 된다 그러면 통행료가 아닌 다른
0: 이름으로
1: 예, 네.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미들리스트 아이라고 현지 중동 언론 보니까 이란이 이제 지금 일단 미국하고 60일 휴전 합의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는데
0: 네.
1: 합의가 끝나는 대로 해협을 지난 선박한테서 보험료를 걷고 싶어 한다.
0: 보험료.
1: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모종의 비용을 아마 이란이 요구할 거라는 얘기겠죠.
0: 이게 뭐 서비스 요금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1: 그러니까 이란이 이미 그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운 업계에 서한을 또 보냈어요. 근데 이 해운 관련 매체인 그 로이즈리스트라는 여기에서 그 서한을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이란 쪽에서 선박 소유자들한테 우리가 무료로 보험을 제공을 하겠다.
0: 네.
1: 근데 다만 모든 선주들이 여기 가입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갱신해야 된다. 앞으로 이 해협청이 통행 허가증을 내주고 통행 신청을 처리하겠다. 한마디로 보험도 가입하고 통행 허가도 받고 통행하려면 신청도 하고 이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란의 거기 라라크 섬이라고
0: 네네.
1: 그 옆을 지나는 항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서한에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이란이.
0: 네.
1: 근데 이게 국제해사기구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항로가 사실 그 오만 영해 쪽에 있어요.
0: 네.
1: 근데 지금 이란 영해를 지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 서한에서 이걸 어기면은 뭐 우리가 제재를 할 수도 있고 통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일단 유보하겠고 보험료를 도입할 권리도 일단 유보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건데 일단 돈 받을 권리는 있지만 우리가 유보하겠다라는 서한이었던 거죠.
0: 그 뭐 이쪽으로만 길을 가라고 하고 뭐 통행료를 네. 받고 이래도 되나요? 약간 해적
1: 이게
0: 뭐 이런 그렇죠. 느낌도 좀
1: 사실
0: 들고.
1: 이렇게 길목 붙잡고 통행료 뜯는 거 뭐 육상에서야 네. 뭐 너무 많았겠죠. 네. 근데 이제 바다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적들이 많이 그랬고 근데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해적이 아니더라도 이 북유럽의 이 발트해 길목이 덴마크하고 스웨덴 사이에 외래순 해협이라는데 정말 좁습니다. 여기. 여기는 몇백 년 동안 덴마크가 통행료를 받았다가
0: 네.
1: 그러니까 1857년에 없앴어요. 그리고 또 이 흑해, 지중해 입구, 보스포러스,
0: 네.
1: 다르다니스 해협 이런 데서 예전에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거기도 통행료 걷었고 오스만 투르크도 통행료를 통과세를 거뒀습니다. 호르무즈는 당연히 고대부터 여기는 이름난 길목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는 지배자들이 언제나 욕심을 냈었고, 네. 그래서 뭐 고대 그 페르시아, 뭐 아케메네스 왕조 이런 고대 왕조서부터 그 다음에 뭐 아랍 칼리프 제국 다 여기서 호르무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또 16세기에 이 해협 차지했던 포르투갈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 면허제도 만들어서 수익을 챙겼고, 근데 사실 지금도 이 인공수로 운하 같은 거는 일단 그거는 뭐 건설 비용이 들어가니까 대개 통과료를 받아요.
0: 네.
1: 뭐 이집트의 뭐 수에즈 운하나 뭐 파나마 운하, 그다음에 그 발트해랑 북해를 잇는 독일의 킬 운하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0: 네, 네. 운하는 뭐 돈을 들여서 지은 거니까 네. 그렇다고 치는데 해협은 좀 다르잖아요.
1: 다르죠.
0: 원래 자연적으로 네.
1: 자연 상태로 있는 건데
0: 네.
1: 그래서 이제 해협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길목을 장악하게 되면은
0: 네.
1: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상선들 유조선들도 문제지만 그 안쪽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 만처럼 되어 있을 때
0: 네네.
1: 그리고 걸프 안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0: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0: 그
1: 예.
0: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1: 그래서 이렇게 해협의 안쪽에 있는 나라들 목줄 죄고 이렇게 되면 결국 분란이 생기고 해서
0: 그렇죠.
1: 해협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영해이든 일단 국제법을 적용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일종의 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단 공해는 없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영해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해가 있기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1959년에 이란이 이제 국제법상 자기네 영해를 12해리까지는 확장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이란도 확장하고 그랬더니 그 1972년에 오만도 확장하고 그래서 공해가 사라졌어요.
0: 아.
1: 지금 그냥 두 나라 사이에 그 바다가 됐는데
0: 네.
1: 이제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뭔가로 돈을 걷겠다, 통과세를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이제 국제법적인 쟁점이 첫째는 이란의 유엔 해양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유엔 해양법이라는 게 뭐 연안도 그렇고 한 나라의 영해도 그렇고 뭐 배타적 경제 수역 그다음에 공해, 국제 수로 등등
0: 네.
1: 한마디로 바다의 모든 것을 다루는 국제 조약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바다의 헌법 이렇게도 불리고 그래서 유엔 해양법을 비준한 나라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로 이게 일종의 국제법이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은 했는데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0: 아.
1: 왜냐면 예전부터 이란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이번 사태 이전부터. 협상할 때에도 그랬고 서명할 때에도 그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되면 국제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국제법이 만들어지거나 협약을 이나 조약 같은 걸 체결할 때 지속적으로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거를 지속적인 이의 제기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이거는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아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 받아들일게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어긴 게 아니니까
0: 네.
1: 그래서 이걸 경우에는 국제법을 강제할 수 없다 이런 이란 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이거는.
0: 네. 그럼 오만은 어떤가요?
1: 오만은 협약 비준했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오만은 통행료는 우리가 가입한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쟁점은 유엔 해양법의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있는 건데
0: 네.
1: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자기네 영해다. 그래서 국제법상 무해통항이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0: 무해통항.
1: 예. 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대다수 국가들은 통과통항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0: 예. 어떤
1: 뭐냐면 무해통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영해를 지나가는 배는 우리나라한테 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0: 아, 네네.
1: 그 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사람이 외국인이 들어올 때도 우리가 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0: 그렇죠.
1: 우리 영해를 지나갈 때 여차하면 우리가 위험 물질을 싣고 있는 거 아닌지 테러범이 탄 거는 아닌지 범죄자가 있는 거 아닌지 여차하면 세우고 검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무해통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군함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미리 통보를 해야 되고
0: 그렇죠.
1: 예, 그다음에 잠수함도 지나가 남의 나라 영해를 지나갈 때는
0: 네.
1: 고개 무리로 내밀고
0: 네.
1: 깃발 어느 나라 소속인지 깃발 달아야 됩니다.
0: 아.
1: 통과 통항은 뭐냐면
0: 네.
1: 이건 통과가 우선입니다. 어떤 배도 멋대로 세우고 짐 검사하자 이럴 수 없다. 지나가는 배는 딴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지나가는 배는 무조건 그건 지나가게 해줘야 된다.
0: 통과하도록 해야
1: 예,
0: 된다.
1: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통과가 우선이다.
0: 아.
1: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군함도 사전 통보나 허가 없이 이거는 막 지나다닐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한 줄로 요약하면 무해통항은 그 나라의 주권,
0: 그러네요.
1: 그다음에 통과통항은 항행의 자유 우선.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0: 양쪽이 이제 입장이 다른 거고 호르무즈는 국제해협이잖아요.
1: 네, 국제해협 어쨌든. 같은 경우는 통과통항이 적용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란과 오만의 이 영해에서는 이 주권이 그동안에는 유엔 해양법의 제한을 받아왔고
0: 네.
1: 이거에 대해서 이란이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이란은 아 이거는 우리 영해니까 무해통항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0: 네.
1: 이제 그거를 이번에는 물리력을 가지고 보여준 거죠. 근데 무해통항이 됐건 통과통항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나는 배에 통과료를 이 통행료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0: 네.
1: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연안 국가가 거기에 뭐 설비를 만들고 뭔가를 안전을 제공한다든가 어떤 일종의 서비스
0: 네.
1: 뭐라도 서비스를 해줬으면은 뭐 비용을 물릴 수는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 그 파푸아뉴기니하고 그 사이에 토러스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는데
0: 네.
1: 여기가 좀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어서 바닷길 자체가 안전 관리 비용을 매겼는데 여기는 뭐 엄청 대단한.

0: 이렇게 물류가 많은 항로는 아니니까.
1: 네.
0: 그다음에 그 튀르키예도 그 보스포러스 다르다니스 이쪽에 그 선박의 이제 안전 뭐 구조 그다음에 요새는 환경 보호 이런 명목으로 요금을 받는데
1: 네.
0: 여기 같은 경우 근거가 되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한 100년쯤 전에 만들어진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이제 네. 관련국들이. 그다음에 영국도 이제 아일랜드하고 요쪽에 영해에서 선박 통행료를 매기기는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매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등대 관리 기구가 있어요. 트리니티 하우스라고.
1: 아,
0: 그래서 이 지역 바다들의 등대를 전체를 다 관리하는 기구가 그냥 그 단체를 유지한 일종의 자선단체 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요 비용만 걷는 이런 정도니까 문제가 안 되죠.
1: 네.
0: 그리고 사실 오만도 이 걸프의 일부 지역에서 이제 안전관리 비용을 받고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배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전직 해군들 관련된 단체가 있어서 지형이 험한 해안 이런 데서 부표 관리라든가 등대 관리라든가 안전 설비 관리 비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1: 네. 그러면 이란이 말하는 보험료도 정당화될 어떤 여지가 있는 건가요?
0: 이란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이란과 오만이 선박에 미리 신청해라.
1: 네.
0: 만약에 이란이 오만을 뭐 윽박지르든 뭐가 됐고 오만이 합의를 하건 해서 앞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해라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유엔 해양법 근간이 흔들려버려요.
1: 그렇죠.
0: 왜냐면 배는 이제 바다를 지나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1: 네.
0: 그게 돈 주고 사는 허가처럼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것들도 뭐 더 네. 다 따라하겠죠.
0: 네. 그래서 늘 얘기 나오는 그 말라카라든가
1: 네.
0: 그 홍해 그 바발 만데브 해협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지중해 지브롤터 이런 데들 연쇄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고 지금 뭐 일단 그 말라카 같은 경우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재무장관이 얘기 한번 했다가 이제 아는
1: 그렇죠.
0: 걸로 됐는데
1: 네.
0: 근데 사실 여기서도 이 말라카 해협에 연안 3국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데 다들 반대합니다만 여기서도 항행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세 나라가 계속해서 일종의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1: 네.
0: 건지는 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1: 아.
0: 이번에 이렇게 무리로 떠오른 건데 만약에 이란이 유엔 해양법의 기본 틀을 이렇게 흔들어버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따라쟁이들
1: 그렇죠.
0: 나올 수 있죠.
1: 예. 그러면 이게 국제법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에서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라는 이제 분쟁 해결의 이제 장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이 근데 문제는 이란이 비준 안 했기 때문에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만을 제소해야 돼요.
1: 아, 네. 그렇군요.
0: 근데 이란이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 ICJ를 활용하는 방안도 뭐 있을 수는 있죠. 만일에 이란이 통행료 명목으로 걷고자 한다면
1: 네.
0: 그거는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 1949년에 이 알바니아 영해에서 그러니까 영국 군함이 이제 알바니아 쪽 기뢰가 폭발하면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코르프 해협 사건이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영국 군함은 그냥 지나가던 거였는데 알바니아 영해에서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시에 국제사법재판소가 모든 국가의 선박들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이제 국제 해협은 아무런 허가 없이 통보 없이 통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유엔 해양법의 통과 통행 조항이 되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여기다 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행료가 아닌 다른 방식을
1: 그렇죠.
0: 아무래도 택하려면 그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란이 모종의 서비스 요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1: 네.
0: 실제로 과연 어떤 식으로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면
1: 그렇죠.
0: 한마디로 서비스 요금이면 서비스 한 거에 합당한 요금을
1: 그렇죠.
0: 받아야죠.
1: 네네.
0: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런 거를 감시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요금을 제한하는 이런 방식을 다른 나라들이 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1: 계속적으로 이란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예, 이게 사실 선박 업계 쪽에서는
1: 네.
0: 전쟁보단 낫지 않느냐 그 통행료란 이런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해운 업계 사람들이 대놓고는 말을 못할 거예요. 아마 이 말했다가 그리스의 선주
1: 네.
0: 집안이 욕먹은 적도 있고
1: 네, 네.
0: 진짜 이게 결국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데

0: 입장은 일단 오만을 압박해서 이란이랑 협력 못하게 하는 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을 폭파시키겠다라는 그건까지 정말 잘못된 건데.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해운 전문지들 나온 걸 보니까 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미국도 뭐 호르무즈 이 통행료 뭐 이런 거는 뭐 미국하고는 그렇게 큰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고 뭐 대단히 이것 때문에 뭐 협상을 뒤집어볼 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 네. 미국한테는 뭐 그렇게 중시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불법 공격을 저지른 미국은 이란에 무언가 당근을 줘야 되는데 자기네 돈으로 피해를 물어줄 생각은 당연히 없는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유탄을 맞았던 걸프의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1: 네.
0: 근데 이 통행료만 놓고 보자면 걸프 국가들도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1: 그렇군요.
0: 그렇긴 한데 이제 우회로 있는 나라 없는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1: 네.
0: 결국은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적대 관계를 끝내는 거 그런 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 같아요.
1: 네, 네.
0: 이란이 이제 세계를 그렇습니다. 상대로 돈 거둘 필요가 없게 해줘야겠죠.
1: 네. 자 일단 우회로 없는 나라들과 좀 뭐 카타르도 그렇고요.
0: 이 나라들은 굉장히 급하죠.
1: 예.
0: 근데 이 나라들이 그래서 뭐 바레인 같은 경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이제 이 호르무즈 안전보장 결의안까지 냈는데 뭐 그거는 뭐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부결이 됐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쁜 거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1: 그렇죠.
0: 제일 좋은 거는 미국과 이란이 사이에 분쟁이 해결돼서 이런 얘기가 다 사라지는 거.
1: 네.
0: 그것도 아니라면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안 된다면 첫째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네. 최선의 해법이 안 된다면 각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관리 체제가 만들어지고
1: 그렇죠.
0: 한국을 비롯해서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1: 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좀 마땅치 않다.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0: 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 근데 문제가 결국은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오늘 수상한 GPS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짚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전국이 화창한 가운데 강원도와 충북, 영남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30도 안팎의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 24도에 머물렀던 서울은 오늘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전주, 대구의 낮 기온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처럼 덥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그늘진 곳에서는 더위를 피해갈 수 있겠고요. 이동하실 때 양산을 사용하신다면 체감 더위를 조금 낮출 수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3도, 포항 24도로

0: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낮 동안 서쪽 지역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 습도는 55%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정부가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 석유 최고 가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합니다. 우리군이 현대전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웨덴과 비기고 에콰도르가 독일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한국은 조 3위 팀 간 32강 진출 경쟁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어제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235명이 숨진 가운데 실종자가 많은 데다 강한 여진이 이어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정오종합뉴스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오늘 나온 물가안정대책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MOU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7시에 발표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고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으로 석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단계적인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비용 부담을 고려해 할당 관세율을 낮추고 개별 소비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7, 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품목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값이 많이 오른 달걀의 경우 지원 요건을 갖춘 모든 마트에서 등급 구분 없이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이 지원됩니다. 쌀은 현재 20kg당 5,000원의 할인액을 6,000원으로 늘리고 고등어와 김처럼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은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2: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정부 발표에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민주당은 검찰개혁 의지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고 했습니다.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안수사권 문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엔 한 목소리지만 이를 둘러싼 당권 경쟁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입법은 국회로 넘긴 걸 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고 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말들이 당 지도부에서 나왔습니다. 5월에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을 당이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를 운운하냐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범민주 진보연합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돌파하자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움직임에 민주당이 당권 경쟁 때문에 국정 책임을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밝히면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건 국정 책임을 포기한 거다. 김민석 총리가 당권을 위해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수사권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졸속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이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거라며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보안수사권 문제까지 더해져 협상 타결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KBS

0: 위 인사청탁과 함께 전달한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를 포함해 고가의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이 회장은 재판에서 향후 부탁을 위한 보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안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회장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시계, 최재형 목사의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우원 화백 그림까지 모두 합해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회사 측은 일부 물품 수수는 인정했지만 청탁 알선 대가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가 중개 신청을 허가해 선고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우리 군이 현대전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합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냈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정책 조직 성격의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군이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무기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드론 전력 확충과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정찰 드론이나 소형 자폭 드론 같은 저가 소모성 드론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충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방에 적과 인접한 지역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배치되는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에너지 무기 개발도 본격화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무기 특성을 반영해 획득 체계도 개선합니다.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 도입하거나 상용 드론을 군용 인증 체계와 연계해 신속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해 해체가 논의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 드론 본부는 드론 관련 분야 정책 업무에 집중합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2조에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조 3위로 내려앉아 다른 조들의 결과에 따라 32강행이 좌우되는 우리 대표팀으로선 힘든 상황인데요.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북중미 월드컵에서 에콰도르가 전차군단 독일을 제압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2주 마지막 3차전에서 독일에 2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독일의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간 에콰도르는 7분 뒤 앙글로의 슈팅으로 곧바로 동점 균형을 맞췄습니다. 에콰도르는 후반 32분 플라타의 결승골이 터져 결국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조별리그 1무 1패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을 상대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둬 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승리로 A조 3위에 있는 우리 대표팀은 32강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에콰도르가 승점 4점으로 2조 3위에 올라 있어 승점 3점에 그친 대표팀보단 승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32강 진출이 가능한 12개조 상위 8개 팀 가운데 현재 1위에 올라 있어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어 열린 죽음의 조 F조에서도 스웨덴이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1대1로 비겨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웨덴은 조별리그 최종 승점 4점으로 조 3위에 자리해 와일드카드 경쟁을 진행 중인 대표팀으로선 32강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이 밝혔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맨손으로 밤새워 구조작업에 나선 가운데 여진도 계속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이틀째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4,3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측이 만든 실종자 추적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생사불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것까지 감안하면 사망

0: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밝힌 현재까지 파괴된 기반시설은 집계된 것만 모두 250채에 이릅니다. 밤샘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작업 여건은 열악합니다. 주민들도 나서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맨손에다 삽과 수레 같은 낡은 장비가 전부라 작업은 더딥니다. 이번 지진의 파괴력이 컸던 건 진원의 깊이가 얕았던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지난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과 유사한 형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일주일간 규모 3에서 5 수준의 수많은 여진이 이어질 거로 보여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이란 소행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만 측 항로로 해협 탈출 작전을 진행하던 국제해사기구 IMO는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대형 화물선이 피격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 선으로 외신들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자폭 드론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 측 협조로 호르무즈 해협 탈출 작전을 진행하던 국제해사기구 IMO는 피격 사건 직후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O는 항행 안전을 위해 작전을 중단한다면서도 이번에 피격된 화물선은 탈출 작전에 따라 이동하던 선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IMO의 탈출 작전에 대해 해당 항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후속 협상과 관련한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유전자 변형콩과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동결 해제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거라는 미국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선 해협 공동관리국인 오만이 앞으로 논의될 해협 관리 방안에 통행료 부과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한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37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수리 중인 남우호를 포함해 5척으로 줄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발발일인 어제 남측의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험은 남한의 사정권에 두는 타격수단들의 성능 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규모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이 시작됐습니다. 림팩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1일까지 하와이와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작전을 총괄합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광주와 군산, 당진, 서산, 익산 등 5개 지역 10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군산과 당진 2개소만 시설 개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은 연속형 빗물바지와 침수 감시 CCTV 등을 설치했고 당진은 전통시장 인근에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나머지 8개소에서는 눈에 띄는 시설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농가를 탈출했던 늑대개 11마리가 열흘 만에 모두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충남 당진시안 야산에서 탈출했던 새끼 늑대개 한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 서산시 운산면 한 농가에서는 지난 16일 사육하던 늑대개 18마리 가운데 11마리가 탈출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한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거푸집 형틀 작업을 위해 굴착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동쪽 지역에는 이따금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후까지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0: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늘어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남미 이웃나라들이 즉각 연대 의사를 밝혔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참혹한 피해 상황이 전해지자 미국은 즉각 베네수엘라에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정부기관이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친구들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형 연쇄 강진으로 활주로가 갈라지는 등 공항이 마비되면서 민간 구호대 급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남미를 관할하는 미군 남부사령부가 전격 투입됐습니다. 해안가로 직접 구조대와 중장비를 진입시킬 수 있는 대형 상륙수송함과 연안전투함을 파견했고 수송기와 헬기도 대거 동원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10만 유로를 전달했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재정지원 협의에 나섰습니다. 멕시코와 칠레, 브라질 등 이웃인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 국가들도 즉각 연대 메시지를 내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은 구호자산이 신속히 도착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복구 작업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장기전이 될 거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수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진행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두 사람은 서울고등법원 가사 일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는 변론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에어컨과 티셔츠 등 여름 준비 품목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한 달 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상담은 전월보다 52.3%, 티셔츠 상담은 49.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명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참여 예비 부부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새롭게 발굴한 결혼식장의 첫 주인공이 되는 예비 부부에게 첫 예식 연출비, 첫 웨딩 촬영비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여름철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7주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000명당 11.2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수족구병은 감염 후 3에서 5일간 잠복기를 거치며 혀, 입, 천장 등 구강 점막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과 궤양이 생깁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했지만 이 남성은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사고 당시 한전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9조 41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2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5.3%입니다. 부산 범어사의 대웅전 벽화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내부에 그려진 약사 열의 삼존도와 관음보살도 등 불화덕점입니다. 이 불화들은 현세와 치유와 내세의 구원을 포함한 삼불신앙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KBS 1라디오 종합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희수였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일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호황에 ETF 투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ETF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0-1로 남아공에 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왜 벤치에 있었고 홍명보호는 무엇을 놓쳤을까요? 패배의 원인부터 32강 진출 경우의 수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네요. 어느새 오늘이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발걸음 잠깐 멈추시고 올 상반기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같은 자랑도 좋습니다. 또 나 올해 이건 좀 잘했어 셀프 칭찬도 좋고요. 그때 그 커피 한 잔 참 행복했었지 같은 소소한 순간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올 상반기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순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4: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3: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3: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6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
5: 벌써 그렇게
3: 우리
5: 됐네요.
3: 임선우 캐스터와 제가 만난 지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5: 시간 정말 빠릅니다.
3: 그러니까요. 네. 지난 상반기 임캐스터는 돌아보면 어떤 게 가장 뿌듯했어요?
5: 아, 너무 감사하게도 떠오르는 일들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이제 저희 집 아기가 제 아빠라고 딱 첫 한마디 했던 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네.
3: 감동적인 순간이죠. 네. 아빠부터 먼저 했다 그래서 더 기분 네. 좋았다는. 네. 자, 오늘 우리 증시 조금 빠지고 있네요.
5: 아, 네. 어제와는 분위기가 영 딴판인데요. 하락 출발한 코스피 장중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될 만큼 낙폭 키워나가고
3: 많이
5: 있습니다.
3: 많이 빠지고 있군요.
5: 예, 네. 현재 8% 넘게 빠지면서요. 8,200선까지도 내줬습니다.
3: 예.
5: 잠시 뒤 자세히 짚어볼 텐데 천하의 애플이 메모리 칩이 없다. 주요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짚어봤었던 이 빅테크들의 돈줄이 얇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설비 투자 의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을 좀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메모리 수요 감소 우려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쏠림 현상 또 이에 따른 수급 변동성이 커진 게 오늘의 급락세를 설명한다 말하고 있고요.
3: 네.
5: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 피로도가 상당하지만 홀딩 전략을 우선순위로 가져가라 이런 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3: 자, 지금 코스피는 8,199.81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애플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리기로 했다면서요?
5: 네, 어제 마이크론 실적 짚어보면서도 다뤘지만 요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없어서 못 사는 귀한 몸이 됐잖아요. 천하 애플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칩 가격이 널뛰니까
3: 네.
5: 도저히 방법이 없다.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맥북부터 아이패드, 비전 프로 헤드셋까지 줄줄이 가격을 높였고요. 오죽했으면 단종했던 하위 사양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가격 균형을 가격을 맞출 만큼 애쓰고 있는데 뭐 아이폰이나 애플워치 같은 주력 라인업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결국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들 보입니다.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간밤 1년여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앞서 팀쿡 CEO는 어떤 분야에서도 이런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본 적이 없다. 100년 만에 홍수라는 표현까지 썼을 만큼 메모리 품귀 현상이 극심합니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AI가 새로운 물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5: 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한데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보면요.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반도체와 전자 부품 여기에 전력과 인력 수요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관세나 뭐 유가와는 다르게 AI 인프라 투자는 그 규모와 길이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격의 밀도가 더 높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미 기업경제협회 조사에선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이 향후 1년간 이런 AI 무한 경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답하기도 할 만큼 코로나 때처럼 물가가 급격히 튀지는 않겠지만 인플레 기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 자,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동안 좀 내려가기는 했었는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좀 오름폭이 커졌어요.
5: 네,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매매며 전세며 동시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값이 눈에 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오름세가 가팔랐는데요. 특히 성북구, 구로, 도봉 같은 외곽 지역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누적 상승률이 1년 전과 비교하면 150배 넘게 올랐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워낙 물량이 없다 보니까 몸값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사람들까지 많아져서요. 아파트 매매값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공공임대든 비아파트든 공급 계획을 세웠다면 시장이 체감할 정도의 시그널을 좀 빠르게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3: 네. 자, 구윤철 부총리가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말했습니다.
5: 네, 나온 이야기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걸 짚어보면요. 전기와 가스요금 같은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고요. LPG 부탄 판매 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14만 7천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라고 짧게 말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예고하기도 했고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서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늘리고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직수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3: 네. 전기요금은 이제 하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 임캐스터가 전해주셨는데 이제 여름에 전기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5: 예.
3: 아무래도 냉방기구들 많이 틀 테니까.
5: 그렇죠.
3: 도움될 만한 서비스 나왔다고요?
5: 네. 저만 그런가요? 에어컨 앞에서 리모컨 버튼 선뜻 누르지 못하고 혹시나 이 누진 구간 넘어갈까 머릿속으로 계산부터 하다가 그냥 다시 내려놓곤 하는데 올여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안심 AI 알림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런 걱정 덜 수 있겠습니다.
3: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5: 네, 인공지능이요. 전기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이번 달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싶으면 알림을 보내주고 예상되는 요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범 운영을 해봤더니 알림을 받은 가구의 70% 가까이가 실제로 전기 사용을 또 줄일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3: 네,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 기금 제도를 일부 손질한다고요?
5: 네, 앞으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있는 경우 최소 감면율이 기존 6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상환 능력에 맞게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재산 심사도 더 꼼꼼해집니다.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까지 확인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보는데 정부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 소식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카드 추가 환급 혜택이 계속된다고요?
5: 네. 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돌려주는 이 모두의 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합니다. 올해 1월 출시된 모두의 카드는 후불, 선불,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K패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입한 뒤에 카드를 등록하면 누구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5: 특히 이번 연장 조치로 서울시 기후 비우동행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출퇴근 시간을 조금만 피해서 이용하면 환급률이 더 높아져서요. 교통비 부담 줄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 최종 확정됐네요.

0: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정식 출범합니다. 통합이 결정된 지 대략 6년 만에 한 지붕 아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 운항 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 당국의 인허가 완료 절차 등이 남은 점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인가했고요. 네. 사측은 완전 합병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25년 만에 대폭 손질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좀 안내해 주시죠.
0: 네, CT나 MRI 같은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 필수 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 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지불체계를 바꾸는 데 있는데요. 이번 개편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정기적으로 수가 구조를 손질하기로 됐습니다.
1: 환자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달라지나요?
0: 검사 수가가 조정되는 만큼 환자 본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일부 오를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네.
1: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이번 주도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어느새 이제 2026년 6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상반기 돌아보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순간들이 가장 기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9381님, 작년 12월부터 쉬었던 30대 쉬었음 청년입니다. 7월 1일자로 취업했어요. 계약직이지만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오, 정말 축하드릴 일이네요. 7월 1일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3149님, 손주가 생겼습니다. 70대 첫 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이 암투병 중인데 손주 소식에 힘이 납니다. 잘 회복되고 있어서 모든 게 감사한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첫 손주 축하드리고 또 남편의 암투병도 잘 치유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박향숙님께서 올해 5월에 아들 장가 보냈습니다. 장가 보내고 나니 아주 홀가분하고 뿌듯하다고 하시면서 문자 주셨고요. 신현수님, 어제 요양보호사 시험이 있었는데 오늘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1964님,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미국 UC 버클리대 교환학생 갔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보고 배우고 오렴. 아빠 엄마는 늘 항상 언제나 사랑한단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2380님께서는 95세 시어머님이랑 병원 갔다 왔는데 다 괜찮다고 식사만 잘하시면 10년은 더 사시겠다고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기분 좋습니다 하시면서 또 기쁜 일들에 관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고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아서인지 정체가 긴 구간들이 많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순창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 거창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이후로는 남사 진위에서 안성분기점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삼패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화도에서 서종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제천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요즘 주식시장만큼이나 ETF 시장도 뜨겁죠. 뭐 반도체 ETF다, 레버리지 ETF다 하면 등장하면서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요. ETF는 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오늘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김열매 애널리스트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 우리가 ETF 뭐 얘기하기 좀 전에 시장 현안 하나 좀 짚고 가죠.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고 하잖아요.
2: 네.

0: 10일? 10일로 이제 잠정 결정. 네. 이게 7월 10일인 거죠.
1: 네, 네. 잠정이죠. 네.
0: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2: 이제 미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그 개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상장이 되면 네.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평가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습니다. 네. 네.
0: 그 재평가라는 거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2: 매출액이나 실적 면에서 그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큰 게 지금 경쟁사인 마이크론입니다.
0: 네.
2: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어제 새벽에 하면서 한국 증시도 어제 좋았죠.
0: 네.
2: 이 마이크론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 11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한 8배 정도. 네. 올해 이익 대비 이익 전망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걸 PER이라고 하고 그게 마이크론이 지금 10배 11배인데 하이닉스는 8배 미만이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스닥에 네. 가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정도는 가야지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냉정하게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0: 네.
2: 이게 애초에 직상장이라고 해서 쿠팡처럼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접 이제 나스닥은 아니지만 비슷한 네. 거래소에 직접 상장을 해서 입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 잘 상장이 돼 있는 거를 미국에서도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0: 네.
2: ADR이라는 걸 발행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 발행 주식수 기준으로 2.5% 정도의 신주를 미국에 발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예.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SK 하이닉스를 신주로 2.5% 발행하겠다 라고 하면 유상증자라고 생각해서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런데 2.5%라는 양보다 오히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지금 훨씬 큰 거예요. 근데 회사가 똑같은 펀더멘터리라고 했을 때 이게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프리미엄을 논하지 않고 기업만 봤을 때는 일단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0: 네.
2: 그 자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뭐 해외 그 SNS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사야 돼요?
0: 네.
2: 근데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회사다 보니까 미국의 ADR이 상장되면 이번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0: 그동안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상장된 기업이 없습니까?
2: 나스닥에 상장된 게 네이버 웹툰이 있고요. 2024년에. 근데 이런 대기업은 아니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상장하는 건 처음이고.
0: 미국. 기업인 거고.
2: 쿠팡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죠. 네. 미국 기업이고 한국 기업이 이렇게 ADR을 상장한 거는 나스닥은 아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 NYSE의 포스코 그리고 한전,
0: 네.
2: KT 이런 대기업들이 상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0: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코스피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까 최근에?
2: 이게 저는 AI 반도체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와 우려가 계속 널뛰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한국만 널뛰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국이 좀 더 심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0: 네.
2: 뒤에서 좀 ETF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주의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주가 등락이 심하고요.
0: 네.
2: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회사들도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뭐 10%대 움직이는 거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공교롭게도 반도체 1등, 2등이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0: 네.
2: 당연히 코스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 어제 축구는 졌지만 저 주식시장은 또 빨간불이 켜졌길래 약간 또 양가 감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훅 떨어지는 거 이거 차트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2: 저는요. 이게 위안이 되실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스스로 돈 그릇의 사이즈를 내 그릇은 돈의 그릇이 얼마나 되나를 좀 체크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변동성이 쉽게 사그라들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나빠서 주가가 오늘 빠지나 악재가 있나 이런 걸 찾아보자면 뭐 악재야 빠지는 날 끝도 없이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네. 오르는 날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코스피 자체는 이익에 대한 추정치는 아직은 상향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빠진다고 오늘 악재가 나왔나? 오늘 오른다고 오늘 대단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워낙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반도체 이익 증가 사이클을 보면서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GDP든 무역수지든 여러 군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기대가 흥분감이 되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중단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투자자들의 마음이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국면인 거죠.
0: 아니 그래서 그동안 단기간에 이렇게 막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욕심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욕심들을 지금 덜어내기도 좀 그런 것 같고.
2: 네.
0: 네. 그래서 마음 추스르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2: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욕심은 조금씩 줄이셔야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정말 용감하신 분들은 신용거래나 미수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 잡거나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주식도 비투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요. 이거야말로 욕심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0: 좀 그런 걸 지수로 볼 V코스피 지수? 그런 네. 게 지금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2: 지금 거의 뭐 그 2020년 팬데믹 수치 수준에 와 있고 네. 뭐 2008년에는 이 지수는 없었는데 있었다면 거의 뭐 금융위기급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0: 그게 뭐 이게 기준점이 있으니까 뭐 얼마 이상은 뭐 어떻게 보고
2: 이제 평상시에는 한 2, 30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예. 요즘에 뭐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90대까지
0: 올라온 거네요.
2: 네, 평소보다 변동성이 4-5배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 높은 지수가 가리키는 거는 지금은 뭐 어떤 상태?
2: 이거는 이제 주가의 등락과 선물 옵션 가격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0: 네.
2: 이거 자체를 가지고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걸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정도로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장이 플러스였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10% 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투자에 유의하시라.
2: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쓰셔야 되는 현금을 어느 일정 기간 안에 빼셔야 되는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죠.
0: 네.
2: 이게 정말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장중 변동성 정도는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내가 자금을 써야 되는데 라는 돈들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를 증권사에서 하는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0: 예.
2: 삼성전자가 10% 움직이면 실질적으로는 상한가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무거운 종목이니까요.
0: 그랬죠.
2: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나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 10% 오르기도 하고 하루 10% 빠지기도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러면 다른 종목은 어떠느냐? 변동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0: 네.
2: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루 변동성이 30%를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0: 어이구.
2: 그래서 네. 지금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네. 국면입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또 그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출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2: 네.
0: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고 뭐 걱정도 나오고 있고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2: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0: 이게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입니까?
2: 이게 키웠다라고 하기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뭐가 이익이 되는가를 보고 움직이는 거고
0: 예.
2: 레버리지 ETF의 존재 자체는 증폭시키는 증폭기 역할이지 얘 자체가 근본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게 커진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0: 예.
2: 그래서 변동성이 왜 크냐라고 하면 실적 게 그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10배가 좋아졌고 디램 가격이 10배가 올랐습니다. 저 처음 봤는데 저만 처음 본 게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하신 분들이 처음 보는 사이클을 보고 있다 보니
0: 그래요.
2: 이 지속이 몇 년이 되느냐에 따라 코스피 전망이 바뀌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이 바뀝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히나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면서 그날 그날의 변동성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이게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ETF 상장한 배경에는 저는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 만들기 전에 홍콩에서 이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가지고 두 배, 세 배를 만들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그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걸 허용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배, 세 배 하고 싶은 투자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고 이거는 외화 유출이 되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걸 자제했던 거는 투기성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면서도 이거는 이제 파생상품 거래처럼 이게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를 받고 해야 됩니다.
0: 예.
2: 4천 원인가 몇천 원 내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0: 그리고 뭐 얼마를 예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천만 원인가
2: 해야 됩니다. 네, 천만 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름 장치를 만든 거는 분명히 고민을 해서 만든 건데 저도 놀라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됐고 나는 하겠다. 그 교육도 사실 아무리 뭐 하루를 들어도 4시간인가 받는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 이미 듣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이 듣는 건데 또 가입하는 건데 요거를 말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래서 금감원장도 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언급을 했고요. 이게 뭐 본인의 이제 약간 그 잘못 판단했던 점도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럼 이게 또 도입 안 할 수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김현미 애널리스트.
2: 네.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또 답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신용 미수, 뭐 B2가 또 나름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2: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생겨서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까지 레버리지 ETF를 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식 처음 하는데 레버리지부터 시작하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있어서의 부작용, 생겨서의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투자에 그만큼 적극적이고 레버리지 화끈한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맞물리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커진 건데 상장을 안 할 수는 없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ETF도 뭐 종류가 엄청 많죠.
2: 네.
0: 네. 이게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2: 네. ETF가 이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도 셀 수가 없는데요.
0: 네.
2: 놀라운 것은 규모입니다. ETF가 대한민국이 최초가 아니고 생긴 지가 좀 됐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TF의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제 기억에 300조 원 돌파가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2: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ETF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ETF 투자라는 거는 펀드를 상장시켜서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0: 네.
2: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ETF라는 약자가 Exchanged Traded Fund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펀드라는 뜻입니다.
0: 네.
2: 그래서 원래 ETF 전에는 뭐 하셨어요? 옛날에 주식 펀드 하셨잖아요. 똑같은 구조예요. 다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날그날 바로바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원래 우리가 가입할 때도 시간이 걸리죠. 가입해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펀드 매니저가 모아서 다음 날 집행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든요.
0: 네.
2: 환매 요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주지 않죠. 보통 T 플러스 며칠이라고 해서 이 펀드 매니저가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자기가 운용 철학대로 운용을 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0: 네.
2: 그런데 ETF는 어떤 구조냐면 아침에 장 좋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막 사요. 그러면 이걸 운용하는 운용사가 그러니까 ETF 자체는 매수자 매도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신규로 크리에이션이라 그래서 설정을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2: 매수자 매도자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면 그냥 주식처럼 거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왜곡을 만들진 않죠. 그런데 꼭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이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매수자가 당연히 더 많고요. 레버리지가 특히 그렇죠. 오늘 나는 확신해 라고 하면서 아침에 몰려들어요.
0: 네.
2: 그러면 ETF 가격이 이 원래 추종해야 되는 기초 자산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돼버립니다.
0: 아.
2: 그러면 이 운용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 ETF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펀드 가입자가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가입자의 돈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초자산을 사야죠.
0: 네.
2: 이게 코스피 200 지수 추정이나 지수 추종하는 것들은 코스피에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것들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0: 네.
2: 단일 종목에 레버리지까지 들어가게 되면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사면 살수록 요거를 산 사람들만큼 운용사도 실물 주식과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시차를 두고 다음 날 하게 되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무슨 일 날지 모르잖아요.
0: 그러네요.
2: 당일날 장이 끝나기 전에 매수 주문이 많이 들어온 것만큼을 다 거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레버리지 ETF와 단일 종목 ETF 이런 특정 ETF들이 많아지면서
0: 네.
2: 9시부터 10시 그리고 장 끝나는 뭐 2시 반부터 3시 반 이때는 수급이 금융투자로 잡히는 ETF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들 그 자산운용사들 이들 때문에 이제 빨리 사야 되고 빨리 팔아야 되고 근데 이들이 원래는요 펀드 매니저들은 기존에
0: 네.
2: 시장을 봐가면서 해요. 뭐 이렇게 지금 환매 들어왔다고 실시간으로 제가 제 계좌를 펀드를 환매해요. 그렇다고 펀드 매니저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당일날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날 그날 거래가 되니까
0: 네.
2: 심지어 ETF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아요. 이 총량이 계속 바뀌어요.
0: 예.
2: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것들을 운용사와 증권사가 따라가면서 계속 추적하면서 오차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얼마가 움직여서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를 보지 않고
0: 예.
2: 나 빨리 사서 얼마 벌고 빨리 팔 거야. 이렇게 움직이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시장의 수급이 사자로 몰릴 때는 그거에 그 실제 사는 물량보다 더 많이 사게 되고 파는 물량이 또 몰릴 때는 레버리지 ETF 때문에 장 끝날 때 더 팔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0: 이거는 또 잘 몰랐던 얘기인데요.
2: 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ETF 그 가격은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2: ETF 가격이라는 건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기준가 만 원으로 보통 설정을 시작을 해요.
0: 네.
2: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하는데요. ETF는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추종한다고 해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고 이 지수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것만큼 가격이 움직이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TF는 주식처럼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에 의해서 주식처럼 이 실제 기초자산 가격과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요거를 네. 괴리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수자가 아주 많아지면 결국에는 신규 ETF를 운용사들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기초 자산의 가격을 따라다닙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셨으면은 지수가 오르는 것만큼 오르는 게 정상인데
0: 네.
2: 이 ETF의 수급이 몰려서 매수자가 많아서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운용사나 증권사는 중간에 이제 ETF 발행량을 늘려서
0: 네.
2: 괴리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ETF는 기초자산에 뭘 담는 거냐. 코스피 지수냐. 삼성전자냐.
0: 네.
2: 아니면 반도체 산업이냐. 아니면 금이냐. 요거의 가격을 따라가는 게 기본입니다.
0: 네.
2: 그런데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개인 투자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게 주식과 똑같이 매수 매도 호가로 움직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생긴다. 이 괴리율도 보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ETF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사전에 좀 공부하셔야 될 것들 무엇인지 여쭤보면서 마무리할게요.
2: 네. ETF 공부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수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0: 예.
2: 코스피 지수부터요. 그래서 ETF를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이 단일 종목 ETF나 또는 섹터, 테마형 ETF라고 하는 특정 산업에만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 공부를 좀 더 하신 후에 하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코스피 지수 ETF부터 보시면서 지수란 뭔지 한번 보시고 그 이후에 다른 ETF들이 담는 그 지수는 뭔지 그 지수 안에는 어떤 종목들로 시가총액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돈을 이 ETF에 담으면 이 ETF는 무슨 주식을 사는 건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오늘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열매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요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 그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한미경 코너 함께하고요. 또 남아공 전 패배의 원인 박문성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대단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상의 일이란 뜻도 있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능사, 대수, 장땡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대수입니다. 대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할 때는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의 일을 뜻하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능사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서 잘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땡으로 하는 세상 풍조가 걱정이다. 에서 장땡은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쪽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24도에 머물렀던 서울의 낮 기온이 오늘은 29도까지 올라 다시 평년 이맘때처럼 더워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그늘진 곳에 머물거나 양산으로 볕을 막아주시 체감 더위를 조금 낮출 수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25도를 밑돌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기온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주말 동안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뜨거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남, 호남과 경남 지역은 오후 한때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저녁 발표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목걸이와 그림 등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우리 군이 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략화하고 저가 드론 2만 대 도입을 추진합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냈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정책 조직 성격의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주민들이 맨손으로 밤새워 구조작업에 나선 가운데 강한 여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발생 20여 분 만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도 규모 7.2의 강진이 일어나 9명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자세한 내용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이었는데 결과는 남아공의 0-1로 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 경기 결과까지 계산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도대체 그날 벤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정윤경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입장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
3: 네.
2: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는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이랑 만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민주당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2: 네.
3: 일단 당에서는 이번 발언을 정부와 여당의 이제 교통정리가 끝났다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은 일단 보안수사권 일부 좀 남길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좀 있었는데 김 총리가 정부 입장 폐지로 최종 정리됐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전당대회 전까지는 최소한 이제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짚어볼 대목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2: 네.
3: 첫 번째는 이제 정부안을 안 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은 분명히 하긴 했지만 정부안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정부안을 국회로 제출하진 않았거든요.
2: 네.
3: 그래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까지 혹시 시간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제 김 총리가 곧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데 앞으로 시간도 좀 없고 현실적으로 시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안을 못 낸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검토 가능성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 대변인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은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게 우선 되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2: 네.
3: 전당대회 이후에 그때 여론에 따라서 당과 정부가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폐지로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 앞으로 제도의 좀 세부 내용은 민심을 살펴가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정윤경 기자 얘기에 의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서 전당대회를 출마할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4: 네.
2: 그런 거를 좀

0: 서 범인을 잡았다든지 혹은 반대로 유죄의 그 죄가 있는 것처럼 누명을 쓸 뻔했는데 더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든지 이런 검찰 보안 수사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례집을 썼다는 거는 예외적인 허용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보안 수사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법무부도 갖고 있었던 거고 법무부가 그런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그쪽으로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아주 예외적인 허용이라고 표현했었고 급기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폐지, 전면 폐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발현이 되는 것인데 핵심 지지층은 확실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 친명계 의원들 중에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고 적극 주장한 의원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당 100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더더군다나 전당대회 표심 때문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좀 약한 고리를 치듯이 계속 보안수사권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고 분명히 앞으로 전당대회 하는 동안에도 계속 확인하려고 정 대표는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네네. 그리고 재헌절 이전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정청래 대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랬죠. 달리 얘기하면 8월 전당대회 이전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당권 교체를 해놓고 그때 보안수사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전에 아예 못을 박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1: 딴 말 하지 마라.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재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점점 갈수록 이제 이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1: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하고 법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일단 국민의힘은요. 결국에 이제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검찰개혁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대변인은 정부가 끝내 선택한 건 개딸을 등에 업은 정 전 대표의 강경론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까지는 없앨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 얘기를 했던 걸 좀 들면서 대통령 말과 정부 방침이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법 쪽의 반응도 좀 들어봤는데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의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결국에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경찰 수사 결과 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이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그 마지막 안전장치도 사라진다 이런 논리였고요. 또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수사랑 기소의 분리인데 이게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기소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특검을 2차 종합특검도 출범하고 있고 또 쿠팡 특검도 있고 계속해서 특검을 띄우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법리보다 정치 논리가 먼저 앞선 결정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0: 사실 이게 뭐 해외의 형사사법 제도 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일단 OECD의 38개국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의 수사권이 일체 아예 없는 나라는 없어요. 네. 38개 국가 중에 34개 국가가 그러니까 없는 나라는 없는 나라가 한 4개 국가 정도 있는데 그 나라들은 원래부터 검찰의 전통이 미약한 나라들. 그 뭐 아일랜드라든지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고 근데 그 나라들은 대신에 경찰이 어느 정도 기소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그 나라에도 안 돼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34개 국가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고 또 그중에 상당 국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수사와 기소라는 것이 물론 주체를 따로 해서 서로 검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로는 그렇게 하는데 대다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히 원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도입되고 있지 않은 그런 법 체제를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충분히 토론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녁에 만났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겁니까?
2: 일단 대통령이 광주 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지금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삼성,

0: SK를 좀 잇따라 만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방 반도체 투자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9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만났고요. 어제 저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제 1시간 넘게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광주 전남 반도체 공장 짓는 방안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어떤 인프라를 깔아주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 의견을 좀 주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29일에 발표할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지금 산업 인프라 이런 게 모두 다 수도권에 좀 몰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좀 나눠서 지역 경제를 키우자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 만약에 삼성이 광주 전남 투자를 확정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 이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이 아무래도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충청, 호남 이렇게 세 축으로 산업 지도를 바꾸겠다 그런 구상이고요. 다만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다 보니까 호남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동안 얘기가 나오던 이 광주 전남 지역 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가 이제 현실화 되는 거군요.
2: 네. 그렇고 지금 뭐 그냥 뜬 소문 수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뭐 프로젝트 내용이라든지 또 얼마가 투입될 거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들도 같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좀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조금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1: 어떤
2: 이중적이라는 게 꼭 그게 이율배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좀 복잡한 생각들인데 한편으로는 아, 당연히 정부가 힘을 써야지.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발전 국가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뭐 개발 독재 시절도 있었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중화학공업도 육성하고 이런 전통과 역사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 어느 정도 기업을 압박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또 정서가 우리 사회 한편으로는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정부가 왜 시장과 기업에 그렇게까지 관여하고 압박하느냐. 이거는 관치다. 이런 또 시선도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좀 부족했다 싶은 것은 이제 토론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뭐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는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일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보답인 동시에. 전당대회 포석용 광주 전남에 또 그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이 또 있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질문이 SK하이닉스의 경우에 과거에 경북 구미 시민들이 막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런 것까지 하면서 구미로 꼭 와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결국에는 구미로 가지 않고 그때 반도체 업계나 이 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우리엔 남방 한계선이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갈 수가 없고 가장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용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2: 근데 그때는 안 되고 광주 전남은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는 좀 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반발하는 쪽에서도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단순히 광주 전남에만 주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러면 반도체 단지를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죠. 반도체는 원래 인프라가 있는 곳에 더 키우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네. 있고 그 주장에 따르면 호남은 적격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호남이 또 산업화 시대에 소외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면 다른 산업을 호남에서 육성을 해보자 이런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지역 간에 밀어당기기 이런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토론들이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논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1: 네. 2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제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정윤경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Come on, get on up. We're wild and we can't be tamed. And we're turning the floor into a zoo. Ooh, ooh.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우네요, 으라차차.
4: 월드컵 돋보기.
1: 네, 전 국민의 뜨거운 기대 속에 치러진 2026 북중미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가 어제 끝났는데, 아, 비기기만 해도 이제 32강 진출이 가능했는데 1-0으로 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이용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니, 이용주 캐스터는 네. 날짜 잘못 알고 오늘 나온 거 아니죠?
5: 오늘 금요일 맞지 않습니까?
1: 오늘 월요일 날 나온
5: 맞아요.
1: 나온 날이잖아요.
5: 근데 제가 또 축구를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또 미국 지도자 자격증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래요?
5: 중학생들까지는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1: 오.
5: 그리고 또
1: 아니 선수 출신이세요?
5: 아니에요. 저는
1: 그런 건 아니고
5: 그 동호회에서 그거 하다가. 네. 자격증까지 따게 된 케이스. 축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또
1: 네,
5: 맨유 또 26년차 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 예. 지금 이 경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두 분은 원래 아셨습니까?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5: 아, 처음 뵀습니다.
6: 예, 저도 예, 처음 뵀습니다. 예.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싸우지 마시고. 자,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뭐 그 얘기부터 들어보죠.
6: 뭐 저라고 다른 분들하고 다르지 않았겠죠. 아마 감정들이 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어이없고 뭐 이런 감정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다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6: 제가 그래도 월드컵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2002년 월드컵 때부터 현장에서 모든 월드컵을 다 봤었고 그전 월드컵도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 월드컵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놓고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1: 아.
6: 최악의 경기였고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멤버는 분명 그동안 역대 가장 좋은 멤버라고 했는데
1: 그러니까요.
6: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멤버들인데 최악의 경기를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뭐지? 어제 하루 동안 그것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팠습니다.
1: 아니 그 애국가가 나올 때 선수들의 비장한 표정을 봤을 때는 일부러 안 뛰진 않았을 테고 당연히 왜 저렇게 못 뛰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선수들이 안 뛰지? 왜 절박하지 않지? 왜 간절하지 않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1: 안 뛰려고 그래서 안 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 선수들이 그 월드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까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꿈을 꿨죠.
1: 네,
6: 볼을 처음에 다 찰 때 내가 월드컵 나가서 정말 멋지게 활약을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에게는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자신의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이래저래 놓고 보더라도 선수들은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하게 뛸 수밖에 없는 대회인데 그렇게 많이 뛰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왜 안 뛰냐. 혹시 무슨 뭐 뛸 마음이 없어서 저런 거냐. 뭐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선수들이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 그 선뜻 이해가 안 가요. 뭐, 못 뛰는 거다?
6: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누가 볼을 잡았을 때 누군가를 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에 보신 분들을 이강인 선수가 손 벌리는 거 보셨습니까?
1: 네네네.
6: 볼 잡고 있는데 안 오니까 왜? 왜 안 움직여? 이러니 하고 그 전에는 이격 선수가 입 모양이 나왔죠. 아무도 없잖아. 볼 잡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우리는 누군가 볼을 잡았을 때 야 A는 이렇게 움직이고 B는 이렇게 움직이고 C는 저렇게 움직이자 라는 걸 하죠. 이제 우리는 그런 약속을 축구에서 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볼 잡았을 때 누구는 왼쪽으로 누구는 오른쪽으로 누구는 배로 뛰자. 그렇게 한순간에 한 덩어리로 잘 움직이면 우린 그거를 축구 해설자들이 얘기하는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아, 유기적인 플레이가 좋네요.
1: 에?
6: 한 덩어리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하냐? 일본이 잘하죠. 일본은 그렇게 딱딱딱 기계처럼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약속이 부족해요.
1: 아니 연습 때 수도 없이 합을 맞췄을 거 아니에요.
6: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2대1이나 3자 연결 같은 걸 하죠. 그거랑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실전 들어갔을 때 그 플랜 같은 게 있겠죠.
1: 네.
6: 그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를 망설이는 거죠. 템포들이 다 늦어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못 뛰었다는 의미.
6: 그게 예, 익숙한 형태로 계속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훨씬 더 잘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 약속이 적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1: 아니 동네 축구도 아니고
5: 동네 축구는 더 열심히 뛰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축구할 때 침 흘리면서 뛰어요.
1: 아, 군대 축구라고 할까요, 그러면? 군대 축구는 군대 전술은 없잖아요. 네, 모두가 같이 뛰어요.
5: 그럴 수 있죠.
1: 외신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5: 외신은요. 일단은 그 이 둘의 그 배당률이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이 전문 도박사들이 배당률을 봤는데 한국 승리 가능성을 남아공 승리 한 두 배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5: 경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업셋 뒤집힌 결과가 일어나서 모두 다 충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영국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높았지만 결정력과 창의력이 부족했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BBC 같은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창의성이 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어제 또 이제 그 경기 보면서 우리 박문성 위원께서 오열하는 모습이 또 화제가 됐던데.
5: 아직도 눈이 좀 부어 계신데요.
6: 아, 그래서 피곤해서 좀 되겠다.
1: 아니, 근데 이유가 뭐, 그러니까 뭐 전술도 그랬다고 치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뭐 선수들이 식중독 걸렸던 거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죠.
6: 나올 정도로
1: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는가. 분명 외신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팀의 남아공보다 그 우위를 점쳤었는데 실제적으로도 축구 실력은 우리가 좀 나은 거죠.
6: 아니 뭐 남아공과 우리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 11명에 이적 시장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몸값이라고 불리는 게 비교되면 5배 차이입니다. 두 배도 아니고 5배 차이가 나요.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우리가 경기를 했으니까 이런 팀이 이런 선수가 뛰는구나 정도를 아는 거지. 네. 평상시에 남아공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의 다 국내파예요. 해외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1부 있는데 그것도 2부라든지 좀 중하위 리그에 뛰는 선수들입니다.
1: 네.
6: 우리가 예전에 피에나르라든지 베니 메케시 같은 아주 좋은 선수가 있던 시절도 아니에요 지금. 예. 남아공이. 남아공은 이번 월드컵이 48개 체제로 확대되지 않았으면 본선에도 오르지 못할 팀입니다. 금방 그 외신들을 소개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와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5: 그렇죠.
6: 남아공이 이길 수 없는 경기를 이겼다는 거고 한국에서 지적할 때 뭐냐면 아까 창의성이 부족했다는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5: 네.
6: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 뭐냐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과 패턴이 없으니까 그냥 선수 개개인들이 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축구가.
1: 아니 그러면은 남아공은 전술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술이 없었다?
6: 게을렀죠.
5: 네.
6: 게으른 거 분명하죠.
5: 남아공 감독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한국은 플레이하더라. 그러니까 남아공은 전술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심지어 남아공의 감독님이 70살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 열정이 엄청나더라고. 나와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지시하고 막. 근데 우리 홍명보 감독은 팔짱 끼고 코나 좀 만지고 어깨 뭐 머리나 좀 넘기고 이러고 있던데.
6: 뭐 이제 그런 건 이제 외적인 부분이니까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가 또 나왔더라고요.
1: 예.
6: 예 새롭게 좀 나온 걸 보니까 제가 그걸 보고 사실 좀 순화해야 될 텐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1: 뭐라고 그랬습니까?
6: 왜인지 모르겠다.
1: 어?
6: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1: 감독이요?
6: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 기온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 아니 근데 어저께 경기 직후에 홍 감독의 말은 이건 감독의 부족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최악의 경기를 펼쳤냐라고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물론 그건 대전제는 깔아요. 뭐 감독이 책임인데라고 하면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못했는지. 왜 이렇게 선수들이 못 뛰었는지 너무 무더웠나 우리가 좀 준비했던 위로 환경과 조건들을 잘못 선택을 했나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문제지 않습니까?
1: 네.
6: 자기가 책임자예요. 왜 졌는지도 여태까지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거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번에 경기에 따른 그런 예를 들면 경기력 전술 빼면 컨디션 조건은요 우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는 멕시코에만 머물렀어요. 과달라라 몬테레이
1: 고지대 적응을
6: 다 했고
1: 충분히 했잖아요.
6: 그다음에 이동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1: 예.
6: 체코 고지대 훈련 하나도 못하고 우리랑 했다는 얘기 안 할게요. 남아공 얘기하는 거니까. 남아공 어떻게 했느냐 멕시코에서 경기하고 끝나고 체코를 미국 애틀란타 갔다가 하고 또 와서 몬틀레이에서 경기한 거예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동거리. 그리고 무더위. 무더위 그러면 아프리카 선수들은 무더위에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혹시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때 한 달 정도 가 있었거든요. 네. 남아공의 펭귄사입니다. 아프리카가 대륙이 굉장히 커서 우리는 다 아프리카 하면 하나의 머리에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 내리면 같이 뭐 사자가 뛸 것 같고. 근데 남아공은 좀 달라요. 네. 가장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펭귄이 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좀 다릅니다, 느낌이. 그들도 무덥고 더운 거예요. 이동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왜 선수들이 못 뛰었냐를 무더워서 그랬나? 라는 이런 이야기는
1: 그러게요.
6: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남아공 감독이 준비를 잘했다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경기 보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남원 감독은 그 우리랑 경기 때 두 가지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강인을 잡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아까 했던 것처럼 약속과 패턴이 적으니까 네. 어떻게 하냐면 선수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요.
1: 그러니까 딱 어떤 선수들이 타겟이 되는 거군요.
6: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팬들이 얘기하는 그게 바로 해조라고 하는 건데 강인이 해조, 흥민이 해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한국의 공격은 어떤 패턴이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뭔가 멋있는 패스를 해서 그게 들어가더라. 그거는 멕시코 아기레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국을 보니까 이강인만 잡으면 되네라는 표현을 써요. 한 번을 지적받은 게 아닙니다. 지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분석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남원 감독은 딱 이강인만 잡죠.
1: 아니 근데 왜 그 손흥민 선수가 초반부터 투입이 안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6: 저는 그것도 게으르다고 봐요. 상대에 대한 전술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뭐 그 남원 감독의 굉장히 이제 연세 많으신 경험 네. 많으신 분도 정말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우리를 파악했더라. 우리의 뒷공간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했었는데 아, 그 인터뷰도 나오구나. 오늘 흥민보 감독도 그렇게 표현해요. 왜 경기마다 플랜을 다시 짜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상대마다 맞춰서 할 수도 있지만 난 더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워딩이 그대로 나와요.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체코, 멕시코, 남아공 세 경기를 똑같은 전술로 싸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포메이션도 3, 4, 1 똑같았고 선수들도 똑같이 롤을 줬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체코와 멕시코와 남아공은 일단 선수 개개인의 특징이 완전 달라요.
1: 아니 그거는 축구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 그렇죠. 그리고 남아공 그렇지. 경기는 경기 플랜을 아까 지도자 이제 따셨다고 네.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기본기를 가르쳐 주지만 올라갈수록 경기 플랜을 짜는 겁니다. 이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지? 저들의 약점이 뭐지? 우리의 강점은 뭐지? 이런 것들 다 해서 상황에 따라서 플랜을 짜놓는 거죠. 남아공 경기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어쨌든 지면 큰일 나는 경기고 그런데다가 남아공의 약점은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많이 한다는 거고 센터백들과 함께 볼을 갖고 나오는데 네. 여기를 강하게 압박할 경우 상대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KBS 이영표 위원도 경기 전에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전방 압박을 좀 세게 해라. 우리 공격수들 중에 전방 압박 상대가 볼을 갖고 나올 때 네. 전방 압박을 제일 잘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입니다. 조금 축구적 용어를 쓰면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네. 상대가 볼을 가질 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만 예를 들면 들어갑니다. 아니면 반대쪽 오른쪽으로만 들어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골키퍼를 몰아서 골키퍼가 반대쪽으로 패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채널링 건다고 합니다. 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골키퍼를 왼쪽으로 몰아. 그러면 나머지 우리 동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너는 볼 이쪽으로 줄 수밖에 없잖아. 네. 그걸 우리가 전방 압박이라고 하고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 뺐죠. 그리고 전방 압박도 하지 않았죠. 제가 게으르다고 표현했던 건 남아공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의 전술 변화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도 흥명부 감독도 나 변화 안 줬어.
1: 그러니까요. 네.
6: 그런 의미로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선수들 분위기가 좀 걱정돼요. 너무 또 이렇게 사기가 처져 있지는 않은지. 선수들에 대한 좀 분위기도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5: 오늘 아침에 그 회복 네. 훈련하는 사진을 찍힌 걸 봤는데 네. 홍명보 감독 엄청 웃고 있던데요.
1: 그래요.
5: 웃을 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 그 선발 제외 부분에 있어서는 예정대로 우리가 만약에 조별을 해서 2위로 진출을 하면은요. 그 다음 경기가 6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네. 3일 뒤에 펼쳐진단 말이죠. 그래서 남아공을 굉장히 쉽게 보고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을 좀 쉬게 해주자. 만약에 전반에 손흥민 빼고 시작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이기고 있어. 그럼 손흥민 계속 쉴 수 있잖아. 그걸 이제 보존해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1: 손흥민 선수도 그걸 원했을까?
5: 원하든 말든 일단 그건 감독의 권한이니까. 근데 남아공이 보면은 1차전, 2차전에서 초반 10분 이내에 자꾸 골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초반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진짜 그 회사리언님 말씀대로 게을렀어요.

0: 이기고 있을 때 지고 있을 때 전략도 없고. 네, 게으른 전술이었다.
1: 아니 근데 월드컵에서도 지금 뭐 32강을 가냐 마느냐인데 쉬운 경기가 있고 어려운 경기가 따로 있습니까?
2: 없죠.
1: 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2: 아시아 국가는 월드컵 무대에서 기본적으로는 도전자입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너무 잘해가지고 좀 그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는 월드컵 본선에 가면 도전자의 입장이죠. 쉬운 경기 없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는 48개 체제로 늘어나면서 좀 쉬운 팀이 한 팀씩 걸려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좀 뭐 7골, 5골, 4골 주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이번에 봤죠. 사실 남아공이 그런 팀이에요. 근데 그런 남아공이 졌다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뭐 저도 시작하면서 비기기만 해도 32강 가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뭐, 뭐 비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경기에 임하지는 않을 거
2: 그렇죠.
1: 아닙니까?
2: 그거는 뭐 저희처럼 해설을 하거나 평론하는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해줄 수 있는 얘기지 감독이 선수들 모아놓고 오늘 비겨도 되니까 쓸쓸하자 이러진 않습니다.
1: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2: 그냥 부수자
1: 거잖아요.
2: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부수기 위해서의 그런 플랜이 있었나? 그 플랜이라는 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포메이션, 그다음에 약속 몇 가지의 뭐 세트피스에서의 패턴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면 1대0으로 앞설 때, 0대1로 뒤질 때, 0대0 상황일 때, 한 명이 퇴장당할 때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에 있어서의 모든 플랜을 짜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절대적 게으름도 있겠지만 상대적 게으름도 있는 거죠. 상대 감독은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우린 무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능한 감독은 아닙니다. 그거는 축구협회도 인정을 했던 거죠. 우리가 축구 감독을 얘기할 때 두 종류를 얘기합니다. 부류를. 하나는 꼼꼼히 막 그런 막 경기 플랜 짜고 포메이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술에 미친 사람들. 네. 그게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선수들의 막 멘탈, 동기부여 막 끌어올리게 하고 막 그래서 그거 갖고 확 부닥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후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결국 축구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해야죠.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감독을 코치라는, 코칭이라는 말로 안 하고 매니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의미까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상대적으로 후자에 가깝죠. 매니징에 좀 가깝습니다. 네. 선수들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래서 뭐 우리가 유명한 그 영상 이게 팀이야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선수들 막 끌어올리죠. 네. 상대적으로 전술에 좀 전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레벨에 가는데 전술이 없다고 전 표현하진 않지만 전술엔 상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르투갈 출신의 전술 코치를 돈 주고 데려옵니다. 네. 아로소 코치를.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부족과 아로소 코치는 뭐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하려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데려왔는데 뭐 했는지.
1: 그러게. 예. 손흥민 선수 선발 출장 안 한 거를 또 어떻게 해외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0: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s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선발 명단이 발표가 됐을 때 명단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다.
1: 그러니까 Where's the song? 의아했다는 거죠.
0: 손 어디 있어. 다들 당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영국이 해리케인 빼놓고 뛴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슈퍼스타가 있으면 일단은 주전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Where's the song? 이렇게 된 겁니다.
1: 그러니까 절박함이 그러니까 없진 않았을 테는. 네,
2: 절박함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경기를 임하는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줘 보죠. 그럼 뭐였냐면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상대가 체력이 떨어질 때 넣어서 흔들어 보겠다. 뭐 전략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 제외했다는 얘기 뭐냐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앞 두 경기에서 기대만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홍명보 감독이 판단은. 네네. 그래서 손흥민을 뺐단 말이에요. 진짜 그랬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손흥민 선수의 문제였나요? 골이 없던 게? 손흥민 선수가 특히 멕시코 경기 좀 일찍 뺐는데 손흥민 선수가 막 슈팅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 다 놓쳤어요. 그래서 손흥민 뺀 건가요?
0: 아니죠.
2: 멕시코 경기에 우리나라의 첫 골대 안으로 때렸던 슈팅이 80분 넘어서 나옵니다. 조기성이 그것도 붙인 거 머리로. 네. 그전까지 아예 슈팅 기회를 못 만들어요. 슈팅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축구에서 슈팅 기회가 오면 때리는 건 그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걸 결정력이라고 이해합니다. 기회관한테 탁 때려 넣어 그러면 아, 저 선수 결정력 좋다. 못 넣으면 결정력 떨어진다. 결정력은 개인의 문제고 골 기회는 팀의 문제입니다. 기회는 만들어져요. 팀이 타닥 이런 전술과 이런 약속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그러면 개인이 와서 결정력을 통해서 골을 넣죠. 그러니까 팀이 만드는 기회, 슈팅 기회는 팀이 만드는 거고 골 결정력은 개인의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기회가 왔는데 슈팅을 못 때렸냐고요. 기회 자체가 안 왔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면 팀 전술, 우리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전술을 다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도 만들어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거기서 골을 못 넣어 그럼 빼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팀이 만드는 슈팅 기회는 손보지 않고 그냥 선수만 갈아 끼웠죠. 오영규, 황희찬 건드리지 않고. 자, 남아온 경기에서 오영규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잘 보였나요? 슈팅을 보였죠? 많이 때렸나요?
1: 그러게요.
2: 똑같은 이렇게 팀이 만들어놓은 공격 전술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만 바꾼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공격수도 죽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0: 맞아요. 사실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걸요.
2: 뭐 그러니까, 와야지 플레이하죠.
1: 네, 결국은 전술로 또 귀결이 되는 거네요.
2: 그럼요. 우리가 남아공과의 경기 때 그러면 선수를 누구 탓 남아공은 다섯 배 차이 난다니까요.
0: 네.
1: 그러면 홍명보 감독의 용인술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 문제가 있죠.
1: 김민재 선수도 약간 좀 나올 때 그 왜 자기가 지금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제스처를 하던데.
2: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자기 불만 이러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자기 뺀 거에 대한 불만보다는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일단 직접 얘기한 건 일단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 그 전술의 영역입니다.
1: 네. 자, 그럼 앞으로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32강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보던데.
0: 아, 이게 신기한 게요. 네. 우리가 손흥민 활용법에 대해서 1차전, 2차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나온 건 그냥 손흥민 안 쓰는 게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가 싫다 싫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경우의 수 최종 보스, 멀티버스형 네. 경우의 수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경우의 수가 달라지고요.
1: 네.
0: 심지어 남의 조 이 경우의 수까지 따져봐야 되는 지금 이 경우의 수 빙고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9개의 조의 그 경우의 수들 중에 이미 3개가 안 됐어요.
2: 날라갔어요.
0: 날라갔어요. 이미
2: 3개 날라갔습니다.
0: 이미 안 됐습니다.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네. 남아있는 6개의 경우의 수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까지 보면은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은 47.9%로 47.9%. 나오고 있습니다.
1: 뭐 반만이네.
2: 처음에는 되게 높았습니다.
0: 처음에
2: 3개가 날라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0: 맞아요.
2: 거의 한 80몇%였어요.
0: 89%.
2: 그러니까 다 벌어졌냐면 야 이거 그래도 뭐 졸전이었지만 가 이랬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누가 만드는 거냐면 그 슈퍼컴퓨터가 하는 건데 이 오류가 있습니다.
1: 네.
2: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 컴퓨터는 조별리그 세 번째라는 걸 감안하지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과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싸운다.
1: 네.
2: 그러면 그냥 객관 소위 얘기하는 객관적인 전력치를 해서 누가 이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조별리그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 오늘 금방 끝난 파라과이 호주도 어떤 게 있냐면 서로가 비겨도 둘 다 올라가요.
1: 네.
2: 공격을 안 해버립니다.
0: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2: 그렇죠. 그걸 못 읽죠.
0: 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 뒤에 있는 친구들도 그 다른 나라들도
1: 네.
0: 바보가 아니고서는 앞에 경기를 보고 하는데
2: 맞아요.
0: 나한테 유리한 대로 플레이를 할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오늘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가 좋은 거였어요.
0: 맞아요.
2: 일본도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합니다. 그럼 뭐 한국을 뭐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네, 자, 일본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거든. 괜히
1: 체력 안
2: 벽하게
1: 해야 될
2: 하다가
1: 것이고.
2: 부상당하거나 카드를 바꿔 이럴까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거예요. 조별리그 3차전이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모릅니다.
1: 32강 결정되는 거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봐야지?
2: 일요일까지.
1: 일요일까지 다른 남은
2: 네네.
1: 다른 팀의 경기들을 봐야지 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32강 계속 우리 나가는 게 맞는 겁니까?
0: 아, 그래서 요즘에 아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인터넷 댓글 보니까요.
1: 예.
0: 한국 축구의 대개 발전을 위해서는 조 3위로 진출한 팀들 중에 9등으로 탈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아슬아슬하게 화가 날 정도로 탈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되니까. 이런 댓글들 좋아요가 많더라고요.
1: 아니, 어제 정말 분노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어제 진짜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0: 네. 맞아요.
1: 그래도 우리 또 열심히 그 한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경기를 더 치르는 게 맞는 거죠, 위원님.
2: 예, 선수들도 그렇고 어쨌든 뭐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고 4년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좋죠.
1: 네.
2: 그래서 근데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이제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상처를 좀 받았을까 봐. 뭔가 마음이 몸은 뭐 어떻게 쉬면 회복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남았을까 봐. 지금은 멘탈적인 빨리 회복을 좀 한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홍명보 감독님이 매니징은 잘한다면서요.
2: 근데 그건 이제 막 뭐 이럴 때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
1: 예. 아니 문제점이 뭡니까 대체 이런 뭐 그 축구협회 우리 저 박무성 해설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짧게 보는 문제점이 있고 길게 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보는 건 당연히 감독이 책임입니다. 이건 네.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감독이 정말 팀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길게 보면 그러니까 축구협회라는 조직은 한국 축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대로 계속 플랜을 짜서 가는 조직이죠. 일본이 이번 대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봐요. 일본 왜 이렇게 잘해? 그럼 일본이 그냥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몇 년 좀 준비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길게 보면 30년 준비한 팀이에요. 90년대를 거치고 넘으면서 네. 이미 100년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어디로 갈지를 100년을 짜놓고 거기를 가기 위한 50년 계획은 그걸 가기 위한 30년 계획은 그걸 가기 위한 20년, 10년, 1년 계획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일본은 어디로 가겠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맞는 감독을 데려옵니다. 그거를 맞는 선수를 육성합니다. 그 플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페인 축구하자. 그러면 선수도 스페인스럽게 키웁니다.
1: 네.
2: 감독도 그 축구라는 사람을 데려오죠. 근데 우리는 다 축구 좋아하실 테니까요. 한국 축구는 어떤 축구를 지향하나요?
1: 그때 달라요.
2: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0: 몰라요.
2: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축구협회도 우리 이런 축구를 지향합니다. 우리 이런 축구 하고 싶습니다.
1: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2: 그래야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이런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에 맞는 선수 육성과 그에 맞는 지도자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맥락이 없어요. 카타르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이라고 하는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일본스러운 예를 들어서 그런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적도 냈고 내용도 너무 좋았어요. 축구협회도 인정했고 팬들도 야 그러면 우리 저 축구를 한번 이어가 봅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데려온 감독이 누구였나요?
0: 클린스만입니다.
2: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이 무슨 결이 똑같습니까 전술적으로?
0: 야, 외국인이잖아요.
2: 그러네요. 그건 외국인이라는 네. 것만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자리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이거 해봤다가 이거 해봤다가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이에요 계속. 그다음에 한번 그냥 감독은 좋으면 조금 잘하고 감독은 안 좋으면 뭐 그냥 또 망하고. 근데 일본은 계속 스텝업 어쨌든 그들의 길을 갑니다. 앞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1: 근데 그게 누구의 의지예요? 축구협회장의 의지입니까?
2: 당연히 축구협회겠죠.
1: 협회.
2: 당연하죠.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어떤 기본적인 리더십이 존재하고 그 리더십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축구라고 다를 게 전혀 없죠.
1: 그런데 네. 협회가 왜 그런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2: 그건 한번 여기 부르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0: 그 축협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한국 축구 뿌리를 이어야 된다. 이 축협이 굉장히 좋아하는 워딩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저의는 뭐냐면 자국 축구 선수 출신의 스타를 키워서 이 협회장을 앉혀야 된다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 같은 게 좀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회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확고한 철학이나 나아갈 방향 같은 게 애당초 없고 약간 좀 인물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랑은 다른 게 일본은 사실은 인물이 없고 철학이랑 방향밖에 없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 그거 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데려올 수 있어. 뭐 그 누구든 상관없어. 우리 이거 해주면 돼. 이건데 우리는 그게 없고요. 그냥 야 누구 앉힐 거야. 이게 사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부터
1: 말이 많았죠.
0: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뭐 외국인들 하보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예전에 월드컵 한번 난리 났던 그 사람 다시 앉히느냐. 그래서 홍명보 감독 지금 월드컵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월드컵 두 번 나갔습니다. 조별 예선 그 성적을 보면은 1승 1무 4패 5득점 9실점이에요. 아니 월드컵을 두 번 말아먹은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야. 이걸 되게 레전드적인 이 기록이거든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1: 그 오늘 박무성 위원께서 화낼 거를 지금 이용주 캐스터가 대신 화를 해주고.
0: 아 저는 지금 머리 끝까지 화났어요. 네.
1: 박무성 위원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권한과 이익을 가진 자가 결과의 책임은 적게 지는 책임의 비대칭성이다.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감독을 향한 이야기도 하고 축구협회를 향한 이야기도 하죠. 축구협회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의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 그다음에 뭐 돈에 대한 문제, 모든 것들을 뭐 대표 선발권,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제가 움직였던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거를 사회화시켜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냥. 모두 야 이게 모든 사람들의 문제지 어떻게 꼭 비단 우리의 문제겠니? 한국 축구가 어려운 걸. 뭐 이런 식으로 돌리죠.
1: 어 근데 협회에서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2: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1: 뭐 그들만의 뭐 이게 카르텔이 있는 건데.
2: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카르텔이라 표현해도 모두 좋은데 그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도 수렴 안 되는 마인드잖아요. 근데 왜 존재하느냐? 협회는 스스로가 엄청난 장벽 뒤에 있다고 생각해요.
1: 뭐라고요?
2: 장벽 뒤에 우리를 건질 장벽, 수 없어.
1: 아.
2: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팬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의 인사권이 없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협회장 선거권 너희는 없어. 그다음에 감독 선발권 없어. 그다음에 그러면 팬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청문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얼음장을 놉니다. 어 자꾸 이렇게 정치가 개입하면 우리 피파 형이 우리 월드컵 못 나오게 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0: 요거를 그래서 제가 조금만 부탁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젊은 층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축구를 못해서가 아니야. 지금 이 사태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랑 겹쳐 보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감사 감시를 할 수 없고 외부의 이 영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정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실수 행정을 하고 이게 두 개 겹쳐 보이니까 아 그럼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 축구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여버린 권력이 돼버린 거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 홍명보 감독이 당장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현실성은 없는 얘기인 거죠.
2: 그럼 뭐 본인이 지금. 결정하거나 축구협회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만약 32강에 나갔는데 저 감독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2: 대행하면 되죠.
0: 네.
1: 아 대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2: 네, 뭐 대행하면 되죠.
0: 손흥민이 이렇게 야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봐 하면 할 걸요? 그럼
2: 코치가 그냥 대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없고요.
1: 아까 코치. 근데 그 저 코치 중에 전술 담당하고 있는
2: 아로소 코치.
1: 예.
2: 뭐 아로소 근데 하지만 아로소는 워낙 뭐 그 지난번 인터뷰 파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한다면 뭐 국내 코치가 일단 하는 건데. 뭐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얘기를 좀 어렵네요.
1: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32강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우리 팀을 추슬러서 경기를 잘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우리 지금 축구 대표팀에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2: 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전술적 요구 이런 건 이제 안 합니다. 저 지금까지 안 된 게 갑자기 안 돼요. 뭐 새로운 전술을 짜고 상대 분석해라. 그리고 상대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3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네. 상대가 언제 결정될지 누구로 결정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과달나라 베이스캠프에 모여서 우리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상대가 누구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짐 싸놓고. 네. 이런 철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멘탈적으로 강하게 그래도 야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우리 진짜 유정의 미를 걷어보자. 이렇게 회복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어렵게 막 뭐가 아니라.
1: 우리 선수들이 지금 몸살이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2: 몸을 사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월드컵에서 왜 몸을 사릴까요? 그 월드컵을 위해서 여태까지 뛰어온 건데
1: 그러니까.
2: 여기서 다 불살라야죠.
1: 네. 우리 또 저 이 캐스터께서는 네. 우리 선수단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0: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한테 뭐 국가 안보나 국익 창출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즐거움을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도 그 수위가 사실은 외국보다 낮아요. 외국에는 니네 우승하고 못 오면은 니네 집 다 불태워 놓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서 즐기고 오라. 재밌게 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 되게 착합니다. 근데 그 즐거움 하나 주는 걸 되게 못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는 게 사실은 가서 투지를 보여주고 투혼을 보여주고 막 뭐 외국인들과 경쟁하면서 막 그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야 지금. 어제 경기 끝나고 보니까 선수들 옷이 너무 하얘 그냥 방금 입고 나온 것 같아.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아무튼 즐거움을 네. 주시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3911님께서 그래도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을 아낍니다. 우리 축구대표 선수들 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셨고요. 3029님 그래도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참 좋았는데 보고 싶다 우리 선수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32강 더 나아가서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보여줬으면 하겠다는 염원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위원께서 또 그 12번째 선수는 응원하시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1: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현지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팬들에게 이런 점은 감안해서 우리 선수를 응원해 주십사. 당부 말씀 있다면.
2: 뭐 제가 감히 뭐 얘기 안 드려도 우리 가슴 속에는 다 기억들이 있고 또 무엇인가 대표팀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볼 때 막 심장이 뛰는 게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간절한 어떤 우리 팬들 또 우리 국민분들의 이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유종의 미가 나왔으면 좋겠다.
1: 네.
2: 이게 선수단에게 바랄 뿐입니다.
1: 홍명보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2: 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치면서요 비틀스의 헤이 주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도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처럼 덥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 30도로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이 23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서울 안에 화창한 가운데 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도 대체로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중계탑 우현태입니다. 이민영 앵커의 휴가로 당분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동결합니다. 억대의 금품과 청탁이 오고 갔다는 이른바 매감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진이 계속돼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공격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해협 탈출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석 달째 적용 중인 석유 최고 가격을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엽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정부는 중동전쟁 종전 MOU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저녁 7시에 발표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최고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으로 석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제로 단계적인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 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비용 부담을 고려해 할당 관세율을 낮추고 개별 소비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7, 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품목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값이 많이 오른 달걀의 경우 지원 요건을 갖춘 모든 마트에서 등급 구분 없이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이 지원됩니다. 쌀은 현재 20kg당 5,000원의 할인액을 6,000원으로 늘리고 고등어와 김처럼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은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감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 선고가 잠시 후 나옵니다.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공천 가임의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입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금품은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5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입니다. 빌렸다 했지만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과 함께 전달한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를 포함해 고가의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이 회장은 재판에서 향후 부탁을 위한 보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안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회장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시계, 최재형 목사의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원 화백 그림까지 모두 합해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 수수는 인정했지만 청탁 알선 대가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가 중개 신청을 허가해 선고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수가 230명을 넘어섰다고 베네수엘라 당국이 밝혔습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맨손으로 밤샘 구조작업에 나섰는데 여진이 계속돼 인명피해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베네수엘라 강진 발생 이틀째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번 지진 사망자가 최소 235명, 부상자는 4,3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야당 측이 만든 실종자 추적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생사불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형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것까지 감안하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밝힌 현재까지 파괴된 기반시설은 집계된 것만 모두 250채에 이릅니다. 밤샘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작업 여건은 열악합니다. 주민들도 나서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맨손에다 삽과 수레 같은 낡은 장비가 전부라 작업은 더딥니다. 이번 지진의 파괴력이 컸던 건 진원의 기반시설이

0: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싱가포르 선적의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외신들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자폭 드론이 해당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 측 협조로 호르무즈 해협 탈출 작전을 진행하던 국제해사기구 IMO는 피격 사건 직후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MO는 항행 안전을 위해 작전을 중단한다면서도 이번에 피격된 화물선은 탈출 작전에 따라 이동하던 선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IMO의 탈출 작전에 대해 해당 항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후속 협상과 관련한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유전자 변형콩과 헛소리만 수출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동결 해제 자금으로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거라는 미국 측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선 해협 공동관리국인 오만이 앞으로 논의될 해협 관리 방안에 통행료 부과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민혁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이틀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2: 네, 어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돼 지금은 점심시간 정회 중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헐값 임대 매매 의혹 등 부동산 문제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어떤 지인이길래 특혜를 주냐, 우회 증여 아니냐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비약과 억측이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말 조심하라, 없는 의혹을 만들지 말라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총리 적합성을 놓고도 민주당은 일반 관료나 교수 출신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탁한 것이라며 축구에 비유해서 히딩크처럼 되달라고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네이버 재직 시절과 총리 후보자 한성숙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갈 정도로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진 분위기인데 오늘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요청안이 지난 11일 접수됐으니까 어제 오늘 청문회를 하고 오늘은 30일까지 국회 심사를 마쳐야 하는 일정입니다. 여야가 대립한 만큼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도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본회의 통과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인데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돌발 상황이 없는 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1: 이어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고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고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명단을 안 내면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단독 가동하겠다며 빠른 원 구성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의제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점점 가열되는 상황에서 개파 간 신경전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부터 SNS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 속도전 등을 언급하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로 떠넘겼다, 시간 끌기인지 봐야 한다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비당권파인 친명계 측에서는 시간 끌기 운운하다니 실망을 넘어 충격이다. 집권 여당에는 통합과 품격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1: 국민의힘 입장도 좀 궁금한데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2: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에서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은 민생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포기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한다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에선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 장 대표는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적어도 지선까지는 분란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어떤 조치도 안 했다며 당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현대전의 핵심 무기인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배치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작전권이 없는 정책 조직으로 바뀝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군이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무기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드론 전력 확충과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정찰 드론이나 소형 자폭 드론 같은 저가 소모성 드론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충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방에 적과 인접한 지역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배치되는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에너지 무기 개발도 본격화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무기 특성을 반영해 획득 체계도 개선합니다.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 도입하거나 상용 드론을 군용 인증 체계와 연계해 신속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해 해체가 논의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 드론 본부는 드론 관련 분야 정책 업무에 집중합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에서 2조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에콰도르는 조 3위끼리의 32강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됐는데 우리 대표팀은 점점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박주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북중미 월드컵에서 에콰도르가 전차군단 독일을 제압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2주 마지막 3차전에서 독일에 2-1로 이겼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독일의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간 에콰도르는 7분 뒤 앙글로의 슈팅으로 곧바로 동점 균형을 맞췄습니다. 에콰도르는 후반 32분 플라타의 결승골이 터져 결국 2-1 승리를 챙겼습니다. 조별리그 1무 1패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에콰도르는 강호 독일을 상대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둬 조 3위에 자리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승리로 A조 3위에 있는 우리 대표팀은 32강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에콰도르가 승점 4점으로 2조 3위에 올라 있어 승점 3점에 그친 대표팀보단 승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32강 진출이 가능한 12개조 상위 8개 팀 가운데 현재 1위에 올라 있어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어 열린 죽음의 조 F조에서도 스웨덴이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1-1로 비겨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스웨덴은 조별리그 최종 승점 4점으로 조 3위에 자리해 와일드카드 경쟁을 진행 중인 대표팀으로선 32강 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간추린 뉴스 최윤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5: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수리 중인 남호호를 포함해 5척으로 줄었습니다. 연쇄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하루가 흘렀지만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우리 교민 12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90명가량이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0: 국민 보고회에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 AI와 로봇 3대 분야로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의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현지 시간 25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전자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징집병 위주 국방체제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가사 일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46분쯤 경기도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했지만 이 남성은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발발일인 어제 남측의 주요 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신형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무기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험은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타격 수단들의 성능 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챗GPT 개발사 OpenAI가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penAI는 당초 연내를 목표로 진행하던 기업 공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연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도심에도요, 거리 곳곳에 이 담장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주황빛 능소화가 여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던데요. 능소화는 예로부터 이것을 알리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능소화가 만개하면 이게 시작돼서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면 울타리 둘레에 도랑을 파서 물길도 내고 또 서둘러 논에 고인 물을 빼내는 등 이것에 대비했다고 하죠. 그러나 올해는 능소화가 만개했는데도 아직 이게 시작되지 않고 있고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하지만 7월이 돼서야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요 며칠 6월 날씨답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한 기운이 감돌았고요. 습도도 높지 않아서 이렇게만 여름 가면 좋겠다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이 벼농사는 물론이고 농작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때 적당한 비가 내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것은 두 글자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 이런 뜻을 지닌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지읒미음입니다. 지읒미음. 예년 같으면 이제 벌써 시작됐을 수도 있고 시작이 돼야 할 시기인데 아직은 조금 기미가 안 보여요. 자, 오늘의 정답과 함께 이게 다가오면서 여러분은 뭐 어떤 준비 혹은 어떤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 서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언제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살펴보죠.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유화영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쪽으로 곤지암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신둔 요금소부터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론 서한동 2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이후로 중령터널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가는 길 여주분기점에서 6km 밀리고요. 서울 시내도로도 돌발 구간 주변으로 막힙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동호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성산대교부터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4차로에서 작업하고요. 여의하류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현지에서 러시아 정부 고위급과 비공개로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5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전체 대출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가계대출금리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지연되면서 고온 다습한 날씨를 며칠이라도 비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녹조가 확산되고 있고요. 또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가 부족한 곳도 한편으로는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 역시 짐작하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탓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기 흐름이 약해지면서 한반도 상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오랫동안 머무는 대기 정체 현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것 전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기후위기로 이것 처리 뒤로 밀리는가 하면 또 집중호우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거 대비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갑자기 내리는 비로 위험한 곳은 없는지 미리미리 집 안팎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9971님 타이어가 닳아서 교체하려고요 하셨어요. 그렇죠. 빗길에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비가 많이 내릴

0: 때는 상당히 타이어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1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 아시죠? 얼마나 달았는지 이순신 장군 그거 예.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2872님.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게 짧을수록 좋답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비 오는 날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 건설 일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4693님, 제습기 준비하고 있어요. 빨래는 건조기 돌린 지 오랜데 전기세 제법 나오겠네요 하셨어요. 아, 이거 철에는 정말 건조기가 꼭 필요하죠. 안 마르잖아요. 예. 제습기 좋죠. 꿉꿉한 날씨에는 제습기가 딱입니다. 1570님은 요새는 이게 되면 시원한 비가 아니고 습하고 더워서 열대우림 같아요. 작년엔 비가 많이 왔는데 올해는 좀 적당히 내리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뭐 7월이 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11님 저는 해마다 이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오래된 집에 살고 있어서 새는 곳이 있을까 봐서 하셨는데 아 이게 참 비 많이 내릴 때 집이 비가 새게 되면 정말 한숨만 나오죠. 방수 미리미리 좀 잘 살펴보시는 거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7346님은 올해도 농가마다 이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 집중호우 큰 비 내리면 참 농작물 피해도 많게 되는데 정말 7346님 말씀처럼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랄 따름입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또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포항으로 갑니다. 이혜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0: 포항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현재 포항은 구름 많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했고요. 현재 포항 기온 22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일부 경북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가 내릴 때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포항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1: 네, 오늘은 전국 국공립 7개의 연극단체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과 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7월 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0: 네.
1: 이번 행사는 한국연극의 예술성 확장과 지역 간 문화교류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인데요. 다음 주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시작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현장 다녀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전국 주요 7개 국공립극단이 경주에 모여서 연극 축제를 여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전국의 국공립극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공연들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의 대표 공공 연극 축제입니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색깔을 가진 공연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경주를 포함해 국립극단, 강원도립극단의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경산시립극단 햄버거 먹다가 생각날 이야기, 포항시립극단 또 그리고 인천시립극단의 니들이 인천을 알아, 전주시립극단 아 여보세요 등 모두 전국의 7개 국공립극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극단들이 저마다 색깔과 창작 역량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경주시립극단 공연은 어떤 공연인지 출연한 배우에게 들어봤습니다.
2: 줄 없는 나무 인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피노키오의 모험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이고요. 이 모험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줄 없는 나무 인형에서 소리라는 나무 인형 역할을 맡았고요. 그 나무 인형인 제가 여러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깨닫게 되고 또 순간순간 작은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을 알고 계신 그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기존의 피노키오에서 역할들이 줄 없는 나무 인형에선 한국적으로 재해석되었을 때 어떤 역할로 바뀌는지를 보면서 이 역할이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상황도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찾으면서 보시면 또 더 재밌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이 이해하는 그런 개그 코드, 또 아이들이 이해하는 개그 코드, 이런 거를 조금 마음을 여시고 보시면 또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극이다 보니까 보니까 이게 또 다양한 연령분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그 역할의 생각이라든지 뭐 감정에 따른 몸의 변화, 뭐 말의 변화를 좀 다른 그런 기성극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리란 역할이 또 어린 역할이다 보니까 좀 모든 상황을 좀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이번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열어줄 경주시립극단 줄없는 나무인형은 가족음악극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는 배우의 이야기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연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국립극단 공연 온라인 극장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이야기도 만나러 가보시죠.
3: 눈에 대는 게 없어서
4: 뭐한 거야? 너는 무상 칼로 무엇을 하려 드는구나. 높은 자리에 오른 지도 꽤 되었으니 이제 그만 팔찌에 칼을 넣고 책을 꺼내 들어라. 언제나 철이 듣고.
5: 이번에 저희가 상영하는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은 국립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작품이자 오랜 기간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중국 고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복수와 정의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아주 밀도 있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특히 배우들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팽팽한 긴장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립극단이 오랜만에 대한민국 국립극단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기대가 아주 크고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물리적 거리를 넘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공연 영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찾아뵙게 되어서 더욱 감회가 남다르고요. 그동안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국립극단의 공연을 직접 보기 어려우셨던 지역 관객분들도 조금 가깝고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국립극단 역시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극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역 관객분들과 소통하고 또 연극 생태계에 기여 하는 걸 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다양한 관객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영상으로 남아 찾아뵙게 됐지만 지역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 국립극단도 노력하고 감사하게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담당자 인터뷰 들어보니까 국립극단은 직접 관람할 수는 없고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국립극단 공연을 직접 관람하지 못하고 공연장에서는 영상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0: 네.
1: 하지만 대한민국 국공립 페스티벌을 시작한 이후 국립극단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음 페스티벌에서는 공연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1: 이어서 여섯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포항시립연극단 생존의 법칙은 어떤 공연인지 들어봤습니다.
6: 방법은 한 개밖에 없네. 내 그동안 기회 봐가지고 혼자 갈라 했는데 동호회 모임 때문에 좀에 바빴다. 다시 태어나면 예쁘고 똑똑하고
7: 돈 많게 살아보세.
8: 이 작품은 벼랑 끝에 내몰린 가족들이 살기 위해 보험 사기극을 벌이는 범죄 스릴러 블랙 코미디입니다. 빚과 억울한 과거에 몰린 가족이 위험한 사기극에 뛰어들면서 웃음과 긴장 속에서 가족들의 생존 분투가 벌어지고 그 끝에는 사회의 모순과 왜곡된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각 지방 사투리의 말맛을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성 강한 캐릭터와 빠른 전개 덕분에 그 또한 또 작품을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될 거고요. 생존과 현실의 아이러니가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묵직한 감흥 또한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9: 이번 생존의 법칙에서 최말복 역을 맡았습니다. 3남매의 아버지고요. 강해오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잘 잡고 그리고 자식들 교육에 매진하는 아버지인데요. 근데 이 가족들에게 어떤 사건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서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 스릴러 작품인데요. 그 사람 개인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기하는 그 배우들, 그 배역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소중하고 하니까 딱 카메라 같은 눈이 되어서 포커스를 잘 맞춰서 봐주시면 가장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은 17번째 대한민국 국공립 페스티벌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공연이 끝난 후 관객과의 대화, 배우와의 포토타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전국 국공립 극단들이 서로 창작의 경험을 나누고 시민들은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담긴 작품들을 경험하면서 공연 예술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해 23일까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데요. 경주를 방문하셔서 국공립극단의 수준 높은 연기의 세계로 빠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연극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 이예지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원주로 건너갑니다. 박다현 리포터.
10: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0: 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전반적인 강원도 날씨는 어떤가요?
10: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에는 27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원주를 포함한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그 원주시에서 드론으로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0: 네, 요즘 드론으로 촬영을 하거나 배송을 하고 또 공중에서 비료를 주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원주에서는 보다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드론이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0: 네.
10: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원주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드론 배송 서비스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0: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첨단산업과 이윤주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1: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방향성이 올바르게 가고 있음을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차년도 공모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구축해둔 드론 배송 거점과 이착륙장 등 1차년도 인프라를 실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2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던 점도 지난해 구축한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신림면 황둔일 캠핑장 대표님들과 이용객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현장 맞춤형으로 사업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캠핑장 드론 배송과 같은 실제 상용화 서비스와 더불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신림면 황둔리 일대 및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드론 산불 감시 실증을 진행해 왔으며 가을철에도 공백 없이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0: 예, 그럼 이 드론 배송 서비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10: 네,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K드론 배송 서비스인데요. 원주시 신림면 일대 캠핑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캠핑을 하다 보면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0: 그렇죠.
10: 센 산속 캠핑장이나 또 계곡 주변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론이 필요한 물건을 싣고 직접 캠핑장으로 날아오는 건데요.
0: 네.
10: 말 그대로 하늘길 배송인 셈입니다. 이번 드론 배송 서비스는 6월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운영되는데요. 처음에는 캠핑장 두 곳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5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0: 또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이용 횟수도 늘릴 계획인데요. 이어서 류재만 연구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12: 일단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이걸 3년 동안 기체를 좀 제작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드론 실증 사업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하드웨어에 대한 안정화를 검증 후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드론에 낙하산을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기체가 추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하게 그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 장착하는 시스템을 추가를 했고 이제 2회째 드론 배송 사업을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드론 배송에 전용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좀 제한 사항도 많았고 그게 좀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자체 1년 동안 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개발을 했고 그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진짜 배송 전용으로 손쉽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조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완료를 하여서 이번 실증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은 그 지정된 배송지로 거점으로부터 배송지까지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0: 참 요즘 뭐 도서산 간 지역에 택배나 생활용품 드론으로 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제 캠핑장에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이 드론이라는 게 우리 일상에 더 가까워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 네.
0: 그나저나 그럼 뭐 어떤 물건까지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문은 어떻게 하고 또 배송용어 같은 건 더 붙지는 않는 건지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10: 네. 크기는 성인 허벅지까지 오는 높이 정도로 드론의 배송함이 달려 있습니다.
0: 네.
10: 드론의 총 무게는 24.9kg 미만으로

0: 또 배송함에 실을 수 있는 무게는 5kg 미만까지 가능한데요. 플라스틱 장바구니 절반 정도의 크기가 담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밖에 신선한 과일부터 채소류까지 다양하게 드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원주 신림면 황돈리의 대표 특산물인 황돈찐빵과 찐 옥수수도 배송 품목에 포함됐습니다.
1: 네.
0: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지역 농가와 상권을 함께 살리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배송 물품을 지역 상인들과 협력해서 조달하면서 관광객은 편리함을 얻고 또 지역 경제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게 된 건데요. 드론 기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결제 방식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고요. 현재 배송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소비자는 상품 가격만 지불하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착륙장도 캠핑장 내에 마련돼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1: 좋네요.
0: 저는 지난 주말 캠핑장에 방문해 봤는데요. 드론 배송 서비스로 캠핑장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텔레메트리 시스템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안전비행하세요. 스로틀을 최하단으로 내려주세요.
3: GPS 연결 상태를 보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상태, 그리고 프로펠러 전체적인 상태 먼저 점검을 합니다.
4: 이천에서 왔는데 원주 가까워서 캠핑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근데 황군에 오니까 이쪽에서 특산품 같은 거 되게 먹고 싶었는데 우연치 않게 드론으로 배달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신기해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정말 찐빵이나 이 특산품 같은 게 배달이 돼서 황돈 찐빵 유명해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캠핑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기하고 진짜 이런 게 있다는 게 저 상상을 못했어요.
5: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자꾸 이게 문화가 이런 문명이 자꾸 바뀌어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리하고 편한 것 같아요. 좋은 아주 취지인 것 같아요. 유명한 빵 시켜봤고 채소 같은 거 시켜서 아주 간편하고 뭐 크게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무엇보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안전 문제잖아요.
0: 네.
1: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잘 관리되고 있겠죠.
0: 네, 원주시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증에 투입된 기체는 이미 다수의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마친 드론이고요. 또 충돌 방지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비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1: 네.
0: 기상 상황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강풍이나 우천 시에는 즉시 운항을 중단하는데요. 기술뿐만 아니라 현장 안전 요원도 배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드론 배송 서비스는 원주시 관내 캠핑장 5개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원주로 캠핑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선한 경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예, 이렇게 캠핑장으로 드론이 뭔가를 날아가고 가지고 오고 하면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신날 것 같습니다. 원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0: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맛있는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만나볼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2: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요. 네. 문득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사실 본격적인 무더위에는 복다림 음식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여름 초입에는 사실 심신을 잠시 식혀주는 이 식재료가 많이 생각납니다. 특히 해마다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이 깊어질수록 저희 밥상에는 이곳으로 만든 김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1: 아, 김치의 재료군요.
2: 네. 여름 김치의 제왕. 열무입니다.
1: 그렇군요.
2: 오늘은 제게 풋풋하고 알싸한 청록의 매력을 처음 알게 한 아삭아삭 열무 음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네. 여름에 열무만큼 사실 입맛도 두는 식재료도 없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생각해보면.
2: 네. 열무는 초여름을 대표하는 계절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네. 또 이 열무로 만든 음식은 봄을 지나서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데도 큰 도움을 줘요. 네. 특히 열무 김치는 첫 숟가락 딱 뜨는 순간 그 시원한 국물이 혀끝에 싹 스치고 아삭한 입을 씹는 순간에는 온몸의 감각이 어금니에 쫙 몰리다가
1: 그렇죠.
2: 입안이 시원해지면서 이제 더위에 지친 몸을 서서히 깨워내는 매력이 있죠.
1: 아, 여행 작가라서 그러신가 이렇게 표현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열무 음식에 뭐 근데 이제 제왕은 뭐니 뭐니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무 김치 아니겠어요?
2: 맞아요. 여름 뭐. 되면 집집마다 열무 김치 아니면 국물을 좀 자작하게 물김치 이렇게 많이 담잖아요.
1: 생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2: 네. 열무 김치는 숙성도에 따라서 또 맛이 딱 다르잖아요. 네. 갓 담근 겉절이일 때는 아삭하고 산뜻한 맛이 두드러지고 또 며칠 냉장 숙성을 거치면 시원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1: 네.
2: 또 열무 김치만 있으면 그 식탁 위에서 다양한 음식의 변주가
1: 맞아요,
2: 가능해요.
1: 맞아요.
2: 예. 대표적으로 집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거 있죠.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1: 네. 네.
2: 열무 김치 송송 썰어 넣어서 고추장 넣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방울 툭 떨어뜨려가지고 슥슥 비비면 네. 정말 꿀맛 열무 비빔밥이 되고요.
1: 네.
2: 또 특히 어르신들은 바깥일 보고 돌아오시면 좀 덥잖아요.
1: 네. 뭐
2: 등목이나 찬물 샤워하신 후에 열무국수 한 그릇을 다 들이키시면
1: 그렇죠.
2: 정말 새콤한 열무국수 한 모금 꿀떡꿀떡 삼킨 후에 그 면을 후루룩 들이키면 정말 국수의 감칠맛과 국물의 새콤함과 열무의 아삭가림이 아주 그냥 온몸을 청량하게 합니다.
1: 네. 네. 뭐 담근 이제 아삭아삭한 그 열무김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네. 좀 살짝 익은 게 좋긴 하던데 어쨌든 저는 그 잘 익은 열무김치 국물에 얼음 약간 동동 띄워서 먹는 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2: 맛있죠.
1: 네.
2: 전 사실 여름에 열무는 언제든 오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2: 열무 이즈 면들인데요.
1: 네.
2: 열무김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김치일 때는 풋풋함으로 풍 삭혀진 후에는 새콤하고 매콤한 맛을 살린 다양한 음식으로 먹기 좋아요.
1: 네.
2: 일단 양념을 씻어낸 푹 익은 김치는요. 그 열무 자체가 흡수율을 높이려면 들기름이랑 먹으면 좋대요.
1: 네.
2: 그거를 국물을 꼭 짜낸 다음에 들기름에 달달달 볶으면 열무 볶은 김치가 되고요.
1: 네.
2: 또 멸치 육수나 쌀뜨물에다가 이 양념을 씻은 열무 김치를 넣고 졸여내듯 바글바글 오래 끓이면 정말 여름철 밥도둑 열무 김치 지짐이 되는데
1: 네.
2: 더위가 밥 경찰이라면 이 열무 지짐 요리나 볶음 그 열무 김치들은 여름날에 밥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열무의 뜻이 그 네. 여린 무라는 뜻 맞죠?
2: 네, 맞아요. 열무는 무가 완전히 성숙되기 전 어린 시기에 수확한 어린 무로 만들어서 약간 새순이다 보니까 연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1: 네.
2: 그래서 어린 무, 여린 무가 됐어요.
1: 네.
2: 또 다른 뜻도 있는 거 아세요?
1: 뭡니까?
2: 그 열무에서 열자를 더울 열자, 무자를 없을 무자라고 해서
1: 아하.
2: 더위를 없애주는, 식혀주는 음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1: 이것도 말이 좀 되네요.
2: 그렇죠. 네.
1: 그럼 실제로 열무가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까?
2: 맞습니다.
1: 어허.
2: 여름에는 덥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유독 지치기 쉬운데요. 열무를 섭취하면 시원한 맛과 함께 또 열무 내에 풍부한 무기질 성분들이 있어서 기력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실제 몸의 체온을 내려줍니다.
1: 네.
2: 또 하나 여름철에는 바깥 날씨는 덥고 안쪽 날씨는 냉방으로 춥잖아요.
1: 네.
2: 그런 온도차 때문에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도 열무가 큰 도움이 돼요. 열무에는 전분 분해를 촉진하는 효소가 많이 있어서 탄수화물의 소화 소화를 돕고 또 식이섬유가 충분해서 소화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열무를 먹고 속탈난다고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1: 그러네요. 네. 네.
2: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약선에서는 열무가 체내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풀어주며 또 습기를 몰아내서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의학소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동의보감에도 열무는 오장에 나쁜 기운을 씻고 체기를 없애는데 가장 빠른 채소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간혹 네. 이제 그 열무 중에서도 무가 좀 큰 걸 보고 네. 그 총각무와 좀 혼동하는 분들도 좀 계시던데 네. 이거 다른 거죠 분명히? 네.
2: 달라요. 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사실 맛도 쓰임새도 달라요. 네. 일단 총각무는 뿌리 즉 우리가 하얀 그 무 부분이 단단하고 아삭해서 김장철 김치에 잘 맞아요. 네. 대신 열무는 입줄기 중심으로 부드럽고 시원한 맛이 강해서 여름 김치나 여름 물김치에 자주 쓰이죠. 네. 식감과 맛 차이를 보면 일단 열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드럽고 아삭해서 더운 계절에 가볍게 먹기 좋고요. 네. 총각무는 뿌리가 두껍고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과 달큰한 맛이 특징입니다.
1: 그런데 네. 네. 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총각무는 어쩌다 총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2: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해서 네. 총각들이 김치를 담았나 봐요. 총각김치라고 하나 찾아봤더니 네. 남성과 관련이 있긴 해요.
1: 아, 그래요?
2: 네, 가장 널리 알려진 설 중에 하나는요. 네. 과거 조선시대에는 그 미혼 남성들은 상투를 틀지 않고 양 갈래를 그대로 길러서 여인들처럼 따았다라고 해요. 네. 그 양 갈래로 길러서 이렇게 묶은 모양새가 약간 알타리무의 그 총각무의 무청 모양과 비슷해서 총각 그 알타리무로 담은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부르다가 네. 총각무가 됐다는 말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설로는 이제 조선시대 총각들이 잠들 때면 이 머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따내린 머리를 위로 올려 묶었대요. 그래서 모을총자의 뿔각자. 라고 해서 총각김치가 아하. 되었다는 총각무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네. 지금 표준어로는 총각무라고 하고 근데 보통 알타리무도 같이 혼동해서 쓰시거든요. 네. 네, 보통 농업에서 품종을 이야기할 때는 알타리무, 김치 이야기할 때는 총각무 또는 총각김치라고 쓰이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네. 자, 다시 열무로 이제 좀 돌아와서요. 네. 그 열무로 유명한 주산지는 그럼 어디입니까?
2: 가까이에 있어요.
1: 가까이에 있어요?
2: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은요. 예부터 수도권의 텃밭 으로 불렸어요. 네. 그 특히 일산 열무는 한강이 범람하면서 만들어놓은 충적지에서 자라서 뿌리가 튼실하고 잎 등의 조직이 단단하며 또 철분과 미네랄이 많아서 특유의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일산에서도 열무의 주 생산지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과 백석동 일대로 그 지역의 명성에 따라서 뭐 품질이 입증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인 지리적 표시제 115호에 등록되어 있어요.
1: 그래요?
2: 일산 열무가 유명합니다.
1: 가까이에 있었네요. 정말 네. 의외로. 네. 근데 왜 우리가 보면 이제 김장김치 같은 거는 지역별로 특징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열무김치도 지역별 특색이 있습니까?
2: 네. 보통 서울 수도권 경기에서는 그냥 보통의 간이라고 하면 북부와 남부에 큰 차이가 있어요. 약간 북부 지역의 열무김치는 국물이 많은 물김치 형태가 많고요.
1: 예.
2: 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고춧가루와 마늘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1: 예.
2: 특히 전라도에서는 파란색 열무김치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빨간 고추가 아닌 청양고추를 갈아서 유독 매콤하게 즐깁니다.
1: 네.
2: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붉은 고추 대신에 풋고추와 식은밥을 갈아서 초록빛이 나는 열무김치를 담그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풋고추의 산뜻한 매운맛과 밥의 부드러운 농도가 열무에 부드럽게 감기는데 아주 별미예요.
1: 네.
2: 제가 완도에 갔을 때 네. 완도 지역은 전복이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열무김치에도 전복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연복 전복 열무김치를 담아주셨는데 약간 샐러드 같더라고요. 초록빛이어가지고.
1: 네.
2: 그리고 전주로 올라오면 전주식 열무김치는 시리 뺀 붉은 고추에다가 생강 마늘을 돌하게 놓고 거의 갈아요. 거기다 갈아진 다음에 다시 밥을 넣고 또 죽처럼 갈아서 이것들을 절인 열무와 버무리는데
1: 네.
2: 이렇게 담근 전주식 열무김치는 국물은 자작하고 맛은 새콤하고 밥 아래서 온 부드러운 단맛이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좀 특색 있는 게 감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밀가루가 아닌 감자풀을 써서 열무김치를 담아요.
1: 네.
2: 감자를 쪄서 풀을 쓰면 국물에 부드러운 농도가 생겨서 뭐 찹쌀풀이나 밀가루풀과는 다른 구수함이 있고요. 특히 열무의 풋내를 누그러뜨리는데도 좋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특히 또 충청도에서는 담백하게 뭐 젓갈을 쓰지 않고 소금으로만 간을 한 열무를 담기도 합니다.
1: 네. 재밌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쭉 보통 이제 뭐 김치 위주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제철 네. 열무로 할 수 있는 음식으로 김치 말고는 다른 게 좀 없을까요?
2: 생각보다 많아요. 보통 김치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조리법으로 응용할 수 있고 또 이 열무가 한식과 굉장히 잘 맞아요.
1: 네.
2: 일단 시금치나 시금치처럼 된장찌개나 된장국등에 넣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얼핏 열무의 쓴맛이나 풋내가 날까 걱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요.
1: 네.
2: 실제로 먹어보면 이 구수한 된장이 풍미와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1: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2: 예. 또 이 열무가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좋아서 꽁치나 고등어 등 생선 요리에도 잘 어울려요.
1: 조릴 때?
2: 네. 지짐이나 아하. 조릴 때 같이 넣어주시면 약간 그 비린맛은 없애주면서 생선의 육즙도 단단하게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쪽 가면 공심채 볶음이라고 많이 드시잖아요.
1: 예.
2: 이 열무를요 간장 액젓을 넣고 살짝 볶으면 그
1: 아.
2: 동네에서 유명한 공심채 볶음과 유사한 맛이 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런 맛이 날 것도
2: 네.
1: 같네요.
2: 그리고 열무 중에서 약간 여린 무들 있잖아요.
1: 네.
2: 그 속간해가지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기도 좋고요. 또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나물 볶음도 좋고 좀 넓은 부분은요 작지만 쌈으로 먹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저 열무쌈 좋아하거든요.
1: 네.
2: 된장 올려서 싸드시면 좋고 또 어디 이탈리안 식당 갔더니 열무로 피클을 남아주시는데 사각사각한 식감이 오이 피클 저리가라하게 맛있어요.
1: 그래요.
2: 그리고 뭐 집에서 비빔국수나 골뱅이 무친 거 같은 거 하실 때
1: 네.
2: 그냥 데친 열무를 넣으셔도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1: 아, 이 열무의 활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2: 네.
1: 예. 자, 고향따라 맞따라 오늘은 여름 밥상의 주인공입니다. 이 열무에 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밥상엔 열무네요. 자,
2: 네.
1: 이현주 음식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1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프랭크 밀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From a Sidewalk Cafe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다시 더워졌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겠는데요. 어제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했지만 오늘은 다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역은 현재 강릉의 기온이 21.4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이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와 대구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거나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 습도는 43%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배 5척 가운데 수리 중인 남우호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김환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무릎 꿇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어제 진행된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1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제주도인데요. 제주의 평균 이것 시작일이 6월 19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벌써 7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7월에 이게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 기준으로 이게 7월에 시작된 것은 단 두 차례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늦어지던 해에는 이것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거나 일정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하여간 올해는 더욱더 이것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자, 여름철에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 이 두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가 오늘 끝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도심 속 뜻깊은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창렬 님이 이것 철이면 기상이변으로 예전보다 비가 더 쏟아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방은 토사나 산사태 대비 수도권은 하수구역류나 싱크홀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딱 뭐 저희가 당부할 내용을 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3037님은 들깨를 심어야 하는데 비가 너무 안 오네요. 좀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비가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말 이 농심은 타들어가시는 거죠. 7152님. 저희는 오래된 집이라 이것 때만 되면 걱정입니다. 작년에 물이 엄청 많이 새서 지금 옥상 방수공사 준비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아까 어느 분도 또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죠. 오래된 집들은 미리미리 정말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5455님, 주말에 고향 내려가서 지붕 수리, 비닐하우스 등 점검해드릴 생각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가 해드려야 안심이 됩니다 하셨어요. 아유, 부모님들 든든하시겠습니다. 이 연로하신 분들이 직접 지붕 올라가서 뭘 하시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예. 자녀가 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좀 가서 손을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110번 끝번호 쓰시는 분은 저녁 먹고 공원 산책하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가을 같아서 좋더라고요. 이게 시작되기 전에 만끽하려고 합니다. 전국 있죠. 늘 애청하시는 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요 며칠 정말 그랬어요. 가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교차가 조금 크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끝번호 3000번 쓰시는 분 한 분 더 보죠. 이것 처리는 특히 감전사고 조심해야 하고요. 차량은 침수 지역을 피해서 주차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늘 듣는 안전사고 관련한 주의사항들인데 이걸 들으면서도 한 귀로 흘려버리다 보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죠. 말씀하신 것처럼 감전사고 또 침수 지역 피해서 주차하는 거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다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이 대표적인 여름철 감염병이죠. 수족구병이 지금 영유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2: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000명당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말부터 매주 환자가 늘더니 올 들어 처음으로 1,000명당 10명을 넘어선 겁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콕사키 바이러스 A16형, 엔테로 바이러스 A71형 등 장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인데요. 면역력이 약한 5살 이하 영유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1: 네.
2: 네, 3일에서 5일의 잠복기를 거쳐 초기에는 미열이나 인후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이후 현아, 입천장, 잇몸 등 구강 점막에 물집과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수족구병은 감염자의

0: 보내야 합니다.
1: 예, 약간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히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남권 레미콘 노동자들이 지금 운송료와 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죠?
0: 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지회에 따르면 경남 창원, 함안, 밀양, 창녕 등 중동부 지역 24개 레미콘 업체 노동자들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기 불황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 부담이 커졌다면서 1회당 운송료 3,000원 인상과 5% 임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두 달간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 측과 교섭을 벌여왔는데요. 인상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파업 찬반 투표에서 75.1%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어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1: 네.
0: 당분간 지역 건설 현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노사는 29일 고용노동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실종자 찾기 위해서 밤샘 수색 작업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고요.
0: 네, 25일 오전 10시께 부산 기장군 대변항 해산에서 990톤급 LPG 운반선과 79톤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면서 어선이 바다로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 모두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중 6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 선장은 사망했고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해가 뜰 때까지 항공기와 해군함정 등을 총동원해 집중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울산해경은 현재도 함정 11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건 뭔가 좀 수색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 대전 도시철도 교통망이 확충될 전망이네요. 3, 4, 5호선과 2호선 지선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요?
0: 네, 대전시는 도시철도 3, 4, 5호선과 2호선 트램 지선 신설 구상이 담긴 1차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호선은 신천진에서 둔산을 거쳐 선내를 연결하는 29.2km 노선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5만 4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4호선은 덕명에서 도안을 지나 대전 복합터미널과 송촌을 잇는 동서축 관통 노선으로 설계됩니다. 교촌동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신규 노선 중 장례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5호선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시작해 정부청사 대전 5월드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향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와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2호선 트램지선은 진잠 내거리와 교촌 선거리 구간의 교촌지선, 연축지구와 회덕역 구간인 회덕지선으로 계획됐습니다. 2호선 본선 개통식에 맞춰 동시 추진됩니다.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이번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볼까요?
1: 네, 오늘은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77주년이 되는 서거일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특히 올해 2026년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백범 김구 선생 기념의 해이기도 해서 네. 그 울림이 더욱 깊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들이 조국의 미래를 그리면서 치열하게 활동했던 공간으로 가볼 텐데요. 네. 김구 선생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경교장. 입니다. 네. 여기가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부지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이렇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저는 늘 자주 가는 곳인데 네. 병원 마당 한쪽에 근데 그런 역사적인 건물이 그대로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면서 네. 저도 그렇고 한편으로 왜 지나쳤을까 싶기도 한데 다음엔 좀 이곳 지나갈 때 좀 눈여겨봐야겠어요. 좀 더 네.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그 서울 도심 한가운데 마치 시간에 멈춘 듯한 이런 서양 고전주의 양식의 2층 건물로 돼 있고요. 경교장이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머물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했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기능을 한 곳인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은 1945년 11월 23일 환국한 날부터 1949년 6월 26일 이 육군 소위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기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이곳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셨습니다. 네. 이 경교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전시과 장지훈 학예사에게 들어보시죠.
2: 경교장은 1938년에 최창학이라고 하는 광산업자가 만든 건물이고 당시에는 죽첨장이라는 건물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이곳의 주소가 죽첨정이라고 하는 곳이어서 거기서 따서 이름을 지은 걸로 보이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면서 임시정부 활동의 주요한 거점이 되었고 건물의 이름도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던 경교의 이름을 따서 경교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교장은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께서 서거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김구 선생이 서거한 이후에는 경교장이 외교 공간이나 병원 시설 등으로 활용되다가 2013년부터 시민들에게 근현대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처음에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광복 이후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노력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공간인 경교장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나 그 꿈을 향해 가졌던 그런 간절함 같은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예, 정말 경교장 굴곡진 우리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셨을 텐데 분위기 어떻던가요?
1: 네, 우선은 그 경교장은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하 1층은 원래 부엌의 공간이면서 식당 또는 방 보일러실 등으로 활용이 됐던 그런 공간인데요. 네. 지금은 이 경교장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실로 꾸며놨습니다. 이곳에는 그 3.1운동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손때 묻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물건들 또 독립운동 활동 자료들이 전시돼 있고요. 네. 또 여기에 그 김구 선생이 서거할 당시에 입고 계셨던 그 복제품의 혈이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피가 묻은 옷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층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부의 청사로 사용했던 공간이 나오는데요. 당시 임시정부 청사의 모습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또 2층으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김구 선생이 평소에 공무를 보거나 또 접견 장소로 쓰였던 공간들을 복원해 놨는데요. 책으로만 봤던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0: 아까 그 김구 선생의 피가 묻은 옷도 이제 있었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 네. 하여간 이 경교장은 그 저격당하셨던 그 2층 집무실이 아주 큰 아픔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가요? 그럼?
1: 맞아요. 어허.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의 침실, 서재 그리고 집무실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네. 1949년 6월 26일. 이 진무를 보던 김구 선생을 향해 육군 소위 안두희가 흉탄을 쳤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이 앉은 자리 바로 뒤에 있는 창문, 그 유리창에 둥근 총탄 자국이 재현이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네. 또 이 장례식 당시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통곡했던 사진, 자료, 영상 이런 것들 함께 보면 이날의 그 비극과 또 충격이 현장감 있게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저와 함께 그 경교장 2층 그 비극의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이어서 관람객의 소감까지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0: 네.
2: 김구 선생께서 여기서 앉아서 이제 계시다가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총탄을 쏴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 그래서 총탄 자국 재현이 저쪽에 되어 있거든요. 김구 선생께서 이제 1949년 6월 26일에 경교장에서 서거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효창원, 지금의 효창공원의 요소에 안장되실 때까지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적인 관심하에 장례 절차가 진행됐고 실제로 국민장으로 김구 선생의 장례는 실시됐고 예,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경교장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0: 줄을 서거나 차례를 기다리거나 김구 선생의 서거를 추모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 경교장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던가 그 당시 임시정부 요인분들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가구들이 굉장히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복원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라든지 현재 대한민국이 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공간이 복원되고 잘 유지가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27년간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중추 역할을 해왔던 그 임시정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고 보존이 되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이 된다는 점에서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하여간 이 경교장은 참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인데요.
1: 네.
2: 근데 그 김구 선생이 서거하신 이후에 경교장 건물이 다른 용도로 오래 쓰이면서 원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3: 네,
2: 맞나요?
3: 맞습니다. 그 한국 전쟁 후에는 미군의 그 특수부대 시설로 또 활용이 됐고요. 네. 의료진 거처로도 또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 시설로 이용이 되기도 했어요.
2: 네.
3: 그래서 다행히 뭐 복도나 1층은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가 됐는데 조금 조금씩 변화된 공간이 있었거든요.
2: 네.
3: 그런데 2005년에 복원 공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구술 증언 그리고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토대로 2013년에 이제 완성이 돼서요.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습니다.
2: 네.
3: 특히 여기는 당시 머물렀던 현장과 함께 역사적 사건을 현장감 있게 접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는 또 역사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4: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께서 탄신 150주년, 서거 77주년 되는 해라서 경교장에 직접 와보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르네요. 긴박했던 역사적 순간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경교장이라는 그 건물이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가슴 아픔 그리고 또 염원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5: 김구 선생님이 이제 문화의 힘을 강조하셨고 그 문화의 힘이 인류가 이제 공유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도 해서 그 나의 소원이 적힌 벽면을 읽으면서 김구 선생님의 삼가 철학이 이곳에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 서거 이후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다가 병원으로 훼손되기도 하고 복원까지 이르기까지 무질고 굴곡진 세월을 거친 곳이 경교장인데 경교장의 모습과 이 김구 선생님의 삶이 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경교장은 실제로 3년 8개월 동안 머무신 공간이기도 하고 또 서거하신 공간이라서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2: 무엇보다 이제 유네스코가 올해를 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로 공식 지정했다고 하셨잖아요.
3: 네.
2: 뭐 그런 데는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가 하는 뜻도 되내겠네요.
3: 네. 그 유네스코는 매년 인류의 복지와 평화 그리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의 기념 주기를 챙기고 있습니다.
2: 네.
3: 그 인물 중에 김구라는 김구 선생을 이제 이번에 올해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요.
2: 네.
3: 이 유네스코에서는 김구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영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가 바로 김구 선생의 이런 정신을 꼽았는데요. 계속해서 장지은 하계사입니다.
0: 김구 선생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 있었던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고 마지막 서거하실 때까지도 민족의 통일이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런 정치활동들을 국민들이 다 직접 체감하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적인 관심과 추모가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다가오는 8월에 경교장에서 국가유산청과 함께 김구 선생의 삶과 그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를 기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네, 이 경교장은 서울시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2: 네.
3: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에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담 없이 무료로 방문이 가능하고요. 또 전시 해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또 김구 선생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온라인 사전 예약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이 백범 김구 선생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서울 도심 속 이 강북 삼성병원에 있는 경교장에 꼭 한번 발걸음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아,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3: 네.
2: 정말 이 시대를 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화제의 연장아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회를 맞아서 마지막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경교장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장마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마철 대비해서 주의하실 일들을 문자로 다 보내주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질 못하네요. 하여간 장마 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손볼 곳들 다 살펴보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미치 밀러 합창단의 You are my sunshine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우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0: 사실 요조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다케이치였습니다. 요조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어디서든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보려는 유머 강박이 있었는데 다케이치는 처음부터 그의 웃음 가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조는 자기 안의 섬뜩한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곤 했는데 그 그림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케이치뿐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섭게 그린 요조의 괴물 그림을 이해합니다. 괴물 그림을 세 장이나 연달아 보여주자 다케이치는 호기롭게 예언합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것이 요조가 경험한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조가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진학하도록 아버지가 조금만 협조해 주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고리대금으로 크게 돈을 번 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요조가 겪는 고통도 바로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과 희망과 분노와 우울의 정체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만한 해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펙과 통장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지극히 예민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사회지향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적인 소셜포비아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번 끊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만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마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약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마약 중독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재발 또한 실패가 아니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18년 동안 마약 치료에 전념해 왔는데요. 천영훈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천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신데 지금 마약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마약치료 전문병원 중에서는 아마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1: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마약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예, 전체 마약 진료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2가량
0: 네.
1: 저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0: 3분의 2요?
1: 예.
0: 아니, 전국에 마약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1: 공식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제도라는 게 좋은 네네. 제도가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전국에 한 32개
0: 네.
1: 그 마약류 전문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정병원이 있고요.
0: 네.
1: 저희 병원도 이제 그 병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제 32개 병원이 그럼 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냐? 네, 그 중에 상당수는 예, 거기서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0: 예.
1: 명목상으로만 지정 병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은 한 너댓곳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마약 치료를 받는 환자의 3분의 2가 지금 원장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치료받는 마약 중독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1: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나온 거랑 실제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0: 네.
1: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공식 통계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 아까 그 제도에 등록된 환자로 치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 600명 가까이를 치료를 한 걸로 나오는데
0: 네.
1: 사실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들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 보면은 환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0: 그럼 이게 마약치료 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그 운영하는데 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1: 여러 가지 원인이 예. 있을 수가 있고요. 첫째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이
0: 네.
1: 국내에 극히 적은 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0: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좀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경험과 나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가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명은 넘지 않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0: 너무 심각하네요.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어떤 중독에 관한 치료를 다들 하기는 하시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마약에 전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1: 예, 맞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치료를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뭐 입원하면서부터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원장님 경험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1: 특히 마약 중독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마약이 과량 들어가서 급성 중독 상태가 딱 돼버리면 정말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신병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0: 예.
1: 상태에서는 정말 피해 망상서부터 뭐 과대 망상 막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것들이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원 환자를 받아서 케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병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가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절대 입원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0: 예.
1: 치료 의지가 없는 마약 환자가 병동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반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외진을 가거나 뭐 재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약을 반입해서 숨겨 들어올 수가 있고.
0: 아니 마약 치료하러 왔는데 이제 마약을 숨겨서 그렇죠. 들어와요.
1: 예, 화장실 가기 전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0: 아이고.
1: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진짜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손톱 크기만한 요 필름 정도만 있어도 이걸 태우면 이거를 마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책 사이에서 숨겨갖고 오든 뭐 학문이나 소위 뭐 질 속에다 숨겨갖고 오든 이렇게 반입했을 때 병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를 홀딱 벗겨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병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환자를 치료하고 거기에 수많은 노력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래도 정당한 수익 체계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민간 병원들이 이 부분에 달려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환자 보면 볼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 병원들로서도 굳이 내가 마약 환자를 왜 봐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0: 국가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1: 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저희 병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그래서 마약 관련한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 우리 사회가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범법자들 뭐 약쟁이 뽕쟁이들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뭐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0: 국가로서도 마약 관련한 치료 예산을 늘리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1: 저런
0: 거죠.
1: 저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 돈을 피 같은 그렇죠. 세금을 쓰느냐 이런 의식이 아직은 네, 아직도 있다. 예. 예. 지금 한 치료 시작하신 지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마약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0: 너무 많이 늘었고요. 진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거의 주말마다 당직을 쓰는데 당직 때도 이제 초진환자를 봐야 될 정도인 거고요. 물이 98도, 99도까지는 크게 미동이 없다가 이제 임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훅 올라오잖아요. 네. 지금 사실 그 초입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물이 넘치기 직전이군요.
0: 예. 그리고 진짜 뭐 10여 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마약을 정말 특정 집단에서 했었어요. 뭐 유흥업소 종사자나 뭐 조폭이나 뭐 이런 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다. 뭐 아이들서부터 그냥 뭐 일반 회사원서부터 주부까지 이게 정말 대상인과 연령층이 광범해졌다는 게 지금의 특징인 네. 거죠.
1: 우리나라가 1999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때 잠깐 잃었다가 다시 네. 회복했다가 또 다시 잃어버린 거죠.
1: 지금 마약 사범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이 되나요?
0: 아까 말씀하신 마약 청정국 얘기는 사실 공식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단어고.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그 드럭 인덱스라고 해서 마약 지수라는 게 있어요.
1: 네.
0: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거고
1: 네.
0: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그 사회에는 마약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약 청정국 얘기했을 때는 이 마약 지수가 20 미만일 때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암수 범죄 개념이 있거든요.
1: 드러나지 않는 게
0: 예.
1: 많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마약은 대개 적발된 인원의 약 20에서 30배. 그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배까지도 보거든요.
1: 네.
0: 적발된 인원의 50배 정도가 호기심에서 한 애들 다 빼고 상습 투여 인구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서부터 이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2만 6천 명, 뭐 2만 8천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해에 적발되는 인원이 한 2만 5천 명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1: 거기에 곱하기 50까지 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만 명 시대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0: 예, 이게 그 정말 위기의 초입세에 와 있다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할 네. 것 같아요.
1: 그 원장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예전엔 특정 집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 학생들도 하고 주부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뭐 필로폰 이랬다면 요즘은 뭐 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옵니까? 예.
0: 지금은 다 어린 애들이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거의 80, 90%는요. 30대 후반도 별로 없고요. 다 뭐 중고등학생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친구들이 약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시작합니다. 애들이 궁금해서 미쳐요. 파티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서로 가지고 온 약을 나눠서 하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나를 위한 어떤 소소한 선물? 이런 식으로까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1: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라는 걱정까지 지금 되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호기심에 한 번 인정 한 번 하면 바로 중독이 된다는 거죠.
0: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마약이 한 번 했다고 100% 중독되지는 않지만
1: 네.
0: 일부 마약은 한 번 함으로써 분명히 중독되는 약물들도 있는 거고요.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약으로 인한 쾌감의 맛을 본 뇌는 그 다음서부터 계속 그 강한 쾌감을 찾는 쪽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인 거죠.
1: 근데 어릴 때 접하면 더 해롭습니까?
0: 그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인간의 뇌가 완성이 되는 게 대개 25세경에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0: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서 올릴 때 처음에는 외장재가 덮이지 않으면 건물 내부가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안에가 다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완성된다는 건 그런 외부의 공격과 뭐 데미지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외벽이 만들어지고 외장재가 발라져야지만 비로소 이 내부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세 전에 마약을 시작을 한다는 건 이 외장재가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뇌를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저희가 진짜 IQ 검사를 하면 겉으로는 말을 따박따박 잘하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저희 병원에 의대에 다니던 친구도 입원했었고 그런데 의대 다녔으면 IQ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네. IQ 검사하면 80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아. 뇌가 녹아내리거든요.
1: 실질적으로 어떤 지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0: 진짜
1: 주는군요.
0: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괴롭다,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런 분들은 왜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0: 본인들이 그런, 구매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건데, 돈 걱정 안 하고 마약할 수 있고,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 색다른 취미나 뭐 재미나 쾌락을 얻기 위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1: 네. 아, 지금 이제 마약 중독 환자를 이제 한 해 동안에만 600여 명을 치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치료를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나 치료가 될까요? 그분들이.
0: 일단은 치료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1: 네.
0: 나머지 반은 약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닌데.
1: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는군요.
0: 예, 사법당국에 적발이 돼서.
1: 네네.
0: 감옥을 가게 생겼으니까.
1: 아.
0: 소위 양형자료라고 하죠.
1: 네.
0: 좋은 판결을. 감형을 받거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1: 네.
0: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약을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은 이게 진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은 건데 억지로라도 치료 현장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1: 네.
0: 아, 이게 위험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고요.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을 끊는 데 있어서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1: 네.
0: 자꾸 우리는 저는 엄마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와서 저놈 새끼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마약하고 있어요. 얘가 의지가 약한가 봐. 항상 말씀해 어머니 그 의지나 이런 게 약한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도 당신의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마약 중독은 이미 의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병이에요.
1: 네.
0: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 안에 있는 쾌락중추가 있는데 이 쾌락중추가 마약에 두드려 맞아서 영구적인 신경계통에 변화가 생겨버린 병인 거거든요.
1: 네.
0: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이 썩어서 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근데 막 여기다가 이렇게 칼 꽂고 혈서 쓰면서 의지를 이겨보겠다 이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치료받아야죠.
0: 예, 병원까지 네. 굴러가든 기어가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완수해서 치료로 가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의 치료의 문제도 물론 의지와 결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 원칙에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맞춰가는가의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 중독은 결국에 죽음 아니면 삶을 회복하는 건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수천만 명이 마약을 먹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데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 치료 원칙에 잘 맞춰서 끌고 가는가가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1: 가장 큰 고비는 주로 언제예요? 환자들이?
0: 고비는 항상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비는 일단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100일 전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약을 투여한 후 저희는 뭐 이제 교도소 나오고 나서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100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100일 이내에 다 재발을 합니다.
1: 아.
0: 그래서 100일을 잘 단약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100일을 잘 견디면 큰 불은 잡는 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치료 성공에 있어서의 그 파라미터가 되는 건 1년 단약을 봅니다.
1: 네.
0: 예, 1년 단약을 유지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서부터 단약 성공률이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 초기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1: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격리를 하면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 교도소에 마약 중독자를 수용하면 마약 중독자끼리 모아놓거든요.
1: 네.
0: 그럼 그 안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에 있는 동안에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종일 마약 얘기만 해요. 저희가 말뽕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간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막 애틋해지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에 10년이 아니라 100년에 가두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말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뇌는 흥분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마약이 안 들어오니까 나는 건강해지고 이 쾌락중추에서의 흥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오니까 거의 대부분 교도소에서 나와서 출소뽕이라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희로뽕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병원이 그러면 1년에 가둬놓는다고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적절한 입원 기간은 분명히 폐쇄병동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안에서의 어떤 재화의 과정을 겪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그 금단현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던데 금단현상 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0: 금단현상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모든 마약이 다 금단현상을 겪는 건 아니고요. 금단현상으로 제일 괴로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안정제 계통
1: 네.
0: 약물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편계 진통제가 금단 증상이 끔찍한 거고 이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아편계 진통제는 그야말로 암 통증이나 수술 후 통증에나 써야 되는 핵폭탄급의 진통제인데 이걸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의존하게 되고 이걸 끊어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면 정말 지옥의 불에 던져진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제 환자분들 진짜 원장님 척추의 뼈 마디마다 칼을 꽂아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땅구멍에서 땀이 쫙쫙 나고 눈물 콧물 질질 나고요. 위로는 막 토하고 아래는 쫙쫙 설사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든 증상들이 지속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금단 증상 기간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1: 네, 네. 진짜 마약은 시작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시작한 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마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또 다이어트 약품 또 우리 수면 마취도 많이 하는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요?
0: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인터뷰 때마다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거긴 한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환자분들 불법 마약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을 다 오남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약물들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은 의사고 저도 책임을 같이 떠 안아야 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처방받고 있는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네.

0: 의사선생님이 처방해주는 약은 안전하니까 뭐 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은 우리들 자체도 약에 대해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참 이런 경우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클럽 술자리에서 마약이 탄 음료를 내가 먹게 됐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정말 그건 뭐 소위 몰래뽕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네. 얘기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그런 식으로 약을 불가항력처 섭취했다고 해서 100% 다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음료수를 먹거나 뭘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쾌감이나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네. 나름대로 진료를 받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까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네.
0: 밑바닥을 보죠. 보기도 하고 정말 환자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약류 중독자들을 자꾸 우리 사회는 악마화하거든요. 예. 아니면 쾌락에 비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지옥이나 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타자화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은요. 너무 평범한 우리 동생, 조카, 오빠, 언니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0: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1: 예.
0: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20대, 30대 뭐 유흥주점도 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다 가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가보긴 했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1: 아.
0: 예. 근데요. 만약에 저도 제가 진짜 친한 좋아하는 선배나 친구가 내가 술이 막 이렇게 만취가 돼 있는데 저한테 너 오늘 뭐 이거 좀 해봐 이거 하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중독 안 돼 이거 나한테 권해줬다면 제가 안 했을까? 제가 치료하고 있는 어느 환자도 소위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마약 중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정말 호기심과 잘못된 그때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전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고 코로나하고도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마치 어느 지역에서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딴 얘기 같았지만 몇 주 몇 개월이 지나니까 내 동료에 누가 걸리고 우리 친척에 걸리고 내 가족이 걸리기까지 진짜 금방이었던 거잖아요.
1: 네, 네.
0: 멀리 있을 때는 뭐 죽여야 된다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섬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그냥 가둬만 놨었으면 여기서 내성균이 생겨서 결국에 이게 세상을 더 망가뜨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격리하고 악마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 치료하는 것만이 이것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이라는 거죠.
1: 끝으로 우리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 가족들의 역할은 뭘까요?
0: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병이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1: 예. 예.
0: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쾌락에서 시작했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마약을 못 끊는 가장 큰 이유는 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마약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합니다. 이걸 가족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치료를 통해서 단약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걸 격려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호는 당신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네.
0: 그냥 얘를 통제하고 못하게 막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논의를 시작을 하면 예,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름의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더 이상 마약이 먼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서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온 마약치료 전문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낮에도 비교적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동풍이 바로 닿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기온이 22.3도에 머물며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광주와 대구도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은 물론 평년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게 드러나 있고요. 영남 지역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충북 북부와 영남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5: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흘 만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됐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700포인트를 넘으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약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19.09포인트 하락한 8411.21에 코스닥은 36.44포인트 하락한 851.37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8126선까지 밀리는 등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8조 1000억 원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8조 40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와 8%대 급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MLCC 관련주와 원전주, 보험과 증권 2차전지주, 전선과 전력설비주, 조선기자재, 연료전지,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 방산주 등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가온전선은 나흘 만에 10%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TSK와 테스, 로켓헬스케어 강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3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강국에서 글로벌 신안보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 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원 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7차 석유 최고 가격과 관련해선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다며 상세한 내용은 저녁 7시에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 품목 대상 최대 규모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모든 마트에서 계란 20% 할인을 실시합니다. 석유류 최고 가격을 인하하고 하반기 전기 가스 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종전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의 국내 반영 시차 등으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사 및 입점 점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원 대표는 전 직원은 물론 협력사와 입점업체도 모두 힘을 모아 회생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운영자금 대출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전체 대출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는 연 4.19%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해는 은행들이 기업 여신 확대를 위해 우대금리를 지원하거나 일부 은행이 대규모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 점 등이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윤조의 경제쇼의 윤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를 떠나서 KBS 1라디오 경제쇼 특집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투자하기 힘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많이 힘들지만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나 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마주치신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사요 팔아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말 말문이 막힌 질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에서 도대체 투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그 제가 원래 마지막에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네, 이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사실 이걸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 무슨 질문이

홍지대 대표님 모시고 했었는데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 아주 재밌진 않았어요. 이 말씀 먼저 왜 드리냐면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감정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예요. 자신의 페이스를 찾은 사람들은 투자는 장기적으로 복리로 수익을 내는 게임이에요. 한 달, 뭐 1년이 단위가 됐든 간에 매년 복리로 이익이 쌓여가는 사람은 10년 뒤에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건데 자꾸 비교하고 이게 맞아? 그 더 안 좋은 거. 오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유튜브 알고리즘에 검색하니까 제가 많이 뜨잖아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한쪽에 편향된 시간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들으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저랑 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 지식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가져가고 더 좋은 거는 시간이 나의 편이 된다는 건 오늘 그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복리를 만들겠다는 개념이에요. 복리라는 거는 돈이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계속 돈을 벌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좀 내가 시장 안 맞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잘 부합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이런 결정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 윤지호라는 사람이 그동안 좀 맞춘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빨리 따라야지 이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한 달에 1000%씩 버는 전략이 있다면 전 그걸 돈 주고 사고 싶어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래도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일상을 즐기며 살기 싶은 분들한테는 제 투자 방법이 더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했던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매일매일 미국이 오르고 나면 포지션 없으면 불행해지고 내가 팔고 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맨날 그러고만 계실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건강도 정말 소중하다고 점점 느끼는데 여기 젊은 분들도 꽤 많던데 맨날 주식만 이러고 사실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고민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사고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투자를 설명할 때 이 그림 하나 갖고서 한 시간 해도 편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맨날에 제가 인식의 용의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식의 용의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너무 직관적이에요. 저는 요새 같은 적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날 수 있어요. 만약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에 주식이 날아간다는 얘기 들으면 주식을 사고 싶어져요. 그때 질렀다가 또 얼마 전에 봤더니 또 안 좋은 얘기 나요. 팔아요. 아, 또 손해봤다가. 주가라는 거는 어떤 인식의 용의가 너무 쉬워요. 화면만 키면 볼 수 있으니까.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나는 저 주가만 보면서 매일매일 아까 만든 한 달에 1000%씩 번다는 방법이 그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 잘하면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호나우도 메시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축구 선수를 보면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갔다 오면 깜짝 놀랄 줄 잘하듯이 여러분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하기가 그나마 좋은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요즘 단순하죠 지금. 주가보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요즘 장이 편해요. 제가 가끔 강연 같은 데서 현금이랑 삼성전자 두 종목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이익 나는 확실한 종목 두 개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그 두 종목 중에 하나로 둘을 갖고 있던 40에서 50%는 돼 있는 걸 전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장을 좋게 보든 안 좋게 보든 나머지를 더 공격적으로 할 거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애널리스트도 했고 또 저 직접 투자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내린 결론은 어렵지만 소위 사업의 경제성이라는 걸 자꾸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쩔 때는 위험을 좀 피하게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주식이 뭔가 이익을 많이 벌 때가 아닐 때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업을 예를 들어도 작년에 조선업이 좋아질 거라고 할 때 투자, 대학년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해 실제 수주가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되죠. 우리가 많은 그루들이 했던 말 중에 결국 투자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 뭐냐면 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려면 어쩌면 막 좀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의 경제성을 생각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절은 작년이었고 올해도 좋지만 그렇게 밑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져도 그건 노이즈가 돼요. 버틸 수가 있는데 위에서 사면 변동성이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이걸 이해하셨다면 또 다음에 사이클이 와요.

0: 저보다 젊은 분들 되게 많은데 분명히 100% 말씀드린 거 하나 있어요. 기회는 꽤 다시 온다. 그러면 저 사업의 경제성을 이해하기 위한 거가 뭘까?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사업이 뭐예요? 우리가 뭐 뭘 팔아도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장사 잘 된 것처럼 보여도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은 잘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내 통장에 돈이 현금이 있어야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수요의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많아진다. 현금으로 뭔가 표현을 쓰는데 현금이 중요하다. 이것을 사실 그레이엄 시대에 떠나서 버핏 이후에 모든 투자들이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현금이라는 걸 하는 순간 현금을 갉아먹는 게 하나가 있죠. 남의 돈 쓰면 이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이란 개념이 약간 광의의 개념으로서 사용되는데 결국 저 두 가지에 의해서도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 정 그림에서 사업의 경제성은 뭘 하는 거겠어요? 얘네가 얼마나 장사에 돈을 벌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본 비용은 얼마나 들어? 자본 비용이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내가 돈을 쓰는데 얼마 비용 드냐 이거예요. 그럼 최대한 쉽게 갈 건데 혹시 이런 거 기대하시고 온 건 아니죠.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그런 거라면 되게 좌절하실 것 같은데 미리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버핏의 돈의 안목이랑 재보면 많이 얘기를 하다가 오너 어닝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워렌 버핏은 현금이란 말을 갖다 주주 이익 이런 걸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가 돈 얼마 벌어? 이것만 집중했던 거예요. 오늘 그거와 이제 계속 연결해 갈 텐데 근데 돈이 얼마 있어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식당을 차렸어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식당을 늘리면 그만큼 자본이 들어가죠. 그 벌어든 자본을 어떤 식으로 현금화 되느냐 그게 캐펙스라는 거예요.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 장사를 하려면 운전 워킹 계속 소요되는 운전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매출도 있고 그런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서점 가서 내가 이번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회계학을 통달할 거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좀 볼 편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랬을 때 과거 데이터를 많이 분석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아, 여기 회계사들 혹시 계세요? 회계사들이 주식을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 뭐죠?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잘 기록하는 거예요. 장부 정리한 거예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래의 것을 지금 땡겨서 미래에 얘가 돈을 얼마나 벌 걸 찾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데 걔가 미래에 돈을 잘 벌 애들한테 투자하고 싶지 영 돈 못 벌 것 같은 애 돈 투자 안 하지 않나요? 여러분 투자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오늘 한번 가장 기본적인 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회계는 이익을 다루지만 투자는 현금을 다룬다. 이거 제가 한 말 하나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책을 사고 안 읽은 책들 있으시죠? 되게 좋은 책들. 되게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책보다는 주로 이번에 유행하는 뭐 테마, 이익 기법 용구 뭐 이런 거 보시지만 유명한 이거 해그스톤 책인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루들은 사실 이런 개념으로 처음 출발해요. 그래서 투자는 항상 개념적으로 미래 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현재는 미래를 앞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자꾸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점은 못 맞추지만 큰 흐름에서는 뭐 어느 시점에서는 적당히 잘 쫓아가게 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현금을 미래를 위해서 맨날 현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투자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최근에 소부장 업체들이 움직이는데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미리 선투자했던 종목들 막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하이스가 공장 질라면 전공정 장비가 올라간다고 뭘 보세요 여러분? 그때 아, 전공정 테마 종목 정리 이거 보세요. 그게 아니라 저번 분기 정도에 재고로 뭔가 자산을 사놨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고로 왜 사놨겠어요? 투자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번에 움직였던 전공처럼 진짜 그런 업체가 많아요. 제가 한참 좋아했던 중에 두산 테스나라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서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미리 재고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적인 거 약간 산수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말씀드려야겠다. 이 사고가 없으면 투자의 출발이 안 나와요. 특히 분명히 여기에 젊은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도 왔을 텐데 뭐 이런 개념 굳이 필요하냐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 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을 예금하면 10년 뒤에 얼마가 되죠? 259.4만 원이 된대요. 저도 직접 계산 안 했어요. 예금하는 이유는 저게 259.4만 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투자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내가 100만 원을 만들고 싶으면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를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파이낸스의 개념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38.6만 원을 갖다가 10%로 금리를 받으면 10년 후에 100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10년 후에 100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38.6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게 10%씩 이익이 나야 그게 가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의사 판단을 할 때 생각을 이렇게 해버릇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되게 사람이 쫀쫀해져요. 뭐 사는 거 돈 아까워하고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와이프랑 갔다가 저희 채직을 하고 나서 못 사겠는 거예요. 돈 아까워서. 제가 이게 돈이 없진 않아요. 우리 와이프도 알지만. 근데 계산기를 줄여보니까 아 이거 기분 나쁜데 현금으로 다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와 큰일 났다.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거예요. 1년 후에 100만 원을 현재 가치 했더니 90.9만 원이에요. 땡겼더니 2년 뒤에는 80.6만 원, 3년 뒤에는 75.1만 원이에요. 이게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한테 이렇게 꼬실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손 대대로 매년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지금 세금으로 2천만 원 내. 솔직히 들어보세요. 영원히 100만 원을 자손까지 준대요. 근데 지금 2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투자의 시작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 못하면 대개는 당하게 돼 있어요. 온갖 구독 서비스에 당하시고 그냥 살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캐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치다? 현금이 가치예요. 여러분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들어오면 잘 안 나가도 여러분들이 계속 복리의 효과로 갈 텐데. 그래서 이걸 저도 몰라요. 등비수요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다 더했더니 사실 마지막에 현재 가치가 얼마냐? 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2천만 원을 내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산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버린 습관을 가지고 하나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는 내가 돈이 2천만 원을 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아까 출발점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으면 이거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냥 가치는 R-C 분의 C다. 괜히 영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이렇게 해서 저걸 단순화시켜 봐요. 밑에 보면 이 금리라든가 성장률 말하는 거예요. 금리 성장률, 돈 버는 거, 현금 얼마나 버냐. 그래서 이게 가치라는 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재미는 없으시죠? 오늘은 끝까지 재미없을 거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아주 단순한 걸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한 10개를 사가지고 그럼 내 돈은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두 개를 팔아요. 그러면 150만 원에 팔아. 그럼 여러분 재무제표 이익에는 어떻게 잡혀요? 100만 원 돈 벌었다고 나와요. 내 통장은 어떻죠? 마이너스 700만 원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이건 쉬운데. 표정 보니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익과 현금이 다르다는 개념을 왜 아셔야 되냐면 많은 경우에 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지금 유일한 걱정거리는 나중에 지금 투자한 애들이 현금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물건을 샀어요. 처음 10개를 샀는데 10개를 회수할 수 있어.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익은 현금이라는 팩트라는 의견이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약간 욕심을 부려서 나중에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 했는데 그림을 좀 쉽게 가볼게요. 차 살 때 얘기가 제일 쉽거든요. 막 자동차 팔려고 영업사원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한 대인 자동차를 팔았는데 3년 뒤에 돈 벌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 들어간 비용은 한 1,500만 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익이 500만 원 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금 마이너스 1,500만 원 있죠. 다는 이런 내용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제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이런 기업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야? 누가 그랬대? 아주 가끔하다 무자본 M&A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뭐 갖다 붙여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항상 마지막에 뭘 물어봐야 된다? 현금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 다치는 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오늘 어떤 분야에 대한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다 비용을 반영할 수 없으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내년까지 시장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이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하려면 오른다 내린다 보다 그것을 어떤 점에서 이것을 갖다 지속 가능하냐 이렇게 따져볼 때 100억 투자했는데 20억씩 저렇게 가면 참 편하죠. 그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얼마 전에 소위 숏 많이 치고 있는 머리가 이 얘기 했던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쪽에 좀 감가상각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문제는 설비 투자가 투자되면 이런 식의 제조란 들어가요. 가동률이 낮을 때와 높을 때에 따라 다르게 느끼기도 하고 할 때 어떤 순간에 재무제표에서 가장 다양한 변종이 가능한 게 이쪽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막 하다가 어느 날 이 설비가 생각보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갑자기 감소음 처리를 확 때려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얘기해줘야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드릴십이라고 기억나세요? 처음에 삼성중공업 우리 2000년대에 난리가 났을 때 조선주 열풍 났을 때 드릴십 수주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얼마가 돈을 벌 거야 해서 이름만 잡혔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재고로 쌓여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매년 이걸 몇 년 동안 깠죠. 태양건설 같은 회사들도 건설 회사들이 나중에 이러한 감손 처리돼가지고 여러분 거의 다 투자했던 사이클에는 이 투자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 항상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계를 다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승패는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에 나올 텐데 이렇게 투자했던 오픈 AI, 뭐 오라클 뭐 이런 데들이 거기서 생각보다 캐시를 못 만들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잘한 거 있어요. 한도체 반도체 사이클이 시크리칼로 깊었던 이유는 항상 증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의 요새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전방 산업주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서 가끔가다 간헐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이해하시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저런 것들을 볼까? 다 이것이 아마도 앞으로 좀 지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어 할 내용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니, AI가 10년 뒤에 되면 다 AI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때까지 무조건 이 종목 들고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과정에서 도태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걸 골라낼 자신이 잘 없고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정리되는 작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운전자본 이런 개념인데 이거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소주 술을 판다면 술집에서 술을 사갖고 팔잖아요. 그게 매입 채무예요. 그럼 여러분들 외상은 빨리 받고 재고도 빨리 줄인 거 좋은데 내가 술 사온 돈은 늦게 주면 좋죠. 어렵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캐시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해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대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익이 있고 PER은 이거 몇 배인데 이건 몇 배니까 싸다 비싸다. 근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PER, PBR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예요. PER, PBR은. 그래서 40평짜리 아파트가 평당 1억이면 40억이잖아요. 30평이면은 30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만약에 30평이 30평인 이유는 한강변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달라질 거죠. 같은 단지에서도. 그러니까 PER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밸류로서는 우리가 정확히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용이하기 때문에 흐려가는 거죠. 하여튼 분명한 건 이런 기본 개념을 안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말했던 가치란 개념으로 돌아가는 순간 여기서 이제 나오는 드디어 요새 많이 투자자분들의 상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맨날 많이 들으실 거예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둘 중에 하나. 비용을 낮춰주거나 현금을 늘려주거나. 그럼 우리가 현금은 좀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다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개념을 보여주는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 못 드리겠지만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현금을 알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거를 여기로 얼마 정도 나가고 배당되고 남은 거에서 어떤 식의 현금이 조정되는가, 그 마지막에 있는 FCF가 뭘까? 이걸 자꾸 질문을 던져보듯 하시면 좋아지는 기업이 정확히 엑셀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좀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참 편해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면 아주 상황 단순합니다. 현재 상황은. 현금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딱 두 개 있어요. 여러분 압도적으로 만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전체 현금을 만드는 걸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어떤 상황이냐? 나머지는 왜 이렇게 빠졌냐? 나머지는 할인율이 올라오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현금을 그 정도, 이건 너무 많이 버니까 할인을 해도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는 할인율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할인율이 더 강해지면 이게 단순히 금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가보죠. 아까 말했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기억나시죠? 여기 할인한다 했더니 이게 무슨 세일한다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뭐 얼마 할인해서 세일해서 그냥 가끔가다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할인율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재무이론이 참 별거 아닌데 위험, 하이리스크면 하이리턴이고 로우리스크면 로우리턴이고 이런 소위 이러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이론이 성립돼. 이 이론이 맞다가 아니라 개념적인 거예요. 할인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미래의 요구 수익률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여기 변동성이란 나오고 나오는데 원래 위험이 변동성은 아니에요. 위험은 내 돈이 깨지는 게 위험인데 재무이론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비용을 계산할 때 채권은 변동성이 크지 않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비용은 매우 싼 거예요. 근데 주식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싼 자금이에요. 여러분 식당을 차렸는데 금리 확정금리로 돈 빌려오면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이 금리 내면 되니까. 근데 내가 식당 지분이 내가 100%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서 30% 달래요. 그건 매우 비싸게 준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앞으로 많이 벌 것 같아서 하는 건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개념과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려는 거냐면 이런 개념을 안 갖고 계시면 투자를 접근하실 때 자꾸 단순화, 너무나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에 빠져요. 아까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주가 그 전에 이익이 있는데 이익 전에 것에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기업에서 비용이 어느 게 더 들고 적게 들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부채는 확실하게 나오니까 별 문제 없는데 주주는 다 생각이 달라요. 이 생각이 다른 것들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갖고서 참 별거 아닌 내용인데 노벨상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경영학과 출신들은 재무이론 하면 맨날 신성시대는 우리 교리 같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잘 맞지는 않지만 CAPM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자본비용이 바로 기대수익률이라는 개념이에요. 다 같은 말. 할인율, 자본수익률, 요구수익률, 기대수익률. 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비용이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건 자본비용이 될 것이고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다른 말인 줄 아십니다. 여러분 아까 왜 이걸 강조드리죠? 할인율을 만드는 게 여러분 금리 하나인 줄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자본비용이 할인율이에요. 기업이 어떤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으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와크란 개념이 있는데 요즘 상황을 한번 빗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이 늘어나면 기업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기업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데 뭐 대출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싶어요. 이것은 유상증자를 치자고요. 이번에 여기서 꽤 괜찮은 조건의 주식을 팔 수 있다는 개념을 가져야지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경영자라면 오늘 우리 무슨 주제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맨 앞에 주가가 있고 그 전에 이익이 있고 그 앞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 가중자금 평균비율이라는 이 개념의 출발은 어떻게 해야 그럼 이 할인율을 낮추냐? 이런 답이 뭔지 아세요? 기업이 투명하게 IR을 해줘야 이게 내려가요. 신뢰를 회복해야 돼. 아, 이론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만약 여기 적어놨지만, 뭐 다 투자자는 그 기업과 동일한 리스크, 동일한 이때 투자 기회가 다른 곳에 있으면 이걸 매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투자에 왜 유용한 줄 아세요? 어떤 기업이 전에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IR 때 뭘 보시는 거예요? IR의 핵심은, 아, 얘가 이번에 얼마 늘었대.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계속 사전에 그거를 말해왔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 투자자분들은 젊기 때문에 그걸 훨씬 요새 AI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잘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인율이 내려오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개념적으로는 그런 거고,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결국은 기업들은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갖고, 요즘 중요한 게 앞으로 이 개념이 내년까지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질문지 중에 있더라고요. 이번에 AI가 사이클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사이클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이클이냐 테마냐? 그 질문의 답은 투자가 들어가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저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투자한 저희 돈들이 회수가 되냐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사이클인 거예요. 더 긴 사이클이냐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버핏은 그걸 피하고자 하는 투자로서 소위 IT를 투자 안 했던 거고, 애플 투자했을 때도 뭐라고 했던, 주주선에서 나는 애플의 브랜드를 보고 투자하는, IT 기술에 투자한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최근에 특이했던 게 구글의 버핏 투자했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업체를 보고 있지만 최종 승장 누가 되겠어요? 이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가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가 제한된 기업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만약 너에게 만약에 AI가 구조적이냐 시크릿이냐 물었을 때 답은, 하드웨어 업체가 시크릿할 구조적일 수는 없죠. 이런 거예요. 이 모든 비즈니스에 비슷한 거는 아파트 쓸 때 PF라는 게 생겨요. 만들어가지고 분양해서 팔아요. 줄 때까지는 거기 가는 기자재 업체들이 좋잖아요. 다 짓고 나면 비슷한 거예요. 여하튼 이번에 구글이 850억 달러. 나는 아직 85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렇게 조용한 게 재미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한번 앞에서 딱 웃고 계시는데 재미가 없으신 걸 들을 게 없을 건가요?
1: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드리는 건가요? 그럼 다행이고. 투자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 호흡을, 자기 페이스를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매우 이 개념을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올해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지배할 거, 알고 계셔, 오늘 꼭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와크라는 개념이라는 게 시간축이, 이것도 현재에서 미래를 찾는 거예요. 이 비용이 지금의 비용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회계와 투자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뢰할 만한 기업 정보를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하는 기업이 할인율이 내려가는 기업이고요. 거짓말하는 기업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 이게 사실은 이익을 잘 돈을 벌고 있어. 근데 가끔 이상한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는 돈도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적사의 사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가치는 내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가격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결정해요. 여기서 두 가지 투자 방법이 나와요. 그냥 가격에 순응하자. 최근에 글로벌하게 가장 유행하는 펀드들은 트렌드 팔로우 펀드들이 많고요. 아까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남기셨던 한 달에 천만 원 번다는 친구가, 과거에도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도 틀린 게 아니에요. 뭐 돈 버는데 무슨 꼭 뭐게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워드 마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프로들의 경기는 공을 쳐서 공격하는 데 있는데, 아마추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남이 건너온 공을 잘 받아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하워드 마스크의 가장 유명한 비유예요. 왜 다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프로 선수처럼 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면 제대로 예금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던지는 넘어온 공을 잘 넘기면 이긴대요. 그 승률로 아마추어가 승자가 되는 법에 하워드 마스크가 인용을 했던 건데, 중요한 건 아까 할인율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산은 무조건 자의적인 거예요. 계산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머릿속에 세부르세요. 이 말은 뭔 소린가 하실 텐데 버핏이 했던 말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기자들이 막 아, 버핏은 그레이엄보다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DCF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또 이 뭔가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주선언이나 리처드 꼭 읽어보세요. 정말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강의 듣는 것보다 꾸준히 읽어보듯 하시면 정말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나는 버핏이 스프레드시트 여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안 웃기세요?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뭐냐면 완벽하게 수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까 할인율을 제가 최대한 설명해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기업이 하면 할인율이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현금은 어떤 식으로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그래서 버핏이 한 10년 지나서 이런 말이에요. 나는 2007년에 나는 머릿속에 합니다 이래버렸어요. 근데 이 개념이 뭐냐면 결국 아까 말했던 아까 약간 영어 들어갈게요. OCF라는 게 중요해요. 영업에서 번 돈이 얼마냐. 그 투자한 돈 빼진 게 FCF라는 개념인데 여러분 최소한 토요일에 여기 와서 이런 거 들으실 거면 제발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 주주의 주식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뭐 정치인 걸 다 떠나서 주식의 시대가 왔다는 거는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고 장기 투자하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핵심 원리는 FC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OCF 돈을 벌었어요. 투자하거나 남은 돈은 주주에게 돌려줘야지 저기 내려가요. 참고적으로 저는 내년 정도가 만약 시장이 약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주주환원 얘기로 돌아갈 거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주환원 시대가 우리가 열렸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데이터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금이 왕이라고 해요. 뭐 ROE가 낮은 기업이 좋아. 여러분 ROE가 엄청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저 ROE가 높은 기업이 좋아. 높은 기업이 돈을 많이 빌려서 쓰거나 그럼 ROE 높아져요. 우리는 적절한 ROE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들이 돈이 쌓이지 않게 기업이 하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냐 이제 그나마 지금부터 약간 관심이 가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참아오셨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건 해요. 당신은 장기 투자자니까 단기 투자자니까 좋은 기업은 장기 투자자고요. 나쁜 기업은 단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찾는 사람인데 좋은 기업이 뭐냐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말했던 현금이 계속 늘어가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까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저 화살표의 방향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PER이 낮다 PBR이 낮다 보는 게 아니라 PBR만 낮으면 뭐가 좋아요? 저 고철덩어리 공장만 잔뜩 갖고 있으면 PBR 엄청 낮거든요. 그걸 갖다가 투자에는 담배꽁초 투자라고 그레이엄 시대에는 통했던 방법이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그냥 경쟁자들이 별로 없는 산업. 평생 투자할 장기 투자할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적어요. 글로벌 우리나라가 내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좋은 게 이제 버핏이 말했던 기업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버핏 얘기하면 올드하다 그러지만 저는 장기적인 트랙을 봅니다. 장기적인 트랙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뭐 해서 공통적인 거는 다 이런 개념에 출발했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해자란 개념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반도체가 이렇게 큰 호황기가 왔던 거는 결국 뭐였죠? 해자였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죠. 이 반도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위험은 뭘까요? 넘버가 늘어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자꾸 이거 갖다가 뭐 회사 자료에 보면 중국의 반도체 업체가 약정을 해서 뭐 여러분 숫자와 스토리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숫자를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내러티브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투자를 잘하려면 내러티브의 시작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숫자로 완벽하게 구현됐을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대개는 상대 불안한 가운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가능성의 내러티브가 생겼을 때 투자를 들어가서 숫자로 확인하는 방법 결국 그랬을 때 넘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내러티브의 넘버 스택을 하나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전체 시장에서 이 그 책에 있는 거예요. MS 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정도에 중국이 반도체가 어떻게 될까? 여기 그림을 뺐지만 제일 무서운 내러티브 소위 창조적 혁신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무서워했던, 장기 투자자들이 무서워했던 건 기술주를 버핏으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대표적이었던 게 기술은 항상 비용이 커지면 대체하는 게 나온다. 우리가 이번에도 중간중간에 터보 컨트롭터 이런 노이즈가 그때가 놀랬던 거는 혹시 이게 대체하는 기술이야? 이럴 때 많이 예를 드는 게 코닥 필름이 왜 망했는가? 영화관이 왜 이렇게 CJCB 옛날에도 가끔 주식도 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즘 그 주식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오늘은 생략한 강의지만 미래에 두려운 거는 우발성이 위험한 거지 예측 가능한 위험은 없어요. 카스네스라는 사람이 위험이 뭐냐 정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운전하고 나가다가 갑자기 중앙선 딴 차 날 팠거나 앞에 나무가 폭풍으로 무너지거나 그럼 약간 바람이 불 때 길이 위험할 때는 운전하지 나가지 않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길이 조명이 좀 밝은 길, 좀 안전한 길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페라리를 몰고 나와서 달려요. 마지막에 오늘 유머로 준비했던 건데 이것도 전혀 안 먹히는 또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매우 제가 재밌는 사람 생각하거든요. 친한 후배들이 형 제발 강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별로 안 웃기나요? 그래요? 그래서 패토시라는 사람이 혜자라는 걸 얘기했는데 결국 현금을 아까 만드느냐 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할 수 드렸을 거예요. 아, 내 포트폴리오가 이거저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도 그냥 미우나 고우나 어디 가면 이제 욕먹더라도 전자랑 나머지 현금, 전자랑 이거 아마 1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좀 기대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선도 좀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오늘 뭘 말씀드린 거냐면 그런데 할인율이라는 걸 잘 내년까지 보다 이거마저 흔들면 그때는 그거마저 줄여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젊은 투자자분들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장의 소음을 이길 수 있다. 소음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싸게 들고 있어야만 이겨요. 제가 약간 이런 말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잘 얘기 안 해요. 어디 가서 작년에 사놓은 사람들은 이길 거고요. 소음을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고요. 올해 4, 5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람 못 이겨요. 이 소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거를 여기서 말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어디서 말했다 좀 하도 욕들이 달려가지고 주식은 지금 하는 사람은 하지 말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이게 또 이거 커트해 주세요. 소음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버퍼가 소위 에어백을 차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야. 안전장치가 가치라는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은 반동이 있던 말던 이게 아프지가 않은데 항상 시장에서는 사이클의 끝에 오면 극한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더 난리가 나요. 그게 시장에 좀 안 좋은 증후로 변형인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지금 현금 만드는 게 뛰어나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또 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절대 싸게 사놨던 거는 끝까지 어느 정도 남겨. 다 이거 다 어떻게 다 들고 가요. 반 정도 2-for-1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반 정도 놔두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 정도가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다모다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다모다라는 책을 혹시 서점 가서 가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두꺼워서 못 읽어요. 저도 억지로 어떻게 꾸역꾸역 읽긴 했는데 내러티브의 넘버 정도는 이렇게 얇아요. 얇지만 괜찮은 책입니다. 다모다라는 얘기했지만 내러티브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일 이런 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사후평가의 대가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애초에 이 변화를 알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난 수정구를 통해 몇 년 뒤에 벌어질 일을 봐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에게 이 사이클의 끝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내후년까지입니다 얘기하는 순간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슬퍼질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최소한 그 정도 양심을 갖고 왔는데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도의 장에서 문 가운데서 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다 풀지 못하겠지만 기업이 수의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미 자기 돈은 다 투자했고요. 여러분 미국 주식 한참 좋았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아까 오늘 계속 배웠죠. 캐펫 투자하고 남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 돈을 다 어떻게 썼죠? 미국 주식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죽여줬잖아요. 다 배당해주고 주주 환원해주고 미국 주식 최고였죠. 돈이 없어요 지금. 다 써버렸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도태되면 끝나니까. 오라클은 이미 자기 돈 다 써버리고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가
OpenAI에 엄청 투자한 건 아시죠? 내년 3월에 만기가 오는데 지금 금리가 어떨지. 그래서 금리 보는 거예요. 지금 뭐 금리를 왜 보겠어요? 내년에 만기 때 리파이낸싱. 그럼 부동산 샀는데 내년에 만기가 와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 올라. 그러면 현금이 어떻게 돼요? 갈가지겠죠.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OpenAI 지분을 담보로 해서 돈 좀 땡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다 막히니까 다들 하는 방법이 메타도 증자를 통하고 있고 다 증자로 나서는 거예요. 구글은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하지만 금액이 좀 컸죠. 800억 달러. 그럼 여러분 9월 달에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올해 안에 무조건 OpenAI랑 클로드 다 상장합니다. 올해 안에 돈을 못 땡기면 내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소위 손정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OpenAI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에 있다면 여러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피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현금을 버는 능력은 분명히 이거 탑인데 이걸 사줄 애들은 굉장히 자금이 지금 언제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좀 먹구름이 보이면 내가 여러 가지 여기 상태에서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와, 끝까지 그래도 예의상 한번 좋았다고 해주셔야 되나요? 기대했던 내용과 다르게 어려워서 낯설으실 텐데 좀 질문 주시면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사전 질문을 좀 주셔서 아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김 무슨 분께서 이름을 특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게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기정 통념을 뛰어넘는 시장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꾸지 말아야 할 불변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결국 전 크게 보면 이 모든 출발은 남의 것을 너무 탐하면 와요. 문제는. 그런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녹아내릴 겁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저 사람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간다고 쫓아 뛰어가다 보면 자기가 체력이 안 되는데 그냥 퍼져버려요. 그리고 운을 좋게 내가 잘 버텨왔다면 그 운을 즐기세요. 주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상당수 운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말씀드렸던 불변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가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책 중에 여전히 좋아하는 가끔 마음이 좀 저도 헷갈릴 때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통념을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본성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땐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남들이 아우성 칠 때는 사는 게 맞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높낮이를 알 수 없다는 건 내가 떠나버린 기차를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젊다는 건 기회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 아들들도 굉장히 투자를 권합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복리로 돈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넘쳐나니까. 아, 이 질문이 상당히 재밌어요. 정 무슨 진이란 분인데 매수보다 매도가 어려운데 매도할 때 기준이 뭐가 있나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제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촉매제라는 단어 아세요? 카탈리스트라는 단어. 어떤 그 촉매제가 출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샀잖아요. 근데 그 촉매제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팔아야 된다. 두 번째는 노이즈가 생겼을 때예요. 노이즈라는 표현을 썼지만 항상 주시장에는 기본적으로는 노이즈가 가끔씩 나와요. 근데 노이즈가 생겼는데 이게 좀 예기치 않은 거일 때 그럴 때 언제 줄여야 되냐면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땐 사는 거고요. 그거는. 내려와 있을 땐 사는 거예요. 폭락했을 때는. 올라와 있을 땐 줄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매도의 순간. 이유 없이 계속 빠질 땐 파셔야 돼요. 웃지 마세요. 의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위험은 두렵지가 않아요. 어느 주가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요만한 사건이 났는데 진정이 잘 안 될 때 그거는 정말 주식 비중을 아주 많이 낮춰야 될 때예요. 근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세 번째 가능성은 당장 별로 안 보여요. 좀 불안한데요. 저도 이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저에게 진짜 무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증시가 조정이 올 때 들어가야 하는지 조정이란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을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야, 이거는 뭐 제가 이 정도를 말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딱 팔았다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 MD를 갖고 계산도 하지만 계속 말씀이잖아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는. 그러니까 언제 투자가 과감하게 많이 실어야 되냐 돈을. 항상 뭔가 불확실할 때 많이 실어놓고요. 추세가 진행됐을 때는 약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쫓아가는 정도로 하는 게 맞는 방법이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처음에 100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100을 투자하고 피라미딩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해볼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100을 투자하고 잘 성공했어요. 잘 굴렸으면. 그 다음에 50 투자하고 그 다음에 25 투자하는 식으로 늘려요. 감률법을 써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 100을 투자해요. 두 번째는 200을 투자해요. 세 번째는 1000을 투자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끝없이 반복되는 시장의 본성입니다. 처음에 내 돈 갖고 하다가 점점 레버리지 비중이, 여러분 혹시 계좌에 레버리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수익이 많이 났는데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이만큼 있어서,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 돈 갖고 레버리지를 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심스럽다. 조정이라는 것은 각자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깊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KBS 라디오 경제수업 특집으로 마련한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 투자자의 사고, 가치와 주가라는 주제로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경제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유튜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치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대단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상의 일이란 뜻도 있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능사, 대수, 장땡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대수입니다. 대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할 때는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의 일을 뜻하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능사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서 잘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땡으로 하는 세상 풍조가 걱정이다. 에서 장땡은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0: KBS 58분 날씨.
1: 날이 다시 더워졌죠. 맑은 하늘 아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8도, 구미 30.9도, 광주 29.7도, 대전도 29.1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일부 내륙에서 체감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0도, 대전과 광주, 김천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일부 영남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법원이 각종 청탁 대가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오후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금품 수수는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추가 탈출 소식에 남은 배 5척 가운데 수리 중인 남우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한 척 등 두 척을 제외한 나머지 세 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났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배정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달라 협상은 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탄 교수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KTV 전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라는 비판 내용을 담은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탁을 받고 수십억 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 혐의로 전 우리은행 지점장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신안산선 철도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 ENC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오늘 포스코 ENC를 포함해 원청, 하청 현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20여 명을 투입해 시설 안전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과 영남, 충북 북부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며 정부안을 따로 내놓지 않고 국회 맡기겠다고 밝히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날을 세웠습니다. 시간 끌기 꼼수라는 의심받을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권 경쟁 때문에 국정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강경파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압박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명분 없는 지도부 흔들기를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른바 징계 정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올해 7월 1일이 코스닥 출범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한국의 나스닥을 꿈꿨지만 아쉬운 성적표를 낸 코스닥의 지난 30년 돌아보고 향후 전망도 해봅니다. 요즘 월드컵 경기 보시면서 환호와 탄식 많이 하실 겁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스포츠 영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자, 김병민 부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 것 같아요.
2: 네, 제가 사실 이 코너 고성으로 같이 출연하다가 서울시를 갔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1: 그게 벌써 2년 전이었어요.
2: 네.
1: 네, 2년 동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2: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3: 네. 네. 오직 서울 시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2: 오직 서울 시민?
1: 대답을 딴 분이.
2: 서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1: 네.
2: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또 서울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서울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위상보다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서울의 위상들이 정말 커졌거든요.
1: 아,
2: 그걸
1: 그래요?
2: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탑3 도시로 서울을 더 도약시키겠다라고

0: 어제 경기 이동학 최고였네.
1: 무기력.
0: 무기력?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돼요. 무기력.
1: 아니 상상하기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도대체 뭐 하러 나왔지? 네. 그죠?
1: 진짜 뭘 잘못 먹었다라는 느낌.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식중독이란 그런 혹시 식중독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고. 옛날에 그 옛날에 유재두 선수가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한테 너무 그 어이없이 당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 일본 사람들이 음식에다 뭐 넣었나 그때 그런 이제 루머도 있을 정도로. 자 네. 김영민 부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2: 무기력을 넘은 분노?
0: 분노.
2: 네 이게 뭐 그냥 비판의 수준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특히나 그날은 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첫 번째 경기 때는 그렇게 많이들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0: 아, 많은 기대를 갖고 많이 나오셨군요.
2: 시작부터 홍명보 감독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 큰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게임은 승리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0: 네네.
2: 그러면서 관심이 조금 더 증폭되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나왔는데
0: 그러니까요.
2: 남아온 경기 때 이런 수준의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는 차마 생각도 못했던 거죠.
0: 못했다. 자.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 분노까지 잃었다. 아예 정치 얘기를 하시죠. 지금부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1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청와대에서 오찬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1: 네.
0: 이 만남의 의미는 뭘까요?
1: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맨 앞에 있는 건 우선 뭐 분열적 양상 이거를 좀 막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이후에 나라가 난장판이 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를 통해서 결국 당선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집권을 해서 실제로 여러 국정 현안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 네. 뭐 미국으로부터 뭐 이 관세 압박도 있었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최근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0: 네.
1: 그리고 뭐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 국정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견해를 여러모로 좀 여쭙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약간 뭐 진영이면 그 여권 내 어떤 세력 간의 갈등을 좀 누그러뜨리고 이걸 좀 완화하는 그런 실제로 효과가
1: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아,
1: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서 예.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틈을 벌리려고 하는 시도들, 그러니까 이간계라고 하죠. 이간계가 들어오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를 해명하거나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제 그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상대편에서는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악질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뭐 전진하는 그런 입장 표명도 나오지 않을까? 그냥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메시지 발신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0: 그래요.
1: 예,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정부가 함께 일을 열심히 하자. 요 정도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
0: 네. 김명훈 부시장은 요 어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 만남의 효과요?
2: 만나기로 결심을 했으면 좋은 그림을 만들 것이고 당연히 이동학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메시지든 그림이든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0: 네.
2: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특히 민주당이 전당대회까지라고 본다면 그럴이 만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훨씬 더 보여지는 그림 형식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0: 네.
2: 지금 정치권에서 바라보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 간의 간극이 생각보다 먼 것 같다. 둘 간의 간극보다는 지지자들 사이의 간극이 훨씬 더 먼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하죠.
0: 네.
2: 특히 이 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측 입장에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사 중에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네. 당시 검사장. 지검장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한 건 이건 도대체 어떤 시그널로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그 강성 지지층 혹은 아니면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거고 전통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같이 몸을 담아왔던 인사들이 보기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뭔가 또 다른 형식과 세력 속에서 이 내적 분열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가능한 네. 실지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밥 한 그릇 먹는다고 이런 과거에

0: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갈등들이 다 한 번에 해소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이제 그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아 이게 지금 여권 내 갈등이 자칫 그냥 어떤 당권 경쟁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좀 자제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이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쨌든 두 분이 약간 좀 온도차가 있었어요. 그 효과는 우리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 다만 최근에 이제 주요 당권 주자 하면 우리가 이제 세 명을 꼽을 수 있는데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렇게 세 명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간의 날선 어떤 입장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보안수사권 폐지로 정부 입장 정리했다고 이게 기자들한테 딱 3시간 전에 고지가 됐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서둘러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 이 이슈를 이제 세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나온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이 사실은 조금 더 놀랍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주 날선 반응이 나왔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시간 끌기 꼼수.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아?
2: 저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정청래 대표가 지금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서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오히려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지층들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각이 원래 서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의 입장도 아 좀 더 숙고를 좀 해보자. 국민 피해가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예외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해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만들어보자.
1: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숙고하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2: 그럴 의도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아니 방침은 정해졌고 네. 정해진 대로 그냥 따다닥 바로 정광석화처럼 해버립시다.
1: 정부 안 낸다고? 아니 정부 안 네. 내봐. 네. 완벽한 거 내봐. 네. 이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거품이 꺼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이 살아있다가 예. 나도 같은 입장이야. 그러니까 더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해. 그냥 당에서 정한 대로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싸울 게 없는데.
1: 정청래 대표는 각을 다시 세우려는.
2: 그렇죠. 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봐라. 이거 뭐 국회로 떠넘겼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지지층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그냥 안간힘을 쓴다는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지금 원내대표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 구성되는 대로 즉각 이건 심의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원내소관으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이 진영에서 양진영에서 이게 싸울 거리가 제가 볼 때 며칠이면 이게 그냥 사그라들 이슈로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그냥 이 이슈가 사그라들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긴급하게 기자회견 열어서 입장이다 이러고 어떻게 보면 털고 가려고 하니까 그걸 털지 못하게 이렇게 붙잡고 솔직히 얘기해 뭐 시행령은 어떻게 할까 시행령도 그럼 완벽하게 하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끌기용 꼼수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김민석 총리를 비난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애당초부터 김민석 총리가 예.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꼭 이재명 대통령의 픽인 것처럼 보이면서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 모든 것들을 꼬이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폐해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는 전임 정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당무개입에 비칠 수 있는 것 같은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메시지가 국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네. 아 이건 전당대회용 메시지구나라고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갖기 위해서 지지자들이랑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깝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행인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나와서 보안수사권에 관련돼서는 예외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네.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거를 각을 세워서 갔다가는 전당대회 불리할 것 같다. 판단되는 총리가 나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

0: 당대에서 더 이상 논쟁이 안 되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을 흐리게 만드는 용도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정부를 끌고 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를 다 아울러야 되는 국정 책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 받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게 되면 여당까지 같이 연동이 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게 되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의 당권 경쟁을 통한 파열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국가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1: 자, 이동호 최고위원님. 네.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바로 김민석 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추진단장이 이근호 단장인가 그런 분일 거예요. 그분이 하도 어이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뭐냐고 막 이런 그 인터뷰도 하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정부에서 그동안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면밀히 살펴서 결론을 내려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우리는 폐지입니다. 이 결론이 나온 거는 그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가 좀 끊어진 느낌이 나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어떤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 때문에 이 민생에 어떤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안이 그냥 후루룩 넘어가 버리는 건 이건 너무 국정을 책임진 그 세력으로서 너무 저기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2: 그 비판은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 수없이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랄지 수사관들이랄지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들을 상당히 많이 청취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입으로도 예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숙제를 하는 것이지만 이 숙제를 다 끝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숙제가 계속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해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숙제는요 우리가 잘했다고 만세 불렀지만 실제로 만세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모두가 져야 되는 것이고 네. 가장 맨 앞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동이 오도록 하는 개혁은요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만한 개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검찰이 잘못해왔고 검찰이 뭐 김건희 여사 풀어주는 걸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검찰 인사 그냥 마구 자지우지 해가지고 실제로 검찰력을 형해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다 봤어요. 검찰이 잘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야 저렇게 사적으로 이 권력을 저렇게 자지우지 스스로들이 저렇게 하나? 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엄청난 공분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저런 기관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 이런 명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제 정치인들에게만 적용이 될 거냐 혹은 정치인 가족들에게만 적용이 될 거냐 그걸 따져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국민 모두에게 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들까지도 다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집권 여당이고 또 이 정부의 입장인 건데 결국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살펴볼 때 저는 원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뭐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이제 뭐 한병도 원내대표가 넘어오면은 이제 심의하겠다 하는데 사실 야당의 입장은 거의 못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게 야당이 이래서 이게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먹힐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정부 쪽에서 그렇게 숙고하고 기구까지 만들어서 하던 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그 어떤 집권 여당의 당권 경쟁에 그냥 그 물거품으로 사라진 약간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논의 과정이 없어. 정부에서도 논의 과정 중단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치유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까?
0: 거기에 대한 후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됐던 과정들도 사실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하고 더 강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게 야당의 입장이지만 정부의 목소리조차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법안 처리가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 관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 목소리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제 법안이 다 처리되고 시행되고 나서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 속에서 제대로 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동화 최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검찰에게 비판했던 국민적 목소리가
1: 네.
0: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법안 처리 이후로 국민의 피해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 과정들이 다시 고스란히 소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

0: 과거에 민주당이 검찰개혁 주장하면서 만들었던 기구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 눈에 보기에 정말 속 시원할 정도의 역할들을 해주었는가? 거기에 따른 이 부정적인 오히려 영향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네. 국민들의 평가는 달리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 저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요.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중도 실용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들을 넘어서는 중도 외연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을 꽤 많이 해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인사를 통해서도 정책을 통해서도.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귀결이 되게 되면 다시 지지층으로 한정되게 되는 이 결과가 귀결되게 될 것이고 네. 여기에 대통령과 이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카드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한 뭐 올해 초라든지 뭐 이렇게 작년 뭐 몇 달 전 이렇게 보면 정성호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좀 약간 아 이거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나중에 엉망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이 있게 읽혀졌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하도 완전 폐지 그러니까 물러서고 또 물러서가지고 최근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표현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과정마저도 지금 정부도 그랬고 결국은 이제 당권 어떤 역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저러고 있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것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이런 지적들을 좀 이렇게 정치권이 같이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하나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그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하고 처음 달려가서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에는 뭐 좀 투박하게 표현했으면 뭐 같은 편이다. 우리 같은 세력 거기서 이제 그 지지세 다시 이제 뭐 지지층끼리 확인을 하고 다시 지지세 결집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주 측근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고민정 의원이거든요. 근데 고민정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퇴하고 바로 달려가 가지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을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나만 그렇게 부담스럽게 봤을까? 이러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해서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참모였다면 만나지 말라 그랬을 거다. 여기에 들어있는 뜻은 뭡니까?
2: 그러니까 사전 약속이 안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러나자마자 바로 거기 서울에 뭐 도서전 올라오셨는데 거기에 그냥 가가지고 한 5분 정도 있다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진솔되고 진실된 만남이라고 아.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이제 평산으로 내려가는 일정이 아니라 서울에 올라오신 김에 5분만 만나고 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진 찍기 용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죠. 네,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을 활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뭐 악연이 있거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을 텐데
1: 네.
2: 2022년도에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었어요.
1: 네.
2: 8월 28일 날 전대가 있었고 그때 1등과 2등 최고위원으로 뽑힙니다.
1: 네.
2: 그래서 지도부를 그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 함께 입성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불협화음이 많이 있긴 했었죠. 이재명 당시 대표를 둘러싸고 검찰에서의 엄청난 칼날이 막 들어오고 할 때 뭐 이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하냐 마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2: 그때 지도부에서도 뭐 친명 친문 뭐 좀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대립적인 상황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 최고위를 같이 하면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좀 정립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때 안 좋은 기억이 좀 아마 같이 최고위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거 이쪽은 같은 편 A그룹 B그룹 이게 반드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고
0: 정치는 훨씬 더 심하죠. 예. 예전에
1: 부시장님 예.
0: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1: 네.
0: 게임을 하잖아요. 한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편먹기를 다시 하는
1: 그렇죠.
0: 게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권 여의도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1: 이른바 우리가 이합집산이라고 그러죠.
0: 네, 그 고민정 의원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발탁돼서 같이 청와대도 있고 나와서
1: 네.
0: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뭐 이런 현수막도 기억나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의 입지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0: 지역 내에서도 고민정원이 재선이지만 압도적인 입지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속한 곳이 광진구잖아요.
1: 네.
0: 구청장도 이번에 웬만한 곳은 다 민주당이 됐는데 광진구청장은 국민의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네 광역위원 같은 경우도 고민정 의원이 속한 광역위원은 또 전부 국민의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고민정 의원의 입지가 상당히 악화됐는데 중앙 당내 입지를 보더라도 네. 친명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민정 의원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본인이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방법일 텐데 최고위원 출마를 지금 검토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최고위원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통상 당대표로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런닝메이트 성격의 역할들을 맡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총리나 친명계 입장에서는
1: 네.
0: 화합 입장에서의 친문 진영의 나름의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식으로 고민정 의원이랑 함께 엮어서 가려고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응답 5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41%로 집계됐습니다. 두 주 전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지율 하락 이유 이동학 최고위원님 뭘까요?
2: 뭐 최근에 선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지층 간의 분열적 양상이 있었죠.
1: 네.
2: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여당 내부에서 싸운다 이런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관위 뭐 이제 부실 선거 문제가 있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정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네.
2: 그런데 어쨌든 절대 평가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 평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로 이런 것들이 좀 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1: 네, 김병민 부시장님.
0: 네, 지방선거 전후 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 네. 근데
0: 빠지고 있는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방선거 전에 이 빠졌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으로 봅니다. 두 가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자산이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인데.
1: 주식은 양극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주식도 코스피 5천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5천을 달성하네?
1: 예.
0: 경제 분야에서 뭔가 할 줄 아는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다가 이게 막 7천, 8천, 9천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랠리 때문에 코스피가 가기 시작하는데 이걸 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계속 나와서 본인들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는 오르고 특정 주식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서 돈을 벌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엄청 큰데요.
1: 네.
0: 원래 민주당 정부 혹은 민주당 정치권의 가장 큰 목소리 중에 하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정치 철학의 가치 아닌가요? 결국은 부동산은 너무너무 올라가고 그럼 집에 갖지 못한 사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집값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전세 소멸. 전세가 없어요. 그리고 월세는 뛰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식 때문에 주식이 뛰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역할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방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적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여권 내부는 서로 이 권력 투쟁을 하듯이 분열하고 있다 보니 국민들께서 혹시 하고 가졌던 기대감들을 거두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뭐 코어 지지층 빠져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친명계 인사들은 코어 지지층이 왜 빠져나가? 그 빠져나간 무슨 코어 지지층이야? 이런 반박도 하고요.
2: 네.
1: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측은.
2: 저는 김어준 씨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코어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고 그래서 지지를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잘하면 연성 지지층들이 더 붙는 거예요. 겉으로 더 붙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생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는 이 삶과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권의 정치인들은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집권하게 해달라고 해서 표를 달라고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께서는 인정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는 저쪽에 원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성과를 거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지율로 이제 따졌거나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끝나고도 지금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1: 네. 코어 지지층 부분. 이건 짧게 한번 분석해 주세요. 예. 김병민
0: 코어
1: 부시장님.
0: 지지층 하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떠올라요.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층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의 분석은 끝까지 코어 지지층을 챙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지율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노전 대통령 때와 달리 중도 외연확장에 실패해서 정권이 내어줬다. 라는 분석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코어 지지층을 딱 잡기보다는 외연 확장을 위한 다른 방식의 모습들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그 가치가 충돌하면서 지금 내적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니 과거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분석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입니다. 성동분기점을 지나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일대 많이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 성산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고 또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 다시 마포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쭉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방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쭉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는 9km 구간 정체입니다. 입장 거북포도휴게소에서 안성까지 15km 구간 막히고요. 더 가서는 기흥동탄에서 신갈 또 판교분기점에서 밀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많이 답답한데요. 반포나들목 부근에서 1, 2차로 막고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퇴 압박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당의 기강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 유튜브 나와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내 징계 요청 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 야, 그 또다시 징계 정치를 시작하는 건가요? 김병민 부시장님.
0: 그 악수를 드는 거죠.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 민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원내 의원들의 마음들을 좀 얻어야 되는데
1: 네.
0: 최근에 원내 의원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 선거에서 강원도도 졌잖아요.
1: 네.
0: 부산도 졌잖아요.
1: 충청도 다 졌어요.
0: 울산도 지고 충청도 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총선에 자기들 선거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리더십으로 그대로 끌고 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선거를 지고 나서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다. 그 뒤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겠다. 이런 방식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식의 행동들을 하면서 다시 악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장 대표가 이런 식의 행동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당내 구성원들의 마음과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동학 최고위원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는 건 혁신도 미래도 아니다. 약장수처럼 장날마다 사퇴 요구한다. 이건 해당 행위다. 자,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는데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2: 징계를 위한 빌드업 아닐까요?
1: 그래요?
2: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해갖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거의 뭐 꿀 한 방울 얻자고 말벌집을 들쑤셔놔가지고 본인이 그냥 말벌한테 다 쏘여가지고 지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너무.
1: 얘기를 해야지. 왜 웃어요?
2: 죄송해요. 아, 너무 우스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한테 또 돌아올 거예요. 뭔가 도돌림표가 돌아올 거예요. 부메랑이 돌아올 거예요. 뭐냐. 선거 앞두고 윤리위원회 이거 더 이상 당에 분란이 되니까 윤리위원회를 멈춥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성국 씨 거의 징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 추인으로 올라갔는데 그분이 전두환 찬양하는 발언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분을 징계하면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다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1: 다 같이 못했다?
2: 그럼 이제 와가지고 예를 들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치킨 먹방하러 갔던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징계하겠다고 하면 다시 고성국도 징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겠죠.
1: 네.
2: 그러면 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징계라고 하는 건요.
1: 자충수다?
2: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이 누군가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이게 적용해서 하는 것은 당의 원칙이 아니죠. 그거는 본인의 신뢰를 오히려 깎아먹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1: 지금의 구조나 예를 들어서 신동욱 김재원 최고위원의 스탠스나 볼 때 어쨌든 장대표 체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김영민 부시장님.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뭐 너무 머지않아서 결론은 내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지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 또 걸리는 게 만약에 지금 그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현 지도부가 사퇴하고 지도부 뽑는 선거를 하게 되면 장대표의 잔여 임기를 하는 거라면서요.
0: 네. 내년 여름까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지는 당대표 선출은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고 그게 2월이 돼야 이제 그게 이제 새로 뽑는 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어떤 방안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0: 저도 제가 그 전체 상황들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1: 그렇죠. 예.
0: 확실한 건 내년 8월까지 장정혁 대표 지도부의 임기가 있는데 이 상태로 내년 8월까지 갈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야당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런데 또 뾰족한 수도 없잖아요.
0: 뾰족한 수는 많이 있는데 그 수를 지금 꺼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꺼내냐에 대한 차이는 있는 거죠.
1: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 보니까 네. 아유 그건 너무 약간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속도 조절론도 얘기했고.
0: 그 뭐냐면 예. 여권의 지지율 하락 요인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네. 여권 내 분열을 많이 꼽잖아요.
1: 예, 예.
0: 야권은 이미 분열할 때로 너무 오랫동안 분열해 왔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야권의 분열을 해결을 못하니까
1: 네.
0: 국민들께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선거를 통해서.
1: 예.
0: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딱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 다음에는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도 과거에 쫓아내고 징계했던 사람들에서 뭐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다 같이 합쳐서 화합되게 가는 게 국민의힘의 모습이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지도부가 역할을 못하고는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확 끌어내린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가능한 한 말로 설득하면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걸 찾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 정치 부활.
1: 그러면 본인에게 악수라 이거죠.
0: 그러면 좀 시간도 갖고 우리 함께 화합하려고 했던 당 구성원들이 야 우리 다 참을 수 있는 그래도 나름의 임계점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을 장 대표 본인이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1: 그래요.
0: 그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자,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오세훈 시장 또 2년 동안 지금 거리에서 같이 모셨고 이제 하니까 보수 진영에서 오세훈 시장이 있고 한동훈 의원이 있고 이준석 의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죠. 아, 어느 시점에 이게 보수 연대 진행될 거다. 이거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이제 달려 있다고 보는데. 오 시장 이준석 대표 이제 친한 건 잘 알고 있고 한동훈 의원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예요?
0: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네. 오세훈 시장이 먼저 전화를 건 거로 알고 있어요.
1: 예, 예.
0: 충분하게 소통도 같이 하고 앞으로 결국은 정치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보수의 중요한 그 축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거 이후로 만남을 갖지는 않았지만
1: 네.
0: 뭐 자연스럽게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수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한동훈, 이준석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런 정치적 모멘텀들이 발생하게 될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잖아요. 그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결국은 합쳐서 뭔가 보수도 재건하고 중도층들의 마음도 끌어올 거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고 이 정치인들은 그런 국민적 기대감들을 외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자, 생각합니다.
1: 이동학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뭐 오세훈, 한동훈 만약에 한 축을 더 말한다면 뭐 이준석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 그래도 한번 저쪽에서도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약간 좀 의식을 하는 정도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2: 그렇죠. 왜냐하면

0: 장동혁 대표 체제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네. 조금은 더 갈 수 있을 테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이 만약에 채우게 된다면 민주당은 지금처럼 해서는 앞으로 승산이 없을 겁니다. 더 이 모이기 위한 거를 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새로워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처럼 우리끼리 네 분 뭐 마치 이제 따놓은 양상인 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아마 저 보수를 좀 괜찮아지는 보수를 상대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1: 자,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관련해서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 조사하나 이러고 좀 약간 예.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병민 부시장님 이게 어떻게 누가 감사를 청구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어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2: 그 주민 감사 청구 말 그대로 예. 이 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게 된 거죠. 그럼 서울시에는 이 시민 감사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사실은 선거 전에 감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관심사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 전에는 안 했거든요.
1: 예. 예.
2: 왜냐하면 그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게 되면
1: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
2: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죠. 주민들께서 감사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민감사 청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감사를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1: 네.
2: 뭐 서울시장의 이런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이동욱 최고위원님도 그때 또 네. 같이 출장을 하셨으니까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사.
0: 저는 이게 네. 약간 정치적으로 흘 가능성이 크다. 정치감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사실은 서로 고소고발했더라도 그런 거 다 취하해주고 그냥 정리하는 게 원래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예, 예. 이게 계속 끝났는데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 정치적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전남 지역에 막대한 규모 투자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나면 29일 월요일에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연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는 최태원 회장 만났고 하루는 이재용 회장을 청와대에서 각각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반도체 호남 투자는 기업 팔 비틀기이다. 관치 경제다. 자, 이런 야당의 비판은 이동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제가 볼 땐 조금 수준이 낮은 정도의 공격이다.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1: 네.
0: 지금 글로벌적으로 거의 탑티어 기업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례 없이 지금 뭐 대통령 정책실장 말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 엄청난 파급의 초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조차도 초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엄청난 이 메모드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야당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거 전에 초과 세수에 대한 얘기 어떻게 나눌 거냐. 앞으로 누구의 청년이 급하냐 뭐 어르신이 급하냐 혹은 다시 재투자할 거냐 네. 이러한 생산적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야, 이 지역에 하면 말이 돼? 이 지역은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좀 낮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에서 오히려 생산적이고 국익적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초점을 맞춰서 뭐 공방을 하더라도 그게 더 국민들한테 의미 있을 거다 봅니다.
1: 이런 초인류 네.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이 여기 가라 그래서 과연 그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경제적 판단이다. 이게 이제 여당 청와대 얘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2: 그러기에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왔고 또 정부의 목소리로 인해서 호남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신들이 연일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용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인데 비단 야당의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 뭐 호남
2: 얘기가 나오니까 전북 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주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충청도 같은 경우도 용수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결국 충청도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영남은 영남 지역이 최적지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지역 간에서의 그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이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도록 기업이 결정하기 돕는 것인가.

0: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니에요?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호남 지역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유치하도록 몰아세우는 게.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경기가 너무나 호황이고
1: 네.
0: 또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정치권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기업이 가장 최적지로서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내하고 어디까지 투자할 수 있을지를 기업의 몫으로 좀 놔둬야 되는데 지난번 이 성과급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노조 한번 극한 갈등이 났을 때 정부가 세게 개입을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이 노조 갈등을 풀어내는 역할 뿐 아니라 나머지 산업적 클러스터 입지까지도 정부가 과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의구심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말을 줄여야 되는데 김용법 정책실장의 말을 보면 이게 단순히 기업에게 정부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용인의 클러스터, 그 다음에 평택 같은데 이제 증설을 하고 막 평택 캠퍼스에 이런 부분이 진행 중인데 과연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그래도 그게 넘쳐가지고 광주 전남으로 가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지로 보면 정말 충청도라든지 이런데 기존의 어떤 시설들도 있고 여건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싱크탱크가 있는 것들이 그 연구 인력들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과연 다 고려를 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중차대한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나 아니면 그 주주들의 대표나 이런 쪽의 어떤 과정은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거쳤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야권에서는 이거는 100% 특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특검은 좀 나중 뭐 네. 좀 과한 얘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다 보면은 조금 또 허점이 있지도 않을까 이런
2: 아니, 이거를
1: 예,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2: 법적인 문제로 또 제재를 가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또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네. 왜 괴롭힐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 조류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보세요. 트럼프 지금 기업인들 손잡고 다니면서 온통 정상회담을 다 데리고 다닙니다. 결국 기업하고 국가하고 편 먹고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거냐. 유럽은 안 그럽니까? 일본은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국가하고 기업하고 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팔을 비틀어서 한 게 아니고 기업이 도움 안 되는데 그거 가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용지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전력하고 물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그 산업이 돌아가려면 결국에는 그만한 조건들을 가진 곳이 어디냐. 그리고 글로벌적인 상황에서도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도 엄청나게 나왔던 문제인데 결국 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곳하고 거래를 하겠다.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죄다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공장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100% 쓰기 위해서 리뉴에이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네.
2: 그걸 2035년까지 얼마나 하겠다. 2040년까지 얼마나 하겠다. 목표치 다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호남 지역에 특히나 그 광주 전남 지역이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에 좀 최적지가 아니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런 것들이 저간의 사정이 다 반영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호남만 성장시키겠다 이런 전략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 자체가 오극삼특이라고 해서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전부 다 그 지형과 성격에 맞는 산업들을 전부 다 앞으로 육성시키겠다.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 피지컬 AI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해나갈 거다
1: 네.
2: 봅니다.
0: 정부는 당연히 균형 발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고요. 오극삼특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설정해놓은 정책 목표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갖다 끼워 맞추기로 가게 되면 결국 그 기업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책임에 봉착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남 지역은 대놓고 정부가 딱 찍어놓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이 기업들을 끌어들였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려울 텐데요. 아까 전력에 관한 문제도 재생에너지 문제를 과연 여기가 다 커버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 반론이 있고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셨던 인재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수도권 지역에서 핵심 반도체와 관련된 인력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균형 발전을 통해 밑으로 내려보겠다는 거시적 담론과 방향성들은

0: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이 그걸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고 또 나오고 있는 건 용인 지역이 넘치고 결국은 충분한 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호남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들을 또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과연 그만큼의 예측이 정말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로 지금 기업의 논리와 좀 관계없는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 요지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 한 3, 40초씩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각종 청탁 대가로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1심 법원 서울중앙지법이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뭐 공소사실 뭐 다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동호 최고위원.
2: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1: 네.
2: 매감 매직을 해주면서 천하의 금은 보화를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요. 어쨌든 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막 있거든요.
1: 네.
2: 저는 결국 이런 부분들을 괘씸죄까지 적용해서 훨씬 더 본을 세우는 판결들이 더 나와야 된다 봅니다.
1: 네, 김병민 부시장님.
0: 네. 한 1시간 넘는 생중계 다 들었거든요.
1: 네네.
0: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네.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이제 대가성으로 해주는 일들에 대해서
1: 네네.
0: 거기에 대한 유죄, 중형이 선고됐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 강조하고 싶고 이제 현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현재 권력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들 굉장히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비교적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날이 더워졌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8도, 구미가 30.9도까지 오르는 등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위는 물론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아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존 농도는 경기 남부에서 매우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도 한낮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까지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춘천 17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김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일부 영남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8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배 5척 가운데 수리 중인 남우호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군이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정책조직 성격의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235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4,300여 명, 생사 확인이 안 된 사람은 4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1996년 코스닥이 미국 나스닥 시장을 꿈꾸면서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나스닥은 88% 성장했지만 코스닥은 4% 오른데 그쳤습니다. 왜 우리 한 기업들은 코스닥을 버리고 코스피로 옮겨가는 건지, 정말 우리 코스닥은 나스닥이 될 수는 없는 건지,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전에 코스닥이 처음 출발했을 때요,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했다. 중소 벤처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범 초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되돌려서 좀 되살려 주세요.
4: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도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전통적인 시장이 있고요. 나스닥 네.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보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 이른바 코스피가 있고요. 코스닥이 있고 그 아래 뭐 코넥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는 100년인 역사가 채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처음 주식시장의 문을 연 건 전후 1956년 3월이었습니다. 네. 당시 명동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이 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전력 기기 중심으로 12개의 기업이 상장돼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네. 코스피의 뿌리입니다. 지금 뭐 코스피, 특히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거 오늘 8,400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코스피 지수가 산정된 건 1980년 1월 4일부터 전체 시가총액 기준 100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지수 8,400이라고 하면 네. 1980년대 초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 증시 덩치가 84배가량 커졌다는 의미이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다소 늦게 출발했습니다. 1996년 7월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도 우리 한국의 나스닥처럼 만들어보겠다라는 기대감이 매우 컸고요. 특히나 이제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 은행 대출이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 자금을 좀 조달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터넷과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네.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서 제2의 삼성전자를 찾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컸죠. 그래서 이제 작은 기업도 성장만 하면 주가가 급등했고요. 네. 특히 우리가 이제 벤처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초기에만 하더라도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객장에서 주문 전표
3: 그렇죠.
4: 매수 매도 호가를 받아서 그걸 증권사 직원들이 매칭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 전화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5: 네.
4: 그러다 보니 모든 객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몰렸고요.
5: 아.
4: 증권사 직원들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밤을 새기 일쑤였는데 당시 이제 공모주 청약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5: 공모주요? 예.
4: 맞습니다. 상장 직후에 몇 배가 뛰었다라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은행 문 열고 객장 문 열자마자 코스닥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5: 오픈런의 그 거의 시조네요.
4: 맞습니다.
5: 네.
4: 그런데 이제 그 열기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5: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2000년대 초반 IT 닷컴 붐. 지금 코스닥 지수 1000에서 800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4: 맞습니다.
5: 당시 코스닥 지수가 막 2800선을 뭐 넘을 정도로 우리가 광풍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맞습니다.
5: 이런 지나친 거품, 폭락 장세가 뭐 현재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4: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버블 당시에
5: 네.
4: 이른바 강남 테헤란로의 이제 이 야시장 이라고 하죠. 밤에 이제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5: 네.
4: 그 호황을 누린 이제 이 IT 기업들이 이 돈을 쓰다 보니까 술집에는 정말로 미어 터질 정도로 붐비었습니다.
5: 네네.
4: 아마 2000년대 초반 코스닥 닷컴 버블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비운의 상징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새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5: 네네.
4: 이게 이제 다이얼 패드라는 이제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하나로 전국을 무료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거의 광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5: 네.
4: 상장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주가가 150배 폭등하는 기적을 써내려갔는데요.
5: 네.
4: 당시 시가총액이 5조 원 돌파하면서 현대차 제치고 코스닥의 황제로 군림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5: 네.
4: 수익 모델이 없다라는 의구심 속에 거품이 꺼지자 주가는 고점 대비 99% 폭락했고요.
5: 네.
4: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실적이 없는 기대감, 묻지마 투자가 이제 결합해서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았죠. 이게 아마 네. 한국 증시 역사상 가장 강렬한 경고 등이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 전후 코스닥이 버블이었을 당시는 뭐 2800선을 넘을 정도로 과열이었죠.
5: 네.
4: 당시 기업 명칭 바꾸는 게 열풍이었습니다.
5: 네네.
4: 이 기업 명칭을 닷컴. 테크라는 이름만 바꾸어도 주가가 폭등했던 시절입니다.
5: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험이 지금까지도 아마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불신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후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성장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5: 네.
4: 변동성이 큰 시장,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외면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전용 시장 이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0: 말씀이시네. 제가 막 이렇게 맞습니다. 폭락되고 아주 상징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줄기세포주도 옛날에 좀 그랬던 그 상당히 우리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기억도 나네요.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벌이고 있지만 출범 30년 지난 코스닥 여전히 나스닥과는 이제 위상과는 거리가 먼데 자, 소장님 보시기에 코스닥이 나스닥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1: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랑 나스닥이랑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나스닥은 기술주들의 이제 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대부분 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전통 시장 뉴욕 증권거래소에는 주로 코카콜라나 이제 전통 은행주들, 제조업주들이 주로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요.
0: 네.
1: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지금 우리 시장에는 나스닥은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이 모여서 정말 실적으로 직면하는 시장이라면 코스닥은 지금 기술력 검증이 부족한 이제 중소기업들 이른바 이제 기술력 하나만을 믿고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너무 쉽게 들어왔다가 실적이 받쳐지지 못하는 실망을 주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0: 네.
1: 이게 사실은 벤처 투자, 기관 투자자들, R&D라든가 M&A 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는 달리
0: 네.
1: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 기업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자본시장 구조가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죠. 특히나 조금 몸집이 커지면 바로 이전 상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카카오. 네. 셀트리온, 알티오전과 같은 종목들이 코스닥 대장주들이 모두 다 코스피를 이전 상장하다 보니 그렇죠.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초일류 기업들이 부재한 가운데 허술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결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긴 거쳐가는 코스피 2부 리그로 전략하다 보니 아, 우리는 이제 한국에 코스닥을 표방하고 한국에 이제 나스닥을 표방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코스피보다도 상당히 좀 정말 차별받는 이제 네. 역장세로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자, 아까 뭐 네이버, 뭐 셀트리온 얘기도 해주셨지만 전문가들 1등 기업의 또 뭐 태도 물론 기업이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뭐 옮겨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자, 말씀하신 대로 애플, 엔비디아, 저 나스닥에 이제 남아서 지수 견인하는데 코스닥은 덩치만 커지면 다 코스피로 옮겨갑니다. 최근에 보니까 알테오젠인가요? 여기가
1: 맞습니다.
0: 코스피 이전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1: 맞습니다.
0: 뭐라 그럴까? 아까 뭐 꼭 네이버 셀트리온이 아니더라도 그 대표적으로 이 뭐 대장주 유출 잔혹사라 그래야 되나요? 뭐 좀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1: 이제 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제 옛날부터도 있었는데요.
0: 네네.
1: 지금까지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종목. 1990몇 년 이후 이제 정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한 코스닥 종목이
0: 네.
1: 지금 거의 한 100여 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한 세 가지.
0: 네.
1: 네이버, 카카오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들이
0: 네.
1: 이제 옮겨갔고요. 이후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외에도 이제 알테오전도 지금 시가총액 네. 1위까지 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미 주주 의결로 해서, 지금 이제 유가증권 시장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몸값과 이제 이런 안전성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0: 네.
1: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자금이 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자동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0: 네.
1: 주가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과 유동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0: 네.
1: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이제 환경이 되는데요.
0: 네.
1: 물론 뭐 기업이나 이제 기업 주주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코스닥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대표 기업들 몸집이 커지면 잃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변동성도 커지죠. 또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에 남아있을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아마 이제 뭐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뭐 이제 포스코 DX, LNF와 같은 종목들 이런 곳들 누적으로 한 100여 개 종목이 지금 네.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0: 네.
1: 이른바 이제 코스닥에는 안고 없는 찐빵 대표 기업이 빠져나가면

0: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그러나 이제 종목수로 보게 되면 코스닥에는 1800여 개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는 한 900여 개 기업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 줄어들면서 기관과 외국인 자금 단계 이탈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남아있는 기업들은 가치를 좀 낮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네.
0: 안전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개인들의 전용 시장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아까 이제 뭐 이브릭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뭐 그 중에서 코스닥 안에서 이제 우량 기업, 좀 유망 기업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코스피 가기 전 어떤 임시 정거장 취급하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뭐 기업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어떤 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이런 그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걸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겠지만 자. 보니까요. 오죽하면 코스닥협회가 알테오젠에 제발 좀 남아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주들은.
0: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네.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과거에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 네.
0: 코스닥에 남아있으려고 해도 공매도 세력 때문에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터뷰할 정도로 굉장히 좀
1: 그런 얘기를 했어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이 주주 총회를 거쳐서 주주 의총을 거쳐서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으로 옮긴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1: 네네.
0: 사실은 뭐 이제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예요. 이전 상장이라는 게 이제 바로 보면 주주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이제 크다 보니
1: 네.
0: 당연히 이제 더 관심을 두게 되고요. 단기 성과 주의보다도 이제 자금 생태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혁신 기술적인 테마가 나오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라는 게 이런 벤처 캐피탈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시장까지 당장 뭐 1, 2년 이내 성과가 나오느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 IPO 상장과 더불어서 거대한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익에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특히 이제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어떤 문화 그리고 모험 자본의 공급의 어떤 연속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혁신의 싹을 우리가 좀 자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작은 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R&D 지속적인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인재 M&A를 통해서 성장과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1: 네.
0: 그런 혁신 생태계가 이제 미국과는 확실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크죠. 미국은 성공한 기업이 다시 스타트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1: 아,
0: 반면에 국내에는 창업한 이후에 일정 규모까지는 성장을 하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 인재, 시장 확대에 따라 한계를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 기업을 키우는 생태계 전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연관되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혁신 생태계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성공한 기업이 그 상당히 많은 자금을 벤처 기업, 그 스타트업한테 이제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다시 더 큰 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공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미국 맞습니다.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혁신 공룡입니다. 나스닥 먹여 살린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런 글로벌 기술 대마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것도 역시 약간 혁신 생태계라든지 그 미국과 비교하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취지는 제2의 어떤 한국판 이제 한국판 나스닥인 이제 코스닥을 조금 더 만들어보자. 그 네. 하위 1위구도 있습니다. 코넥스라는
1: 네네.
0: 시장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취지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동전주라고 해서 1,000원 미만의 이제 굉장히 주가가 낮은 전평가된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포진돼 있고
1: 네.
0: 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이 어떤 시장 세력에 의해서 어떤 주가 조작에 빌미를 제공하다 보니 코스닥에 대한 어떤 불신만 생기다 보니 여기는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전용 리그입니다.
1: 네.
0: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이 외면하고 종목수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지금 보면 코스닥은 주로 이제 바이오 중소형 상장주 비중이 높지만 고금리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어떤 실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1: 네.
0: 특히 외국인들 자금은 주로 대형주 위주로 유입이 되다 보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0: 소외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현재 시장은 성장 기대보다는 실적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네.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주주 거버넌스 문제 한번 짚어봅니다. 나스닥은 구글이 유튜브 따로 쪼개서 상장하지 않는데 우리 코스닥 기업들은 유망 신사업만 생기면 물적 분할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해서 기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한 상황인데요. 이 고질적인 뭐 알맹이 쏙 빼기 상장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현재 상황에서는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제 이것만큼은 좀 고치겠다라고 해서 네. 규제를 좀 강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 한국 증시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이 뭐냐? 과거 이제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하면서 이제 이 논란이 좀 커졌죠. 네. 또 카카오도 비슷합니다. 카카오뱅크 페이 분할하면서 기존 주주들은 굉장히 좀 소외되고요. 오히려 이제 유망사업을 물적 분할로 별도 상장하게 되면 네.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정말 알맹이가 쏙 뺀 껍데기만 갖게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규제 3종 세트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이런 이제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제 내 주식을 사가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부여가 되게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주주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통제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분할 목적도 낱낱이 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짬짜리 물적 분할을 막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하더라도 네. 모회사가 주주회사의 어떤 주식을 일정 부분 지분율대로 똑같이 나눠 갖는 이른바 이제 인적 분할로 택하는 기업들이 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 보호 기준을 더 강화하고 또 소액 주주들이 좀 차별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걸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자, 미국 나스닥은요. 전 세계 기관 또 외국인 자금 몰려서 뭐 이게 많은 투자를 받고 뭐 그건 어떤 신뢰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반면에 코스닥은 비중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80%가 여전히 넘습니다. 개미들의 놀이터다. 뭐 이런 그 별칭도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테마주 광풍에 시장이 너무 쉽게 휘둘린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맞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80%인데요. 개인 네. 비중이. 옛날은 90%, 95%입니다.
1: 아, 그랬어요.
0: 그러니까 네, 일정 부분 이제 신뢰할 만한 기관들, 외국인들 이 시장을 거의 외면했습니다. 네. 뭐 자금도 부족하고 시장 체력이 약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적어서 조금만 이제 이 흔들려도 주가가 이제 요동치는 구조였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시장일수록 실적보다는 테마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무슨 테마, 무슨 AI 테마 이런 네.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제 경쟁력보다는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이 돼 왔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건강한 어떤 건전한 투자처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어떤 도박판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일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을 이용해서 네. 어떤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차익을 취하는 이런 행위까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관과 장기 투자자들의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은 한 높이고 또 기업의 실적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평가하는 시장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한 네. 정말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을 이제 좀 미국의 나스닥처럼 만드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기업들 우량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에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모래 속의 진주가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다닐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용이치는 않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를 이제 깨기 위해서는 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질을 좀 바꾸는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죠. 네. 특히나 가장 시급한 건 기관이나 이제 연기금과 같은 큰 손들이 코스닥의 네. 우량주를 대거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어떤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알테오전과 같은 대장주들이 코스피로 도망가지 않도록 이전 상장하지 않도록

0: 않도록 코스닥의 잔류한 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인센티브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시장에 물을 흐리는 부실 좀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신속하게 퇴출시켜서 수급을 좀 정상화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갖춘 유망 벤처 기업이라면 상장 문턱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를 좀 줘서 기술을 테마로 키워낸 어떤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지만이 코스닥이 개미들의 놀이터란 오명을 좀 벗고 건전한 혁신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연관되는 질문입니다만 나스닥처럼 시장 이제 건강해지려면 나쁜 기업을 빨리 좀 선별해서 쏟아내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코스닥 상황을 보니까 상장 페이지 심사 막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말씀하신 그 좀비 기업들 거래 정지 상태로 막 연명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자, 그래서 상장 페이지 절차를 좀 더 과감하게 단축해야 한다면 그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과감하게 좀 단축하면서 네. 이제 좀비 기업들을 걸러내야 한다라는 데는 적극 동의합니다.
1: 예, 예.
0: 실적도 없고 회상 가능성도 없는 이런 기업들이 그냥 이제 거래 정지 상태로 수년간 버티는 건 어떤 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 묶는 악성 이제 어떤 이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입니다. 금융당국도 7월부터는 주가 이제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를 조기에 좀 속아내는 강력한 퇴출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이 1,000원 미만의 주식이 한 210여 개가 있습니다. 전체 네. 상장세 한 7%가 넘는데
1: 네.
0: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아마 이제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퇴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동전주가 되게 되면 투기 세력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적은 돈으로, 적은 종잣 돈으로 이 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한 조치고요. 다만 이제 무조건 속도만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억울한 중소기업이 없도록 정당한 이제 소명 기회를 주되 퇴출 기준만큼은 정말 칼같이 좀 적용을 하면서
1: 네.
0: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좀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1: 균형 있는 제도 운영까지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량 기업들만 따로 모으는 뭐 세그먼트 개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나 승강제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일단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 안에서도 프리미엄 리그를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 네.
0: 재무 구조가 괜찮고 지배 구조가 우수한 우량 기업을 묶어서 차별화된 혜택을 주겠다. 또 기준에 미달하면 강등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면 우등반이 따로 있잖아요. 우열반을 가리는 것처럼
1: 네네.
0: 시장을 차별하겠다라는 개념인데 물론 뭐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우량 기업은 더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떤 기업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1: 네.
0: 그러나 단점은 뭐냐. 그렇지 않아도 코스닥 시장의 양극화, 2부 리그라는 낙인 효과가 있는데
1: 네.
0: 프리미엄 리그에 끼지 못한 대다수 중소형주들은 우량 기업에 빌려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고요. 투자자들부터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른바 이제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리그를 쪼개서 이름표만 바꾼다라고 해서 코스닥의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뭐 이전 상장을 막는다거나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1: 네.
0: 자칫 어떤 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생태계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1: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그런 그 뭐 제도라고 볼 수 있네요.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 진짜 나스닥급 체력 가진 진주 속의 보석을 찾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들 많을 겁니다. 자, 이게 숫자면 숫자, 어떤 숫자, 또 어떤 기준, 어떤 잠재성, 어떤 잠재력 있는 측면, 어떤 네. 걸 보고 투자하면 좋을지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네. 대답하시겠습니까?
0: 전 사실은 지금 코스피는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1: 네네.
0: 지금 지난해 2,400, 2층에서 올해 4,000, 4층까지 왔고요. 지금
1: 네.
0: 9층 갔다가 8층으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올해만 100% 올랐습니다. 지난해 75% 올랐고요. 그런데
1: 네.
0: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 36% 올랐고요. 올해는 오히려 연초 대비 떨어졌습니다. 한 8%
1: 네.
0: 지금 떨어져서 850선인데 저는 만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앞으로는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망할 수 있다.
1: 아,

0: 그래요.
1: 왜냐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3천 스탁을 목표로 해서 각가지 이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연기금과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입성이 된다면 또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정책 자금으로 이제 혁신 기업이나 중소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코스닥이 더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보는데요.
0: 네.
1: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0: 네.
1: 그러니까 테마보다도 실적을 봐야 합니다.
2: 테마보다 실적. 먼저 매출,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또 영업 현금 이름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또 부채 비율은 과도하지 않은지 이런 지표들 좀 따져봐야 하고요.
0: 네.
1: 그래서 한 세 가지 기준, 3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이건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0: 네.
1: 여기다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미래 성장을 위해서 R&D 투자가 꾸준히 매출액 대비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이제 굉장히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아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갖고서 5배, 10배. 삼성전자가 지난해보다 한 5배, 6배 올랐고요.
0: 네.
1: SK하이닉스가 지난해보다 16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결국 아마 이제 계좌를 더 불려주는
0: 네.
1: 아마 이제 굉장히 효자 종목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크게 뛰었었죠. 그러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하고 또 협상하면서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졌어요?
1: 네.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 수준으로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0: 네.
1: 국제유가 흐름을 먼저 보면요. 24일 기준으로는 8월 인도분 브렌트 선물 종가가 배럴당 73.74달러, 그러니까 전장 대비 4.33% 하락했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전장 대비 3.92% 하락을 했는데 이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지 시간으로 25일에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5일 기준으로는 브렌트유는 2.06%, 그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2.25% 올랐는데 그만큼 지금 국제유가가 미국과 이란 상황, 이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과거보다는 좀 진전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또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 정부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석유 최고 가격제도 뭐 당분간은 좀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도 네. 이제 그 유가 흐름이 영향을 미치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석유 최고 가격제도라는 게 고유가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둔 제도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가격을 이것보단 더 올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인데 이게 사실 현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올려도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부작용이
0: 그럴
1: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 상한도 낮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7시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국제유가 흐름을 반영해서 석유 최고 가격을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그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도를 석유로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이번 조정에서는 유종별로 리터당 한 최소 100원 이상 인하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들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요금이 동결이 됩니까?
1: 네, 전기, 가스 요금과 같은 주요 공공 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이 되고요.
0: 네.
1: 또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탄 LPG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LPG는 택시나 뭐 소상공인 이용이 많은 만큼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는 취지고요.
0: 네.
1: 또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서 14만 7천 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0: 네, 먹거리 물가도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정부가 1조 원 규모 재정 투입해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1: 네. 농축산물 할인이나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것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 부총리는 7월에서 8월 중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지원 대상 품목 전체에 대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특히 요즘 계란 가격이 비싼데 신선란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를 해서 2억 개를 추가 수입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음 달에는 특사단을 파견해서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 톤을 직수입해서 저가로 공급하고 또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를 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반값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던 대출 규모를 1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두 배 늘리고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 캐시백 혜택도 강화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0: 네. 다음 달 1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합니다. 행정서비스도 이제 정비해야 될 텐데 통합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1: 네, 일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뭐 시군구 코드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명칭도 변경이 되니까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 네.
1: 29개 지방정부의 기관 코드뿐만 아니라 뭐 317만 명 주민의 주소 그리고 물건 소재지 같은 것들이 변경이 되고 또 공무원들, 그러니까 3만 6천 명의 공무원들의 인증서도 다시 발급하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국가기관 시스템 데이터 전환 규모만 1,600억 건에 이를 걸로 보이는데요.
0: 네.
1: 이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일부 시스템에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시스템 중에 78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같은 대민 서비스는 이미 오늘 오후 6시부터 중단이 됐고요. 네. 29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이 됩니다. 또 뭐 주민등록이나 뭐 홈택스, 고향사랑 이음 같은 것들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그러니까 출범 전날 야간 시간대에 이용이 중단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에 민원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받으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이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장애 같은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대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즉시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0: 네.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뭐 통합하면 이게 의외로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주청사 소재지 문제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죠.
1: 네. 지금 보면 통합특별시 출범 전인 지금까지는 광주광역시청 그리고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이 주청사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3년에는 전남도의 이청사 역할을 하는 순천동부청사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 개의 청사가 있는 겁니다.
0: 네.
1: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청사는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 운영한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청사를 따로 두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10일에 행정안전부가 주사무소 소재지는 한 곳만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각 지역들이 그럼 주청사 소재지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0: 당연히
1: 하면서
0: 또 그랬을 겁니다.
1: 네,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게 주청사라는 게 단순히 건물로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중심이라는 상징성도 갖게 되고요. 또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까지 이 고정 유동 인구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줘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영배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선인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 세 개 청사 중에서 규모가 작은 순천 동부청사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전남 선암권의 그 정치인들이 기자회견 열고
0: 네.
1: 주소는 순천, 정무기능은 광주가 가져가고 무안도청은 껍데기만 남겨놨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당장 민 당선인이 취임 첫날 어디로 출근하느냐.

0: 이걸 두고 주청사가 어디가 될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 당선인은 전남도청에 출근한 다음에 순천 동부청사라고 광주시청사를 순회 근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1: 그래요. 무안하니까 옛날에 제가 출장을 가가지고 무안 낙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 그런 갈등이 지금 있군요. 네. 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선고했습니다.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0: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그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 그리고 최재형 목사로부터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서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1: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은 32강 자력 진출 이제 무산된 건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다른 국가의 경기 결과에 의존해야 할 처지여서 오늘도 뭐 아까 뭐 스웨덴하고 일본 하는 거 일본이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좋다 그랬는데 또 스웨덴이 아, 거기다 또 동점골 넣고 참 남의 경기 보면서 이렇게 일본 이겨라 막 뭐 이런 우리 국민들 많을 겁니다. 네. 자, 32강 진출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0: 아, 일단 좀 주말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네. 당장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북중미 월드컵 DEF조 조별리그 3차전이 있었는데 호주하고 독일하고 일본이 승리하면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독일이 졌고 일본도 무승부였고 호주가 비겨서 한국이 6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제 네 자리만 남았는데요. 한국은 27일에 있을 GHI조 그리고 28일에 있을 JKL조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보다 낮은 순위가 확정된 팀은 스코틀랜드뿐입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27일에 G조에서 이집트가 이란을 이기고 또 H조에서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아직 6개 조가 3차전을 치르지 않은 상황이니까 한국으로서는 지금 남은 경기에서 순위가 8위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이걸 바라는 처지가 됐습니다.
1: 속이 완전 타들어가네. 네. 타들어가. 아, 좀 잘 좀 하지. 여하튼 참 아쉬웠는데 네. 뭐 극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끝까지 봐야겠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회복훈련에 앞서서 기자회견했습니다. 팀 분위기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0: 네. 홍 감독 발언 전해드리면요. 뭐 멕시코전 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좀 있었지만 선수단 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했고 뭐 뒤숭숭한 적도 없다.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는 이것의 50배 정도는 더 어려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팀 내부에 특별한 문제 없다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어제 있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를 보면 뭐 0-1로 졌다는 그 결과도 아쉽지만 경기 내용이 아쉽다는 반응들 많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고 뭐 패스가 부정확하게 이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실망감이 컸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수단 내부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홍 감독이 내부 분위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1: 그러니까 너무 못하니까 식중독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자, 경기 내용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뭐라고 했어요?
0: 일단 뭐 환경적인 면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화한 곳에서 두 경기 치른 다음에 좀 무더운 몬테레이로 이동한 뒤에 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3차전에서 갑자기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도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다.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너무 잘하려고 하고 이겨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다. 이런 정신 심리적인 면에 날씨까지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잘 맞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고요. 그 결국에는 이제 이 준비를 시킨 감독의 역할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자기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또 32강전 치른다면 아직 한 3-4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잘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1: 자. 극적으로 32강 올라가서 일단 16강까지 진출하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인 요즘 경기만큼이나 축구를 둘러싼 얘기들이 아주 무성합니다. 자, 오늘 주말엔 코너에선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스포츠를 다룬 영화들 만나보겠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일단 네. 어제 남아공전 보셨죠?
1: 네, 봤죠.
0: 네. 네. 짧게 평가한 말씀.
1: 영화로 치면 네. 뭔가 이렇게 좀 뒤통수를 치는 반전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그냥 끝나버려요?
1: 생각도 안 했고. 네. 네. 그런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나오겠지. 나오겠지.
1: 그렇죠.
0: 이제 나올 거야.
1: 그렇죠.
0: The end.
1: 끝나버리는.
0: 예, 끝나버려. 네.
1: 그렇죠.
0: 야, 그것도 일종의 반전이네요.
1: 반전이기도 하고 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또 32강에 올라갈지 말지도 모르니까
0: 마음
1: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0: 지금 이제
1: 두근두근
0: 일본하고 스웨덴이에도 공포 영화고 막 아까 회사 식당에서 보니까 막 저기서 누가 슛을 하더라. 호주인가 어디가 슛을 하니까 와 네. 그러다가 안 들어가니까 에이 이러고 이게 한국 축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1: 네네네.
0: 여튼 영화 얘기로 가봅니다. 아, 네. 자. 스포츠 영화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떤 영화 얘기부터 해볼까요?
1: 그래서 지금 이제 축구와 관련해 가지고 하도 이렇게 좀 마음들이 많이 네. 상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축구 관련한 영화 중에서 재밌는 거라고 했을 때 첫 손에 꼽히는 영화 네 소림축구 준비했습니다.
0: 주성치 네. 저 주성치 너무 좋아해요.
1: 좋아하시는 네. 분들 많죠.
0: 그렇죠. 네. 소림축구 축구를 소재로 한 영화는 분명합니다.
1: 네네 그렇죠.
0: 근데 중국인 특유의 그 과장,
1: 네네,
0: 그죠?
1: 네네.
0: 자 이건 뭐 코미디 영화입니까? SF 영화입니까? 이게 장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뭐 코미디 영화로 이제 분류가 되고
0: 분류가 돼요?
1: 또 중요한 건 이제 축구가 배경인데 단순한 네. 배경이 아니라 축구라는 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구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이요, 2002년 4월에 이제 국내에서 개봉을 했었는데
0: 네.
1: 2002년 당시 이제 월드컵이 열리기도 했잖아요.
0: 한일 월드컵.
1: 그렇죠.
0: 예, 예.
1: 네.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영화계 쪽에서 아 이게 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뭔가 영화를 개봉하는 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0: 네.
1: 관심들이 축구로 가 있으니까. 네. 소림축구 같은 경우는 주성치의 영화이기도 하고 또 축구가 배경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영화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로 개봉을 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도 했는데 그렇죠. 축구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게 소림축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우리가 아는 축구 기술이라기보다는 공을 차면 뭔가 공이 찌그러지고
0: 예.
1: 그리고 공을 차면 또 쭉 하늘 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예. 골대가 찌그러지고
0: 그거를 맞은 사람은 배에 공을 안고 골대로 네. 쭉 날아가고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긴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웃음을 주지만 또 이렇게 메시지 측면에서 보면
0: 네.
1: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한때는 축구를 잘했고 그리고 네. 축구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이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언더독의 반란을 다루고 있잖아요.
0: 그런 그게 저기 그쵸? 그건 핵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우리가 또 월드컵을 볼 때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전통의 강호들이 있지만 또 신흥 강호들이 얼마나 선전을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0: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네.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막 스페인하고 비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제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소림축구는 또 그런 면에서 또 축구가 갖고 있는 매력을 포함한 작품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0: 언더독의 반란 맞습니다. 네. 거기 그 소림축구에 나온 사람들이 무슨 네. 엘리트 축구 선수나 이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냥 온갖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뭐 유니폼도 없고 그쵸. 그러고 저 초라하고 이런 사람들 맞아요. 모아서 아주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그쵸.
1: 한때는 소림사에서 무술 공부했던 사람들이
0: 이제
1: 축구단을 하는데 최근에 소림축구 관련해가지고 또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0: 뭡니까?
1: 그 올해요, 7월에요.
0: 예.
1: 그 소림축구의 속편격인
0: 바로 다음 달이네요.
1: 네네네네. 쿵푸 여자 축구라는 제목의 이제 주성치가 또 감독을
0: 주성치예요?
1: 해가지고 예, 했고요. 또 이 작품이 이제 주성치 감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지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0: 네.
1: 송강호 한국의 송강호 배우가 출연했다는 네. 그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0: 출연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1: 그러니까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출연을 했는지
0: 그건 이제
1: 까지는 확정
0: 된다.
1: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도 굉장히 지금 흥미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네. 자, 소림 축구가 다시 말해서 네. 여자 축구로 돌아오는 맞아요. 거네요. 이번에는 네.
1: 여자 배우들이 이제 주인공인 그런
0: 그리고
1: 작품인
0: 감독은
1: 거죠.
0: 주성치고.
1: 네, 맞습니다.
0: 주성치 아마 자기도 조금 나올 거예요. 나는 아, 네. 왠지 나올 것 같아요.
1: 항상 그렇죠. 네. 자기가 이제 감독을 하고 출연하는 게 이렇게 좀 일종의 규칙처럼 했었는데요. 예.
0: 참 망가지는 연기 잘해요.
1: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망가지는 연기가 예. 또 그냥 단순하게 웃음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슬픔 같은 게
0: 슬픔도
1: 있잖아요.
0: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소림축구에서도 여기서 이제 그 오맹달이 맡았던 맹봉이라는 인물이 예, 예.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부상당하면서 또 밀려난 아픈 사연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주는 또 눈물도 있으니까요. 네.
0: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1: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요. 슈팅 라이크 베컴. 이런 작품입니다.
0: 슈팅해라.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은 이제 메시의 시대이고 네. 또 뭐 음바페도 있고 홀란드도 있고 뭐 우리의 이제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인기 많았던 선수를 뽑으라면 네. 아무래도 데이비드 베컴이겠죠. 그렇죠. 네.
0: 잘 생겼어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만 잘한 게 아니라
0: 사실 실력은 네. 메시나 뭐 이런 음바페나 이 정도는 네네. 아닌데. 네네네. 잘생겨서 그 축구 실력이 살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네. 최고 유명한 선수였죠.
1: 아,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쟁들이 있죠.
0: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라고도 하나요?
1: 오른쪽 프리킥에 있어서는 베컴을 따라갈 사람은 또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잘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이콘 같은 그런 인물이 돼서 제목도 슈팅 라이크 베컴인데 네, 슈팅 라이크 베컴의 주인공들은 여자예요. 인도계 이제 영국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근데 인도 쪽에서는 그 집안에서는 아니 여자가 무슨 축구냐라고 하면서
0: 아, 인도에서 그랬겠네요.
1: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한 모습인데 베컴이 아무래도 당시에 아이콘적인 인물고 잘하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롤모델로 주인공들이 베컴을 삼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베컴이 이 영화에 등장하냐 안 하느냐 였거든요. 네, 영화의 마지막 결말을 보면 당시 또 베컴이 헤어스타일을 굉장히 자주 바꿨어요. 그래서 그게 아.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뭐 남아공에 가면은 그 이렇게 아프리칸 파마 같은 걸 예, 하기도 예. 했고 또 국내 월드컵 있을 때는 닭뼈설 머리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가운데만 머리 올리기도 맞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리 스타일의 뒷모습이 또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슈팅 라이크 베컴이 당시 화제를 모았고 또 하나 당시에 이제 국내에서는요. 부천 국제 판타스 영화제. 네. 예,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당시에 개막작으로 또 선정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화제를 모았고 예, 여러모로 또 인기가 많았던 축구 영화였었죠.
0: 그러니까요. 네. 베컴. 네. 아, 맞아요. 부인이 또 저기 뭐 걸그룹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
1: 그렇죠.
0: 그 가수였죠.
1: 맞아요.
0: 그
1: 가수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시가 속해 있는 미국 MLS 네. 축구
0: 그러니까요.
1: 인터 마이애미의 또 구단주이기도 하죠.
0: 그렇죠.
1: 네.
0: 어쨌든 능력이 있어요.
1: 아, 네.
0: 자, 우리가 월드컵 중계에서 이제 주목하는 건 주로 네. 이제 빠르고
1: 네네네.
0: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골 그렇죠. 이런 순간이나 맞아요. 골이 연결되는 순간인데
1: 그렇죠.
0: 그렇지만 이게 축구 영화나 이제 포함해서 이제 스포츠 영화는
1: 네네.
0: 그 화려한 순간까지 가는 과정.
1: 네, 그렇죠.
0: 혹은 화려했지만 완전 최악의 좌절의 그렇죠. 순간까지 가는 과정.
1: 맞아요.
0: 그 이면 이런 그렇죠. 걸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게 또 묘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축구라는 스포츠로 영화가 다룰 때는
0: 네.
1: 축구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리 연출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0: 네.
1: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또 정점에 올랐다가 또 몰락하는 그런 스타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잘 담았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 이제 고른 작품이 디에고. 라는
0: 디에고.
1: 다큐멘터리예요.
0: 이제 세 번째 작품이네요.
1: 네.
0: 디에고는 마라도나의 이름인데.
1: 그렇죠. 네, 디에고 마라도나.
0: 그렇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마라도나는 워낙에 뭐 축구도 잘했지만 악동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0: 논쟁적인 인물이죠.
1: 맞아요. 말썽도 네. 많이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0: 마약.
1: 맞아요.
0: 그렇죠.
1: 작품도 네. 너무 많아요. 다큐멘터리 중에서. 근데 디에고 같은 경우는 극장 이제 개봉을 2019년에 했고
0: 네.
1: 마라도나의 흥망성쇠를 정말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축구로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그 자국 리그에서 있다가 바르셀로나라는 정말 최고의 팀에 갔는데 거기서 2년간 활동했다가 뭐 지금이야 이제 나폴리 축구팀 하면 김민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네. 마라도나가 나폴리로 이적할 때는 나폴리는 정말
0: 존재감이 없었어요.
1: 네, 없었던 오. 팀이고 우승과는 거리가 먼 항상 하위권에 있는 팀이었는데
0: 네.
1: 마라도나가 가면서 또 우승을 하면서 또 굉장히 또 그 화제를 모았고 또 근데 그 나폴리 같은 경우는 네. 마피아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마라도나가 연루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 디에고는 모두 담고 있거든요.
0: 그래요. 네,
1: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마라도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면도 이 디에고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흥미롭습니다.
0: 옛날 펠레 소재로 한 것도 한번 본 것 같고 마지막에 네, 그렇죠. 머니볼 네. 이거는 야구 영화인가요?
1: 야구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는 아니고 야구인데 네. 이 작품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스포츠를 소재로 했을 때 네네. 영화가 다루는 그 표현의 어떤 한계는 어디인가라고 아,
0: 그런 의미로
1: 건데,
0: 다루셨군요.
1: 예, 머니볼 같은 경우는 선수를 다룬 게 아니라 구단주를 다룬 야구 영화예요. 빌리빈이라고요. 네. 예전에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내년에는 이제 라스베가스로 연거지로 옮기는데 이 인물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게 뭐냐면 보통 야구 선수 타자를 평가할 땐 과거에는 타율 홈런만 봤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빌리빈이라는 구단주는 그걸 떠나서 출루율을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볼 4개를 얻어서 1루에 가는 것과 안타를 치고 1루에 가는 것과 도루를 해서 2루를 가는 것과 그건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 개념으로 선수들을
0: 그렇군요.
1: 모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혁신을 이루면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하면 지금도 별로 이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빌리빈이 있을 때는 정말 뭐 20연승 넘는 연승 기록도 있고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혁명을 몰고 온 그런 구단주거든요.
0: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이정우 있는 데 있으면 맞아요. 거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쵸, 오클랜드가 올라가면 있거든요.
1: 그래서 그 두 팀이 이제 지역 라이벌인데 이제는 지역 라이벌 개념이 깨져가지고
0: 그렇군요.
1: 근데 오늘도 어슬레틱스와 또 샌프란시스코가 게임을 했잖아요.
0: 아, 그래서 그래요?
1: 이정우 선수가 3루타 치면서 3타점으로 역전시켰는데.
0: 이정우 너무 멋있어.
1: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어떤 스포츠의 개념과 영화에서 다루는 그 스포츠의 개념을 서로 합치면 너무 재밌는 거죠. 안팎이 하나로 되면서 네.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많아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영화에서 스포츠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제리 맥과이어 탐 크루즈 생각도 나는데.
1: 그렇죠. 예, 맞아요.
0: 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네. 자, 네네. 스포츠 영화 통해서 우리가 이번 월드컵 조금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관전 포인트 팁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신적인 네. 그런 인물로 추앙받는 선수들이 이제 영화로 왔을 때는 인간으로 내려오는데 오히려 네.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조규찬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뜨거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한해도 대체로 맑아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오전부터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이 대기

0: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후에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겠는데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춘천 17도, 광주 19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0도, 대전과 광주, 김천 3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국가의 목걸이와 시계, 그림 등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3억 원 가까운 각종 금품들 전부를 인사와 공천 등의 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해 지금까지 23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 실종자 추적 웹사이트엔 4만 6천여 명이 실종자로 등록돼 인명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공의 충격패를 당해 조 3위에 그친 우리 축구대표팀이 32강 진출을 위한 각조 3위 팀 경쟁에서 6위까지 밀려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억 9천만 원 상당의 각종 금품 전부가 인사와 공천 등 청탁의 대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입니다.
2: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순방 목걸이, 이호한 그림 등 2억 9천만 원어치 모든 금품을 청탁 대가로 인정하면서 이는 사교 선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란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안도 목제품, 서성빈 드럼돔 회장의 3,990만 원 상당 바쉐론 시계, 김상민 전 검사의 1억 4천만 원 상당 이호한 화백 그림까지 인사와 사업 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최재형 목사와 사적 인연이 없는데도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을 받으며 청탁에 호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스스로 산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오빠의 장모 집에 금품을 은닉하는 등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특정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재판과 별도로 통일교 청탁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우 KTV 전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이라는 비판 내용을 담은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 속보입니다. 지진 사망자가 하루 사이 100여 명 가까이 늘어 최소 2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란 기자입니다.
3: 지진 발생 이틀째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숨진 사람은 현재 시각 25일 오전 기준 최소 235명으로 전날에 비해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상자도 4,3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진 피해에 따른 평가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0: 있다. 구조에 필요한 중장비가 부족한 데다 이마저도 전력과 통신, 교통 등 기반시설이 망가지면서 중장비가 피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손으로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야당 측이 만든 실종자 추적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실종자로 등록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강한 여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딴 여진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 대응 인력들의 추가적 위험을 가하면서 향후 인명피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적십자사는 수색과 구조, 임시대피소, 응급의료가 가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SNS X의 차단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X 접속을 차단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앞서 유엔 인권기구는 앞으로 며칠간 정보에 대한 접근에 국민 생사가 달렸다며 베네수엘라 당국이 SNS 접속을 전면 복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오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결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콰도르와 스웨덴 그리고 파라과이까지 조 3위 팀들 중 3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밀어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2: 우리 시간 오늘 새벽 5시에 치러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3차전. 에콰도르가 독일을 2-1로 격파하면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챙겼습니다. 승점 3점인 대한민국을 앞서 32강에 한 걸음 다가간 겁니다. F조에서는 일본의 선전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일본이 스웨덴에 2점 차 이상 승리를 거뒀으면 한국이 같은 승점이지만 골득실 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 스웨덴도 승점 1점을 챙기면서 한국보다 한 발짝 앞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D조 경기. 호주와 파라과이 중 한 팀이 져야 했지만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두 팀 모두 승점 4점을 달성했습니다. 결국 각조 3위 팀 중 스웨덴, 에콰도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파라과이까지 모두 4개 팀이 한국보다 우위를 확정했습니다. 한국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조의 최종전에서 최소 3팀이 우리보다 낮은 성적으로 3위에 오르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극적으로 32강에 오르면 오는 30일 2조 1위를 차지한 독일과 맞붙거나 다음 달 2일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이란, 벨기에 등이 속한 G조의 1위 팀과 32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남아공전 참패 하루 뒤 홍명보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위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패배 원인에 대한 설명도 해법도 여전히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무영 기자가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정리했습니다.
3: 남아공전 충격패 뒤 하루가 지났지만 대표팀의 경기력과 결과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진단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4: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에 뭔가 쉽게 그렇게 답이 이거다라고 지금 저희가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3: 주장 손흥민의 선발 제외 등 자신의 전술이 패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4: 손흥민 선수의 본인의 역할은 항상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거는 선수단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3: 선수단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에는 12년 전 브라질 대회 때 경험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 저는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파크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3: 32강 진출 여부가 다른 조 결과에 달린 상황. 선수들의 정신적인 회복을 강조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상황들이 돌발되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그 안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지만은
5: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그렇게 생각해요.
3: 과달라하라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대표팀은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대비한 재정비에 돌입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하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0: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 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생산 비용 부담을 고려해 할당 관세율을 낮추고 개별 소비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7, 8월 중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품목 제한 없이 농축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값이 많이 오른 달걀의 경우 지원 요건을 갖춘 모든 마트에서 등급 구분 없이 전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이 지원됩니다. 쌀은 현재 20kg당 5,000원의 할인액을 6,000원으로 늘리고 고등어와 김처럼 가격이 급등한 수산물은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집중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올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우리 군이 현대전 핵심 무기로 떠오른 드론 전력 확충을 위해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를 전력화합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냈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정책 조직 성격의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군이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K-루카스 전력화를 추진합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무기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드론 전력 확충과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정찰 드론이나 소형 자폭 드론 같은 저가 소모성 드론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군집 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충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전방에 적과 인접한 지역에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등이 배치되는데 성능이 입증된 상용 장비는 내년부터 야전에 배치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레이저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같은 에너지 무기 개발도 본격화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무기 특성을 반영해 획득 체계도 개선합니다. 민간 기술을 군에서 실증 후 신속 도입하거나 상용 드론을 군용 인증 체계와 연계해 신속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해 해체가 논의됐던 드론 작전 사령부는 국방 드론 본부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 드론 본부는 드론 관련 분야 정책 업무에 집중합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 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라며 기술 위가 곧 안보 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관련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곳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청와대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혁신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 안보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며 기업 가치가 480조 원에 이르는 미국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천억 원 기업 신규 육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 기업 기술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와 무기 도입 체제를 개편하고 미국 CIA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해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 인재 육성도 지원합니다. 이 대통령 무기체계 등 첨단기술 실험을 위해 무인도같이 버려진 섬을 찾아 안보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산업체의 GPU 활용 문제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추후 추경을 통해 GPU 부족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군, 민간기업과 연구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상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소통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 이후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민주당 내 기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0: 민주당은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정부 입장 발표에 발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다들 보안수사권 폐지를 외치면서도 이를 둘러싼 당권 경쟁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보안수사권 구체적 입법을 국회로 떠넘겼다. 시간 끌기 아니냐고 김민석 총리 견제에 나서자 당 지도부 내에서 바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이 5월 처리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시간 끌기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대표 사퇴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를 명분 없는 지도부 흔들기로 규정하며 반격했습니다. 자리와 배지를 지키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약장수처럼 계속 당대표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당 체질을 바꾸는 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며 친한동 공개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며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친한동 공개인 안상훈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체제를 붕괴시킬 때 1호로 한 게 한동훈한테 픽됐던 장동혁 당시 최고위원이었다며 입틀 막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 퇴진과 동시에 한동훈 의원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미국과 이란에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에 이란 핵시설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IAEA는 이란에 진입해 핵 사찰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만간 이란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추가 탈출 소식에 남은 배 다섯 척 가운데 수리 중인 남호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한 척 등 두 척을 제외한 나머지 세 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가까이 하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81% 내린 8,411.2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11시 12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낮 12시 10분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차례로 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1% 내린 85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을 순매도해 5개월 연속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9조 41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2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5.3%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탄 교수 변호인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탄 교수가 어제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청년 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 최고 7~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상권 지역에는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지만 한국 프로야구는 천만 관중 시대를 열면서 국민 스포츠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타율과 평균 자책점, WAR과 매직 넘버까지. 야구는 열정의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숫자와 확률의 경기인데요.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감독과 단장들의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에서는 야구 곱하기 수학의 저자 류성규 전 SSG 단장과 함께 이 숫자 속에 숨은 야구의 전략부터 프로야구단 단장의 세계까지 이 팬들이 궁금해하는 야구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류성규 전 SSG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야구 이야기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예,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희 분노의 찬 이 마음을 좀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 조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1-0으로 패하면서 아 우리나라 축구 이대로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동수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네. 되게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참담하다. 예.
2: 왜냐하면은 이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축구의 어떤 경기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되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뭐 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을 잡으면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찾아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매우 적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양 옆에서 이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해도 중앙에서 이제 공격수들이 안 나와주니까는
0: 그렇죠.
2: 공을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그냥 선수들의 뭐 어떤 체력 저하 여기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진짜 보면서 뭐 감독과의 뭐 불화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이제 선수단과 뭐 감독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좀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면서 어제 그 생각을 떠올려봤거든요.
2: 네.
0: 아, 떠올려봤네요. 아. 네. 예, 중심을 잡고 네.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3: 아, 저도 아직도 그 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화가 나는 경기였어요.
0: 맞아요.
3: 이게 예선 마지막 경기인데 멕시코전에서 져가지고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남아공전 좀 잘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32강 가서도 그 대회를 좀 잘했을 것 같은데
0: 네.
3: 이거는 너무 좀 어이없게 그 제가 좀 그 중계를 보면서 좀 약간 그 좀 충격받았던 게 그 점잖은 박지성 해설위원이
0: 그렇죠.
3: 중계를 하면서 너무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0: 사실 그 해설하시는 분이 전술에 대한 평가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 네.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기
3: 그러니까요.
0: 때문에.
3: 네. 그리고 원래 그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0: 맞습니다.
3: 분인데
0: 네.
3: 아주 역정을 내면서 특히 이제 그 경기 후반에 가면서 아니 왜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0: 않느냐.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어떤 기자가 그 감독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 선수들이 뭐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냐.
1: 맞아요.
0: 너무 이렇게 좀.
1: 너무 못하니까.
0: 뛰지도 않고, 뭐 걸어다닌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선수들이 원해서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좀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은 역대 최고인데. 그런데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좀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거의 매일 야구를 보고 뭐 이런 축구 경기도 즐겨서 찾아보는데 제가 여태껏 봐왔던 축구 중에 제일 재미없었어요. 네, 이렇다 할 공격도 없고 이렇다 할 슈팅도 없었고 뭔가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공도 별로 없었고
0: 외신들도 비슷한 평가했어요. 네. 최악의 경기였다.
1: 네. 네,
2: 3년 전에 아시안컵 했었잖아요.
1: 네.
2: 그때도 보면은 전술은 없다는 생각은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술은 좀 부족해 보여도 선수 개개인들의 기량으로 어떻게 좀 비벼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술은 당연히 없고 선수들의 기량도 그렇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이 좀 들더라고요.
1: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리성규 단장님 모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긴 또 야구 또 단장님이셔가지고 네. 야구 선수들도 축구 보죠?
3: 어, 예, 보죠. 예, 예. 국제대회는 봅니다.
1: 국제대회
3: 네, 월드컵 같은 경우.
1: 아 이번 경기 어떻게 뭐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3: 아 저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1: 예.
3: 별로 관심 없게 보다가 그러니까 전반전 끝날 때 보니까 0대0이더라고요. 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갖고
1: 네.
3: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1: 아, 0대0으로 끝났으면 네. 차라리 다행이죠.
3: 아니 근데 네. 그게 그 국제대회인데 국내 리그보다 더 재미없는 경기라고 해야 되나?
1: 네.
3: 멤버는 좋았잖아요.
1: 아주 좋았죠.
3: 역대급이라는 멤버인데
1: 네네네.
3: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1: 네.
3: 그런 경기였어요.
1: WBC 얘기도 하고 싶지만 좀 네. 참고.
3: WBC는 이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1: 아 그렇긴 네. 했죠. 예예. 예. 아니 근데 이번 월드컵 준비하는 네. 과정도 그렇고 어제 보여준 경기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감독에 대한 비판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류 전 단장님 어떻습니까? 야구나 축구나 감독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3: 야구보다는 축구가 아무래도 스포츠 종목 특성상
1: 네.
3: 감독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저 평가잖아요.
1: 축구가 더 크군요.
3: 축구가 크죠.
1: 네. 네,
3: 야구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가장 감독의 역할이 작다라는 평가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축구가 아무래도 야구보다 큰데 그래도 국내 리그가 메이저 리그보다는 감독의 역할이 커요. 근데 저는 감독의 역할은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게 하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1: 아, 이기는 경기보다는 네. 지게 하는 역할이 네,
3: 감독이,
1: 크다.
3: 감독의 역할 때문에 경기를 이기는 경우보다는 감독 때문에 지는 경기가 더 커요.
1: 네.
3: 그래서 이번 축구도 그런 좀 비슷하지 않았나.
1: 그 말은 감독 때문에 졌다라고 제가 했죠.
3: 단전입지 못하겠는데. 근데 감독의 역할이 축구가 더 네. 커요.
1: 감독이 네. 지게 했다라고.
3: 아, 예. 그건 돼요.
1: 생각을 해도 될까요?
0: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네.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을 놓고 보면은
1: 네.
0: 이거는 지금 역대 최고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다들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1: 아, 그럼요. 레전드급 선수.
2: 조편성도 네. 역대 제일 쉽다. 고 막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1: 우리나라 선수가 언제 바르에는 뮌헨에서 뛰니까?
0: 아니 그리고
1: 언제 득점왕입니까?
0: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조편성이나 여러 여건들도 우리나라가 로또 맞은 정도로 굉장히 대진운도 좋았잖아요.
1: 운도 좋았죠.
0: 그러니까 이 원인을 따져보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또 류 단장님 책에 리빌딩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감독 선임에서 모든 리빌딩은 시작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3: 네. 아니 근데
1: 감독
3: 사실...
1: 선임이 제일 중요한 하다는 거잖아요.
3: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때문에 이기는 경기는 많지 않아도 감독 때문에 지는 경기는 많거든요. 분명히.
1: 네.
3: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야구단에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 자체가 감독하고 연관돼 있어요. 네, 그 선수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 네네.
3: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잘 뽑아야 돼요. 감독을 못 뽑으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말립니다.
1: 꼬이죠.
3: 네, 꼬입니다.
1: 예, 예.
3: 네.
1: 그 팬들의 마음도 좀 흔들리고 팀 안에서의 뭐 잡음도 좀 많이 들리고 그렇게 그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인기가 좀 지나가고 좀 잡음 같은 게
1: 아니 그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단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선수단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봤을 때 저런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나요? 지금의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3: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1: 네.
3: 경기력이 실력에 비해서 못 미치잖아요.
1: 그렇죠.
3: 그러면은 선수단 내부에서 어떤 케미

0: 같은 거.
1: 네.
0: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와 선수단과 이런 게 조화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1: 뭔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0: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1: 그렇게 보일 수 있다.
0: 네, 전력은 분명히 좋잖아요.
1: 네네네.
0: 이거를 못하는 게 꼭 감독의 전술 능력의 문제라. 볼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2: 네, 저는 그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이제 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여론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보통 이제 선수들이 감독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러면은 아 우리 감독님 뭐 그런 분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좀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거든요.
1: 맞아요.
2: 근데 근래에 이제 월드컵 전에 이제 경기 치르면서 논란이 있을 때 보면은 선수들이 감독의 그 전술이라든지 기용에 반발하는 듯한 인터뷰들도 가끔씩 나왔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선수단과 감독 사이에 뭔가 불화 같은 게 진짜 있나 이런 인상을 계속 봤는데 어제 경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좀 뭔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들이 예. 안쪽에서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끔 만들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활발하게 뛰지 않았다.
2: 맞습니다.
1: 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 좀 해봤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가 너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잠깐 우리의 분노를 식혀줄 만한 이야기들 한번 해봤고 더 이야기하다 더 분노할 것 같아서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류성규 전 단장님 전 SSG 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야구 전문 유튜버로서 활발하게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특별한 제목의 책도 이번에 발간을 하셨습니다. 야구로 배우는 재밌는 수학 공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야구 곱하기 수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0: 제가 야구 다녔을 때 야구와 수학을 연계한 그 강의를 좀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야구와 수학을 연계한 강의를 하면서 강의 끝나고 바로 야구장을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 네네.
0: 그게 기대 이상으로 되게 그 성공했어요. 2018년, 2019년, 2년 동안 했는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그 SK가 인천이니까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충청도, 경상도, 뭐 그 강원도, 뭐 네. 경기도 다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못하게 됐죠.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당시 행사를 같이 했던 수학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1: 야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의 게임이잖아요.
0: 네네.
1: 예, 숫자가 또 기록에 남고
0: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역사에 계속 남아가는 거니까요. 타율도 뭐 3할 몇 푼 몇 리. 뭐 저도 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할 때 몇 푼 몇 리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10번 중에 3번 안 타치면 잘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수학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인데 이런 점을 가장 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야, 야구는 진짜 수학이구나라고 느끼는 부분.
0: 제가 경험상 2018년에 SK가 두산한테 업셋 우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네.
0: 그 당시에 SK가 정규 시즌 2위였고 정규 시즌 1위가 두산이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두산과 SK의 게임 차가 정규 시즌에서 14.5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1: 엄청난 네. 게임이죠.
0: 예. 4.5게임도 되게 많이 벌어진 건데.
1: 뒤집어질 수 없는 게임이죠. 네.
0: 14.5게임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한국 시리즈가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SK가 업셋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게
1: 업셋 우승을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뒤집어서
1: 예.
0: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팀이 그 위에 있는 팀을 뒤집어서
1: 그렇죠. 뒤집어서
0: 거.
1: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네. 그러니까 정규 리그는 1위 팀이 우승을 하지만 한국 시리즈는 1위 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타격에서는 홈런. 이제 수비에서는 시프트가 주요했어요.
1: 네네.
0: 정상적으로 같은 식으로 경기를 하면 SK가 두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14.5게임 차에 그 정도 실력 차이니까. 근데 수비 시프트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1: 수비 위치 변경이죠.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상대 타자의 그 타구가 많이 가는 지점에 수비수를 옮기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게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그 수비수가 있는 게 바로 시프트거든요.
1: 네.
0: 네, 그렇게 하면서 아웃 확률을 높였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타자가 나오면 공이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네네. 확률을 따져서
0: 그렇죠.
1: 수비의 위치를 그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네, 그렇게 하면서 아웃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 당시에 SK가. 그리고 홈런 군단을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사실 SK가 그 확률 통계를 하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통계를 하는 직원들을 뽑으면서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네네네. 뽑으면서 그 친구들이 파크 팩터라는 개념을 이제 구단 고위층에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야구장 파크팩터,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나는 야구장, 홈런이 적게 나는 야구장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그 당시 SK가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홈런을 못 치는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하면서 외국인 선수도 홈런 타자, 신인도 홈런 타자, 그러니까 트레이드도 홈런 타자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그 팀 야수진의 그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홈런수가 234개를 쳤고 우승했던 2018년에 233개를 쳤어요. 234개 홈런은 단일 시즌 최다 홈런.
1: 최다 홈런이죠. 예.
0: 지금도 깨지지 않고
1: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SSG가 쓰는 이제 인천 구장이 아무래도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을 좀 많이 치는 선수를 통계학적으로 배치라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렇죠. 판단에 서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네. 잠실 구장처럼 야수들이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홈런을 계속 더 맞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1: 잘못됐다. 구장에 따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0: 그렇죠. 네. 문학구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 뭐 탁구장이다.
1: 맞아요. 네. 그럼,
0: 네.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1: 표현도 있었어요. 네. 네. 옛날 목동에서 홈런 치면 목런이라고 그랬어요.
0: 근데 네. 그 당시에 목동 야구장이 없어졌잖아요.
1: 네, 없어졌어요. 네.
0: 그러면서 문학구장이 홈런이 제일 많이 나는 야구장이 된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그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와 수학과 이 숫자의 미학이라는 게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좀 통계를 따져서 출루를 잘하는 타자를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 선수를 데려와서 우승까지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판 머니볼이었다라고 생각이 가능할 정도로 홈런 타자를 많이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0: 그렇죠.
1: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타율의 가치를 높게 봤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예. 야구 타자 하면 타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OPS를 주목했습니다.
1: OPS. 예. OPS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0: OPS는 출루율하고 네. 장타율을 더한 개념이에요.
1: 그렇죠.
0: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의 창시자 빌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OPS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계산법이잖아요. 출루라고 그 장타율 더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 타율은 안타의 가치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의 가치가 그러니까 곱하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출루율과 장타율은 이게 아무래도 타율, 그러니까 홈런이 4점, 그러니까 그게 단타는 1점밖에 안 되잖아요.
1: 네.
0: 이런 가치가 이제 조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S가 타율보다는 타자의 역량을 그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합리적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한 거죠.
1: OPS가 높을수록 좋은 타자란 말이죠.
0: 그렇죠. 타율도 마찬가지죠.
1: 타율도 마찬가지.
0: 타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3할 3푼이면
1: 엄청 잘 치는, 잘 치는 타자죠.
0: 3할 3푼, 3할 네. 5푼이면 네. 잘 치는 네. 타자잖아요. 네. OPS면 0.9 이상이면 엄청 잘 치는
1: 타자. OPS 1이 넘으면 완전 대단한
0: MVP죠.
1: 타자예요. MVP급 활약입니다. 네.
2: 방어율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반대로 그럼 낮을수록 좋은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렇죠. 방어율이 이제 점수를 안 줄 확률이다 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구는 진짜 수학과 엄청나게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0: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 네. 뭐 미분, 적분 이런 건 약해도 수나
1: 그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0: 네, 약해도 네. 숫자 개념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1: 숫자 개념이 발달했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0: 직관적입니다.
1: 네네. 이종필 교수님 어떠십니까? 물리학자시잖아요. 물리학자시면 네. 사실 수학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실 텐데 여기에서 또 미적분을 제일 잘하실 거고 수학으로 접근하는 야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원래 그 정량 분석을 하는 게 근대 과학이 탄생한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이제 숫자 감각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감각으로 여기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정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숫자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야구라고 보거든요. 그 엄청난 통계들 그 야구 그렇죠. 경기가 벌어지는 모든 장면들이 숫자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니까
1: 모두 숫자로 기록되죠. 네.
3: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세상을 좀 과학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숫자로 야구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그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 스티븐 제이굴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고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그 뉴욕 양키스 광팬이었는데 이분이 그 메이저리그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왜 현대야구에서는 4할 타자가 사라졌느냐. 마지막 4할 타자가 그 테드 윌리엄스라고 1941년에.
4: 네네. 우리나라 그, 백인천 선수죠.
3: 네, 네. 그 원년 때 이제 하고 없었죠.
4: 그렇죠.
3: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방대한 그 메이저리그 수치 통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이제 풀아웃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진화생물학에다가 또 적용을 해가지고 네. 생물학 얘기까지 했던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 야구와 과학의 어떤 관계, 세상을 이렇게 수치로 보는 것의 어떤 그 새로운 재미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 그러네요. 야구와 단순히 스포츠와 연관성이 아니라 숫자를 통한 수학과 통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학문까지도 연결될 네. 수 있는 그런 숫자의 미학이다라고 좀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책을 보면 수학이 어렵다면 일단 수학이 아닌 수로 보자 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관련해서 단장님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2: 예, 저도 이제 그 단장님 쓰신 야구 곱하기 수학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야구에서 이 숫자로 표현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제 경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또 나중에는 뭐 이런 기량들을 또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연봉 평가에도 반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도입하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막 헝그리 정신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구 현장에서도 실제 이제 이런 가치 충돌이 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0: 네, 머니볼 영화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4: 나오죠.
0: 그 오랫동안 그 스카우트했던 분들은 그게 이제 데이터 야구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4: 그렇죠.
0: 네, 그런 게
4: 직관과 감각을 믿으신 분들이 계시죠.
0: 근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조금 도태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생겨갖고 겉으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4: 네.
0: 대부분 야구인들이. 근데 실제로 그건 데이터는 활용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4: 그렇죠.
0: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4: 네네.
2: 예, 근데 전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기사들 보다 보면은 뭐 출루율 뭐 이런 그 타율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WA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선수의 어떤 가치를 네. 측정하는 지표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0: WAR이 그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타자 하면은 이제 타율, 네. 뭐 OPS, 출루율, 장타율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지표가 있고 투수라고 하면 평균자책점, 네. 뭐 승률, 다승, 뭐 탈삼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타자하고 그러니까 투수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지표는 없습니다. 어떤 지표도. 그렇기 때문에 WAR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투수와 타자를 다 합쳐서 이게 수치가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6이 넘어간다. WAR이. 그러면 MVP급 선수입니다.
4: 와, 뭐 그러니까 WAR이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라고
0: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거든요. 기여도. 우리말로 예. 하면은
4: 네네.
0: 야구 팬들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4: 아, 전쟁이라고. 그러네요. 네. 전쟁 같은 숫자네요.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직관적이에요. OPS가 0.9면은 0.9 넘어가면 이제 MVP급 이제 그런 선수라고 치면은 네. WAR도 6이 넘어가면 MVP급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직관적인 숫자라는 거죠.
2: 게임으로 치면 이제 캐릭터 티어 같은 거네요. 티어표에서 이 캐릭터는 얼마나 센 캐릭터인지를 레벨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4: 근데 이렇게 숫자로 자꾸 평가하면 선수들도 굉장히 좀 부담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0: 그렇지 않습니다.
4: 아, 그렇지 않아요.
0: 선수들이 숫자를 좋아해요.
4: 좋아해요.
0: 네. 과거에는 그냥 감독 코치들이 뭐 폼 교정할 때 이제 폼에 대한 의견을 줄 때 아 이렇게 해 하면은 그냥 했거든요.
4: 네.
0: 요새 선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그냥 각도가 이게 45도 각도니까 30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선수들이 받아들입니다.
4: 그리고 또 야구 팬들이 시즌 중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매직 넘버잖아요.
0: 네네.
4: 그러니까 매직 넘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매직 넘버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장기 시즌 형태로 치러지는 스포츠에서
4: 네.
0: 이 매직 넘버를 따지거든요.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축구, 농구, 배구 다 매직 그렇죠. 넘버를 따지는데
4: 뭐 매직 넘버 5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시즌 막판에 그러니까 1위 팀하고 2위 팀이 경쟁을 한다고 치면 2위 팀이 전승을 할 경우에 1위 팀이 몇 승을 하면 되느냐.
4: 그렇죠.
0: 이거거든요.
4: 네.
0: 매직 넘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위 팀하고 2위 팀이 3경기 남았어요.
1: 네.
0: 3경기 남았는데 2위 팀이 3경기 다 이겨요. 근데 1위 팀이 2승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매직 넘버는 2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됐다면 제로가 되면은 이제 우승이 확정되는 거예요.
1: 네네. 네. 1위 팀이 다 지고 2위 팀이 다 이겨도 뒤집을 수 없는 상태. 그 네. 상태가 네.

0: 되는 게 매직 넘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1: 그게 0이죠.
0: 그게 0이죠. 네, 네, 네. 그게 0이 되는 순간 우승팀이 확정이 된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승 가능성을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1: 매직 넘버가 나오는 거는 언론에서 한 자리 숫자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 9부터는 이제 언론의 기사가 됩니다.
0: 네네네. 네.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거나 대타낼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표 같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 상대 전적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선수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 확률과 통계가 작용한다라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한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옳지만 감독이나 코치의 경험과 직감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좌타자, 그러니까 좌우놀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타자 나오면 우투수 기용하고 좌타자 나오면 좌투수 기용하고 막 그랬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숫자와 현장의 감각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1: 한쪽 손만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감각도 좀 작용하는군요.
1: 네, 있어야 되죠.
0: 네.
1: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분적분이든 사칙 연산은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0: 네.
1: 뭐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야구에서 이 수학은 미적분이나 사칙 연산이라기보다는 확률 통계의 영역이거든요.
0: 네.
1: 근데 확률 통계는 결국 몇 퍼센트, 퍼센티지의 영역이잖아요.
0: 결국 확률이군요.
1: 네. 그러니까 그럼 100%는 없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까 시프트도 보통 한 80%대의 확률입니다. 근데 20% 정도는 그게 거기에 타고 안 가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감독이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는 AI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거죠. 직관이.
0: 네.
1: 그리고 이게 보통 데이터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현재의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0: 네.
1: 그 경기 중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 그 선수 훈련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감독들이 반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이종필 교수님 어떻습니까? 물리학자신데 이 감각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2: 지금 이제 단장님 말씀한 게 저는 그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딱 한 번 던졌을 때 과연 1이 나올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0: 아, 그건 진짜 모르죠. 네.
2: 그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그 6분의 1이 나오는 거는 수많은 시행의 수를 거쳤을 때.
0: 네.
2: 그러니까 타자가 지금 타율이 지금 3할 때 타자인데 지금 당장 만루 상황에서 예를 내보내면은 그러면은 0.3의 확률로 지금 안타를 칠 거잖아요. 그거는 오랜 타석에 들어섰을 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0: 네.
2: 지금 당장 이 경기 이 순간에 이 선수가 안타를 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여서.
0: 그건 신도 모르죠.
2: 네. 네, 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참고 사항이죠. 그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선수가 연습하는데 배팅 스피드가 엄청나더라. 성구한이 오늘 좋대더라.
0: 감정을 몇 개 넘겼는데.
2: 네, 오늘 보니까 약간. 프리 배팅 하는데 네.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
0: 얘가 오늘 엄마가 네. 왔어. 그러니까 오늘 잘 거야.
2: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예. 상대 투수의 어떤 상성이라든지 네. 이런 현장의 즉각적인 요소들은 아무래도 코칭 스텝이 가장 잘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만큼은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은 뭐 중요한 참고 자료 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규 단장님은 아시겠지만 뭐 지장, 뭐 덕장, 뭐 이런 운장. 근데 네. 이 중에 최고는 운장이다. 운장을 이길 수는 없다.
1: 네,
0: 그 약간 옛날 김인식 감독이 그러셨다면서요.
1: 운장이 최고죠.
0: 네, 진짜 그랬어요.
1: 네, 왜냐하면
0: 근데 그게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직감과 감각이잖아요.
1: 근데 운이 있긴 있어요.
0: 야, 오늘 통계 얘기하면서 네. 운 얘기까지 같이.
1: 왜냐하면 야구가 예. 징크스가 많잖아요.
0: 네. 네. 맞아요. 징크스 네. 많죠.
1: 오타니가 네.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쓰레기를 줍고 한 게 안다라트에 이제 쓰레기 줍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뭐 징크스 그러니까 운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0: 네. 네.
1: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내 실력대로 이렇게 그 정답을 뽑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야구는 이게 실력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같이 해야 되고
0: 그렇죠. 힘을 합해야죠.
1: 상대가 잘하면 내가 더 그 점수가 안 나고
0: 네.
1: 뭐 그런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운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3: 그렇죠. 그 심리학적으로 네. 징크스에 이제 기대는 게 이제 투수보다 타자들이 더 많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투수들 같은

0: 경우에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어디다가 공을 던질지. 근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미신이나 징크스에 많이 기댄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타자들이 두루 막 들어갈 때 막 방망이 막 바닥에 툭툭 치고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운전할 때도 운전석에 앉는 것과 운전석 옆자리에 앉는 것과 심지어 상당히 다르거든요. 운전석 옆에 제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네, 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그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면 괜히 무섭잖아요. 왜 우측한박이 안 넘어 계속 이런 말 계속 하듯이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주도 많잖아요. 야구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0: 보스턴 레드
1: 반비로의 저주 뭐 깨지긴 했지만 뭐 화이트삭스의 뭐 저주도 있었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저주가 좀 있나요?
2: 예전에 삼성이 좀 있었죠.
1: 네.
2: 달구벌의 저주.
1: 달구벌의 저주.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2: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 못해갖고 삼성이 2002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처음 했잖아요.
1: 네네네.
2: 그 전까지 한국 시리즈 가면 항상 졌잖아요.
1: 맞아요.
2: 전력은 최강인데.
1: 그때 막 엄청난 선수들 많이 영입했잖아요.
2: 네, 네 그렇죠. 예.
1: 뭐. 그때 뭐 심정수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2: 예, 그러니까 고 2002년은 뭐 마혜영, 양승엽,
1: 선수, 맞아요.
2: 이승엽, 뭐 이렇게. 3, 4, 5번이었잖아요.
1: 대단했죠.
2: 네네네.
1: 예, 예. 그런 저주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징크스에 기대거나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왜냐면 통계와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크스와 이런 저주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섞여 있다. 라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2: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치현상이면 징크스가 없을 거예요.
1: 네.
2: 근데 이게 100%의 확률은 없거든요. 야구에서. 다 80%, 90% 돼도 10%, 20%는 그게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징크스가 있는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그 요즘 FA 계약들 많이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는 단연 계약이나 뭐 엄청나게 거액의 FA 계약들 많이 하는데 이 선수의 과거 성적뿐 아니라 앞으로 활약 가능성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 구단이 FA 선수의 이 적정 계약 기간과 몸값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2: 에이징 커브라고요.
1: 에이징 커브.
2: 네, 그러니까 그 선수의 그니까 나이와 이제 그 성적을 반영시켜서 하는 건데 이차함수의 일종이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1: 이차함수입니까?
2: 네네. 네, 이차함수의 일종. 포물선 같이.
1: 아 이렇게 기울기가 있네.
2: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데.
1: 그러니까 나이가 차면 기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포물선인 거죠.
2: 아 그렇죠.
1: 예, 아래로
2: 이게 아니고 이거죠.
1: 아 이렇게죠.
2: 네,
1: 아,
2: 네네. 그러니까 정점이 있고요.
1: 네네.
2: 거기서부터 어떤 나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1: 그러네요.
2: 네, 이거를 갖고 이제 향후 이제 성적을 예측해서. FA 계약 금액을 주는 거죠. 산정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게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2: 대부분 구단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1: 그럼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FA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2: 그렇죠. 아, 대부분 네. 선수들이 FA면은 한 30살이 대부분 넘어요. 근데 노시안 같은 경우는
1: 이번에 뭐 300억 계약했다는 네. 노시안 선수.
2: 노시안 선수가 2월 달에 11년에 307억 계약을 한 거는
1: 네.
2: 이 선수가 나이가 깡패입니다.
1: 20대잖아요.
2: 네, 예. 2000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0: 그럼 저도 이제 단장님께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에서도 뭐 PBR, PER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얼마고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주가에 이제 반영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ER, PBR 이런 게 무색하게 그냥 꿈만 가지고도 확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2: 네.
0: 그럼 선수들도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말고 뭐 스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의 어떤 잠재적인 그 가능성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반영되는 편인지 아니면 이제 실적 같은 성과들이 주로 반영되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 많이 반영되는 건 나이와 이제 직전의 성적이거든요.
0: 예.
2: 가장 최근 성적. 최근 그 FA 직전의 성적이 많이 좌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아무리 적정 금액이 4년에 뭐 50억이라고 해도
1: 네.
2: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1: 그렇죠.
2: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가 많으면
1: 뭐 예를 들어 포수가 필요한데 포수가 FA가 5명이 풀려버리면
0: 네.
1: 아무래도 지금 몸값은 떨어지겠죠.
2: 그렇죠.
1: 네.
2: 근데 그러니까 포수를 원하는 팀은 세 팀이에요.
1: 네.
2: 선수는 한 명이에요. 그럼 몸값이
1: 폭등하겠고. 선발 투수가 필요한데 선발 투수가 없으면 뭔가 폭등하는 것 같은 느낌이겠죠.
2: 그러니까 아무리 이차함수가 에이징 커브로 그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리, 경제 원리가 반영이 됩니다.
1: 아무래도 좀 진짜 이것도 운이 작용을 해야지 몸값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2: 그렇죠. 운이 있어야 돼.
1: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러니하네. 오늘 통계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과 통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또 운이 작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점들은 좀 그런 수학으로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WBC에서도 좋은 활약을 벌였던 노경훈 선수라든가 나이가 굉장히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계속 리그나 시즌에서 활약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FA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2: 그게 좀 애매한데요. 근데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이제 그 84년생인데도 불구하고
1: 저보다 동생이시군요. 네. 저보다 평신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시군요. 예예.
2: 84년생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 계약을 했잖아요.
1: 단연 계약했죠.
2: 네, 그게 왜냐하면 직전에 성적이 좋은 거예요. 결국 나이도 중요하지만 직전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노경훈 선수는 거의 84년생이지만 94년생처럼 던지잖아요.
1: 맞아요. 요즘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그 FA에서 계약할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직전의 케이스, 그러니까 기록의 숫자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FA 계약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더 어린데 좋은 성적이 전년도 있었다면 엄청나게 좋은 큰 계약, 노시환 선수 같은 그렇죠. 큰 계약이 만들어질 수 있다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숫자로 반영되지 않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어리더급 굉장히 좀 팀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뭐 예를 들어 LG의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팀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선수들과 융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더라고요. 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2: 팀워크 점수가 있긴 있어요.
1: 팀워크 점수가 있죠.
2: 네, 연봉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이제 기록 말고 기록 외적으로 이 선수가 훈련 준비를 열심히 한다거나 팀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올린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점 가점을 줍니다. 네, 그런 경우고 FA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그 많은 금액 말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중소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너무 큰 계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가치를 받는.
2: 너무 큰 게 100억 선수면 그만한 선수죠.
1: 그거는 이제 뭐 그런 치어리더급이 필요가 없군요. 그분에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프랜차이즈 선수에게 아무래도 더 좀 좋은 계약을 안줘준다거나 프랜차이즈로 홀드하면은 좀 요즘 팬분들이 많이 등을 돌리잖아요.
2: 프랜차이즈를 홀드하는 구단들은 야구를 못하죠.
1: 그렇죠. 예를 들어.
3: 아니. 제가 그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1: 예, 답이 나왔네요. 네.
3: 아니 뭐 예,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야구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산장님께 물어보시죠. 네.
0: 아, 저는 그 프랜차이즈 선수 하니까는 이제 좀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각 구단의 막 마스코트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또 저희가 야구 데이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구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야구에서 상징적인 선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영구결번이고 이제 또 원클럽맨 이런
1: 재밌네요.
0: 거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영구결번이면서 원클럽맨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 네.
0: 프로야구 시작한 이래 이제 영구결번은 86년 오비 베어스의 그 김영신 선수 시작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해외팀 경력을 빼고 네. 한국에서만 그냥 원클럽 맨으로 활동한 선수가 이제 15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 4명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김태균, LG 박용택, 롯데 이대호, 삼성 오승환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영구 결번이면서 또 이제 원클럽 맨인 선수들인데 네. 특히 이제 다른 선수들은 또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1: 오승환 선수 미국 갔다 왔어요?
0: 네. 그렇죠. 네.
1: 김태균 선수들 일본
0: 맞습니다.
1: 갔다
0: 근데 이제 LG의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LG 트윈스에서 그냥 계속 몸 담고 그냥 거기서 영구 결번과 또 원클럽맨까지 해서 되게 이제 팀에서 이 선수에게 갖는 어떤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1: 그런 대우를 좀 받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구 결번을 해준다는 것은 선수에게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2: 그렇죠.
1: 네네.
2: 그 영구 결번은 그 번호를 영구의 다른 선수한테 안 주는 거잖아요.
1: 못 쓰는 거잖아요.
2: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1: 네네. 예.
2: 원클럽맨도 희소성이 있고 그렇지만 영구결번은 그게 막 줄 수 없잖아요.
1: 아 그럼요.
2: 네, 그러니까 야구가 영구결번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은데 야구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82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니까 45년을 했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영구결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명밖에 없으니까. 네. 많은 건 아니에요.
1: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단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영구 결번 주는 거 그 구단과의 구단 프런트와의 선수와의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으면은 네. 원클럽 맨인데도 네.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2: 그거는 그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영구 결번은 그만큼 야구를 잘한 거예요.
1: 그렇긴 하죠.
2: 그러니까
1: 예.
2: 그 정도 선수면 아무리 내가 싫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아, 싫어도 줄 사람은 준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2: 지금 그 영구 결번 받은 선수 중에서 구단하고 사이 안 좋은 선수도 있었어요.
1: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이종필 교수님도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3: 아니, 저는 그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그 야구에 계속 이렇게 숫자들 통계들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ABS라든지 최신 기술도 많이 도입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AI 시대에 각 구단이 AI를 활용해서 작전을 짠다라든지 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선수들의 능력을 AI가 이렇게 뭔가 최적화를 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도입되고 있나요?
2: 지금은 아직은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AI가 야구단에 도입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기록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야구장에 뭐 레이더나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 촬영이 되고 그게 데이터화 되거든요.
1: 그렇죠.
2: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AI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미래를 봐도 이제 구단 행정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2: 그러니까 뭐 연봉 산정이나 이런 게. 근데 저는 작전, 그러니까 현장의 영역은 AI가 하기는 좀 어렵다.
1: 아니 왜요? 왜 그 선수들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수와 타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쉽게 생각해보면 챗GPT 같은 곳에다가 데이터를 다 입력시킨 뒤에 안타를 칠 확률에 대해서 네. 뽑아내라라고 하면은 그 확률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2: 100%는 아니라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 아무리 AI라고 해도 네. 100%는 아니잖아요. 100%가 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데 AI가
1: 100%가 어디서
2: 있습니까? 그러니까
1: 얘 내면 무조건 100%는 안타칠 일이 없잖아요.
3: 인간이 판단한 네. 것보다도 그렇죠. 보지 못한 확률이. 어떤 네. 요소들을 네. AI가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승률이 더 좋아지면은 그게 좀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요?
1: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그게 네. 이제 데이터로 남는 거잖아요. 네. 챗GPT가 소개해준 네. 선수를 내보냈더니 안타를 10명 중에 6명이 쳤다. 뭐 이런 데이터를 네.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 근데 반대 4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2: 그러니까 야구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 시프트가 네. 처음에 저항이 많았거든요. 선수 사이에서.
1: 네, 그 당시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수비 시프트.
2: 합니다.
1: 요즘도 합니까?
3: 요즘에는 규정이 좀 생기지 않아요.
2: 네, 그러니까 네. 이게 2루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1: 그렇죠. 넘어가지고
2: 못 넘어가게 해서 네. 좀 덜 보이는 거지 네.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때는 2018년 봄무렵에는 저항이 있었던 거는 투수들이 저항이 있었어요.
1: 아.
2: 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1: 잡았을 건데.
2: 잡았을 공인데 이게 빠져나가면
1: 그렇겠네요.
2: 예,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제
1: 멘탈이
2: 네, 멘탈이
1: 나가지는군요.
2: 네, 그리고 좀 뭐 핑계를 대기도 쉽고 네, 이런 이렇게 안 되는 확률.
1: 아, 때문에. 감독님이 시프트 해가지고 빠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3: 감독. 네, 아니 저는 또 하나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싶은 게 이게 바둑 경기 대회를 보면 요즘은 이렇게 한 수 둘 때마다 승률과 그 집 차이 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산되잖아요.
1: 바둑은 완전히 AI에 점령당했더라고요.
3: 그리고 축구도 지금 월드컵 경기 보면은 그 각 팀별 뭐 예상 득점수 실점수 이런 게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3: 그럼 야구에서도 이렇게 그 지금까지 경기나 지금 선발 선수들의 기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이 팀의 득점 예상 점수 뭐 실점 예상 점수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타자와 투수가 나왔을 때 이 타자가 지금 안타를 칠 확률과 내지는 삼진 당할 확률 이런 거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이 좀 발전하면?
2: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죠.
3: 네.
2: 그러니까 지금 그 비싼 게 WPA라고 네. 야구 이제 경기를 보시면 문자 중계나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타자의 그 타석 행위마다 네. 그게 나와요.
1: 아,
2: 이게 몇 네. 퍼센트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뭐 99%가 나와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
1: 네.
2: 거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지.
1: 그렇죠.
2: 이거는
1: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2: 네, 현장에서 이걸 네. 쓰는 일은 없는 거죠.
1: 근데 사실 그게 다 맞아 떨어지면 야구에 봅니까?
2: 그렇죠.
1: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뒤집어지고 있을 수 없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0: 그 데이터가 네, 뒤집어진 게 어제 남아공전 같은 거.
1: 아,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구 이야기 2부에서 로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정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류성규 전 SSG 단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팬이 감독과 선수 역할을 잘 알지만 사실 단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정필 교수님 혹시 관련해서 단장님께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1: 그래서요. 저 단장하고 구단주는 뭐가 다른가 이게 사실 좀 제일 궁금이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예전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백승수 단장이라고 그 드라마 때문에 그 야구 단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드라마 같은 사례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2: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가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은
0: 그래요?
2: 상당히 높았어요. 네, 되게 좀 그 사전 조사를 엄청 열심히
1: 고정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2: 되게 잘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네. 것뿐이죠. 실제로 대부분 있는
0: 어떤 부분이 특히 과장돼 있나요?
2: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네.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선수가 술 마시면서 뭐 던지는 뭐
0: 유리병
2: 네, 뭐 그런 네. 게 있었잖아요.
0: 서른 이 넘었어. 그 장면이죠.
2: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과거에는 그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좀 오버가 된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FA 하기 전에는 일반 연봉 협상 때 선수하고 구단 관계자끼리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막 책상을 엎기도 하고.
0: 그래요.
2: 그런데 FA가 되면서 FA 때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이 일반 연봉 협상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0: 네네. 네,
2: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MST를 친 거죠.
0: 네네. 어쨌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좀
2: 재밌었어.
0: 재밌었게 그 단장님들의 역할을 잘 분석을 한 거군요.
2: 네네.
0: 저 그것도 궁금한 게 이렇게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감독보다 단장이 위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아 그거는 이제
1: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0: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
2: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논쟁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네, 예, 사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단장은 프론트잖아요. 그리고 감독은 선수단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선수단하고 이 프론트는 계약 관계지. 저는 이게 상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계약을 한 그러니까 1년씩 계약하잖아요.
0: 그렇죠.
2: 뭐 단연 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단장이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데 건의하는 위치지 감독보다 위에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렬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수직 관계, 그러니까 그냥 평형 관계다.
2: 네, 그러니까 같은 계약 관계.
0: 서로 계약 관계. 네. 근데 계약 관계를 한들 뭐 예를 들어서 베테랑이시고 오래되신 뭐 김성근 감독님이라든가 네. 뭐 김경문 감독님 이런 감독님 입장에서는 프론트보다 약간은 더 파워가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힘이 쏠리죠.
0: 네, 쏠리긴
2: 힘이
0: 하겠죠.
2: 쏠리지만 네. 상하관계는 아니잖아요.
1: 그 단장님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은 단장님들이 이제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단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인 거죠.
2: 선수단
1: 선수단만 하시는 거예요.
2: 마케팅은 안 해요.
1: 그런 데는 전혀 그럼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0: 그 프론트에도 보통 그 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트레이드했냐? 왜 저 선수 안 잡았냐? 이 선수 왜 데려왔냐? 뭐 이런 항의를 종종 듣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단장과 구단만 알고 있는 선수 영입, 뭐 방출 이런 판단 기준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당연히 있죠. 사실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위닝 트레이드도 있지만
0: 그렇죠.
2: 대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아 거의 그렇죠.
2: 네, 대부분.
0: 예, 예, 예.
2: 네, 대부분 그런데 올해도 트레이드가 이제 두 건밖에 없었는데 가장 최근이 삼성하고 두산이 그러니까 삼성 외야수 유승민하고 두산의 내야수 박계범하고
0: 네네.
2: 이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유승민이 잘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팬들은 화가 나는 거죠.
0: 예.
2: 네. 근데 그건 결과론이지 충분히 할 만한 트레이드였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트레이드를 못하면 프론트 하면 안 됩니다.
0: 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네. 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까?
2: 그게 그 트레이드를 하는 게 독단적인 결정만 아니면 돼요. 프론트와 이제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는 트레이드면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 단장이 지는 겁니다.
2: 저야죠.
0: 그 비난도 네. 각오할 생각으로 네. 트레이드를 해서 팀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단장이라는 직업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단장이라면 감독은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하는 게 감독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그렇죠. 감독은 경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0: 네네.
2: 결국에 승리가 쌓여서

0: 그 팬들도 네. 선수 출신한테 더 네. 마음이 가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요즘 ABS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어,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떠세요?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네. 이제 AI가 해주는
2: 맞습니다.
0: 건데.
2: 맞습니다. 예.
0: 아니, 잘못 공이 이게 공 잡고 글러브 밑으로 내리면 사실 위치 어디 들어가는지 네.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네. 저게 스트라이크야? 그 선수들도 황당해하고 심지어 포수, 투수도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긴 한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차츰 또 이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심판 때문에 과거에 뭐 이제 뭐 편파 판정 논란도 일 때도 있었고 판정 시비도 계속 불거지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기계가 측정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고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오히려 더 공정해졌다.
2: 네. 그리고 저는 아. 그게 타자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투수나 타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은 심판한테 그럼 계속 그게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 저 아까 저거 볼인데 왜 뭐 스트라이크 했지 막 이런 게 남아가지고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0: 맞아요.
2: 근데 기계가 이제 측정했다 이러면은 그래도 바로 납득하고 다음 경기로 좀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런 논쟁은 많이 사라지긴 했죠. 예전에는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때문에 엄청나게 네. 막 선수들과 심판과 논쟁이 벌어지고 감독도 나와서 퇴장당 뭐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혹시 그런 논쟁은 좀 줄어들었죠?
3: 네, 뭐 예. 그거는 보는 시청자가 보기에도 아니 저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야 싶지만은 이게 또 화면을 보여주면 어 저기 뭐 두 개나 거쳐갔네 이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납득이 금방 되고 선수들도 이제 지금은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니까
0: 인정하는 분위기죠.
3: 그 시비가 사라진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그 모서리에 딱 두 면만 걸쳐가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판정이 될 정도만큼 던지는 그것도 투수의 기술인 거잖아요.
0: 그렇죠,
3: 사실은.
0: 그렇죠.
3: 그리고 지금은 그 타저 투고 현상이 좀 많은 그런 좀 시절이라
0: 네.
3: 만약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타저 투고가 된다. 지금하고 분위기 바뀐다. 그러면 또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이제 뭐 바뀌거나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좀 더 투수에게 지금은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이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좁혔다 구석을 다 깎아내고 좁히면은 타자에게 더 유리해지니까
0: 그렇겠죠.
3: 그러면은 뭐 투수들이 더 망하게 되는 그랬을 때 야구 경기가 훨씬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즌 지날 때마다 이렇게 뭐 야구공의 반발 개수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든지 이런 거 미세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 경기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경기 다 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렇게 머리를 두번 치면은 판정을 받을 수 있게
3: 챌린지
0: 예, 챌린지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야구 시스템이 이쪽으로 다 변해가고 있을까 뭐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1: 그렇죠. 사실 처음에 비디오 판독이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0: 아, 혁신이었죠.
1: 네, 혁신이라는 예. 견해도 있지만 네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0: 오, 그래요? 어떤 의견이요?
1: 네, 왜냐하면 이건 야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좀
0: 심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1: 아니요. 야구 팬이었죠.
0: 야구 팬분들이?
1: 네, 팬들이나 관계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 네. 뭐 일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야구가 레가시 스포츠라고 그랬잖아요.
0: 네.
1: 전통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야구가 아니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극소수가 됐죠. 사실 이제 비디오 판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0: 그럼요,
1: 대세가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0: 네네네. 네. 저는 그래서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쟁거리 그 심판에 대한 뭐 악의적인 비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좀 줄여나가면서 공정한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팬들도 그렇게 좀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야구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는.
1: 사실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야구의 그 주류가 바뀌었어요. 야구장의 주류가.
0: 네네.
1: 코로나 전에는 저희 세대, 40대, 50대가 둘이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지금은
0: 젊은 여성층이
1: 20대.
0: 예, 예, 예. 엄청 많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남자보다 여자가.
0: 예.
1: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50대 남자들은 표를 못 구해요. 예, 그, 이게 특히
2: 클래식이 안 돼.
0: 클래식이 안 돼. 예, 그렇죠. 저도 못 구해요.
1: 방클을 해야 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지금의 20, 30대의 사람들은 공정성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는 공정성보다는 이제 과거의 전통 뭐 이런 거 야구는 이래야지
0: 감성
1: 뭐 예, 이런 거 예, 이게 야구냐 뭐 예. 이런 건데
0: 네네.
1: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0: 근데 우리 윗세대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야구장에서 술 먹는 재미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1: 그렇죠,
0: 야구장에서 소주를 마셔야 돼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네네.

0: 근데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화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1: 뭐
0: 생각이
1: 지금도
0: 들어요.
1: 뭐 가능하긴 한데.
0: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아, 그래도 근데 저도 그 왜 20, 30대가 이제 야구에 열광하나 그거 가지고 한 두어 달 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쭉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일단 그 단장님의 야구 곱하기 수학이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야구가 관람하기 좋은 스포츠인 측면이 일단 큰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소풍하듯이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는 게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게 저는 야구야말로 진짜 그 공정의 어떤 끝판왕 같은 스포츠다. 왜냐면은 이제 뭐 카메라들이 다 보고 있고 AI로 이제 막 투구전도 이렇게 막 그렇죠. 좀 이렇게 판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편파 시비, 뭐 부정 시비 이런 게 일 여지가 되게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청년층도 굉장히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야구장은 갈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축구장 가기는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축구장은 약간 좀 전쟁 느낌이 있고 야구장은 소풍 느낌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좀 있고 거기 같이 응원하면서 즐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기능도 자라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20대 분들의 팬이 젊은 층들의 팬이 점점 더 한국에서는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또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치어리더가 대만에 가셔서 굉장히 높은 몸값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서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가 야구판에서 굉장히 잘 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렇죠. 과거에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은 엄청 인기가 있지만 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롯데가 4년 연속 네. 그 가을야구 아 저기 꼴찌했었던 데가 있었잖아요. 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 네, 뭐 꼴찌를 네. 워낙 많이 했어요.
1: 네, 그때는 야구장이 이제 사직구장에 관중이 뭐 100명도 안 왔어요.
0: 맞아요.
1: 네, 이러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구단들이 응원단을 외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야에 응원단이 있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너무 야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응원단이 가까워졌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
0: 그렇죠. 네. 시대가 네. 바뀌었기 때문에 야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꿔져 가고 있지 않나. 네,
1: 계속 바뀔 겁니다.
0: 예, 네.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야구단의 선수 감독 외에도 그 야구장 가면 아실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피드건 같은 걸로 네. 하고 계속 뭐 촬영하면서 적고 계세요. 스카우터 분들 네. 그분들의 역할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분석하시는 분들이죠. 네, 네. 예, 예.
1: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비선수 출신 스카우트도 늘고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우리나라는 비선수 출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이 가능한 건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 출신이 절대적인데 뭐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뒤에 있는 전력 분석 뭐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력이 많아요.
0: 그렇군요.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직업도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없었던 직업인데 요즘 또 각광받는 직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이런 직업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1: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는 2019년부터 이렇게 공인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공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하는 역할인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시험을 봐서
0: 네.
1: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0: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1: 과거에는.
0: 네.
1: 그 당시는 변호사가 많이 했는데
0: 네.
1: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수수료가 안 높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니즈가 점점 떨어지고
0: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쪽의 꿈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청소년들이 좋을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뭐 열정 페이가 있어야 돼.
0: 열정 페이가 있어야
2: 돼. 단장님 네.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PC통신에서 야구고 네. 이렇게 쓰시면서 이름 알리시고 그게 이제 업으로 이어진 경우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네. 요즘엔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든 야구든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분야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그걸 또 이제 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 진짜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그렇죠. 유튜버분들이 네. 분석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유튜버도 있으시죠?
1: 아니, 저는 뭐 그냥 개인 유튜브, 개인 방송은 잘 안 보긴 하는데 네. 가끔씩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선수 출신 해설위원보다는
0: 네.
1: 그 팀에 잘 알아요. 그 팀을. 네.
0: 아, 그 팀을 네, 잘 그 팀은, 분석하는 네. 거군요.
1: 그러니까 선수 출신 해설위원이 아무리 야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냥

0: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팀을 좋아하는 유튜버들은 확실히 야구 그 팀에 대해서는 정말 잘합니다.
1: 그 팬이니까 오랜 팬을 했으니
0: 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1: 네, 10년 이상 그 팀만을 계속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뭐 한일전 뭐 축구도 그렇지만 야구에서도 한일전 붙으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잖아요. 그때 뭐 류현진 선수, 뭐 김광현 선수, 그다음에 뭐 윤성민 선수부터 해가지고 좋은 투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제대회에서의 선발 투수가 좀 많이 요즘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만큼 이제 타격 쪽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선발 투수 쪽에서는 좀 아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한국 프로야구가 또 발전 가능성 특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선발 투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0: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뭐 계속 국제대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1: 맞아요.
0: 예, 사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네네. 같은 내용인데
1: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0: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 현상이 네. 한 가지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 한 가지 이유로 나왔어요.
0: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그 아마추어 때부터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류현진, 김광현 이럴 때는 이제 레슨장, 그러니까 과외가 없었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 야구 선수들이 그 방과 후에 학교에서 훈련 끝나고 이제 과외를 해요.
1: 레슨 받죠. 예.
0: 레슨 받습니다. 네네. 그게 사교육. 근데
1: 그 연습은 더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0: 더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투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투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캐치볼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보다는 구속 올리는데 완전히 조금 매몰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만 빠르지 실제로. 이게 투수다운 투수가 적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공을 빠르게 던지는 메커니즘만 네, 배우고 그러니까, 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 스카우트들이 스카우트 할 때 구속을 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구속 올리기에 연연이 없는 거예요.
2: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또 프로 선수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구속이 빠른 투수가 많나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0: 뭐 문동주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구속을 올려도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이제 전국대회를 한 뭐 서너 번 출전할 수 있지만
1: 네.
0: 그중에서 이게 한 대회를 나가도 막 결승전까지 가도 한 6경기 하는 거예요. 5경기, 6경기. 그다음에 또 쉬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는 144경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추어 선수는.
1: 네.
0: 그러니까 잠깐 최고 구속은 그렇게 나와도 실제로 프로에 들어오면은 구속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로에 와서도 과거에는 스프링 캠프에 신인들을 데려가지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신인들을 좀 상위 라운드를 많이 데려가고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신 투수들을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 투수들을 불펜했습니다.
1: 그러니까 중앙 개투나 마무리로 좀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당장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1: 아, 당장 전력급으로, 네, 그러니까, 즉시 전력급으로.
0: 네, 그렇죠. 선발이 되려면은 2군에서 충분히 그 수업을 쌓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1: 오히려 선발 투수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겠네요. 왜냐면 빨리 돋보여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뭐 예를 들어 젊은 선수들 같은 뭐 군면제 문제도 있고 올림픽에 진출해가지고 내가 2, 3이닝 던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나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선수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런 선수도 있겠죠. 빨리 그러니까 2군에서 있는 시간은 힘들어 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1군에서 바로 경기를 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있는데 근데 선발 투수하고 불펜 투수의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사실 그러니까
1: 선발 투수가 가치가 훨씬 높죠.
0: 훨씬 높죠.
1: 훨씬 높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4년 기준으로 100억 계약이 불펜이 나올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류현진 같은 선수는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한 명씩 그렇죠. 나오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0: 근데 불펜은 또 소모품 성격이라서 3, 4년 연속 계속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1: 우승환 같은 선수가 쉽지
0: 않겠군요.
1: 드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 좀 예측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 전문가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가을 야구 펼친 5팀을 좀 전망을 해볼 텐데

0: 나가서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은 어디인지까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좀 예측 가능합니까?
1: 뭐, 저만 하는 건가요?
0: 아, 그럼요. 저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저와 같이 그냥 네, 궁금해서 야구 이야기 재밌어서 하시는
1: 건데. 별 차이 없는데.
0: 네. 지금 상황과 별 차이 없다고 보시죠?
1: 아니, 저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유, 아닙니다. 네,
1: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0: 현직에 계신 분인데요. 네. 예.
1: 제가 볼 때는 당연히 LG.
0: LG가 1등.
1: 네. 네. 네.
0: 그 다음에요?
1: 그 다음에 지금 2, 3, 4위 팀들은 5강 안에 갈 것 같아요.
0: 네.
1: 네. 지금 삼성, KT, 삼성, 기아까지는.
0: 기아. KT, 삼성, 네. 기아.
1: 한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0: 한 자리는 네. 지금 굉장히 혼전이죠.
2: 네.
0: 지금 롯데가 7연승 했잖아요.
1: 네. 네.
2: 롯데는 예, 8-7월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7월부터 치고 올라갈 겁니다. 네.
0: 마지막으로 단장님, 야구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시죠.
1: 지금 KBO 리그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1000만 관중 넘었잖아요.
0: 네.
1: 작년에는 1200만 관중도 돌파를 했는데 올해는 1300만 관중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조금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야구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야구 선수들도 그만큼 보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국제대회 성적과 같이 엮이면 정말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을 네.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 물론 지금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유성규 전 SS 단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열린토론 오늘은 야구를 숫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타율 하나에 선수의 시간이 담기고 매직 넘버 하나에 한 시즌의 기대가 담기죠. 하지만 야구는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책, 또 뜻밖의 홈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야구장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경기를 설명하지만 사람은 경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이게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산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 중인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주말 3연전을 시작한 프로야구 상황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어제 연패가 끝났지만 7연승까지 달렸던 롯데가 주말 3연전에서 선두 LG를 만났습니다. 롯데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찬규 대 나균안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오늘 경기는 롯데가 3대2로 LG를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2, 3위의 맞대결이 열리고 있군요. KT 대 삼성의 경기, KT가 1점 차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의 새 경기 차로 쫓기는 6위의 한화는 SSG전에 왕앤청이 나섰습니다. 연패 탈출을 이끌 수 있을까요? 한화가 4대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을 수입하고 4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아는 곽빈 선발에 두산을 만났습니다. 경기는 현재 기아가 두산의 0대2로 끌려가고 있네요. 키움 대 NC의 경기도 보죠. 키움이 4대3으로 NC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홈런왕 출신 외국인 타자 맷 데이비슨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NC 구단은 새로운 외국인 타자 영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마친 한국 대표팀이 과달라하라로 이동해 회복 훈련을 소화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조별리그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남아공전 교체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어수선한 축구대표팀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메이저리그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역전 3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시즌 타율 3할 3푼 1위로 타율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6대9로 패했습니다. 한편 LG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가 처음으로 양대리그를 통틀어 올스타 팬투표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여자 PGA 챔피언십 첫날 윤희나가 보기 없이 버디 9개를 뽑아내며 LPGA 투어 진출 이후 자신의 최소타 9언더파를 기록하고 2위에 2타차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2020년 US 여자 오픈 챔피언 김아림도 5언더파로 공동 3위, 최혜진은 4언더파 공동 5위로 1라운드를 마쳤네요.

0: 스포츠 스포츠
1: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그리고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남아공전 패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센 것 같아요. 축구 기자들은 즐겁지 않은 기사들을 계속해서 쓰고 또 방송해야 해서 또 더 힘들 것 같은데 어제도 저희가 남아공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두 분은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나요?
2: 사실 그 저는 이번 대회 앞두고 그 여러 방송에서 이제 조별리그 판세 좀 분석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일관되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체코전에서 1승 못 하면 뒤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아.
2: 네. 뭐 멕시코와의 승부는 당연히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
1: 네.
2: 남아공은 객관적인 전력에선 당연히 우리가 앞서는 게
1: 그쵸.
2: 맞지만
1: 네.
2: 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를 상대로 항상 상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스피드나 체력 같은 이런 피지컬적인 요소를 좀 앞세워서 축구를 그동안 오래 했는데 아프리카는 그게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고 그리고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못한 그 이상한 좀 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게 흐름을 내줘버리면
1: 그쵸.
2: 뺏어오기가 참 힘든 그런 부류의 팀이어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우리 남아공전도 볼은 우리가 오래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흐름에 우리가 말렸던 이런 경기가 됐고 결국 이제 상대가 주도하는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는 게 90분간 계속 이어졌던 거 뭐 계속 우리가 비슷하게 뛰었다고는 하지만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힘든 네, 그런 그렇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단순 1패가 아니라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좀 무기력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3: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전체적 경기를 준비하는 계획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대한 의도를 이제 홍명보 감독이 아직 뭐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전반전의 경기 퍼포먼스로 확인이 됐거든요.
1: 네.
3: 그러면 이제 교체 카드의 방향 혹은 이제 전술적 수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데 그 진단마저도 실패해버리면서 하프타임에 들어갔던 세 장의 교체 카드의 어떤 효용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해야 됐던 경기를 위한 어떤 선택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김민재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체카드 한 장도 또 날아가 버렸고 그러면서 점점 더 경기가 꼬여버리면서 저는 뭐 이제 준비도 잘못됐고 진단도 잘못돼버린 그러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네. 경기였다고 봅니다.
1: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선발 라인업, 이 선발 라인업이 처음 공개됐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눈을 의심했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 언론들까지도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2: 손흥민 선수가 이제 조별리그 첫 경기, 두 경기, 세 번째 이렇게 치르는 과정에서 그 출전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분명히 뭔가 결정적인 타임에 득점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1: 네.
2: 감독의 결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축구 대표팀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러날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잖아요.
1: 그렇죠.
2: 상대팀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손흥민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를 어떻게 막아야 하지? 약간 이제 그런 류의 대비가 이루어졌을 텐데 손흥민 없다? 예, 선발 명단에 이 상황이 됐을 때 뭐야 한국이 뭔가 엄청난 뭔가 변주를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1: 네.
2: 한편으로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안 나왔네.
1: 잘 됐다.
2: 네,
1: 이럴
2: 우리
1: 수도
2: 입장에서는
1: 있겠네.
2: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2: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의도가 통하느냐 아니면 상대 의도가 통하냐의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방식대로 상대의 의도 쪽으로 좀 더 흘러가는 이제 그런 경기가 됐고 결과론적인 분석이긴 합니다만 후반에 손흥민 선수 나왔지만 이미 그 흐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 데는 이미 여러모로 좀 한계가 있는 45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남아공 감독이 한국은 예상대로였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죽하면 또 평소에 말을 아끼고 또 감독과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썼던 이영표 박지성 해설위원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죠.
3: 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일단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서 출발시키고 후반에 배치한 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의도는 있었겠지만 그 의도가 전반전에 어떤 내용으로도 경기력으로도 나타나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경기 전술의 방향이라든가 목적성 자체가 조별리그 3경기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선수 교체도 결국은 해당 포지션 나간 선수에 그 포지션 선수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공격을 빨리 해야 되는 흐름 속에서 뭐 과감한 풋백 전환이라든가 혹은 뭐 미드필더 숫자나 수비 숫자 하나 줄이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좀 냉정하게 지적을 했고요.
1: 네.
3: 박지성 JTBC 해설위원은 이기려고 한 경기가 맞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그러니까
3: 전체적인 이 경기의 어떤 컨셉이나 방향 자체가 이기기 위한 목적이 맞았냐. 왜냐하면 사실은 비겼어도 우리는 조 2위가 확보였다는
1: 그쵸.
3: 유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사실 비기자고 하는 경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 경기에 대한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조별리그 세 경기 모두가 전술이 똑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욱더 준비하기 수월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2: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남아공에게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기를 하고 졌기 때문에 지금 브로스 감독이 한국은 예상했던 대로 경기를 했다고 얘기한 게 부각이 됐지만 사실 그 전에 체코 감독이나 아니면 멕시코 감독도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내가 예상했던 그 전술 그대로였고 대신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풀어냈느냐 못 풀어냈느냐 가지고 체코전 멕시코전의 결과가 달랐던 거거든요. 남아공전도 결과적으로 이제 서우정 기자 얘기했던 대로 틀에서 그대로였고 선수 교체도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참 대비하기 쉬운 팀인 거죠. 어쨌거나 선수가 바뀌어도 맨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니까 우리 선수들이 그 마크맨을 바꾸지 않고도 그냥 계속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게 상대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여지를 준 것 같아요. 네,
1: 그쵸?
2: 그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읽혔겠죠.
1: 사실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멤버들을 보면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강인 또 김민재까지 이 멤버로는 이렇게 축구하기도 힘들겠다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경기력은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멤버 구성을 보면은 우리 한국 축구 역대 가장 이제 좋은 세대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손흥민 선수 물론 이제 한참 때 전성기에 비해서는 조금 내려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이 있고.
1: 그렇죠.
3: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어떤 그 위상이 여전히 그래도 이게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라는 것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1, 2차전 때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 우리 홍명보에서 전술적인 어떤 키였었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쿼드인데 이 멤버로 지금 32강을 확정을 짓지를 못하고 마냥 다른 팀들 경기를 보면서 조마조마 기다려야 되고 지금 점점 우리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1: 네.
3: 이 상황은 뭐 너무 안타깝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페인 분석을 이렇게 들을 때면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2: 제가
1: 긴 한숨을
2: 방송에서 한숨을 쉬게 되는데
1: 네.
2: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예로 들면
1: 네.
2: 예를 들어 이제 그 골키퍼가 만약에 오른쪽으로만 뛰는 골키퍼다라는 걸 상대가 분석을 했어요. 근데 처음 페널티킥을 찰 때 오른쪽으로 뛰겠지라는 건 예상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키커 입장에서는 저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1: 그쵸.
2: 그런데 두 번째 차고 세 번째 차는 계속 오른쪽으로만 뛰면 물론 그 골키퍼가 방향을 읽고 날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페널티킥입니다만 상대 키커 입장에서 봤을 때 골키퍼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미리 알면 골 넣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아니야 우리 왼쪽으로도 뛸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뭔가의 제스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술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다. 예, 그 부분이 모두가 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사실 감독의 포지션은 경기 중에는 사실 관여하기 힘들잖아요. 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다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이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주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야라는 일종의 디테일을 좀 미리미리 주는 게 중요한데
1: 네.
2: 이번 월드컵은 그 부분이 많이 약했다.
1: 네.
2: 그러니까 그 홍명보 감독이 2014년에도 월드컵 감독을 했지만
1: 네.
2: 그때는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2년 가까이 팀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로 뽑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온다는 건 좀 더 많이 아쉽죠. 팬들도 아마 그 부분에서
1: 네. 화가 나는 거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그때의 그 실패가 다시 한번 반복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물론이고요. 축구협회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3: 사실 이번 월드컵은 아슬아슬했죠. 이미 대표팀 그리고 이제 대표팀을 책임지는 대한축구협회가 칼날 위에 서 있는 상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다른 이유들로 국내에서 출정식을 치르지 않고 바로 가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만큼 그 대표팀과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민심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했다는 것도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월드컵에 올인을 했는데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2강 진출마저도 못 해낸다. 그러면 이제 비판의 화살은 홍명보 감독도 당연히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개혁과 변화가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로밖에 담론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는 담론이나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으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이 월드컵 개막을 약 2주가량 앞두고 본인은 월드컵 성적과 상관없이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차기 축구

0: 회장을 뽑기 위한 준비도 월드컵이 종료되면 바로 돌입을 할 거고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임을 해야 돼요. 아마 한 8월이나 9월까지는 이제 대표 대한축구협회 새로운 리더를 뽑는 어떤 그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리더들이 재현하려고 하는 청사진 이런 것들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대대적인 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팀 분위기도 사실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경기력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얼마나 불신이 심하면 팬들이 김민지 선수의 교체에 대해서도 종아리 부상이었다고 밝혔는데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잖아요. 이건 그 어떻게 보시나요?
2: 사실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상이었고요.
1: 네. 네,
2: 고 실점의 직후에 바로 김민재 선수가 교체가 됐고 그리고 벤치로 나갈 때 이제 김민재 선수 얼굴에 정말 불만이 가득하고 행동에도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원치 않는 교체 아닌가? 이런 느낌의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 대표팀 확인해 보니까요. 그 실점 이전에 벌써 약간 좀 상태가 안 좋다라는 이제 사인이 들어갔던 것 같고 김민재 선수 본인도 이제 얘기를 했죠. 화를 낸 것은 교체 때문이 아니라 수비 간격이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대책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뭐 팬들 시선에서는 경기력 자체에 불만이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 자체도 좋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대표팀은 회복 훈련을 했죠.
0: 네, 왜냐하면은 32강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 3위 12개 팀 중에서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32강이 막차에 합류하게 되면은 32강전을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흘의 시간을 좀 명확한 목적 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일정까지 이게 다 결정이 돼야 우리가 32강에 가느냐 아니면 탈락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선수들도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32강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국민적인 비판도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세계적으로 검증된 선수들을 두고도 포지션 변화를 주면서 활용을 전혀 못하는 전술 그리고 선수 기용에도 문제가 많아 보였는데 정말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력으로 이제 32강 진출은 힘든 상황이고요. 남은 조별리그 경기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판을 튕기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복잡한 경우의 수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조별리그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32강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지워가게 되겠죠.
1: 일종의 굴욕적인 기다림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조 A조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경기 일정을 가장 앞서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의 상황을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D, E, F조의 3차전 경기들이 일제히 벌어졌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이 약간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조에서 우리 한국보다 3위 성적이 밀리는 팀이 하나도 나오질 않았어요. 에콰도르가 독일을 꺾었고 일본은 스웨덴을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여기도 조 3위가 우리보다 앞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3위, 조 3위 32강 진출 확률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어제까지만 해도 4위였는데 자 지금은 6위로 떨어진 것 같네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조 3위 12개 팀 중에 이제 네 팀만 우리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2: 이번 월드컵이 이제 각조 3위 12개 팀 중에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제 3위 간 경쟁에서 어쨌거나 우리 밑에 네 팀이 들어오면 네. 우리는 32강행이 확정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에서 조별리그 일정을 모두 마친 팀들 중에 우리보다 낮은 팀은 승점은 같지만 골드시리에서 밀리는 C조 3위 스코틀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0: 아.
2: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농사를 망쳤다라고 이제 서우정 기자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열리는 나머지 조 3차전 경기들 중에 우리 밑에 세 팀이 더 들어와야 되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바라

0: 넌 최상의 시나리오는 단 하나도 안 나온 거네요.
1: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에콰도르가 독일을 상대로 2-1로 승리를 하면서 1승 1무를 챙겼고요. 일본과 스웨덴도 1-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이제 조 2위를 사수를 했는데 스웨덴이 조 3위가 됐는데 스웨덴도 1승 1무예요. 이렇게 되면서 승점 4점을 챙기면서 승점 3점이 한국보다는 무조건 앞서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옵타 기준으로는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96%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심지어 사실 오늘 굉장히 우픈 상황도 연출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일본이 그 죽음의 조라는 F조에서 2위로 32강에 간다는 걸 좀 부럽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 좀 슬픕니다.
2: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네. 그 일본이나 호주가 이겼으면 우리 밑에 두 팀이 깔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호주는 호주지만 일본을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응원했던 적이 과연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정말 열심히 응원했거든요.
0: 네.
2: 근데 사실 일본도 안 됐고.
0: 일본이 안 도와줬네요. 네.
2: 안 도와준 거고요.
0: 네.
2: 일본이 이제 스웨덴에 비긴 게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 더 안타까운 결과가 됐지만 어쨌거나 일본은 그 조 최강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대등한 무승부 승부 끝에 비겼고 튀니지 상대로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웨덴까지 1승 2무 무패로 32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랑은 지금 뭐 상황이 많이 다른 그런 상태고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 이번에 최초로 이제 32강행을 먼저 결정을 짓게 됐는데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에요. 근데 이 경기를 뭐 우리가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정말 부러운 심정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일본의 이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무기력함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을지 궁금합니다.
1: 일본의 어떤 일관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8년 동안 이 팀을 이끌면서 뭐 계속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팀의 컨셉을 완성시켰다는 걸 넘어가지고 일본 축구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세계 정상에 서겠다. 세계 정상에 서고 싶다라는 열망을 갖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달성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본 축구는 평균값이 굉장히 높은 축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기라고 해도 그게 평균 제가 볼 때는 한 70점 이상.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경기가 90점이다가 못하는 경기 40점, 30점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 차이가 결국은 세계 무대에서 양 국가의 경쟁력을 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갖고 오지 않나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0: 네,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내일과 모레 있을 나머지 6개 조 결과에서 우리 아래에 위치하는 세 팀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2: 내일은 이제 G조, H조, I조 이렇게 네. 이제 세계조 3차전이 열리게 되는데 G조에서는 일단 이집트가 이란을 잡아주면 예, 무조건 우리 밑에 한 팀에 들어옵니다.
0: 네.
2: 만약에 두 팀이 비기거나 이란이 이집트를 이기면 뉴질랜드가 벨기에를 이기는 요 경우에만 예, G조 3위가 이제 우리 밑으로 가게 되고요. H조는 스페인이 우루과이 이기는 경우 요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I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내일 일정 중에서는 가장 한 팀 밑으로 들어온다라고 기대하는 그런 이제 조긴 한데 프랑스 노르웨이 경기는 사실 빅매치예요. 이번 조별리그 최고 빅매치긴 한데
0: 네.
2: 지금 우리 입장에선 상관없는 경기가 돼버렸고
0: 네.
2: 세네갈 이라크전이 서로 비기거나 내지는 세네갈이 한 골 차 정도 승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 밑에 한 팀 둘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28일 일요일 경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전 포인트 경기 네. 짚어주시죠?
1: 이 경기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경기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 예,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 알제리와 오스트리아 경기에서 이제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0: 네.
1: 가장 뭐 우리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거는 이제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전 경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하거나 알제리 비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요.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에서는 또 가나가 승리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들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6개 조의 상황을 볼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의 32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0: 자, 지금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짚어주셨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32강을 기다리고 또 운이 좋아서 간다 한들 이 경기력으로 또 한 번 실망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2: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실제로 많고 저도 그 걱정이 듭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남원공전 이제 졸전을 하면서 앞에 두 경기 기억이 싹 다 사라져버린 상태이긴 한데
0: 네.
2: 체코전 역전승 좋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리고 멕시코전도 사실 우리가 실수로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았거든요. 남아공전이 정말 너무너무 못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억이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확실하게 망친 경기는 남아공 하나였다. 근데 너무 망쳤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선수들이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을 텐데 분명히 이 분위기를 좀 털어낼 수 있다면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팀 지금 내부 분위기가 좀 뭔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저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자체부터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야겠죠.
0: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32강에 진출을 하면 독일 등 조 1위 팀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 네. 현재 뭐 가장 유력한 거는 2조 1위 혹은 지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2조 1위는 독일이 이미 확정을 지었고 지조 1위는 지금 현재로서 이집트가 유력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벨기에가 아주 극적으로 역전하면서 1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이집트 혹은 벨기에인데 네. 어느 팀을 만나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고요. 근데 뭐 이제 송지훈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32강에 올라서 한 번 더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결코 쉽지 않고 좀 확률적으로 낮다라는 부분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빠르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한 반성과 함께 좀 강한 비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0: 네, 자 우리의 32강행 연관 관계를 떠나서 오늘 경기 결과 32강전 대진이 결정된 경기들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도 잠깐 해보죠.
2: 네, 시간 순서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본과 브라질의 32강전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30일 화요일 오전 2시에 잡혔습니다. 네덜란드와 모로코의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여기서 이긴 팀이 원래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캐나다와의 경기 우리가 A조 2위가 됐다면 갈 그 경기 승자와 7월 5일에 8강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좀 씁쓸한 대진이 됐고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경기가 다음 달 2일 오전 2시에 열리는데 9시에 열리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조 1위에 올라가 만나게 될 가능성 높거든요.
0: 네.
2: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이긴다면 이 미국 보스니아전 승자와 만납니다.
0: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지훈 기자, 서호정 기자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주말 스포츠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58분 날씨.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다시 더워졌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나타나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자외선이 더 강하겠는데요. 주말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이 대기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후 시간대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내일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니까요. 호흡기 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도 19도, 대구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김천 31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이제 다른 나라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이런 면에서 오늘 달갑지 않은 결과가 많았습니다. 특히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진출 후보국 순위에서 우리를 제쳤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먼저 리드를 잡은 건 독일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비르츠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사네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3: 네, 사네 선수가 감각적인 골을 터뜨렸는데요.
4: 네, 2분도 되지 않았는데요.
2: 하지만 7분 뒤 에콰도르는 곧장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앙굴로가 페널티 외곽에서 때린 강력한 오른발 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4: 슛! 네.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을 터뜨립니다.
2: 후반 시작 직후엔 에콰도르 오르도니에스의 태클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앞서 독일의 반칙이 확인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플라타가 문전에서 발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2-1 역전승. 탈락 위기였던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독일전 승리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수확해 현재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2위에 올라서며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에콰도르의 예상치 못한 승리로 A조 3위인 우리 대표팀의 경우 순위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0: 일본과 스웨덴의 경기 결과도 우리에겐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크게 이겨야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1-1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조 2위로 32강에 올라갔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먼저 골맛을 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보안리츠가 찔러준 패스를 마에다 다이젠이 침착하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6: 일본이 스웨덴 두 점 차로 승리하게 되면 네? 예,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5: 스웨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골을 넣은 지 6분 만에 스웨덴 엘랑가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로 감아찬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흐름을 탄 스웨덴이 공세를 퍼부었지만 일본은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1-1 무승부로 조 2위를 지킨 일본은 아시아 팀 중 최초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32강 토너먼트에서 C조 1위인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7: 일본 축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완벽한 팀이지만 우리에게도 승리할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
5: 월드컵 우승이란 목표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매 경기 증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축구. 라이벌 일본이 스웨덴을 꺾어주길 응원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서 우리의 32강 행무는 더 좁아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0: 호주와 파라과이의 대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승부가 나는 게 좋았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조 3위 경쟁에서 한 자리 더 밀려났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8: D조 2, 3위 결정전인 호주와 파라과이전. 양팀 모두 1승 1패로 32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승부였던 만큼 경기 운영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호주가 볼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지만 파라과이의 철벽 수비를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32강이 간당간당한 홈명보호로선 승부가 나길 염원했을 상황. 경기는 결국 0-0, 허무한 허침 공방으로 끝난 가운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호주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파라과이도 승점 4점으로 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둘 중 한 팀이 져야 숨통이 트일 수 있었지만 이영표 위원은 결국 모든 건 남아공에 졌기 때문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하면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당히 난해한 경기 내용에 모두가 다 아주 크게 실망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8: 역대 다른 대회의 경우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사에 남을 최악의 졸전 여파로 인해 일부 팬들은 다른 조 축구를 보는 일이 괴로움에 가까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안입니다.
0: 내일도 3개조 6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벨기에와 카보베르데가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또 지켜봐야 합니다. 진선민 기자가 3위 경쟁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1: 현재 조 3위 순위를 보면 1위 스웨덴, 2위 에콰도르, 3위 보스니아, 4위 파라과이, 5위 크로아티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6위인데 8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탈락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 아직 최종전이 남아있는 가운데 GHI조는 내일, JKL조는 모레 최종전을 치릅니다. G조부터 따져보면 현재 조 1위 이집트가 반드시 이란을 이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벨기에와 뉴질랜드 경기가 어떻든 간에 이란이 조 3위 확정, 우리보다 낮은 승점 2점이 됩니다. 이란이 이기거나 비기면 누가 조 3위가 되든 우리보단 승점이나 골 득실이 앞서 한국은 또 밀려납니다. H조 역시 마찬가지. 조 1위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우디와 카보베르데 중 누가 이기든 우루과이가 승점 2점에 조 3위로 안착하며 우리가 앞서게 됩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에 지거나 비기면 조 3위 팀이 누구든 우리 대표팀 또 추락합니다. I조는 그나마 희망적입니다. 내일 경기를 치르는 세네갈과 이라크가 0승 2패, 승점 0점으로 나란히 3, 4위를 기록 중인데 내일 이기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가더라도 골 득실이 마이너스 1인 우리를 제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0: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빼고 경기에 나선다는 소식은 남아공의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안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아공 대표팀은 곧바로 수비 부담을 내려놓고 공격에 좀 더 힘을 싣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남아공전 킥오프 30분 전 KBS 취재진에게 남아공 현지 기자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선발에서 빠졌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을 후반전 조커로 활용하려는 홍명보 감독의 구상을 전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1: What's happening? Is he injured? Is he suspended?
12: 부상인가 아니면 징계가 있나 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남아공에는 좋았죠. 손흥민이 없으면 우리에겐 편하니까요. 코토지시 두배 남아공 팟포스트 기자.
10: 실제로 KBS 취재 결과 남아공 대표팀의 전력 분석관은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확인하고 경기 운영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을 조금 더 전진 배치해 공세를 강화한 겁니다. 그 계획대로 전반엔 남아공이 오히려 위협적인 슈팅을 쏟아내며 주도권을 잡았고 후반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자 다시 내려앉는 선택으로 한국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12: 상대 팀을 분석할 때 좋은 분석관을 두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한국이 동점을 만들 만한 위협적인 기회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휴거 브로스 남아공 축구 대표팀 감독.
10: 이미 휴고 브로스 감독은 경기 전부터 손흥민을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꼽으며 경계했던 상황. 그럼에도 승부수를 자처하며 던진 홍명보 감독의 도박은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13: 상대도 놀란 무모한 모험수의 대가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강점은 지우고 무기력하게 약점만 노출한 대표팀은 거센 시험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어제 경기에서 빠진 뒤 불만을 표시했던 김민재 선수가 오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체는 자신이 요청했고 경기가 안 풀리는 것에 아쉬움을 표현한 거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14: 남아공에 일격을 당하자마자 갑작스레 교체된 김민재는 벤치 앞을 지나며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례적인 행동에 선수단 내부에 또다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뼈아픈 패배로 촥 가라앉은 선수단의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상황. 홍명보 감독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15: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맨막이 죄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죠.
14: 실제로 대표팀 의무팀의 검진 결과 김민재의 종아리 상태는 파열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0: 감독과 코치 선생님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조의 손에 달린 32강을 향한 신라트 같은 가능성을 품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시작한 태극전사들. 대표팀은 선수단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다시 원팀이 되어야 하는 숙제 또한 안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1: 최악의 졸전 이후 대표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 분위기엔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은 어렵지만 대표팀은 다시 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전술에서 밀리고 선수들의 몸놀림도 무거웠던 무기력한 패배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선수단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홍명보 감독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3: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2: 1, 2차전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진 경기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무더위라는 환경적인 요인을 언급하면서 무성의한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엔 선을 그었습니다.
3: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특별히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2: 홍명보 감독은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며 32강전을 치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준비한 만큼 잘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준비를 시킨 감독의 어떤 역할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2: 선수들은 베이스 캠프인 과달라하라로 돌아와 가라앉은 분위기를 추스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4: 충격을 딛고 다시 뛰는 대표팀은 다른 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훈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홍명보 감독의 곁엔 참모 역할을 하는 포르투갈 코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전술을 보강하는 게 이들의 주 역할인데 그간 뭘 했는지 홍 감독과 호흡은 잘 맞는 건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5: 홍명보 감독 옆에 있는 포르투갈의 아로소 수석 코치가 마이크를 쥐고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홍 감독은 김진규, 김동진 코치와도 다급하게 의견을 나눕니다. 실점 이후 이어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홍명보 감독이 열변을 토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이강인, 황인범도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연봉이 20억인 홍 감독 곁엔 4명의 포르투갈 참모진이 있습니다. 몸값은 비공개인데 상당 수준의 연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전술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함께 호흡한 참모진들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아로소 코치는 지난 3월 포르투갈 언론에 한국의 약점을 왼쪽 윙백이라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홍 감독도 아로소 코치도 전혀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6: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홍명보 감독 옆에는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인 주앙 아로소가 있고 전술 분석 코치인 치아구 마이야, 골키퍼 코치인 페드로 로마, 피지컬 코치인 누노 마티아스가 있습니다. 참모진은 단순히 정보만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을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감독 역시 참모진이 내놓은 데이터와 분석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별 경기를 돌아보면 실제 그랬는지는 의문만 남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고가 목걸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억 가까운 금품 모두를 청탁 대가로 인정했고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서빙 기자입니다.
7: 김건희 여사 그리고 각종 금품을 전달한 인물들이 함께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8: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0: 징역 7년에 처한다.
1: 2심 재판부는 2억 9천만 원 상당 금품 모두 영부인으로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이른바 순방 목걸이 등은 사위 인사청탁,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부기는 임명청탁, 서성빈 씨의 시계는 사업청탁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완 화백 그림도 진품이라며 공천청탁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디올 가방 수수도 유죄로 받습니다.
0: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1: 재판부는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였는데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질책했습니다.
0: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 또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0: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대상입니다.
1: 금품을 전달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2: 김 여사는 금품 수수 의혹이 나올 때마다 빌렸다거나 모조품이란 말 등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거짓말로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신현욱 기자입니다.
3: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5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재산 신고도 안 한 귀금속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4: 해외 순방 간다고 최근 악세례가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3: 현지에서 빌렸다.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 어머니 선물로 샀다. 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진실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돌려주려 했으나 깜빡했다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 받은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5: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3: 바시론 시계는 구매 대행. 금거북이는 담례 선물. 이우원 화백 그림은 취향이 아니다. 오빠가 산 것이라 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거짓말로 봤습니다.
0: 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으니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3: 특히 목걸이 진품은 이 회장에게 뒤늦게 돌려주고 모조품을 오빠 장모집에 숨겨둔 것을 지적했습니다.
0: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3: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6: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3: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는 것.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이 나온 이유였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7: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비공식 집계지만 실종자 수가 4만 6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조 장비도 부족해 맨손 구조에 나서는 상황에서 생존 골든타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8: 건물 두동이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듯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도시 곳곳에 성한 건물보다 무너진 건물이 더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50동의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구조작업을 진행할수록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최소 235명에 부상자는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9: 이들 환자 중 다수는 수술이 필요했으며 안타깝게도 생체 징후가 없는 상태로 이송되거나 도착 직후 사망한 사람도 235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베네수엘라 보건부 장관.
8: 4만 6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자로 등록됐습니다. 통신이 두절돼 연락이 끊긴 상태일 수 있지만 건물 잔해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도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이 거의 맨손으로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9: 주지사가 중장비를 보낼 거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요. 이웃들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8: 계속되는 여진 공포에 주민들은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하게 손상된 기반시설을 감안하면 베네수엘라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7: 이번 지진은 워낙 강진이기도 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국가 시스템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극심한 불황과 행정력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됐던 노후 시설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10: 대지진 와중에 살아남은 여성이 옷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여성이 있던 건물은 층층이 주저앉았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쌍둥이 지진은 유례 없는 참사를 몰고 왔습니다.
11: Each story was around 10 feet tall.
9: 각 층은 대체로 10피트, 약 3미터 높이였지만 지금은 층과 층 사이 공간이 불과 몇 피트 정도로 짓눌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10: 건물이 시루떡처럼 내려앉으면서 생존해 있더라도 잔해 더미에서 구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컸던 라과이라 지역 위성 사진을 보니 색색깔의 건물은 모두 폐허가 됐고 대형 아파트도 무너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12: 철근 배근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9: 내진설계 제대로 안 되면 건축학과 교수.
12: 지진 와중에 왔을 때 기둥이 먼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약해진 층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려서
10: 미국 지질조사국도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1967년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실한 건물 설계가 피해를 키운 겁니다.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제재로 노후한 인프라가 그대로 방치됐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시스템 공백이 낳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김지숙입니다.
7: 이번 지진의 참혹한 모습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 중 하나인데 UN의 요청으로 SNS 차단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대지진이 휩쓴 도시. 붉은 노을 아래 생존자들이 폐허가 된 건물 사이를 오갑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 비행기 안에 갇혀 그저 유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긴박한 순간. 여기에 감격의 구조까지 생생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14: ¿Cómo te llamas, hermano?
15: Anthony. El otro. Ramón. Y el otro.
13: 생존을 위한 72시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필사의 구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작은 틈 사이에서 끌어올려진 아기는 곧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탈진한 여성이 구조대 품에 안겨 이송되고 벽 사이에 낀 남성은 주변의 도움 속에 힘겹게 몸을 빼냅니다. 이런 SNS 영상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2024년 8월부터 차단했던 X의 접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생존 확인이 시급해지자 UN 인권기구가 SNS와 언론 통제를 즉각 해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선 아직도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돼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언론 통제가 회복 불가능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구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7: 이 같은 참사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잇따라 구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과 수색 지원에도 나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6: 미군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공항이 크게 훼손된 상태여서 항공기와 수송함을 투입해 물류 지원에 나선 겁니다. 소방관, 의사,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전문 수색 구조대도 투입됩니다. 미국은 또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3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17: We're going to, by the way, help them with their big. They had a tremendous earthquake.
9: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큰 대형 지진과 관련해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6: 아르헨티나와 칠레, 멕시코 등 이웃 중남미 국가들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중국도 한 마음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도 국제기구를 통해

0: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도 일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거래를 10월 23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 정부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클 것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효과적일 것입니다.
0: 식량과 필수 의약품, 구호 장비 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골든타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이번 지진은 강진이 연달아 발생한 데다 진원이 얕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거 비슷했던 재난을 분석했더니 모두 막대한 피해를 남긴 지진들이었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3: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 바로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입니다. 카리브판은 동쪽으로 매년 2cm씩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데 두 지각판 사이에 축적된 응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카리브판이 북미판과 충돌하는 경계에서도 2010년 강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0의 IT 대지진입니다. 사망자만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등 최악의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일대는 판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경계이다 보니 얕은 곳에서 나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합니다. IT 대지진에 이어 이번 지진도 진원 깊이가 10에서 20km에 불과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얕은 곳에서 발생하다 보니 지진동이 더욱 강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발생한 지각파는 다르지만 쌍둥이처럼 닮은 지진도 있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두 차례의 강진이 39초 만에 연쇄적으로 발생 한 이중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2023년 튀르키예에서도 규모 7.0 넘는 지진이 두 차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다만 당시엔 9시간 간격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지진은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중 지진이 잇따르면서 지진동 지속 시간이 두 배 이상 길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구조 작업과 함께 여진에 대한 대비도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여진은 물론 최소 1년 이상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B 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상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김한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2015년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무릎 꿇고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2구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숨진 지역상인 고 백모 씨를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6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번 끊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만큼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마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약은 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마약 중독은 처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재발 또한 실패가 아니라 회복해

0: 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약 퇴치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18년 동안 마약 치료에 전념해 왔는데요. 천영훈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천영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신데 지금 마약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마약치료 전문병원 중에서는 아마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1: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마약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서 전체 마약 진료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2가량
0: 네.
1: 저희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0: 3분의 2요?
1: 예.
0: 아니... 전국의 마약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1: 공식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제도라는 게 좋은 네네. 제도가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전국에 한 32개
0: 네.
1: 그 마약류 전문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정 병원이 있고요.
0: 네.
1: 저희 병원도 이제 그 병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제 32개 병원이 그럼 다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냐? 네, 그 중에 상당수는 예, 거기서 이제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0: 예.
1: 명목상으로만 지정 병원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병원은 한 너댓 곳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제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전국적으로 마약 치료를 받는 환자의 3분의 2가 지금 원장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치료받는 마약 중독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1: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나온 거랑 실제가 좀 틀리긴 하거든요.
0: 네.
1: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공식 통계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 아까 그 제도에 등록된 환자로 치면은 저희가 작년에 한 600명 가까이를 치료를 한 걸로 나오는데
0: 네.
1: 사실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마약류 치료 보호 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환자들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 보면은 환자 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0: 그럼 이렇게 마약치료 전문병원이 전국적으로 되게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그 운영하는데 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1: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예. 있을 수가 있고요. 첫째는 마약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이
0: 네.
1: 국내에 극히 적은 게 일단은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0: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좀 쉽게 이해를 하시자면 아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 경험과 나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저희가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명은 넘지 않고요. 한 대여섯 명 정도라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0: 너무 심각하네요.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어떤 중독에 관한 치료를 다들 하기는 하시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마약에 전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우리나라에 손에 꼽을 정도예요.
1: 예, 맞습니다.
0: 아, 정말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치료를 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뭐 입원하면서부터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데 원장님 경험을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1: 특히 마약 중독이 어려운 몇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마약이 과량 들어가서 급성 중독 상태가 딱 돼버리면 정말 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신병을 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0: 예.
1: 상태에서는 정말 피해 망상서부터 뭐 과대 망상 막 공격성, 충동성 이런 것들이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입원 환자를 받아서 케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 병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환자가 치료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절대 입원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0: 예.
1: 치료 의지가 없는 마약 환자가 병동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마약을 반입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원에 있는 동안에도 외진을 가거나 뭐 재판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약을 반입해서 숨겨 들어올 수가 있고.
0: 아니, 마약 치료하러 왔는데 이제 마약을 숨겨서
1: 그렇죠.
0: 들어와요.
1: 예. 화장실 가기 전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0: 아이고.
1: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진짜 몇 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아편계 진통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손톱 크기만한 요 필름 정도만 있어도 이걸 태우면 이거를 마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책 사이에도 숨겨갖고 오든 뭐 학문이나 소위 뭐 질 속에다 숨겨갖고 오든 이렇게 반입했을 때 병원은 교도소가 아니다 보니까 환자를 홀딱 벗겨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예.
1: 병원 민간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환자를 치료하고 거기에 수많은 노력과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의 그래도 정당한 수익 체계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민간병원들이 이 부분에 달려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약 환자 보면 볼수록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민간병원들로서도 굳이 내가 마약 환자를 왜 봐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이 되는 거죠.
0: 국가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1: 아,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뭐 저희 병원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그래서 마약 관련한 수가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저는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직 우리 사회가 마약류 중독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 범법자들 뭐 약쟁이 뽕쟁이들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된다 뭐 감옥에 가둬야 된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마약 관련한 치료 예산을 늘리는 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0: 저런
1: 거죠.
0: 저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 돈을 피 같은 그렇죠. 세금을 쓰느냐 이런 의식이 아직은 네, 아직도 있다. 예. 지금 한 치료 시작하신 지 뭐 한 20여 년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마약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1: 너무 많이 늘었고요. 진짜 이게 제가 감당이 안 돼서 제가 거의 주말마다 당직을 쓰는데 당직 때도 이제 초진환자를 봐야 될 정도인 거고요. 물이 98도, 99도까지는 크게 미동이 없다가 이제 임계선을 넘어선 순간 훅 올라오잖아요.
0: 네.
1: 지금 사실 그 초입세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0: 물이 넘치기 직전이군요.
1: 예. 그리고 진짜 뭐 10여 년 전? 10여,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마약을 정말 특정 집단에서 했었어요. 뭐 유흥업소 종사자나 뭐 조폭이나 뭐 이런 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다. 뭐 아이들서부터 그냥 뭐 일반 회사원서부터 주부까지 이게 정말 대상인과 연령층이 광범해졌다는 게 지금의 특징인 네. 거죠.
0: 우리나라가 1999년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때 잠깐 잃었다가 다시 네. 회복했다가 또 다시 잃어버린 거죠.
0: 지금 마약 사범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이 되나요?
1: 아까 말씀하신 마약 청정국 얘기는 사실 공식 단어는 아닙니다. 이건 비공식적인 단어고.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그 드럭 인덱스라고 해서 마약 지수라는 게 있어요.
0: 네.
1: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를 지칭하는 거고
0: 네.
1: 이 마약 지수가 20을 넘어가면 그 사회는 마약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마약 청정국 얘기했을 때는 이 마약 지수가 20 미만일 때를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암수 범죄 개념이 있거든요.
0: 드러나지 않는 게
1: 예.
0: 많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마약은 대개 적발된 인원의 약 20에서 30배. 그 우리나라 형사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배까지도 보거든요.
0: 네.
1: 적발된 인원의 50배 정도가 호기심에서 한 애들 다 빼고 상습 투여 인구를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서부터 이게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2만 6천 명, 뭐 2만 8천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해에 적발되는 인원이 한 2만 5천 명 내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0: 거기에 곱하기 50까지 할 수 있다는
1: 그렇죠.
0: 얘기죠.
1: 그래서 이제 100만 명 시대가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0: 네.
1: 예, 이게 그 정말 위기의 초입세에 와 있다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할 네. 것 같아요.
0: 그 원장님 그 얘기 하셨어요. 예전엔 특정 집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린 학생들도 하고 주부들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뭐 필로폰 이랬다면 요즘은 뭐 약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옵니까?
1: 예. 지금은 다 어린 애들이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거의 80, 90%는요. 30대 후반도 별로 없고요. 다 뭐 중고등학생서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친구들이 약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시작합니다. 애들이 궁금해서 미쳐요. 파티룸 빌려가지고 거기서 서로 가지고 온 약을 나눠서 하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나를 위한 어떤 소소한 선물? 이런 식으로까지 아.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0: 아,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라는 걱정까지 지금 되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호기심에 한 번 인정, 한 번 하면 바로 중독이 된다는 거죠.
1: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마약이 한 번 했다고 100% 중독되진 않지만
0: 네.
1: 일부 마약은 한 번 함으로써 분명히 중독되는 약물들도 있는 거고요.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약으로 인한 쾌감의 맛을 본 뇌는 그 다음서부터 계속 그 강한 쾌감을 찾는 쪽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인 거죠.
0: 근데 어릴 때 접하면 더 해롭습니까?
1: 아, 그거는 너무 명백하고요. 인간의 뇌가 완성이 되는 게 되게 25세경에 뇌가 완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서 올릴 때 처음에는 외장재가 덮이지 않으면 건물 내부가 다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 안에가 다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완성된다는 건 그런 외부의 공격과 뭐 데미지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외벽이 만들어지고 외장재가 발라져야지만 비로소 이 내부가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세 전에 마약을 시작을 한다는 건 이 외장재가 덮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진짜 뇌를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저희가 진짜 IQ 검사를 하면 겉으로는 말을 따박따박 잘하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저희 병원에 의대에 다니던 친구도 입원했었고 그런데 의대 다녔으면 IQ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0: 네.
1: IQ 검사하면 80도 안 나옵니다. 그야말로 뇌가 녹아내리거든요.
0: 실질적으로 어떤 지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예, 주는군요.
1: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0: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괴롭다, 이렇게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이런 분들은 왜 마약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1: 본인들이 그런, 구매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건데 돈 걱정 안 하고 마약할 수 있고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하다 보면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뭔가 색다른 취미나 뭐 재미나 쾌락을 얻기 위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손을 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0: 네. 아, 지금 이제 마약 중독 환자를 이제 한 해 동안에만 600여 명을 치료를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전 정말 궁금한 게 이제 치료를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의지를 갖고. 어느 정도나 치료가 될까요? 그분들이.
1: 일단은 치료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되고요.
0: 네.
1: 나머지 반은 약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건 아닌데.
0: 거의 끌려오다시피 하는군요.
1: 예, 사법당국에 적발이 돼서.
0: 네네.
1: 감옥을 가게 생겼으니까
0: 아.
1: 소위 양형자료라고 하죠.
0: 네.
1: 좋은 판결을 감형을 받거나 좋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억지 춘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한 반
0: 네.
1: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약을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은 이게 진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것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생기지 않은 건데 억지로라도 치료 현장에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0: 네.
1: 아, 이게 위험한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거고요. 항상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을 끊는 데 있어서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0: 네.
1: 자꾸 우리는 저는 엄마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들 데리고 와서 저놈 새끼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직도 마약하고 있어요. 얘가 의지가 약한가 봐. 항상 말씀해요. 어머니 그 의지나 이런 게 약한 게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도 당신의 의지나 결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마약 중독은 이미 의학적으로 메커니즘이 다 밝혀진 병이에요.
0: 네.
1: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 안에 있는 쾌락중추가 있는데 이 쾌락중추가 마약에 두드려 맞아서 영구적인 신경계통에 변화가 생겨버린 병인 거거든요.
0: 네.
1: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맹장염이 걸려서 맹장이 썩어서 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 근데 막 여기다가 이렇게 칼 꽂고 혈서 쓰면서 의지를 이겨보겠다 이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치료받아야죠. 네,
1: 정원까지 굴러가든 기어가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각각의 프로세스를 완수해서 치료로 가는 것처럼 마약류 중독의 치료의 문제도 물론 의지와 결심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치료하기 위한 치료 원칙에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맞춰가는가의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나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한테도 항상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 중독은 결국에 죽음 아니면 삶을 회복하는 건 두 갈래 길밖에 없는데 삶을 회복하는 방법은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다. 지난 100여 년간 수천만 명이 마약을 먹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의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있는데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 치료 원칙에 잘 맞춰서 끌고 가는가가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0: 가장 큰 고비는 주로 언제예요? 환자들이?
1: 고비는 항상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비는 일단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100일 전투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0: 네.
1: 마지막으로 약을 투여한 후 저희는 이제 교도소 나오고 나서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100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100일 이내에 다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100일을 잘 단약을 해서 끌고 가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야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100일을 잘 견디면 큰 불은 잡는 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치료 성공에 있어서의 그 파라미터가 되는 건 1년 단약을 봅니다.
0: 네.
1: 예, 1년 단약을 유지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서부터 단약 성공률이 쭉쭉쭉 올라가요. 근데 이 초기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0: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1년 정도 경진을 하면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건데 교도소에 마약 중독자를 수용하면 마약 중독자끼리 모아놓거든요.
0: 네.
1: 그럼 그 안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10년에 있는 동안에 진짜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종일 마약 얘기만 해요. 저희가 말뽕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막 애틋해지는 것처럼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에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가둬놓는다고 해도 하루 종일 말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뇌는 흥분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마약이 안 들어오니까 나는 건강해지고 이 쾌락 중추에서 흥분은 유지된 상태에서 오니까 거의 대부분 교도소에서 나와서 출소뽕이라고 하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희로뽕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병원이 그러면 1년에 가둬놓는다고 해결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적절한 입원 기간은 분명히 폐쇄병동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 안에서의 어떤 재화의 과정을 겪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그 금단현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던데 금단현상 때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1: 금단현상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단현상이 모든 마약이 다 금단현상을 겪는 건 아니고요. 금단현상으로 제일 괴로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냐면 안정제 계통 네. 약물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편계 진통제가 금단 증상이 끔찍한 거고 이게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거든요. 아편계 진통제는 그야말로 암통증이나 수술 후 통증에나 써야 되는 핵폭탄급의 진통제인데 이걸 오남용함으로 인해서 의존하게 되고 이걸 끊어서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되면 정말 지옥의 불에 던져진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제 환자분들 진짜 원장님 척추의 뼈 마디마다 칼을 꽂아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요.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땅구멍에서 땀이 쫙쫙 나고 눈물 콧물 질질 나고요. 위로는 막 토하고 아래는 쫙쫙 설사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든 증상들이 지속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금단 증상 기간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0: 네, 네. 진짜 마약은 시작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시작한 분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회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마약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시는 고카페인 음료 또 다이어트 약품 또 우리 수면 마취도 많이 하는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다 중독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가볍게

0: 가볍게 넘겨도 되는 걸까요?
1: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 인터뷰 때마다도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거긴 한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환자분들 불법 마약하는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중독성 약물을 다 오남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런 약물들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같은 의사고 저도 책임을 같이 떠 안아야 되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의료 소비자인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처방받고 있는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처방해 주는 약은 안전하니까 뭐 딴 생각하자고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인 거고 지금은 우리들 자체도 약에 대해서 잘 알고 먹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참 이런 경우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 클럽 술자리에서 마약이 탄 음료를 내가 먹게 됐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정말 그건 뭐 소위 몰래뽕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래 그런 식으로 약을 불가항력제 섭취했다고 해서 100% 다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 음료수를 먹거나 뭘 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떤 쾌감이나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그냥 괜찮겠지라고 넘기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름대로 네. 진료를 받고 지금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0: 네. 사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까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는지. 네.
1: 밑바닥을 보죠. 보기도 하고 정말 환자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약류 중독자들을 자꾸 우리 사회는 악마화하거든요.
0: 예.
1: 아니면 쾌락에 미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지옥에나 보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타자화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환자들은요. 너무 평범한 우리 동생, 조카, 오빠, 언니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마약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0: 예.
1: 예,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제 20대, 30대 뭐 유흥주점도 가보고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뭐 다 가본 건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 가보긴 했었지만 저는 제 인생에 한 장면에도 내 옆에 마약을 하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요. 만약에 저도 제가 진짜 친한 좋아하는 선배나 친구가 내가 술이 막 이렇게 만취가 돼 있는데 저한테 너 오늘 뭐 이거 좀 해봐 이거 하면 내가 해봤는데 이거 중독 안 돼 이거 나한테 권해줬다면 제가 안 했을까? 제가 치료하고 있는 어느 환자도 소위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서 마약 중독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정말 호기심과 잘못된 그때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전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욕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냥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고 코로나하고도 저희가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마치 어느 지역에서 몇 건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진짜 딴 얘기 같았지만 몇 주 몇 개월이 지나니까 내 동료에 누가 걸리고 우리 친척에 걸리고 내 가족이 걸리기까지 진짜 금방이었던 거잖아요.
0: 네, 네.
1: 멀리 있을 때는 뭐 죽여야 된다 가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0: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할 때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섬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그냥 가둬만 놨었으면 여기서 내성균이 생겨서 결국에 이게 세상을 더 망가뜨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격리하고 악마화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 치료하는 것만이 이것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네. 방법이라는 거죠.
1: 끝으로 우리 가족 중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 가족들의 역할은 뭘까요?
0: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병이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1: 예.
0: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처음의 시작은 호기심에서 쾌락에서 시작했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마약을 못 끊는 가장 큰 이유는 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마약은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합니다. 이걸 가족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치료를 통해서 단약을 해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그걸 격려하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구호는 당신 혼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네.
0: 그냥 얘를 통제하고 못하게 막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전문가를 찾아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논의를 시작을 하면 예,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나름의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 네. 더 이상 마약이 먼 일이 아니네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6월 26일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서 18년 동안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온 마약치료 전문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58분 날씨.
3: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모레는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경기 북부, 강원도, 충북, 경북, 울산 지역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수량 안동 이안 17mm고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다만 오전 중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5에서 20mm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제주도 지방 비가 자주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전남,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6도, 서울 광주 19도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세종 32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1도, 인천 30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울산, 제주 26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4.4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1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됩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등을 최고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김 여사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한 혐의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부기와 세안도를 건넨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임의로 배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수석은 오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하나 위원 선임 명단안을 공문과 함께 보냈으며 다른 의견이 있으면 29일 오후 12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계획을 두고 청와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로 이끌어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당대회 같은 눈앞에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등이 호남 지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야권이 정략적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SNS에서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D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호주와 파라과이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호주와 파라과이는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겨 나란히 최종 1승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호주가 골득 실차에서 앞서 조 2위가 됐고 파라과이는 3위가 됐습니다. 한국팀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남은 6개 조의 최종전에서 적어도 3팀이 우리보다 낮은 성적으로 3위에 오르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검찰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지난해 11월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서유럽을 강타한 폭염이 중부 유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독일은 현지 시간 26일부터 곳곳에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권 지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2: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콜포비아라는 말이 있대요. 말 그대로 전화 공포라는 말인데 사회 초년병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고 실제로 이 콜포비아로 어려움을 겪는 MZ세대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SNS 메신저 소통이 일반적이고 또 학창시절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아왔던 MZ세대들에게는 대면 소통이나 통화가 어렵다 못해 두려운 일이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32강 조 1, 2위와 3위 중 8팀이 진출하죠. 우리 축구대표팀은 현재 A조 3위로 다른 조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비롯한 화제의 뉴스들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와 음악이 있는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2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올리비아 딘 So Easy.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화 한 통에도 큰 부담을 느끼는 이른바 콜포비아 겪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1: 네.
0: 저도 사실 02781로 전화 오면
1: 좀 공포가 있습니다.
0: 네, 조금 이렇게 좀 닭살이 돋긴 하는데. 네.
1: 네. 특히 MZ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업무 중에 통화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이 업무상 전화를 걸기 전부터 내가 이 용건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걸 괜히 묻는 건 아닌지
0: 자신감이 좀 없군요.
1: 네. 그리고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축구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통화할 때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0: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1: 네. 그래서 전화 버튼을 이게 누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0: 네.
1: 여기서 더 나가면 통화 대본까지 써둔다고
0: 세상에.
1: 합니다. 네. 상대방의 예상 질문을 정리한 다음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면 대화 같은 거는 상대방의 표정도 보이고 또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할 수가 있지만 전화는 오직 목소리만으로

0: 수단으로 사용해 온 세대일수록 이런 통제감에 익숙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학회 보고서에서도 20, 30대가 40, 50대보다 문자를 선호하고 전화의 불안 수준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한 테크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이 Z세대는 가장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메신저를 꼽았고요. 근데 X세대는 대면 방식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또 전문가들이 꼽는 또 하나의 요인은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와 비대면 소통이 늘면서 이게 실시간 소통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하는데
1: 네, 네.
0: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직 문화가 좀 상하한 게 뚜렷하잖아요.
1: 네.
0: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분위기도 전화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문자 메시지를 쓰다가 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아 그냥 전화하고 말지 하고 전화를
0: 그렇죠.
1: 하는데 각 세대별로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네. 대화 방식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네. 서로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웨딩 암행 투어
0: 네.
1: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이게 예비 부부들이 남의 결혼식에 하객처럼 찾아가서 예식장을 좀 살펴보는 거 요즘 이런 게 있어요?
0: 예,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결혼 비용이 너무 크게 오르면서 계약 전에 예식장 계약 전에 실제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계약 금액이 약 2,140만 원 정도.
1: 아유, 비싸라.
0: 예, 비싸죠. 그래서 대관료와 그다음에 뭐 장식비, 식대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뭐 메이크업.
1: 네, 네.
0: 이런 패키지를 합친 금액이 한 2,140만 원이라는 거죠. 특히 대관료의 중간 가격은 350만 원으로 전년보다 한 1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서울 강남 지역은 더 비싼데요. 대관료만 평균 676만 원, 식대는 한 2,190만 원에 달해서 전체를 합치면 3,5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잘못 계약을 하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1: 그렇죠.
0: 수도 있잖아요.
1: 예.
0: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웨딩 암행 투어가 실제 예식이 열리는 날 하객처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비는 또 얼마나 붐비는지, 또 하객들 주차는 편한지, 또 음식은 괜찮은지, 홀 분위기나 시야는 어떤지 직접 살펴보는 걸 암행 투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식장 측이 보여주는 공식 투어는 좋은 거 위주로만 보여줄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실제 혼잡도나 하객 반응을 알기 어렵다 보니까 일정의 그 소비자 자구책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이제 하객도 아니고 청첩장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의 결혼식에 네. 이렇게 간다는 게
0: 네.
1: 어떻게 보면 좀 민폐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실제 하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체크리스트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일부 웨딩 플래너도 이 암행 투어를 권한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가봐라 이렇게. 그런데 저는 가보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를 보면 축의금을 2만 원만 내고 뭐 트레이닝복이나 뭐 모자만 쓰고 커플이 방문한다든가 그다음에 식대보다 훨씬 적은 돈을 내고 식사까지 야무지게 하고 갔다는 사례가 공유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네.
0: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어떤 신랑 신부나 양가 가족에게는 사적인 행사인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뭔가 평가하듯 이렇게 그러니까 임장 가든
1: 네,
0: 이렇게 둘러보고
1: 네.
0: 식사까지 하는 건 좀 무례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웨딩 암행 투어 논란을 보면 이게 너무 비싼 그 예식 결혼 비용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행 투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정말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내 결혼식이 중요해서 이렇게 암행할 정도면 남의 결혼식 중요한 것도 좀 알아야죠.
0: 그렇습니다.
1: 네, 상식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서울 광화문 한복판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있잖아요.
0: 네.
1: 거기서 흉기 피습 사건이 벌어졌다. 더더군다나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놀랐겠어요.
0: 네, 오늘 오전 7시 50분쯤에
1: 네.
0: 그 일민미술관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70대 직원이 4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팔 부위 등을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렸고
1: 네.
0: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지혈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격

0: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술관 입구 계단에 피가 흥건할 정도로 아유, 상황이 세상에. 너무 심각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건 장소가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 그것도 출근 시간대에 사람이 엄청 많았을 네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한복판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SNS에 목격담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뭐 경찰이 용의자를 쫓기 위해 달려갔다든지 뭐 영화 촬영인 줄 알았다. 너무 믿기지가 아, 않아서. 이런 도심의 흉기라니 무슨 일이냐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1: 네. 그 범행 피의자가 10시간 만에 그래도 잡혔네요.
0: 네. 종로경찰서가 오후 5시 50분쯤이었는데 서울 관악구에서 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이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범행 이후에 삼각지, 노량진 등으로 도주를 했는데 관악구 그 지인의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동아일보 계열사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해자인 40대 직원은 퇴사한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평소에 직장 내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개인 짐을 찾으러 사무실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 붙잡혔으니까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네,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옥 작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원 행궁동의 한 유명 장미 담장에서 누군가 꽃을 무더기로 잘라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인가 해서 저도 저 찾아봤는데 네. 이게 큰 이슈가 될 만하더군요. 네. 네, 네.
0: 이게 하루 종일 너무 시끌벅적한 이슈였는데 이게 행궁동의 한 주택 장미 담장이 되게 유명한 곳이
1: 그렇더라고요.
0: 있나 봐요.
1: 네. 네.
0: 파란대문 장미라는 이름으로 SNS에서도 매우 유명한 장소인데 이게 5월과 6월에 장미가 피는 네. 이 계절이면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찾아서 사진을 찍는 네.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 역시 꽃이 피는 시기를 SNS에서 알리면서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을 또 반겨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어떤 두 사람이 장미를 잘라가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이게 원래는 대문 앞을 다 가릴 정도로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1: 말이에요.
0: 있었는데 네. 그 절도 이후에는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잎사귀만 남아 있었던 세상에.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번에 너무 많이 잘라갔기 때문에 예전 상태로 이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다. 너무 씁쓸하고 슬프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1: 이거 이렇게 잘라간 사람이 뭔가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한 모양인데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주인이 이후에 장미를 잘라간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긴 댓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파란대문 장미가 언제 철거될지 모른다고 해서 장미가 사라지는 게 아까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일단은.
1: 네.
0: 그리고 꽃도 다 젖고 가지치기도 필요한 상태라 가지를 잘라와 삽목했다. 뭐 이런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뭐 선이었다는 취지 같습니다.
1: 본인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줬다.
0: 네, 해줬다. 그 주인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그냥 사유지의 장미를 잘라가는
1: 그렇죠.
0: 게 아닙니까?
1: 예.
0: 또 한두 송이를 꺾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담장의 형태가 무너질 만큼 많이 잘라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장미를 무단으로 잘라간 일을 한번 선처를 또 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이 절도 사건을 경찰에서도 수사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아무리 예쁘게 공개된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장미 같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아이고 그리고 축구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러게요. 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아서 요즘 조심스러운데 호주 파라과이가 비기면서 우리나라 32강 진출 가능성이 더 낮아져 버렸어요.
0: 네.
1: 오늘 이렇게 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0: 조별리그 D조에서 호주와 파라과이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게 한국에게는 좋지 않게 작용한 건데요.
1: 예.
0: 이게 우리나라가 A조에서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마이너스 1 이런 기록으로 이제 조별리그를 마친 상태라 다른 조 3위들과 이제 성적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파라과이가 호주와 비기면서 1승 2무 1패 승점 4점, 우리보다 한 점이 더 높은 네. 순위로 D조 3위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점 4점을 확보한 조 3위 팀이 스웨덴, 에콰도르, 보스니아, 파라과이까지 네 팀이고요.
1: 네.
0: 그리고 현재 한국은 조 3위 팀 순위에서 한 6위권 정도로 알려졌지만 아직 6개 조가 3차전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좀 안심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참 슬픈 네. 상황입니다.
1: 그 3위 중에 8팀이 나가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6위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남은 경기 결과를 그래도 이제 애타게 지켜봐야 하는 처지인데 확률도 보니까 처음에는 막 90몇 프로였다가
0: 맞습니다.
1: 이제 막 50%대까지 막 떨어졌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예. 한 통계 전문 사이트 보면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이 한 55%로 집계된 것도 있고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전날에는 한 94%까지 봤는데 이제 한 68%까지 낮췄고 이제 이럴 때 또 빠질 수 없는 게 생성형 AI.
1: AI.
0: 네. 예. 그 구글의 제미나이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이 5% 미만이다. 이렇게 낮게 봤는데.
1: 재미나이 우리 편이 아니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챗 GPT는 90%의 가능성을 제시 했다고
1: 이걸
0: 합니다.
1: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0: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남은 조별리그에서 조 3위 팀들이 승점 3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1: 그러니까요.
0: 좀 보셔야 우리나라의 32강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좀 지켜보면서 그렇죠? 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아바의 노래요. 안단테, 안단테.

0: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훈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같이 들어볼까요?
1: 네, 시카고라는 그룹입니다. 네. 미국의 세계적인 팝, 락 밴드이고요. 바로 이 시카고의 결성 그리고 오랜 기간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창립 멤버 그리고 주요 멤버였던 월터 페러자이더가 알츠하이머 투병 끝에 지난 17일이었으나 현지 시간으로 별세를 네. 했습니다. 향년 81세였고요. 시카고 뭐 히트곡이 많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뭐 How to Say I'm Sorry, You're the Inspiration 뭐 여러 히트곡들이 많고 1980년대 특히 소프트 락 이런 장르로 아주 큰 인기를 이끌었는데요. 특히나 이 월터 페러자이드 이번에 별세한 이분이 이끌었었던 바로 이 관악기 파트가 아주 큰 역할을 차지했었던 네. 록밴드로서는 좀 독특한 편성이었고 또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일조를 했습니다. 이 페러자이더가 바로 비틀즈의 리볼버란 앨범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 관악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락밴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구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동료들을 규합해서 시카고라는 밴드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0: 그러면 시카고가 이제 어떤 음악가인지 네. 네, 좀 자세히 볼까요?
1: 네, 1967년에 결성이 됐어요. 뭐 피터 세트라, 테리 캐스, 로버트 램, 리 로크네인, 제임스 벤코, 데니 세라핀, 그리고 월터 페러자이더까지 이렇게 더 빅띵이라는 그룹이 전신이 되었고요.
0: 야,
1: 네, 더 빅띵이 이제 두 번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룹 이름이 1968년엔 시카고 트랜짓 어서러티로 바뀌었고요. 근데 이게 시카고의 실제 대중교통 관련된 기관명이었어서 이걸 쓸 수가 없게 돼서
0: 네.
1: 이거 다 떼고 차떼고 포떼고 1969년에 그냥 시카고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0: 제일 낫네요. 시카고가.
1: 그렇죠. 깔끔하고.
0: 네.
1: 네. 로고도 이 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로고도 네. 아주 간결하고 멋들어져요. 시카고를 잘 바꾼 것 같고요. 바로 이 개명한 두 개의 이름 시카고 트랜짓 어서러티 그리고 시카고 이게 바로 정규 1, 2집의 제목이 그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펫의 리 로크네인 그리고 트럼번의 제임스 벤코 그리고 색소폰 플루트 등등 다양한 각종 목관악기를 네네. 두루 다루는 바로 이번에 별세를 한 월터 페러자이더까지 이 관악기 3인방 브라스 파트죠. 이게 정규 멤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0: 독특해요. 그렇죠.
1: 독특하죠.
0: 브라스가 있다는 게.
1: 네. 그리고 74년도에는 또 퍼커셔니스트죠. 브라질 출신의 라우디르지 올리베이라까지 정규 멤버로 받아들이면서 이 대규모 편성으로 재즈 퓨전부터 라틴 음악의 영향까지 다 녹여낸 독자적인 팝 네. 사운드, 락 사운드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0: 뭐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섭렵한 네. 뭐 시카고지만 그 How to Say I'm Sorry 이런 곡이
1: 네.
0: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0: 감미로운 발라드 곡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사실 뭐 이분들의 음악 세계가 워낙에 다채롭고 막 되게 어려운 곡들도 많고 한데 워낙에 How to Say I'm Sorry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네. 시카고가 뭐 그냥 개인 가수 아닌가, 뭐 시시구 이름이 카고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발라드 가수로 오인이 될 정도로
0: 네, 네.
1: 저만 오인했나요? 네. 한국식 그 한국식 팝 발라드 이거의 발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이렇게 그 브라스 멤버가 네. 있는 대규모 그룹인 줄은 몰랐어요.
1: 네, 그러실 네. 수 있어요.
0: 네,
1: 네. 네, 이 초기에는 특히나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음악 많이 구사했던 게 시카고였었고요. 이 팝 밴드 또 락 밴드 정체성 유지하면서도 특이한 거는 데뷔 앨범을 더블 앨범, 그러니까 두 장짜리 앨범으로 낸 밴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실험적이고 야심찬 네네. 그런 밴드. 심지어 1집, 2집, 3집이 다 더블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 장짜리 앨범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0: 그만큼 이제 창작도 네. 왕성하게 잘한다는
1: 그렇죠.
0: 거겠죠.
1: 그렇죠. 왕성하고 네. 뭐 좀 덜 팔려도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한번 펼쳐내보겠다. 이런
0: 네네.
1: 어떤 그 야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밴드였었고 또 뭐 곡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뭐 화성적인 전개라든지 재즈 즉흥연주적인 요소라든지 심지어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또 뭐 하나의 뭐 교향곡처럼 여러 파트를 나눠서 한 곡을 구성한다든지 네. 이런 서사적인 요소를 집어넣기도 했고요. 이 7집 시카고 7이라는 앨범이 좀 분기점이었어요. 이게 또 이것도 더블 앨범이었었는데
0: 네.
1: 1번 시드, 1번, 이때는 LP였었죠. 1번 LP에는 아주 재즈적인 요소를 담았었고 두 번째 LP에서는 아주 팝적인 요소를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정체성 고민이 굉장히 크게 달했다. 그리고 멤버들끼리도 조금 여러 가지 토론이 좀 있었던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많이 라디오에서 접한 이런 시카고 사운드는 주로 198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82년부터 86년까지 당대 최고의 팝 프로듀서죠. 데이비드 포스터가 이제 기용이 되면서 16집부터 18집까지 아주 팝적인 사운드 위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크게 끌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들었던 곡들은 그러니까 시카고의 단편적인 얼굴만 좀 네. 본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1: 그럴 수 있어요. 네.
0: 다양한
1: 네.
0: 음악 장르를 또 요소요소 녹여낸 시카고. 네. 오늘 첫 곡을 일단 하나 듣고 또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1: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워낙에 사랑받는 또 발라드 곡이기도 하고 이 시카고가 정말 전설적인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뭐 10회 이상 노미네이트가 됐음에도 네. 그래미 트로피 한 번밖에 못 탔어요. 이렇게 역사가 길고 대단한 팀인데
0: 상복은 또 없네요.
1: 네. 그 정도로 네.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뭐 요즘에 K-POP 그래미 왜 못 봤냐고 하는데 이 정도입니다. 그래미 받기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유일하게 시카고가 수십 년, 뭐 반세기 이상의 밴드 인생이라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미 트로피 받았던 곡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If You Leave Me Now라는 곡이고요. 1976년 앨범 시카고 10집에 수록이 되어 있었었고요. 이 리드 보컬도 여러 명이에요. 이 한 명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피터 세트라, 로버트 램, 해리 캐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제일 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센터다. 제일 좀 대표적인 보컬리스트라고 하면은 피터 세트라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의 또 감미로운 미성이 돋보이는 곡이고요. 역시 이분들은 이 하모니 같은 것들이 또 좋습니다.
0: 네, 네.
1: 네. 근데 이 밴드의 초기 프로듀서가 이 바로 비치보이스의 매니저이자 밴드 그러니까 백밴드 멤버였어요. 비치보이스 정식 멤버는 아니고 함께 연주하는 그 밴드 멤버였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어떤 곡에서는 뭐 비치보이스 멤버들이 또 코러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그런 만큼 상당히 뭐 악기 연주면 악기 연주 거기 보컬 뭐 하모니까지 거의 완벽함을 추구했던 밴드가 시카고였다. 이런 또 단편을 엿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시카고 If You Leave Me Now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화음이
1: 감미롭죠.
0: 예, 감미롭고 네. 예, 너무 듣기가 좋은데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밴드 이름이 시카고잖아요.
1: 네.
0: 예, 진짜 다 시카고 출신들이 결성한 건지 이것도 네. 궁금하네요.
1: 이게 참 얄궂게도 맞아요. 어때 좀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그룹 부산입니다.
0: 그룹 청주,
1: 네, 대전입니다. 아. 이런 거 잘 없잖아요.
0: 그러게요. 근데 네. 시카고라고 하니까 또 좀 있어 보이는
1: 거 이상하게 아직 우리 안에 사대주의가 남은 건지 모르겠는데
0: 네.
1: 실제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결성된 팀입니다.
0: 제시카와 같은. 네. 기생충의 기생충의 제시카
1: 그렇게 되네요. 네. 네,
0: 일리노이 시카고
1: 아 그렇게 네. 되네요. 네, 어쨌든 이 시카고에서 이제 서로 다른 밴드들에서 활동하던 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밴드가 바로
0: 네.
1: 시카고이고요. 이게 또 약간 절묘한 게 시카고의 별칭이 별명이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서 윈디 시티잖아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런데 이게 또 관악 연주가 두드러진 야. 밴드 그 윈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0: 어울린다. 어울린다. 네, 그래서 다 되게 부는 어울려서 악기들이니까.
1: 네, 네.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장면이 됐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에는 이런 도시 이름이 곧 밴드가 된 케이스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놀랍게도. More Than a Feeling이라는 곡으로 국내도 유명한 보스턴이라는 밴드. 실제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출신이에요. 이 보스턴의 리더가 바로 하버드 대와 함께 보스턴에 있는 명문학교인 MIT 출신입니다.
0: 오.
1: 네, 톰 숄츠라는 리더.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캔자스라는 밴드. 실제로 캔자스도 출신이에요. 이 캔자스는 더스트 인 더 윈드로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네. 유명한 밴드이기도 하죠.
0: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오늘 시카고의 여러 앨범들 중에서 어떤 걸 좀 집중해 볼까요?
1: 네, 1980년대식 시카고 사운드, 팝 사운드 정점에 있는 앨범이 바로 1982년 앨범일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시카고 16집이고요. 바로 데이비드 포스터가 지봉을 잡은 세 장의 앨범이 있어요. 16집, 17집, 18집인데 이것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1970년대에 매년 앨범을 냈었고 막 더블 앨범 계속 내면서 마음껏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8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80년대가 되면서 이 팝 음악 시장의 지형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0: 네.
1: 뭐 TV 특히나 MTV가 등장하면서 그렇죠. 보는 음악이 중요해지고 라디오에서도 조금 더 계속 대중 친화적인 쪽으로 이렇게 선곡 방향이 흐리게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데이비드 포스터를 기용을 해서 제대로 팝 사운드를 우리 방식대로 한번 들려주자. 그래서 관악기까지 이 다채로운 편성을 살려내면서도 과감하게 당시에 유행했었던 이 신티사이저 사운드 그리고 심지어 뭐 밴드 멤버가 막 8인조까지 되는데도 외부 세션 연주자들을 적극적으로 또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용되는 이 시카고 16집에 고용되는 외부 멤버들이 바로 또 다른 슈퍼그룹이에요. 토토의 멤버들이에요.
0: 네.
1: 데이비드 페이치, 스티브 포카로, 스티브 루카스 이런 분들이 기용이 돼서 일부 곡들에서 함께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마이클 잭슨 앨범에 거의 다 참여를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춤만 안 췄지 마이클 잭슨 느낌에 가까운 거의 굉장한 슈퍼 웰메이드의 락밴드 버전 이런 앨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뭐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 정도 수준의
1: 네. 예,
0: 대규모 세션들을 또 고용을 해서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던 16집 가운데서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세요.
1: 네. 바로 이 데이비드 포스터 팝 프로듀서 그리고 멤버죠. 제임스 벤코가 함께 작곡을 했고 역시나 앞에 들으셨던 곡에서도 리드보컬 맡았었던 피터 세트라가 부른 달콤하면서도 청량미 있는 곡입니다. What Can I Say? 라는 곡이고요. 이 데이비드 포스터가 가져왔던 이 신시사이저 기반의 약간은 기계적인 느낌의 팝하고 이 밴드의 실제 연주들 이런 것들이 아주 황금조합을 이룬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살랑살랑한 이 관악 연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카고만 할 수 있는 팝과 락과 소울과 이런 것들이 아주 절묘하게 결과물로 나온 80년대식 어떤 웰메이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또 여름에 이제 좀 더울 때 이런 관악 사운드가 좀 시원하게 식혀주는 게 있는데 네. 오늘 밤하고도 좀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시카고의 What Can I Say 함께 듣겠습니다.

0: 시카고의 What Can I Say 함께 들으셨습니다.
1: 네.
0: 참 구성도 다양하고 멤버 수도 참 많은 시카고인데 이번에 그 별세했다고 아까 네. 언급해 주신 패러자이더는 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멤버예요?
1: 네. 주로 이제 색소폰과 플루트 이런 악기를 좀 연주를 했고요. 이제 들으시다시피 관악기가 항상 좀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밴드입니다. 패러자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리드 보컬을 맡기지도 않았고 또 뭐 주요 곡들을 작곡한 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이 관악 파트이 어떤 뮤지션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뭐 일종의 조율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밴드가 그 처음 결성될 때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악 사운드랑 록 밴드를 완전히 합쳐서 하나의 거대한 편성의 밴드를 만들자 이런 비전 자체를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바로 월터 패러자이더였었고 네. 그리고 처음 중요한 건 이분들이 모여서 합주 시작할 때 패러자이더의 집 창고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번에 패러자이더 별세 소식이 들렸을 때 시카고 멤버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했었고
0: 네.
1: 어떻게 보면 시카고 멤버들의 고향은 시카고지만 진짜 음악적인 고향은 월터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 멤버들이 좀 기댈 수 있는
1: 그렇죠. 네. 그 인별그램에 이제 멤버들 성명 공식 성명 추모 성명 냈는데 이렇게 냈어요. 우리는 그의 공헌에 영원히 감사한다.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재능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을 것이다. 월터의 비전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음악은 결코 세상에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0: 그러네요. 이제 멤버가 많다 보면 불화 없이 가기가 또 참 힘든데
1: 네, 이렇게 맞아요.
0: 사람을 좀 모아주는 융화력이 강한 멤버가 있어서 네.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패러자이더가 그만큼 이제 팀 내에서 중요한 네. 역할을 했던 건데요.
1: 맞습니다.
0: 그분의 이제 연주가 좀 돋보였던 곡들 이런 걸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1: 맞아요. 이렇게 관악 파트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는 뭐 트럼본, 트럼펫, 색소폰 이렇게 같이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는 어떤 한 명만 튀는 그런 곡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런 작품들 상당히 있는데요. 1970년에 발표했던 Color My World라는 이 곡의 플루트 솔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또 대표적인 월터의 솜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1973년 이 곡도 히트곡인데 Just You and Me라는 곡 여기서 또 기막힌 색소폰 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명연 같은 것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밴드 파트하고 그다음에 관악 파트 사이에 어떤 편곡이나 구성 같은 것, 조율 같은 것들 이런 데에도 월터가 많은 기여를 했고 심지어는 음향 믹스할 때 이런 때도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카고라는 사운드에 골조 같은 걸 좀 만들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오늘 집중하는 앨범이 16집이었잖아요.
1: 네, 맞아요. 그
0: 앨범을 정말 네. 수십 장을 낸
1: 정말 많이 냈습니다.
0: 너무나 많은 곡들을 이제 창작한 시카고인데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1: 네.
0: 근황이 좀 궁금해요.
1: 네, 놀랍게도 네. 이제 올해도 계속 공연을 하고 있고요.
0: 와, 대단하다.
1: 예, 네. 멤버 변화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이번에 별세한 월터 패러자이더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에 공연 활동과 여러 활동을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0: 네네.
1: 오랜 기간 투병을 해왔고요. 다른 멤버들도 뭐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멤버 교체가 많이 돼서 지금은 사실상 이 리 로그네인이라고 하는 멤버 한 명 정도 남은 상태이지만 다른 수많은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 또 활동을 계속하고 공연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네. 우리가 시카고라는 현역 밴드의 공연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국 가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제 67년부터 네. 했으니까.
1: 네.
0: 팀이 환갑이 된 거잖아요.
1: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네요.
0: 야 정말 이들의 그 활동이 정말 너무 경이롭고
1: 네. 예,
0: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1: 네.
0: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요. 이 곡은 뭐 시카고의 대표곡이라고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1980년대 그러니까

0: 인류 역사에서 볼 때 서기 1980년대의 대표곡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특히나 네네. 한국의 어떤 대중음악 자체가 1996년부터는 K-POP이라는 게 태동을 했지만 그 이전에 상당히 현대화되고 서구권과 동등한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보탬이 된 그런 기반이 된 것이 어떻게 보면 1980년대 사운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곡인 것 같아요. 한국 그 가요 팝 발라드의 발전에도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라는 곡이고요. 이게 Hard to say I'm sorry까지는 알겠는데 Get Away는 뭐냐라고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마지막 한 1분여 정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발라드로 쭉 흐르다가 갑자기 곡이 관악 파트가 빵빵 때려주면서 경쾌하게 변주가 돼요.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한 곡으로 그러니까 약간 접속곡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보통은 이게 뭐 너무 길기도 하고 또 그냥 발라드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이걸 잘라서 How to say I'm sorry라는 곡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완곡이라고 하면 이 Get Away까지 같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끝까지 다 들려드리려면 저희가 이야기를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네요.
1: 음악 준비하겠습니다. 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Get Away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부산 18도, 서울,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세종 32도, 광주 31도, 인천 30도, 대구 28도, 부산 27도, 울산, 제주는 26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8도, 습도 66%입니다. KBS 58분 날씨 잔금혜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난 7월 작은 서점을 찾아주셨던 김지윤 박사님 편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윤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솔직한 대화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박사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저 오늘 이 시간 너무 기다렸습니다.
2: 아, 정말요?
1: 네, 흑역기의 달이 뜨면도 정말 흥미진진했지만 이 박사님이라는 사람 책도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았어요.
2: 아, 실망하실 것 같은데. 되게 심심한 사람인데.
1: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실망하면 이제 끝날 때 실망이에요 이러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드릴게요. 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 네네.
1: 제가 나무위키에서 이제 박사님 항목을

0: 을 찾아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정치학자, 방송인, 평론가, 유튜버로 이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개에는 빠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유능한 인터뷰어이고 언론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네.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정치학자 몇 퍼센트, 뭐 유튜버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나는 뭐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뭐 대중문화를 섭렵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1: 정체성을 네. 직업으로 네. 설명하진 않죠.
0: 그렇죠. 네. 네. 그렇죠.
1: 그래서 네. 뭐 유튜브 뭐 이렇게 설명은 안 하고 뭐 누가 저에 대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0: 열심히 사는 네. 사람. 나중에 이렇게 뭐 묘비명에 뭐 이렇게 문구를 적는다 하면은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1: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가면 끝나는 것이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말아서 질래라. 그리고 그 문구명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적는 게 맞잖아요.
0: 네.
1: 전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 묘비명에 마음대로 적으세요. 뭐 이런 것도
1: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는 네.
0: 열심히 사는 사람. 네. 열심히 사시는 거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이 방송 제작하는 박수정 PD님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복면가왕
1: 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걸 보내주고
0: 복면가왕도 출연하셨더라고요. 그 네. 댓글 혹시 보셨나요?
1: 아니요.
0: 댓글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아니 얼마나 모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길래
0: 노래 연습도 좀 열심히 하시나요?
1: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거의 매일 막 저희 아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막 이러고. 네, 제가 층간소음을 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요 시점에서는 이제 민원이 들어올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0: 댁에서 하셨습니까? 어디 노래방에서?
1: 댁에서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제가 레슨 받고 막 이럴 때 그 레슨 받는데 가갖고서는 스튜디오에서 연습도 하고 레슨도 진짜 열심히 받고 차 안에서 하고.
0: 알겠습니다. 네. N잡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N잡 시대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N잡 시대고 그 사실 자체는 이제 저희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1: 네.
0: 이제 그냥 뭐 평생 직업이란 거 없다. 살면서 뭐 직업 두 번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나도 두 번 바꿔야겠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못 바꿔요.
1: 그렇죠.
0: 네, 무섭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커리어를 크게 틀 때 현재 안정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분야 이제 진출했다가 망하면 이제 망신살도 뻗치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것이고 그 바꾸는 과정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고 또 사람들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꼭 온 세상의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은 검사들의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의사들은 의사의 의료계 평가가 온 세상 평가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거 집단 평가에서 좀 벗어나는 일 도전하기 좀 쉽지 않고 박사님은 그런 리스크들 그런 위험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1: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중거 집단의 평가 이런 네. 거는 거의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별로 그렇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 물론 이제 제 가족이라든지
0: 네.
1: 정말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이런 건 중요한데 글쎄요. 사회에 나와서 뭐 중거 집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런 거 위험한 거야 하지 마 뭐 아니면 뭐 너가 나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런 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그 업계에 이제 은은하게 녹아 들어가지고 누가 말로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약간 다 같이 뭔가 약간 저거는 좀 이렇게 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자 집단에서는 학자 집단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고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또 유튜버들 사이에 암묵적인 뭔가 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 되게 힘든데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에 대한 그런 압박감 이런 거는 좀 그런 건 또 안 받으셨나요?
1: 네, 안 받았어요.
0: 약간 내가 속한 업계가 여기에 이제 그 분위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도 좀 하시는 편인가요?
1: 평소에도 물론 하지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게 제 인생을 뭘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 바꾸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 저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집단이 나를 약간 이단자처럼 생각하고 안 받아주면 네.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한가하지 않거든요. 예. 네.
0: 저희 약간 이 동아시아에서는 좀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어릴 때부터.
1: 약간 미쿡 스타일인가? 네.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0: 정책 연구를 하시다가 네. 100분 토론 진행 제안을 받으시거나 혹은 뭐 이제 또 정치학자 또 이제 100분 토론 진행자로 있으시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뭐 그런 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셨나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이나 남의 뭐 압박감, 업계의 압박감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잘해야 되고 100분 토론 진행을 맡았는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초보니까 뭐 봐주세요 이런 거 할 수 없고 그러면은 그런 때 좀 스트레스 다스리는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1: 아 일단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달고 살아요. 그래서 뭐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견디는 스타일이고요.
0: 네.
1: 그리고 그런 선택들을 할 때 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그냥 원래 있었던 연구원에 계속 다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하고
0: 네.
1: 또 안정적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으면서 따박따박 다닐 수 있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거를 계속 하면은 되는 데니까 좋은 편안함 어떻게 보면은
0: 뭐 정책 연구라는 것도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길이 그렇죠. 또 있는 거고요.
1: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일단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 복면가왕에 출연하면 연습실은 가야 된다.
1: 아 엄청 열심히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은 지금 사는 만큼은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나
0: 네.
1: 아니면은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0: 네.
1: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뭐랄까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되든지
0: 네.
1: 아니면은 지금 뭐 열이라는 노력을 한다면 한 20을 한다든지 30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요.
0: 네.
1: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했던 거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럴 때 노력하실 때에는
1: 네.
0: 정말 이렇게 뭔가 무슨 뭐 체면 위신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1: 제가
0: 예 네, 유튜브 진출하실 때 유튜브 편집 소프트웨어를 막 일일이 배우셨다 얘기 듣고 와 대단하시다. 이거 아마 그냥 뭐 누구를 고용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뭐 도와준다는 사람도 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직접 그냥 처음부터 프리미어라고 하나요? 그 프로그램?
1: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사실 배웠던 거는 제가 채널이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제 친구랑 같이 네네. 하는 채널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카메라를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로 하자. 그래서 녹음을 해 와갖고서는 그걸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0: 네.
1: 뭐 이거 하는데 누구를 뭐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해보지 뭐. 근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즐거운 일이라서 굉장히 즐겁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제작진이 따로 계시기는 네. 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사실 시작을 할 때에도 제가 그 당시에 100분 토론도 그만둔 상태였고, 그 다음에 라디오 MC를 하고 있던 것도 이제 그만두고, 연구원은 이 진작에 나왔고,
0: 네.
1: 뭐 정말로 뭘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학원가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0: 그것도 인터뷰에서 조금 봤습니다. 네.
1: 정말 아주 얄팍한 수단이지만 뭐 MIT 박사가 가르치는 사탐하면 사탐. 뭐 팔리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0: 잘 팔릴 것 같은데요.
1: 네. 지금도 네. 약간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아는 후배가 아, 언니 나 유튜브 하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뭐 만 명.

0: 한다. 이런 네. 거군요. 저 약간 좀 듣다가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요즘 생각이 약간 바뀌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행복이라는 게 뭐 저희가 이제 행복 떠올리면은 되게 이렇게 좀 나른한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파이어족들이 이제 그 세계관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열심히 한 거를 끝내고 이제 나른하게 한 30년 편안히 간다라고 그런 저는 한때 파이어족을 좀 이렇게 뭐 제가 막 진지하게까지는 생각 안 해도 그거 괜찮겠는데 어디 뭐 좀 일찍 어디 좀 서울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데 가가지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1: 저도 했는데요.
0: 아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는 게 아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1: 아니 뭐 아이가 둘이나 되고 저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필요가 있으니까 아 파이어족 좋죠. 부럽다.
0: 알겠습니다. 인터뷰 중에 스스로를 지식소매상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네. 있었어요. 지금 하는 유튜브 활동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까요? 지식소매상 이제 뭐 이 단어 쓰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박사님의 유튜브 활동은 뭐 지식소매상 활동인가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지식소매상은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식을 네. 대중들한테 쉽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소매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초반에 정치학자라고도 이야기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은 학자라고 안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자라면은 오리지널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네. 오리지널 스터디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0: 지금은 커뮤니케이터?
1: 뭐 그렇게 걸까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오리지널 스터디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소화를 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지식 소매상이다라고 표현하면은 딱 맞지 않을까?
0: 과거에는 이제 지식 소매상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 아마 뭐 교양서 작가 뭐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유튜버가 그 역할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유튜버로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분으로서 지식소매상 이 박사님 채널의 의의는 좀 뭐다 뭐 이런 것 좀 설명드릴까요?
1: 지식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뉴스라든지 또 미국 이야기, 뭐 미국 문화라든지 뭐 스포츠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많은 뭐 이야기들 배경 이야기들 나눠드리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국제 정세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였어요.
0: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1: 그죠?
0: 아니 왜냐하면 신문에서 종이 신문에서 되게 천대하는 분야거든요.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별로 그렇게 별로 안다. 그러니까
1: 국제부 별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0: 비중 자체가 좀 약간 네. 네. 그나마 뭐 미국 정치 정도? 뭐 이 정도고.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시간에도 쫓기고 그리고 한국의 언론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막 심층 취재라든지 네. 이런 거가 좀 불가능하죠, 사실상. 네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인 뉴스만 나온단 말이에요, 대체로 국제 뉴스는.
0: 국제 뉴스 전문가가 없어요, 사실.
1: 그래도 요새는 조금 계신 것 같아요.
0: 아,
1: 나오시더라고요, 조금씩. 근데 지금도 사실 대부분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위주의 스트레인 뉴스만 나가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래 조금 더 깊이 파악 들어가면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걸로 이어지는 것일까? 네. 이런 걸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0: 네.
1: 근데 우연찮게 제가 이제 그 뭐 브릿지 역할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지식플레이 굉장히 관심 많이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0: 아, 그리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1: 재밌죠. 네. 예.
0: 그전까지 이제 뭐 분석이라는 것도 뭐 외신 분석을 이제 번역을 해서 뭐 네네. 뉴욕타임즈는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뉴욕타임즈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정치학자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 커뮤니케이터 뭐 외교, 네 그리고 이제 소통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인지도도 높고 대중적 이미지도 좋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현실 정치 여의도에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1: 아, 노 코멘트.
0: 받았구나. 양쪽에서 다 받았구나.
1: 노 코멘트.
0: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거절을 하신 거고.
1: 이게 믿기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더라고 얘기하면.

0: 는 받았구나가 되는 거니까 노코멘트.
1: 받은 거 자체야 뭐 사실 뭐 기정사실일 것 같지만 네. 아니면은 질문을 좀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공직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없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원래 계셨던 곳이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었고 사실 정책 연구라는 게 이제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제 수립해야 되는 정부 입법부나 뭐 행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뭐 어떤 퍼블릭 서번트가 그래서 퍼블릭에 서브를 할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뭐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0: 하루빨리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질문을 하신다는 게 아니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책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네,
0: 폭격기에 다리 뜨면 이게 보면은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결함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1: 그쵸?
0: 많은 네. 사람들 다 만족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1: 다 부작용도 있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네.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1: 정치적 상상력을
0: 그렇죠.
1: 네.
0: 근데 저는 그런 상상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이지 아 그러면은 여기 그 전국 하나 이렇게 탁 뜨면서 아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 오 이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뭐 정치 정책 여기에는 맞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100번 토론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뭔가 사회에 발언을 하는 뭐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뭐 그런 그룹들도 많이 만나셨고요. 그들 토론을 이제 몇 년을 옆에서 지켜보신 건데 이제 학계에서 박사님이 토론을 하실 때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토론 많이 하셨을 거고요. 미국에서 토론하는 정치인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한국 토론 문화에 대해서 요 정도 좀 내가 좀 말을 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합니다.
0: 일단은
1: 네.
0: 우리 토론 문화가 별로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건 모두가 아는 얘기잖아요.
1: 제가 한 열몇 살에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요.
0: 계속
1: 30년 내내 계속 정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불모의 땅이에요.
0: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1: 네.
0: 토론을 일단 시작하려면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한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1: 진짜 근본적인 문제.
0: 네.
1: 내 주장이 없어서.
0: 그렇죠. 거기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네.
0: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뭐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쭉쭉 해왔는데 우리는 네.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가르쳐주면 배우고 따라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1: 정답을 고르는 걸 했었죠.
0: 맞아요.
1: 출제자의 의도를
0: 그렇죠.
1: 중요하게 네. 생각했죠.
0: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좀 힘들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약간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머가 없어요.
1: 그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0: 그러니까 이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 내 의견을 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사실 이거는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 토론을 듣는 사람을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려면은 뭐 내 주장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도 어필을 해야 되는데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유머 코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그런 토론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막 전투력이 상승해갖고서는 오늘 승리하고 가기라
1: 네.
0: 이거는 되게 있는데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들 못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그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그 지금 박사님이 해주신 두 가지 얘기 다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얘기 같아요. 저희가 사실 뭐 토론 수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뭐 무슨 뭐 이제 막 논리의 기초 뭐 이러면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이게 상대를 그 겨냥한 그런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신공격하지 마라 뭐 무슨 뭐에 기대지 권위에 기대지 마라 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토론 이제 뭐 보고 나서
0: 네.
1: 저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뭐 이런 거는 인신공격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하거나 그걸 잘 받아치거나
0: 네.

0: 예, 적절하게 권위에 기대서 뭐 무슨 논리의 오류를 범하면서 예. 근데 이게 다 토론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토론을 예.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해야 돼. 이런 얘기 자체를 학교에서 안 가르친 것 같아요. 토론을 정말 논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누구랑 의견이 다를 때 끝장 토론을 하자 뭐 이런 거. 끝장 토론하면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1: 피곤하기만 하고 졸려 죽겠는데
0: 네. 네. 네.
1: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고.
0: 네. 100분이 딱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그런 문화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토론도 사람들이 더 즐길 수 있고
0: 네.
1: 좀 마음 편하게 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막 싸우는 듯한 그런 것만 보니까
0: 네.
1: 좀 보기가 불편하다. 안 본다 이러는 분들도 많죠.
0: 이제는 뭐 논리로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 지지자한테 좀 카타르시스를 준다.
1: 맞아요.
0: 네. 네. 이거 참 괴롭습니다. 30년째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 10년도 좀 어둡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대화 이어갈까요?
1: 네. 네.
0: 좀 맥락에 닿는 노래일까요? 아니면 또 무맥락에?
1: 아, 전혀 맥락 없는 노래입니다.
0: 네. 아, 매력적이십니다. 네,
1: 그냥 좋아하는 노래 딱 뽑아왔어요. 제가 그냥.
0: 네. 네,
1: 그래서 피터 홀랜스의 로클로몽드라는 곡이에요.
0: 아, 로클로몽드? 이렇게 네. 읽는 게 맞나요?
1: 네.
0: 뭐 무슨 노래인가요?
1: 로클로몽드가 스코틀랜드에 가면 있는 호수 이름이에요.
0: 아, 로크라는 게 레이크에 네네. 뭐 이제 스코틀랜드
1: 그죠, 우리 뭐 네스호 뭐 이러듯이
0: 네,
1: 로크네스 그러듯이 로클로몽드라는 건데 이게 뭐 설명하려면 역사 얘기를 쫙 해대갖고 너무 길어지니까 나 설명하지만 얘 이제 나중에 잉글랜드 군하고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더들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된
0: 네.
1: 그 자코바이트의 난이라고 있었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다음에 제임스 2세의 손자를 다시 옹립을 하려고 했었던 스코틀랜드의 네. 자코바이트들과 잉글랜드 군이 이제 싸우고 물론 당연히 잉글랜드 군이 진압을 하죠.
0: 네.
1: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처형을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같으면.
0: 그쵸.
1: 근데 거기서 잉글랜드 군이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형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두 남성을 보고서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서 돌려보내줄게.
0: 아우,
1: 너무 잔인하죠.
0: 네. 네.
1: 그래서 이제 서로가 죽겠다. 그래서
0: 네.
1: 전사니까 막 그런데 어쨌든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이제 살아서 가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친구여, 너는 하이 로드로 가면, 그러니까 하일랜드의
0: 네.
1: 자기 고향으로 가면 나는 로우 로드로 가겠지. 그러니까 죽으러 간다는 얘기죠. 사형장으로.
0: 아.
1: 그렇지만 내가 너보다는 우리의 고향 스코틀랜드의 영혼이니까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녀와 속삭이던 로클로몽드에서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겠지. 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0: 아, 멋있게 죽네요.
1: 멋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스코틀랜드를 다녀왔는데
0: 네.
1: 이 호수를 가려고 갔었어요.
0: 와, 이 정도로 좋아하시는
1: 네.
0: 노래신가요?
1: 그래서 아. 갔어요.
0: 네.
1: 이 호수를. 근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고
0: 네.
1: 노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서글프면서도
0: 아.
1: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0: 네.
1: 이 곡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0: 아, 알겠습니다. 피터 홀랜스의 로크 로몬드 들어보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00분 토론 진행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숙제처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의 기술, 인터뷰의 기술.
1: 네.
0: 저희 청취자들께 네, 팁 좀 네. 전수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섭외 기술도 좀 궁금합니다. 워낙 쟁쟁한 막 이런 거물급 인터뷰를 섭외하는 기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1: 아, 글쎄 뭐 토론의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에요.
0: 네.
1: 예, 이걸 보고 있는 어디언스다.
0: 네.
1: 예, 그러면은 이 어디언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내가 설득 당하고 싶게끔 보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상대방의 공격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또 어필을 해야 되고 인간이 원래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0: 그 약간 처칠류의 농담 같은 거 좀 공부하면 그럼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처칠 어록 같은 거 좀 보면서.
1: 처칠 어록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유머를 잘 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그런 여유 있어 보이는 어떤 태도가 우리 어디언스의 마음을 얻는다.
0: 레이건 뭐 했는지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레이건 유머는 다들 좋아하지
1: 않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네, 레이건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0: 네.
1: 두 번 이제 재선 그 선거에 나왔을 때 근데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가 먼데일이었거든요.
0: 근데 네.
1: 훨씬 나이가 어렸고.
0: 네.
1: 근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했었던 토론 때 아주 유명한 말이 나는 상대방의 나이를 가지고 트집잡기 않겠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성숙하다 이런 트집 안 잡아요. 그때 사람들이 빵 터져서 막 웃었던 거예요.
0: 그걸 정색하고 근데 레이건 대통령 너무 레이건 후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말도 막아버리면서
1: 그렇죠. 네. 예. 네.
0: 굉장히 사람들 즐겁게 하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상대였었던 먼데일이 그 말을 듣고 같이 웃으면서 속으로 완전히 졌구나 그 생각을 했대요.
0: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웃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그래야, 네. 그래야 그나마 남은 매력이라도 지키고.
1: 그렇죠.
0: 야 한국 정치인들 배워야 될 거 많습니다.
1: 네. 네.
0: 우리도 고령화 시대 오니까 네, 많이 배우시기를 빌고. 인터뷰의 기술 어떻습니까?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하는 그 순간에는 뭐 오디언스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인터뷰 글쎄요. 뭐 기술이라고 제가 할 만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만의 그 루틴은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
0: 네.
1: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0: 네.
1: 예, 이 사람이 당연히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신변 잡기 같은 걸 좀 알고 가야지. 네, 처음에 예, 얘기할 때 우리 뭐 소위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0: 뭐 복면가왕 같은 데 출연을 했다든가.
1: 아, 그건 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조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0: 네.
1: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좀 그런 건물급 인물들이 대체로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뭐 미국 분이라든지 영국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럼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어가 어려워요.
0: 아, 그러세요?
1: 네. 인터뷰하고 그럴 때 항상 이 좋은 영어를 써야 되는 강박이 굉장히 크고
0: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하시는 그렇게 보였는데요.
1: 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뭐 블링컨 장관도 그렇고
0: 네.
1: 이런 분들은 시간을 그냥 무한대로 주질 않아요.
0: 아, 뭐
1: 당연한 얘기지만
0: 테니까.
1: 네. 예. 뭐 10분 뭐 30분 이렇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모든 걸 끝내야 되거든요.
0: 아, 10분 막 그렇게밖에 안 주나요?
1: 블링컨 장관은 정말 10분 줬어요.
0: 어머나.
1: 근데 이제 뭐 와서 인사하고 어쩌면은 뭐 좀 넘어서 한 15분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0: 네.
1: 근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톤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영어를 그냥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이티브면 좀 덜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는 예를 들면은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만연체고
0: 네.
1: 말이 길어요.
0: 네.
1: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해요. 이분하고 30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질문을 몇 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0: 아.
1: 그래서 5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6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보다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0: 네.
1: 만약에 이걸 다 못하게 되면 뒤에 걸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가.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놓는 편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불안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이 사람이 했었던 인터뷰를 다 보고
0: 네.
1: 그리고 사실 뭐 질문이 대충 비슷하고 답변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할 것이다 라는 예상 답변도 제가 대충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0: 네.
1: 뭐 만약에 질문 3번까지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 보이면은 5번으로 넘어가야 돼. 뭐 이걸 끌어와야 돼. 이런 것까지 이제 동선, 질문의 동선도 좀 짜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죠.
0: 인터뷰 과정이 마치 무슨 뭐 이렇게 즉흥 연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악보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같은 잼 세션을 하는 상대가 뭐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뛰어넘고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근데 전혀 즉흥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다 짜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불안해갖고.
0: 즉흥처럼 보이는 아주 그렇죠. 준비 많이 된 네. 그런 연주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네. 하셨는데 약간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이후로 뽑으신 사람들도 좀 흥미롭기도 했고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지금 제일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은 그 두 명인지
1: 아니에요.
0: 아, 아닙니까?
1: 네.
0: 아, 지금은 누굽니까? 아니, 한국 뭐... 사람 한 명, 외국 사람 한 명 이러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 너무 어렵나요?
1: 네. 한국 분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작가님을 인터뷰해보고 싶어요.
0: 네? 저요?
1: 네.
0: 네,
1: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으니까
0: 네.
1: 인터뷰를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보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0: 갑자기 당황.
1: 당황하셨죠?
0: 아, 이것도 준비해 오신 질문인가요?
1: 네, 외국 사람으로 본다면 사실 뭐 빈 살만 네. 총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분야에 있으면은 늘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기는 하죠.
0: 네.
1: 근데 요새 같아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게.
0: 네.
1: 완전히 다른 분야 사람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어떤 분이요?
1: 야구 선수 중에
0: 네.
1: 이치로 스즈키.
0: 아, 이치로 스즈키요?
1: 네.
0: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1: 은퇴를 했고 이제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죠.
0: 네네. 네. 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무 히데오도 아니고
1: 네.
0: 지금 그 저 이도류 누구죠? 지금
1: 오타니?
0: 네, 오타니 쇼헤이도 아니고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치로 스즈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 요새는 약간, 조금 나아졌어요.
0: 네. 뭐 그게 사실 이제 좀 약간 보도가 왜곡이 됐다고는 하는데 왜 이치로 스즈키인가요?
1: 제가 지금 와서야 하는 얘기지만 이치로 스즈키를 좋아했었어요.
0: 멋있죠?
1: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WBC 때 그런 네.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지만 야구 선수 자체로 본다면은 정말 멋있죠.
0: 네. 어떤 면이 멋있으신가요?
1: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끝내주는 플레이를 했는데도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존심.
0: 네네.
1: 이게 딱 비춰지거든요.
0: 네.
1: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아직도 뭐 기억하는 신이 있는데 이치로 스즈키가 우익수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오클랜드 에이스하고 경기를 할 때였어요.
0: 네.
1: 근데 이게 굉장히 깊숙이 떨어지는 플라이였어요.
0: 네.
1: 거의 넘어갈 뻔한 걸 이렇게 뛰어서 잡아요.
0: 네.
1: 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 2루에 주자가 있어갖고 딱 잡으니까 2루에 이름도 기억을 해요. 제가 테렌스 롱이라고.
0: 네.
1: 네, 2루 주자가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3루로.
0: 근데 스즈키가 잡는 걸로 그치지 않고 송구까지 합니까?
1: 어깨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투수도 했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공을 던진 데 빨리 줄 송구라고 하죠. 우리가.
0: 네.
1: 쫙 던져갖고서는 그걸 잡아내요.
0: 야, 거의 이 야구장에 거의 가로지르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열광하고 난리가 났죠. 와, 그럼 막 캐스터도 마이 갓 그러고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딱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0: 약간 좀 그 다른 그냥 이제 뭐 한국 메이저리거들하고 이제 뭐 미국 그러니까 뭐 일본 메이저리거도 그렇고 하고 좀 다르게 이치로 스즈키 보면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이 흐르고 약간 일본 무사 같은
1: 네.
0: 좀 사무라이 같은 느낌으로 예, 검을 한번 휘둘렀고 다시 칼집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그런 좀 긴장.

0: 긴장감 보여줄 때가 그쵸. 있죠.
1: 근데 그 긴장감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치루 스키가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루틴이거든요.
0: 네.
1: 본인의 루틴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지킨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이고 네. 또 얼마나 뭐랄까 괴로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냈기 때문에 저 자리까지 사실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고 싶어요.
0: 저는 이치루 스즈키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약간 이치루 스즈키 전성기 때 뭐 이렇게 전설적인 일화들 보면서 그런 걸 떠오르면서 약간 박사님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약간 롤모델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네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0: 그리고
1: 이런 게 있죠.
0: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네. 온갖 상황 다 생각해서 공이 이렇게 나갈 때 뭐 내가 뭐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뭐 투수가 어떻게 던질 때 정말 뭐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돼 하는 그 어떤 그 프로페셔널리즘의 진짜 끝에 있는 그쵸. 그리고 늘 열심히 하는 사람 엄청 치열한 사람 예. 그리고 그거를 해냈을 때 거기에 뭐 뿌듯해하고 막 자기 애고 드러내고 이러지 않는 약간 좀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아까 박사님 삶의 태도도 좀 생각이 나네요.
1: 그래서 한번 이치루 스즈키 옛날에 팬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만나서 질문을 그러면 이치루 스즈키도 뭐 한 30분밖에 안 줄 테니까
1: 일단 사인부터 받아야 돼. 배트 들고 가갖고
0: 무슨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지고 싶으세요? 아니 제일 중요하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 너의 삶의 태도?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뭐 가치관? 아니면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뭐 그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무슨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1: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질문은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네, 그 질문 제일 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0: 진짜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1: 지금도 카레만 먹고 지금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웨이트를 하고
0: 그 컨디션 유지하고 뭐 뭐 이렇게 저기 뭐 식중독 같은 거 걸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카레만 먹는다고 네. 막 진짜 그랬었어요. 아 진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 이제 모든 초대 손님한테 그 질문을 드리거든요. 루틴이 어떻게 되느냐. 뭐 하루 일과가 됐든 아니면 뭐 하루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한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이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느냐. 박사님 루틴은 어떤가요?
1: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아침잠이 없어지면서
0: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1: 6시 전에는 일어나요. 5시 반에서 6시 사이. 뭐 좀 더 일찍 일어날 때도 있고.
0: 네.
1: 이제 그러면은 요새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핸드폰부터 찾죠. 근데 핸드폰을 찾으면은 밤새도록 그 외신 뉴스, 브레이킹 뉴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0: 네.
1: 그럼 이제 보는 거죠. 헤드라인들 이렇게 쭉 보고. 그래서 그거 보는 데만도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리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네. 일어난 다음에는 뭐 잡다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 해야 될 일을 먼저 적거든요.
0: 아, 네. 리스트업을.
1: 네. 네. 근데 그거를 꼭 이제 노트북이 있어요. 제 노트 공책 같은 데다가.
0: 네.
1: 2026년 뭐 6월 언제 뭐 이렇게 하고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적어요.
0: 이 노트북이라 하면 전자제품 노트북이
1: 아니요.
0: 아니라 종이 네. 공책에
1: 손으로 적어요.
0: 펜으로.
1: 네.
0: 아, 오늘 할 일들. 네.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걸 쭉 적으면은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뭐 은행 업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0: 시간 얼마나 걸릴지 딱 견적 나오고.
1: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 해치워버리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학교 가야 되니까 아침밤 차려주고. 네, 뭐 제가 아침에 일정이 있으면은 차려놓고 나가고.
0: 네.
1: 네. 그런 다음에 아이를 학교를 보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특별한 일정이 그때 없으면은 운동을 하죠. 네, 러닝을 하기도 하고
0: 네.
1: 요새는 또 나이 먹으면 근력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웨이트를 하러 헬스장에 가서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0: 네.
1: 뭐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잠깐 뭘 먹고 뭐 책 보고 글 쓰고 뭐 이런 걸로 보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정 뭐 밖에 나가야 된다면 이제 일정하러 나가고 그러죠. 되게 재미없게 살아요.
0: 아니 근데 저도 그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침에 좀 그날 해야 할 일 리스트 적는 거. 그렇구나. 카레를 뭐 자주 드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1: 카레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못 먹어서. 근데 그거를 일정을 적어놓은 다음에 지워요.
0: 그때 좀 뿌듯함을 느끼면서
1: 엄청 뿌듯해요. 네, 내가 할 해냈다. 일을 했어.
0: 네, 해냈다. 네. 하, MBTI 혹시 뭐 이렇게 J 뭐 이런
1: 아주 J죠.
0: 알겠습니다. 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가 좀 뭐 퇴행한다? 뭐 기울어졌다? 뭐 하여튼 안 좋게 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제 1940년대 영국 국민이 저희보다 좀 어떤 면에서는 처지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겠고 예, 정의의 편이 누군지 알겠고 1940년대 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았겠죠. 근데 2020년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이게 한국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왠지 겹쳐 보일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는데 뭐 한국에서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일어나고 양쪽 다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정 같은 거 막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어떤 표정 근데 뭐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상한 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유럽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사님 좀 지금 저희는 무슨 시대를 살고 있는 건가요?
1: 굉장히 그 큰 질문을 해주셔갖고요.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0: 네.
1: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상은 뭔가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질서는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만든 질서죠.
0: 그렇죠. 전후 질서라는 걸.
1: 네, 맞아요. 전후 질서라고 해서 뭐 유엔도 있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합의해서 해결을 해보자.
0: 네.
1: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질서에 맞춰서 살려고 했었던.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많이 무너져 내렸죠.
0: 네.
1: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미국도 예전 같은 미국이 아니고
0: 네.
1: 그리고 자기네들도 생각해 보니까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쟤네가 우리를 등쳐먹기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본전이 아까운 이제 그런 네. 생각도 들고 거기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세력들도 있는 거죠. 뭐 네. 중국이라든지.
0: 네.
1: 그러면서 균열이 자꾸 그래서 균열이 자꾸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전쟁이죠, 사실.
0: 그렇죠.
1: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멀리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유럽에서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0: 저는 이렇게 뭐 독일이 이렇게 늘 잘 나가는 제 기억 속에는 늘 잘 나가는 나라로 기억을 하다가
1: 네.
0: 어라? 요즘 독일 보면서 약간 그리고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요새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전후 80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질서나 체계가 이제는 해체가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다음의 시스템, 체제는 어떤 것일까.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아무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다극 체제가 될 거다.
0: 네.
1: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뭐 헤제모니가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그랬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시스템이 그 효력이 좀 떨어졌고 분명히 그렇다면은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갈 건데 그 다른 시스템은 예전처럼 그래도 그나마 그럭저럭 평온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체제일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글 같은 체제일까?
0: 저희가 지금 그것도 모르는 거죠.
1: 모르는 거죠.
0: 옛 것은 죽었는데 새 것은 나오지 않은.
1: 네. 그래서 그 과도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뭐 전쟁도 많이 나고 약간씩 물이 새는 게 툭툭툭툭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
0: 네.
1: 뭔가 그렇게 느끼시는 게 되게 당연해요.
0: 너무 불안합니다. 킵카맨 캐리온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더 드릴 수 있을
1: 네.
0: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박사님 인터뷰 되게 재미있게 읽다가 뭐 되게 짧은 질문이고 짧은 답변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1: 네.
0: 저희가 뭐 묘비명 얘기할 때도 잠깐 나온 건데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 혹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나라는 질문이었는데 어떤 잡지 인터뷰였고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번 생 충실히 살고 끝.
1: 네.
0: 심지어 그냥 끝도 아니고 제발.
1: 네.
0: 제가 좀 여쭤봐도 됩니까? 왜 그런 대답을

0: 대답을 하시나요?
1: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0: 네.
1: 뭐 뭘 더 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살아서 남들한테 그렇게 많이 민폐 안 끼치고 했으면 됐지. 뭘 또 더 하라고. 그래서 예. 뭐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보내줬으면.
0: 이렇게 뭐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죽음이라든가 네. 뭐 또 다른 인생의 기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1: 네.
0: 확연하게 그냥
1: 네. 확연하게 끝.
0: 한 번. 네. 한 번 사는데 치열하게.
1: 네.
0: 예. 이치로처럼.
1: 네. 그리고 뭐 더 열심히 살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일단 종교는 없어요. 종교는 없지만
0: 네.
1: 결국 이 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전생에 있든 없든 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저질렀던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잘못도 있고 선행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갚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생에 다 끝내고 남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 다 끝내버리고 혹시라도 제가 조금 착하게 살아서 남은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 아이들이 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로 그냥 다 끝 했으면 좋겠어요.
0: 아, 뭔가 이렇게 약간 표정에서 이렇게 약간 무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아우라가 좀 느껴집니다. 저희 이제 또 2부 시간도 거의 마감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네. 박사님의 인생곡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곡 추천해 주실까요?
1: 최근 곡인데 조지라는 뮤지션의 The Glimpse of Us라는 곡이 있어요.
0: 조지의 Glimpse of Us.
1: 아. 제가 그 곡을 꼽은 이유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뭐 영상이나 뭐 미술 뭐 이런 쪽을 하는 애예요.
0: 네.
1: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이제 자기 동생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의 어떤 사진이랑 옛날에 찍어놨던 영상 캠코더 영상 이런 거를 모아갖고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울잖아요.
0: 시네마 천국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BGM으로 넣은 게 이 곡이에요.
0: 아.
1: 사실 이 곡의 뮤직 비디오는 굉장히 그 뭐랄까 폭력적입니다. 근데 아. 곡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일단
0: 네.
1: 그래서 그 이 곡이 저한테는 이제 항상 저희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네. 어렸을 때 그때 같이 했었던 그 순간도 떠올리게 하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0: 아, 이게 정말 이 노래 모든 노래에 스토리를 입혀주시네요.
1: 좋아하는
0: 어떤,
1: 거니까.
0: 어떤 노래도 이 박사님 설명을 듣고 나면 좀 다르게 들립니다. 네. 조지의 Glimpse of Us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조지의 Glimpse of Us 들으면서 문 닫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김지훈 박사님 편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AI 시대의 종이책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이죠. 김대식 교수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우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0: 사실 요조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창시절 유일한 친구였던 다케이치였습니다. 요조는 사람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어디서든 사람들을 일단 웃기고 보려는 유머 강박이 있었는데 다케이치는 처음부터 그의 웃음 가면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조는 자기 안의 섬뜩한 내면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그리고 냈는데 그 그림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다케이치뿐이었습니다. 다케이치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무서운 것을 무섭게 그린 요조의 괴물 그림을 이해합니다. 괴물 그림을 세 장이나 연달아 보여주자 다케이치는 호기롭게 예언합니다. 넌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자신의 진짜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순간, 그것이 요조가 경험한 유일한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조가 꿈에 그리던 미술학교에 진학하도록 아버지가 조금만 협조해 주었더라면 그는 완전히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진짜 재능이 그림 그리기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고리대금으로 크게 돈을 번 뒤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공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죄의식으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요조가 겪는 고통도 바로 가족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에서 비롯됩니다. 가족들은 그를 걱정하기는 했지만 그의 꿈과 희망과 분노와 우울의 정체를 이해하고 다독여줄 만한 해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펙과 통장과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인공지능 로봇이 아닙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걱정하고 보듬어 안음으로써만 행복해질 수 있는 지극히 예민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운 사회지향적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집단적인 소셜포비아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보는 해안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6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제주도 남동쪽 안쪽 마음바다, 제주도 남쪽 바깥 마음바다, 남해 동부 바깥 마음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파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20도, 낮 기온 23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내륙지방에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고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서 오후에 소나기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22도, 전국이 14도에서 22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다음 주 수요일 이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남,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9도, 신의주 최저 19도, 최고 29도, 개성은 최저 19도, 최고 31도, 함흥 최저 17도, 최고 28도, 청진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 22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수원 19도, 인천 20도, 파주 1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파주 3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막대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17도, 대관령 12도, 강릉 18도, 낮 최고 철원 31도, 춘천 30도, 대관령 23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9도, 충주 16도, 대전 세종 18도, 낮 최고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세종 32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늦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18도, 광주 목포 19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1도, 군산 30도, 목포 28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6도, 부산 창원 18도, 울산 17도, 낮 최고 대구 29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창원 2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그럼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20도, 낮 기온 제주 서귀포 26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주방 현재 기온 23.3도, 습도 68%, 해 뜨는 시각은 5시 13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1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강 사례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 등을 최고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였던 어제 한 후보자가 보유한 강남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 매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그리고 피지컬 AI와 로봇 3대 분야로 워낙 규모가 커서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휴양지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는 그제 제3차 감사 청구 심의회를 열고 정 전 구청장의 2023년 국외 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은 지난 4월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온 배경과 이 공무원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에 기재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1심 판결 가운데 검찰이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거나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의 인명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89명, 부상자가 2,9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전 발표된 수치보다 사망자는 3배 이상, 부상자는 약 2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어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500만 불, 우리 돈 약 7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108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업무지구의 시틱타워에 경량 항공기 한 대가 충돌했습니다. 신문은 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비행기 탑승자 수나 추락 경위 등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폭염이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독일 기상청이 서부 지역 기온이 최고 41도까지 오르고 28일은 동부 일부 지역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정용실입니다. 네, 배우가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은 행동이나 말투가 배역과 닮아갈 수가 있죠. 오랜 시간 리어방을 연기해온 배우가 무대를 떠난 뒤에 기억과 환각 사이를 오가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 있습니다. 극단 76의 창단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작품 리어의 역. 오늘 연극 이야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시 이야기는 이영주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One Direction의 Story of My Life 듣고 오죠.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오늘 공연 이야기 섹스피어의 리어 왕을 모티브로 현실과 연극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 리어의 역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린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한국 뭐 현근대 연극사에서 뚜렷한 그 족적을 남긴 극단 76 올해로 뭐 창단 50주년이 됐다고.
2: 네, 요즘은 네. 또 극단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들이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극단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죠.
1: 예.
2: 그리고 이제 50주년 된 극단들이 많지 않아요. 연우 무대나 이런 극단 76 정도가 있는데 이 극단 76이 올해 이제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50주년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76년에 그러니까 창단돼서 76인 네, 거예요?
2: 맞습니다. 아. 그래서 1976년에 배우 기주봉 선생님이 이제 창단한 극단이고요. 이제 그 1년 뒤에 형인 기국서 연출가가 합류를 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네. 대표적인 극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제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80년대는 아무래도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다 보니까 당시 정치 상황을 많이 담은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극단 76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관객 모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관객 모독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냥 이야기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2: 원래는 독일의 희곡이에요. 그 기국서 연출이 한국식으로 약간 각색을 해서 이제 1978년에 초연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2: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연극을 생각을 하면 이제 어떤 인물 중심이라거나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관객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우들이 이제 욕설을 한다거나
1: 실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2: 예. 객석에 물을 뿌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진짜 옛날에는 관객분들이
1: 놀라운 일이죠.
2: 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이게 뭐야 불쾌하게.
2: 예. 그래서 정말로 관객 모독이라는 예. 이런 제목을 갖게 됐는데 근데 그 공연이 이제 1978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고
1: 그래요?
2: 네,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리어의 역인데 이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관객 모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이제 관객 모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앞서 이제 리어의 역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섹스피어 리어왕

0: 라고 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76이 40주년 됐을 때 기국사 연출이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새로 쓴 작품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작품 자체는 30년간 리어왕을 연기했던 노배우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국사 연출도 사실 1977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으니까
1: 거의 뭐.
0: 본인도 40년 넘게 네. 이제 연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나이든 배우들이 느끼는 소외 같은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리어왕을 모티브로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어왕의 모티브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여기서는 그냥 리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 리어도 이제 치매를 좀 앓고 있고 그래서 그 치매로 인해서 이제 무대에서는 은퇴를 하고 그 본인이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리고 좀 나름의 이름이 있었을 때 이제 극장을 하나 지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 극장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그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극장의 한 뭐 분장실이나 지하 같은 데 그냥 혼자 유폐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우로서의 어떤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의 혼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어떤 기억 환각,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1: 네.
0: 사실 이 기국사 연출이 처음에는 이 작품을 리어의 1인 극으로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극이 시작하면 거의 한 3, 40분 정도를 그 리어 역을 맡으신 배우분이 혼자 나와서 독백을 하는데
1: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3, 40분
0: 맞아요.
1: 분량을?
0: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1: 아, 근데 무슨 얘기를 3, 40분 동안 했을까?
0: 그렇죠. 예, 보통
1: 참 궁금하네요.
0: 이분이 이제 배우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이제 본인이 연극과 연기,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치매를 걸린 노인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정확한 흐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진 않으세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연극이 있고 본인이 했던 리어라는 캐릭터가 늘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이 리어라는 이 주인공이 이 극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극장에서 리어왕이 계속 공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고 젊은 배우들이 리어왕을 연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무대 뒤편에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도 마치 리어왕처럼 어떤 대사를 같이 읊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저것보다는 이런 방식의 연기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연기 연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막 신체 연기도 하고 막 발성 연습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대 노 배우가 하는 부분 들인데 되게 짱짱하게 하시거든요. 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거의 쓰지 않는데 이 배우들이 그 발성이 굉장히 좋아서 뒤에까지 다 들려요.
1: 실제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역할을 맡았나요?
0: 지금 맡으신 배우분 한 60대 정도 되시긴 하는데 그래도 그 80대의 노인이 하는 것처럼 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이 앞부분이 그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어왕만 한 30년을 했고 사실 그 사람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연기를 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 모두가 어떤 각자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그 성장을 위해서 80대 노인이 되어서도 저렇게 한다는 게
1: 좀 순수하네요.
0: 맞아요. 그것이 좀 자극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도 큰 어떤 인상적인 모먼트를 남겨서 현장음으로 좀 준비해봤거든요. 이 장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내가 어떤 집에 문 밖에서 뭔가를 엿듣는다는 생각이 들어. 어떤 사람, 어떤 인생, 어떤 스토리 말이야. 내가 수없이 해온 이야기인데도 내가 연극 속에서 수없이 살아온 인생인데도 계속 듣겠네. 아이고 이제 지글지글 할 만한데도 이게 계속 듣게. 조금씩 다 달라. 응? 어떤 때는 아주 많이 달라. 조배우는 내일 어떻게 살아가나? 어디로요? 무대로 다시 돌아가라고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기가 싫어. 눈물은 더 화려해졌고 비바람은 훨씬 차가워졌고 비비린내도 훨씬 진해졌어요. 무역실 날죠. 여기서 이렇게 문 밖에서 비비린내만 맞는 게 더 낫습니다.
1: 네. 그 무대 위에 연기하는 장면을 저희가 잠시 좀 들어봤는데.

0: 나이 든다는 게 뭘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1: 맞아요.
0: 드네요.
1: 네. 예. 이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리어왕이라는 작품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어쨌건 그 연기를 하는 배우를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삶이랑 좀 맞닿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왕의 얘기라고 하면 좀 다른
0: 거리가 느껴질
1: 맞아요.
0: 수 있는데
1: 네. 그런
0: 배우기
1: 게 조금
0: 때문에
1: 네. 가까워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30년? 이 시간은 정말 많은 게 변화되는 시간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피비렌네 같은 것들이 더 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이 앞에서 리어왕을 맡았던 그 리어가 과거에는 자기가 했던 연극에서 어떤 식으로 폭풍으로 만들어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음향 장비를 쓰고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그때는 그냥 철판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0: 네.
1: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투박하긴 하지만
0: 맞아요.
1: 사실 그게 주는 또 굉장한 미덕이 있고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여든에 가까워지니까 이제는 리얼을 진짜 인간으로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리얼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젊은 배우들이 그 약간 나이 든 연기를 네. 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우가 느끼는 회한들 그런 것들이 작품에 굉장히 잘 녹여져 있습니다.
0: 네, 우리 인생에서도 사실 이런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1: 맞아요.
0: 네, 하는 그런 회한도 다들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배우 얘기라기보다 그냥 삶의 얘기, 삶의 은유.
1: 그렇죠.
0: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1: 네. 가면 네. 갈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이 작품이 앞부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배우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뒤로 갈수록 이 리어라는 사람이 그 연기를 시작하고 그 연기와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삶에 대한 은유라고 느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좀 노년의 삶을 이제는 사실 65세 뭐 70세를 노년이라고도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인 취급하면서 이렇게
0: 맞아요.
1: 배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실 리어도 어떻게 보면은 치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제 단절돼서 살고
0: 그렇죠.
1: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어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자기는 배우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극장에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좀 고립시켜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과거에 이 리어왕을 같이 연기했던 광대 역의 배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광대라는 캐릭터도 실제 그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안에서도 리어를 끝까지 보필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워낙에 셰익스피어 광대라는 캐릭터를 여러 작품에서
0: 그렇죠.
1: 이렇게 넣었는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직언하는 그런 캐릭터들로 늘 광대를 표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어왕에서도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 리어의 역에서도 그 리어왕에서 그 광대 역을 했던 배우가
0: 다시 찾아오나요?
1: 네, 고립된 리어를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또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어의 역의 광대도 원래는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예전에 MC 보던 그런 코미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어라는 배우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같이 한번 리어왕을 해보지 않겠냐 해서 30년간 이걸 같이 한 거예요. 굉장히 예술적 동지이기도 하지만
0: 그렇겠네요.
1: 그 삶을 함께 보낸 동료이기도 한 그런 느낌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극장에서 이렇게 고립된 것에 비하면 광대는 오히려 더 길로 나가요. 길에서 나가서 나이가 들어도 맨날 종로삼가 가서 거기 할아버지 아버지들 뭐 오는 젊은이들이랑 다 얘기하면서 종묘 설명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도 할 일이 있고 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하고 살면 이제 활력도 있고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0: 다른
1: 거거든요.
0: 다른 두 모습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을 배우로서 볼 수 있지만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달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0: 그렇죠.
1: 대한 고민을 하게
0: 있잖아요.
1: 되죠.
0: 예. 예.
1: 근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예술가라는 거 배우 이 역할로서도 그 사람들을 아 저런 고민과 저런 마음을 갖는구나 이런
1: 맞아요.
0: 걸 느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도 아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네. 비교하게 되기도 하네요.
1: 네. 이게 태도적인 측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그런 고민들을 저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이제 예술가적 측면이 드러났다면 뒤에는 이제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아. 가장이 됐을 때 배우를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심지어 연극 배우로 계속할 수 있을까에 아. 대한 고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0: 네. 생계 때문에 그쵸,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무대에서는 30년 동안 본인이 왕으로 연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0: 아, 정반대일 수도 있고.
1: 네. 완전히 반대이기도 하고 당연히 생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뭐 영화도 출연하고 이러는데 영화에서는 노숙자 역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택시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극에 대한 어떤 애정은 열정.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딴 작은 소극장을 가지게까지 됩니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취를 한 건데요.
1: 그렇죠. 그렇게 성취를 하긴 했는데 이 극장도 이게 진짜 묘한데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실제로 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관객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아. 오는 관객이 많이 오는 작품은 아닌데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극장이 이렇게 300석도 안 되는 극장에 관객이 너무 없고 그 없는 관객들도 대부분 초대권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 야.
1: 근데 그게 너무 현실과 비슷한 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연극을 넘나들면서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0: 네.
1: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고립된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극장에 계속 있게 되는데 이 리어에게는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0: 그러니까 가족이 있었어요.
1: 네네. 네. 아내도
0: 있었고.
1: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한 3년 전에 사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더 극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0: 있네요.
1: 아픔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자기 안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가족들은 거기에 나오지는 않나요?
1: 가족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가 어쨌건 치매라는 게 있으니까
0: 병을 가지고 있으니
1: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어왕에서도 그렇고 이 리어의 역에서도 그렇고 이 가족들이 좀 아빠의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또 갖고
0: 그렇겠죠.
1: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딸이 다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본인이 장사를 하면서 어쨌건 극장 운영을 도와줬던 딸이에요. 그래서 작품도 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빚더미에 올라서 이 사람은 이제 돈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거고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와 언니 사이를 좀 조율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좋은 편으로 가는 그런 식이고 막내 딸은 이제 리어왕 안에서는 이게 코딜리어라고 해서 결국에는 아빠를 가장 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 안에서도 셋째 딸만이 유일하게 연기를 하는 배우예요.
0: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는.
1: 네네. 그리고 네. 그 극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이 여성의 삶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셋이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극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 나누는 대화들이 좀 아버지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현장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아니겠다. 아버지는 그냥 저러고 노시는 거야. 그럼 여기다 시선나 먹어달라. 시선이 맞지? 알아봤어? 여기는 괜찮은 데가 있어.
1: 얼마?
0: 보증금 없이.
1: 그럼 그걸 왜?
0: 그나마 숨을 쉬자는 게 너나 내가.
1: 그럼 버들이는 지가 알아서 했지. 남편도 있는데. 걔도 배우야. 지금 막 여기에서 공연하잖아. 몰랐어?
0: 내가 그걸 왜 모르냐?
2: 어떤 배우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까? 참여한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입니까?
3: 네, 2016년에 초연을 맡았던 그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리어 역에는 홍원기 배우가 그리고 네. 광대 역에는 김황근 배우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홍원기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극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985년에 데뷔해서 실제로 거의 40년간
2: 네,
3: 연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작품에서 리어를 연기한 할 때 이 모습이 자신과 네, 그렇게 투영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극 속 상황과 맞닿는 지점들을 너무 많이 만나셨을 것 같고 이게 또 10년 전에 공연하셨을 때랑 또 지금이랑 좀 다를 다르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그 관객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3: 그리고 이 작품이

0: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전처럼 깔끔하고 막 정돈되어 있고 화려하고 그런 연극은 전혀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오래전에 진짜 연극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이 아날로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근데 그 투박함이 주는 매력이 무엇인가를 정말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이 배우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이에서 주는 그 무게감이라는 게 있고 또 경력에서 주는 깊이 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배우라는 본인의 직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진한 무게감이 관객석까지 잘 전달이 되는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닥칠 일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보면서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게도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1: 네. 뭐 드라마 이런 것과 또 비교해 본다면 연극이 가진 어떤 고민들,
0: 네.
1: 그 철학들 이게 좀 더 다르지 않은가 우리한테
0: 그쵸,
1: 다가오는
0: 네.
1: 게. 자, 어디서 언제까지 공연을 하게 되나요?
0: 네. 이 작품은 7월 5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계속됩니다.
1: 아, 네. 오늘 공연 이야기 현실과 연극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배우와 배역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을 다룬 작품 리어의 역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네, 시집 한 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성을 수혈받는 그런 기분이 들죠. 시 이야기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시집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제가 이번 주 지금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시인 하면은 이럴 거야 이런 네.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죠.
2: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시인이 그런 말을 해? 라든지
1: 저희 아나운서들도 그러는데.
2: 아 그러세요?
1: 아나운서가 이런 표현을 써?
2: 아 맞다.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1: 그렇군요. 그래서
2: 특히나 이제 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아니 시인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나요?
2: 네, 그렇죠. 근데 시인에게는 생활이 없는 것처럼
1: 이슬만 드시고
2: 네, 약간 그런 느낌
1: 살아야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시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앞서 네. 시집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네. 오늘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 네, 네.
1: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다희 시인을. 네.
2: 이다희 시인은 2017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시집으로는 시창작 스터디,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대전에서 태어나셔서 예. 그 오늘 소개해드릴 시 중에 충청도라는 시가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이게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1: 대전이라는 지역과 네. 고향과
2: 상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네요. 한 번도 뭐 머리카락이 왕관이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미스코리아 뭐 이런 거 볼 때 좀 높으니까 머리가 네. 왕관이라고 볼 수도 있나? 뭐
2: 약간 가채처럼.
1: 가채처럼. 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는데
2: 네.
1: 시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상상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시적 상상력? 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2: 소소한 일상에서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면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게 시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역할일 텐데 이런 재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로 써내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무릎을 치게 되는 요소인 그렇죠.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왕관이다 이런 생각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제 물구나무 서면 머리가 쏟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1: 엄청나죠.
2: 네, 엄청나니까.
1: 정말 그때는 왕관도 꽤 큰 왕관인데.
2: 맞아요. 거의 사람의 몸의 네. 반 정도가 되는데.
1: 맞아요.
2: 이제 이런 것들을 설득을 시키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물구나무를 섰을 때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왕관이 된다라고 하는 상상력이. 그래서 이런 표현만 봐도 이다희 시인이 이제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뭔가 경쾌한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자, 그러면 어떤 시부터 감상을 좀 해볼까요?
1: 아까 말씀드린 충청도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충청도 이다희. 내가 아는 안마사는 기운이 좋지 않은 손님을 만나는 날에 침대가 아니라 문간에서 새우잠을 잔다. 그녀의 꿈에는 종종 손에 닿았던 살들이 모두 이어져 파도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녀의 오른쪽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서핑보드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핑보드를 탄 채 정신없이 파도치는 살들 사이로 중심을 잡는다. 어떤 때는 열흘이 넘도록 침대에 들어가지 못한 적도 있다. 밤새 희고 얇은 니트를 장갑을 끼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싱크대에서 태운다. 그녀는 이것이 14년 넘게 근속을 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어느 때 그녀는 비몽사몽 일어나 장갑을 태웠고 태우는 것에 열중한 나머지 불이 번졌다. 거실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복도가 사이렌 소리로 환해지고 문들이 흔들거렸다. 열대어들이 피난을 가며 부드럽게 어항을 밀었다. 오늘은 충청도로 출장을 간다.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진 오래된 손님을 위한 그녀의 배려다. 아마 그가 마사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면 충청도 혼잣말을 해본다. 일어나서 뱉은 첫 마디가 충청도라니 자세한 주소를 떠올리려고 하면 할수록 입에서는 충청도라는 세 글자만 반복해서 나왔다. 그녀의 손을 거쳤던 살들이 실은 그녀의 손을 어루만진 것이다. 착실하게 출근을 했던 날들이 떠오른다. 그녀는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였다. 살들을 틀어막기에 어딘가 한참은 작아 보이는 반창고였다.
2: 아, 충청도라는 시를 네. 먼저 들어봤습니다. 안마사 이야기네요. 네. 그들의 어떤 애환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1: 네. 네. 충청도라는 제목을 봤을 때 안마사 이야기라는.
2: 상상을 못했어요.
1: 네. 그래서 네. 제목과 본문의 간극이랄까? 이런 것을 좀 환기하는 시이기도 하고 네. 또 막상 시를 읽으면 이게 안마사 이야기이고 안마사가 충청도로 출장 가는 얘기구나 이런 걸 시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요즘 현대시가 갖고 있는 어떤 자세한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청도로 출장을 가기 전에 안마사가 충청도를 발음하는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
2: 그러네요.
1: 네. 실제로 이 안마사들의 여러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 아마 시인이 추체험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돼서 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실은 그녀의 손이 이제 안마를 하면서 손님들의 살을 만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녀의 손을 거쳤던 살들이 실은 그녀의 손을 만져준 거야. 이렇게 이제
2: 역전된
1: 발상의 전환을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2: 그러네요.
1: 해주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시라는 것은 또 그 언어가 가진 그 단어가 가진 음악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충청도라는 걸 어떻게 발음할 거냐. 저는 아까 읽으실 때 그거를 들으면서 이걸 빨리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약간 고민이 들었거든요.
1: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해놨어요 시인이.
2: 그러니까요. 천천히 읽으라는 의미죠.
1: 그래서 사실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시의 재미이기도 하고 또 낭독도 또 하나의 시적 향연의 자리가 아닐까.
2: 그렇죠. 그것도 또 하나의 자기식의 해석을 맞아요. 그 안에 담으실 수 있는 거니까.
1: 리듬을 새로 발견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2: 시라는 건 그런 또 낭독의 재미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14년 근속 이유가 그 니트를 장갑을 불에 태우는 것 이런 표현이 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장갑을 불에 태우는 게 뭐 어떤 의식인가요? 뭐.
1: 약간 자기만의 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밤새 끼고 자잖아요, 장갑을. 예. 그러니까 이제 손이 너무 중요하니까.
2: 그러니까 손을 해야 되니까.
1: 네, 손을 쓰는 직업들은 뭐 피아노 치는 분들도 그럴 것 같고. 또 이 안마사는 정말 손의 감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잘 때 이게 좀 망가질까 봐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몸을 만지는 부분이니까 그 장갑을 불태우면서 일의 시작을 또 알리는 약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2: 그렇군요.
1: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인지 아니면 시인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 그러네요. 손으로 하는 직업이니까.
1: 네.
2: 자, 그러면 다음 어떤 시를 또 만나볼까요?
1: 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이라는 시를 준비해봤습니다.

0: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이다희. 오늘치 글쓰기가 끝났다고 삶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라서 나는 발코니에 가만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멀리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난간 위에 든 물컵을 가볍게 통과한다.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웬만하면 어려운 생각들은 밀어내보려고 한다. 딱히 갈 곳 없이 돌아다닐 때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힘으로 어디든 도착하는 것처럼. 나는 계속 문장을 선택하고 선택은 나를 쪼개놓고 스스로 사라진다. 아, 쪼개진 만큼 가벼워졌다면 나는 걸어다닐 필요가 없을 텐데. 작은 숲을 계속 헤매며 무한을 만들었던 사람은 숲을 나와서 쓴다.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견디는 게 어렵다. 라고. 일기의 숲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모든 빛이 한 번에 몰려든다면 틀림없이 죽을 테지. 나는 밝고 집요한 조명을 하나 켠다. 잠에 들면 그는 자꾸 운전을 하려 한다. 나는 그에게 달라붙은 잠을 뜯어내어 그의 일기를 고친다. 일기는 소중하지만 때가 되면 이름을 지우고 아무에게나 줘버리고 싶기도 하지.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분다. 나는 마치 그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몸을 일으킨다. 그의 베개 밑에 차키를 몰래 숨긴다. 어떤 부적은 당사자가 몰라야 효력이 생긴다. 그가 얼굴을 베개에 깊이 파묻은 만큼 내가 침대에서 떠오른다. 쪼개진 나의 조각 하나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다. 불면의 시작이자 사랑의 시작이다. 좋은 일인지는 알 수 없다.
1: 네,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화자가 어쨌든 글을 쓰고 난 뒤에 벌어지는 어떤 상황인가?
0: 네.
1: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0: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글쓰기가 끝났다고 삶이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되는데.
1: 그렇죠.
0: 글을 쓰는 순간은 이제 생활의 영역에서 약간 단절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리고 본인이 이제 글쓰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시작 되는 게 아니고 여운이 좀 남아 있잖아요.
1: 그렇죠. 뭐 영화로 보면 뭐 디졸브 되듯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0: 네. 네.
1: 삶으로 그때.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시군요.
0: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현실적인 느낌으로 가기가 좀 어렵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대체로 소설가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시인들은 네. 밤에 좀 쓰는 경향이 있고. 가족들이 잠든 이후에 좀 쓰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 시에서 등장하는 그는 잠에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자는 글쓰기를 끝내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혹시 출근하나? 뭐 이연에서도 보면 멀리서 걸어다닌 사람들이 물컵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인 거죠. 그 물컵에 비치는
1: 사람이 있는 네. 거고.
0: 그러니까 새벽인가 하는 생각도 좀
1: 그러네요.
0: 들고.
1: 네. 밤새워 썼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래서 또 여기 등장하는 그의 상황을 보면 또 잠을 자다가 뭐 이렇게 약간 잠버릇처럼 자꾸 운전하려고 한다는 것이 뭔가 시간상으로 보자면은 밤새워서 글을 쓰고 새벽이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글 쓴 이후에 여운이 남아 있을 때 대체로 충만감도 있지만 사실 살짝 외롭기도 해서.

0: 쓸데없는 그렇죠. 느낌이 좀 있으니까.
1: 잘 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은 또 사라지지 않고.
0: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면의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를 쓰면서 숲을 헤매는 느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된 시 같아요.
1: 네. 근데 불면에 시달리는 것은 그의 운전버릇과 관련이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보면 이게 그가 잠에 들면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려고 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도 화자가 글 쓰면서 지켜봤을 것 같아요. 몇 번씩 확인되는 버릇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부적처럼 차 키를 베개 밑에
1: 네, 숨기는 거죠.
0: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의 잠버릇을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마도 글쓰기와 생활이나 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또 화자의 슬픔이나 이제 이런 것들 통해 또 그의 불안까지 좀 사랑의 힘으로 좀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서 네. 영화의 한 씬처럼 느껴지는
1: 그렇죠.
0: 시인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 장면이 그려지네요. 네. 진짜. 근데 제목이 이제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대목이 뒷부분에 가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신호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0: 지금 이 시도 보면 뒷부분에 열어놓은 창문으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감을 일깨워주는 어떤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람을 이제 좀 느끼게 되면서 몸을 일으키게 되는 신호로 바람이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글쓰기 연장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뭔가 생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람이라고 하는 게 자연물인데 자연물이 우리의 몸을 일깨울 때가 있잖아요.
1: 많죠.
0: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네. 예. 또 뭔가 햇빛이 쏟아진다든지 그럴 때 느껴지는 신호. 네. 그거를 시인들이 포착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서.
1: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자연의 신호 우리의 몸도 자연의 일부라면
0: 네네.
1: 그렇게 글을 쓰다가 깨어나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는
0: 네.
1: 그 신호?
0: 네.
1: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0: 네.
1: 거군요.
0: 네. 그렇죠. 어떤 예.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자, 다음 시도 또 들어보죠.
0: 다음 시는 제가 여름이라서 준비해본 시입니다. 네, 무화과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이라는 시입니다.

0: 무화과 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 이다희. 여름이 맞는지 알아보려고 뛰어든다. 물의 표면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호수에 나를 새기듯 한중간을 향해 헤엄을 쳐 어디가 한중간인지 물 밖으로 머리를 내어 가늠하는데 알 수 없어 결국 맞은편에 도착해 정수리부터 땀이 흐르고 이가 달달 떨려 내 입술이 낯설어 추운 건지 더운 건지 알 수 없어 여름일까? 옷이 맞은편에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걸어가야 할까? 나는 할 수 없이 벗은 채로 물에 들어가 다시 헤엄을 쳐. 그러다가 문득 방금 도착했을 때, 이가 달달 떨렸을 때, 그때가 한중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나는 크게 원을 그려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계속 큰 원을 그려. 나 이번에 도착하면 옷을 집어입고 그대로 달려나갈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달릴 거야. 길은 계속 이어지고 나는 나의 한중간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호수를 나와 맨몸으로 서서 이를 달달 떨었던 일은 잊히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짐은 아직도 지켜지고 있다. 내 앞에 풍경들은 점점 바뀌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앞에 풍경들이 바뀐다고 뒤에 풍경도 바뀐다는 희망은 품지 않게 되었다.
1: 네, 제목이 무화과 나무 여름 바구니 이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구니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는 어디 나오나 찾다가 끝났어요.
0: 아니 제목에 이렇게 쓰고 시에 정말 한 구절도 안 썼다는 것은
1: 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0: 요즘에 이제 현대 시들이 제목이 좀 시의 내용과 앞선 시도 말씀드렸는데 네. 간극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시들이 좀 꽤 됩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1: 기존에 그걸 연결해 쓰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탈피하는 네. 깨뜨리는 네. 그런 거군요.
0: 그러니까 시가 젊어지니까 약간 방식도 달라지는 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불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여름의 어떤 속성 중에 뭔가 무화과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청량함과
1: 느낌.
0: 네, 느낌. 그다음에 바구니 이름 이런 것들은 시인이 그냥 재치 있게 붙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1: 모습이죠.
0: 시인데 네. 네. 이제 수영하는 모습이 뭔가 바구니가 호수 표면을 떠다니는 느낌까지 좀 생각해보게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이런 것은 일종의 시인의 거리두기에 대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1: 그렇군요.
0: 좀 들어서 사실 저도 막 이런 것들 찾아보다가 그 AI한테 물어봤거든요.
1: 아 시인도 물어보세요.
0: 가끔 네. 요즘 네. 인용하기도 하는데 AI가 그런 현대시의 특성이 있다. 네. 요 정도만 알려주고 또 시의 본문을 또 틀렸어요.
1: 아 그게 잘 틀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제일 네. 그래도 안 틀린다고 하는 어떤 모
1: 회사 걸 했는데도
0: 네. 그렇게 틀려서 아 역시 아직은 조금
1: 문학 분야는 아직은
0: 안 되는구나. 네. 그걸 느끼면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저도 문학 분야는 안 물어봅니다. 하도 많이
0: 틀리더라고요.
1: 많이 틀려서. 네. 네. 근데 이게 뭐 호수에서 어쨌든 옷을 벗고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맞은편으로 나와서 옷 입는 곳으로 이제 나와서 옷을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게 왠지 그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 같은 느낌?
0: 그런 느낌이 있네요. 예. 그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봐도 너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면은 호수를 헤엄치는 일 자체가 그냥 여름의 에피소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삶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게 열심히 헤엄쳐서 갔는데 중간인데 옷을 두고 온 거예요.
1: 아.
0: 그러면 맞은편에 도착했을 때 옷이 없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삶 삶의 여정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맨몸에서 결국 호수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맨몸으로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 갈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하고도 맞아요. 관련이 되고 이런 비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보면 또 앞에 풍경들이 바뀐다고 뒤에 풍경도 바뀐다? 그건 좀 알 수 없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일에 어떤 추측할 수 없는 요소 이런 것까지
1: 불확실성
0: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자, 한 편 더 읽어보죠.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0: 네, 그래서 표제작으로 있는 시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의 왕관. 이다희. 벽지는 방 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봤다는 말이 있지. 담배 연기가 스며들면 환기를 해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페트병 안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진다. 나는 병을 흔들어 한 모금 마시고 책상 위에 올려둔다. 빨랫감이 별로 없어도 아침에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한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기가 일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회오리 모양으로 꼬여있는 빨랫감 사이에서 인형을 꺼낸다. 빨래들은 서로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은 미래 연습이 아니다. 부모를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나는 엄마, 너는 아빠 하고 내가 밥을 차려놓으면 들어와 손을 씻고 밥을 먹어. 이건 모래지만 밥이니까. 인형은 부드러운 조각. 나는 내 속의 인간을 꺼내보기 위해 인형을 샀다. 인간을 꺼내놓고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한다. 물구나무를 서면 머리카락은

0: 머리 위에 왕관. 어느 시절에는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이 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곳에서는 피가 빠르게 도는 것 같다. 신하들의 충성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눈을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네. 나의 잘못으로 충성이 사라진다면 애초에 그대들에게 충성이란 무엇인가? 왕관을 오래 쓰지 못하고 나는 옆으로 쓰러진다. 나는 인형을 들어올린다. 왼손은 머리를 잡고 두 발은 오른손에 모아 힘껏 비틀어 물을 뺀다.
1: 네, 물구나무를 서면은 머리카락이 이제 머리 위 왕관이 되는 것처럼
0: 네.
1: 인형의 머리였군요.
0: 네.
1: 사람이니까 네. 사람의 머리일까 하고 이제 네. 정의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0: 네. 예.
1: 어쨌든 물구나무를 선다는 건 반대로 본다는.
0: 그렇죠. 전복해서 본다라는 네. 느낌이니까.
1: 거꾸로 보겠다.
0: 네, 이 시를 보니까 아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하면서
1: 예.
0: 인형을 뒤집었더니 아 이게 물구나무 서기의 머리카락 위 왕관이 되는 것처럼.
1: 이렇게 그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0: 네. 이게 확실히 인간이 물구나무 서도 그런 느낌이지만
1: 네.
0: 인형으로 했을 때 느낌 훨씬 더
1: 강하죠.
0: 네. 네. 그런 것이 돼서 아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인형놀이 같은 걸 왜 했을까? 뭐 혹은 일상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시인 것 같아요. 빨랫감이 없어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듣고 있으면 뭔가 내가 안정감이 느껴진다.
1: 일상이라는 느낌이 든다. 네. 그 대목은 너무 와닿아요.
0: 네.
1: 주말에 늘 세탁기 돌리면서 와, 오늘도 일상이 시작되고
0: 네.
1: 있지.
0: 뭔가 편안한 느낌이 네. 좀 있고 또 불안감이 좀 있을 때는 오히려 생활이 주는 안정감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시인이 이제 이 생활이란 뭘까 가족이란 뭘까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 인형놀이를 통해 습득을 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역할놀이 같은 거를 인형놀이를 하면서 하잖아요.
1: 많이 했죠.
0: 병원놀이나.
1: 예, 예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어떤 요소를 뭐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왜 이 시에 등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어린 시절의 습득이 주는 어떤 씁쓸함도 있고 이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 이런 것도
1: 그러네요.
0: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아주 그냥 시가 장면처럼
0: 네,
1: 네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처럼 묘사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0: 네.
1: 느낌이 들었는데
0: 네.
1: 빨래들이 서로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0: 이런 것도
1: 너무 네. 제가 빨래 풀 때마다
0: 엉켜 있어서
1: 왜 이렇게 엉키는 거야 하는 표현을 이제는 서로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걸로 제가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근데 역할놀이에 대해서도 부모를 꺼내놓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0: 네.
1: 하나하나가
0: 너무 좋죠.
1: 네.
0: 이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자식이 부모라고 하는 것을 꺼내놔서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
1: 예.
0: 자식 크면 언젠가 부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0: 네. 그것을 결국은 동일화하는 작업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1: 무섭기도 한데요. 나를 따라한다는 건.
0: 근데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1: 너무 비슷해서 걱정스럽기도 하죠.
0: 아.
1: 자, 오늘은 이다희 시인의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왕관 시집을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영주 시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신현님. 그의 책이 가득 든 가방이 있었고 낙서판 같은 탁자마다 술이 넘쳐 흘렀네. 괜찮은 사내며 계집이며 가까울수록 잃을까 불안한 심정이며 시대가 혼란스럽고 취직이 힘들수록 쟁기처럼 단단해져야 할 마음이며 아침 이슬과 미칠 듯이 파고드는 러시아 민요 검은 눈동자를 들으며 몸저리게 서러웠네. 세월의 징검도를 밟고 그들은 내 곁을 스쳐갔네. 다시 7년 다시 소독약보다 지독한 시간이여. 청춘의 횃불이 꺼져간다. 괴로워야 할 치욕도 상처의 저수지도 잊어가고 우리의 숙명인 열정도 식어간다. 근근히 살아가는 고달픔이란 너는 허기져 삽살개를 찹쌀개로 헛발음하고 시계 사준다는 말이 시체 사준다는 말로 들리고 혼자가 싫어 드라큘라라도 함께 있고픈 주말 사나운 날씨를 못 견뎌 헤매는 오후 4시 울지 않으려고 웃으면서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네, 단단한 마음으로 살던 시절에 열정만이라도 식지 않게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 보게 됩니다. 신현님 시인의 나는 나에게로 돌아간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구촌이 월드컵 열기로 뜨겁지만 한국 프로야구는 천만 관중 시대를 열면서 국민 스포츠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타율과 평균 자책점, WAR과 매직 넘버까지. 야구는 열정의 스포츠이면서 동시에 숫자와 확률의 경기인데요. 화려한 플레이 뒤에는 감독과 단장들의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톡에서는 야구 곱하기 수학의 저자 류성규 전 SSG 단장과 함께 이 숫자 속에 숨은 야구의 전략부터 프로야구단 단장의 세계까지 이 팬들이 궁금해하는 야구 이야기를 한번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열린 토론 속 토크 배틀 열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류성규 전 SSG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야구 이야기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예,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희 분노의 찬이 이 마음을 좀 이야기해보자 하는데 축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마지막 경기 조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공에 1-0으로 패하면서 아 우리나라 축구 이대로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동수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네. 되게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참담하다. 예.
2: 왜냐하면은 이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축구의 어떤 경기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되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는 진짜 뭐 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을 잡으면 공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찾아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매우 적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양 옆에서 이제 공을 잡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해도 중앙에서 이제 공격수들이 안 나와주니까는
0: 그렇죠.
2: 공을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단지 그냥 선수들의 뭐 어떤 체력 저하 여기에만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저 보면서 뭐 감독과의 뭐 불화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게 단지 이제 선수단과 뭐 감독과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한국 사회를 좀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시면서 어제 그 생각을 떠올려봤거든요.
2: 네.
0: 아, 떠올려봤네요. 아. 네. 네, 중심을 잡고 네. 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3: 아, 저도 아직도 그 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화가 나는 경기였어요.
0: 맞아요.
3: 이게 예선 마지막 경기인데 멕시코전에서 져가지고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남아공전 좀 잘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32강 가서도 그 대회를 좀 잘했을 것 같은데
0: 네.
3: 이거는 너무 좀 어이없게 그 제가 좀 그 중계를 보면서 좀 약간 그 좀 충격받았던 게 그 점잖은 박지성 해설위원이
0: 그렇죠.
3: 중계를 하면서 너무 화를 내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0: 사실 그 해설하시는 분이 전술에 대한 평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다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기
3: 그러니까요.
0: 때문에.
3: 네. 그리고 원래 그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0: 맞습니다.
3: 분인데
0: 네.
3: 아주 역정을 내면서 특히 이제 그 경기 후반에 가면서 아니 왜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1-0으로 지고 있는데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이런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그 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지 않았나 싶어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어떤 기자가 그 감독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아 선수들이 뭐 집단 식중독에 걸린 거냐?
0: 맞아요.
3: 너무 이렇게 좀
0: 너무 못하니까
3: 뛰지도 않고 뭐 걸어다닌 것 같기도 하고
0: 네.
3: 선수들이 원해서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좀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은 역대 최고인데 그런데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 좀 다시 한번 좀 철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뭐 거의 매일 야구를 보고 뭐 이런 축구 경기도 즐겨서 찾아보는데 제가 여태껏 봐왔던 축구 중에 제일 재미없었어요. 네, 이렇다 할 공격도 없고 이렇다 할 슈팅도 없었고 뭔가 그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공도 별로 없었고
3: 외신들도 비슷한 평가했어요. 네. 최악의 경기였다.
0: 네. 네,
2: 3년 전에 아시안컵 했었잖아요.
0: 네.
2: 그때도 보면은 전술은 없다는 생각은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술은 좀 부족해 보여도 선수 개개인들의 기량으로 어떻게 좀 비벼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술은 당연히 없고 선수들의 기량도 그렇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네. 것 같다는 인상이 좀 들더라고요.
0: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경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류성규 단장님 모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리긴 또 야구 또 단장님이셔가지고 네. 야구 선수들도 축구 보죠?
1: 보죠. 국제대회는 봅니다.
0: 국제대회 보시죠.
1: 월드컵 같은 경우.
0: 아 이번 경기 어떻게 뭐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1: 아니 저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0: 네.
1: 별로 관심 없게 보다가 그러니까 전반전 끝날 때 보니까 0-0이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재미없어갖고
0: 네.
1: 오래 못 보겠더라고요.
0: 아 0-0으로 끝났으면 네. 차라리 다행이죠.
1: 아니 근데. 네. 그게 국제대회인데 국내 리그보다 더 재미없는 경기라고 해야 되나? 네. 멤버는 좋았잖아요.
0: 아주 좋았죠.
1: 역대급이라는 멤버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기였어요.
0: WBC 얘기도 하고 싶지만 좀 참고.
1: WBC는 이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0: 아, 그렇긴 했죠. 예, 예. 아니, 근데 이번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어제 보여준 경기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감독에 대한 비판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류 전 단장님 어떻습니까? 야구나 축구나 감독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1: 야구보다는 축구가 아무래도 스포츠 종목 특성상 감독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저 평가잖아요.
0: 축구가 더 크군요.
1: 축구가 크죠. 네. 네, 야구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서 야구가 가장 감독의 역할이 작다라는 평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축구가 아무래도 야구보다 큰데 그래도 국내 리그가 메이저 리그보다는 감독의 역할이 커요. 근데 저는 감독의 역할은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게 하는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0: 아, 이기는 경기보다는 지게 하는 역할이
1: 감독이
0: 크다.
1: 감독의 역할 때문에 경기를 이기는 경우보다는 감독 때문에 지는 경기가 더 커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축구도 그런 좀 비슷하지 않았나.
0: 그 말은 감독 때문에 졌다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1: 단전 입지 못하겠는데. 근데 감독의 역할이 축구가 더 커요.
0: 감독

0: 이지게 했다라고.
1: 아, 예. 그럼 그건 다
0: 생각을 해도 될까요?
2: 아니, 왜냐하면 지금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을 놓고 보면은 네. 이거는 지금 역대 최고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다들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0: 아, 그러면 레전드급 선수 네.
3: 조편성도 역대 제일 쉽다고 막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0: 우리나라 선수가 언제 바르에른 뮌헨에서 뛵니까?
2: 아니 네? 그리고 진짜
0: 언제 득점왕입니까?
2: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조편성이나 여러 여건들도 우리나라가 로또 맞은 정도로 굉장히 대지운도 좋았잖아요.
0: 운도 좋았죠.
2: 그러니까 이 원인을 따져보면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또 류 단장님 책에 리빌딩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감독 선임에서 모든 리빌딩은 시작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네.
1: 아니, 근데
0: 감독
1: 사실
0: 선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1: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 때문에 이기는 경기는 많지 않아도 감독 때문에 지는 경기는 많거든요. 분명히.
0: 네.
1: 그리고 모든 야구단에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정행위 자체가 감독하고 연관돼 있어요. 네, 그 선수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잘 뽑아야 돼요. 감독을 못 뽑으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말립니다.
0: 꼬이죠.
1: 네, 꼬입니다.
0: 예, 예.
1: 네.
0: 그 팬들의 마음도 좀 흔들리고, 팀 안에서의 뭐 잡음도 좀 많이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인기가 좀 지나가고, 좀 잡음 같은 게.
0: 아니, 그거 어떠세요? 그러니까 단장님으로서, 그러니까 선수단을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봤을 때 저런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나요? 지금의 축구 대표팀을 보면서?
1: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경기력이 실력에 비해서 못 미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선수단 내부에서 어떤 케미 같은 거?
0: 네.
1: 그러니까 감독과 코치와 선수단과 이런 게 조화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0: 뭔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
1: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도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0: 그렇게 보일 수 있다.
1: 전력은 분명히 좋잖아요.
0: 네네네.
1: 이거를 못하는 게 꼭 감독의 전술 능력의 문제라 볼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3: 네, 저는 그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네. 이제 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여론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보통 이제 선수들이 감독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러면은 아 우리 감독님 뭐 그런 분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좀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한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내거든요.
0: 맞아요.
3: 근데 근래에 이제 월드컵 전에 이제 경기 치르면서 논란이 있을 때 보면은 선수들이 감독의 그 전술이라든지 기용에 막 반발하는 듯한 인터뷰들도 가끔씩 나왔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선수단과 감독 사이에 뭔가 불화 같은 게 진짜 있나 이런 인상을 계속 봤는데 어제 경기 보면서 아 이거 진짜 좀 뭔가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좀 안 좋은 소리들이 예. 안쪽에서 나오진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끔 만들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활발하게 뛰지 않았다.
3: 맞습니다.
0: 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얘기 좀 해봤어요. 어제 있었던 경기가 너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잠깐 우리의 분노를 식혀줄 만한 이야기들 한번 해봤고 더 이야기하다 더 분노할 것 같아서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야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류성규 전 단장님 전 SSG 단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야구 전문 유튜버로서 활발하게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제목의 책도 이번에 발간을 하셨습니다. 야구로 배우는 재밌는 수학 공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야구 곱하기 수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한번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 제가 야구단에 있을 때 야구와 수학을 연계한 그 강의를 좀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구와 수학을 연계한 강의를 하면서 강의 끝나고 바로 야구장을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0: 네네.
1: 그게 기대 이상으로 되게 성공했어요. 2018년, 2019년 2년 동안 했는데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SK가 인천이니까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뭐 충청도, 경상도, 뭐 강원도, 뭐 네. 경기도 다 이렇게 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못하게 됐죠.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이걸 모티브로 해갖고 당시 행사를 같이 했던 수학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하고 같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야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의 게임이잖아요.
1: 네네.
0: 예, 숫자가 또 기록에 남고
1: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역사에 계속 남아가는 거니까요. 타율도 뭐 3할 몇 푼 몇 리. 뭐 저도 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할 때 몇 푼 몇 리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10번 중에 3번 안 타치면 잘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수학으로 움직이는 스포츠인데 이런 점을 가장 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야, 야구는 진짜 수학이구나라고 느끼는 부분.
1: 제가 경험상 2018년에 SK가 두산한테 업셋 우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그 당시에 SK가 정규 시즌 2위였고 정규 시즌 1위가 두산이었어요.
0: 맞아요.
1: 근데 두산과 SK의 게임 차가 정규 시즌에서 14.5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0: 엄청난 네. 게임이죠.
1: 예. 4.5게임도 되게 많이 벌어진 건데.
0: 뒤집어질 수 없는 게임이죠.
1: 네, 14.5게임인데

0: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1: 수비 위치 변경이죠.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상대 타자의 그 타구가 많이 가는 지점에 수비수를 옮기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이게 정상적인 위치가 아닌 그 수비수가 있는 게 바로 시프트거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웃 확률을 높였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타자가 나오면 공이 이쪽으로 많이 가더라라는 네네. 확률을 따져서
0: 그렇죠.
1: 수비의 위치를 그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네. 그렇게 하면서 아웃을 많이 시켰어요.
1: 네,
0: 그 당시 SK가. 그리고 홈런 이제 홈런 군단을 만들었거든요.
1: 네.
0: 그 당시에 사실 SK가 그 확률 통계를 하는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통계를 하는 직원들을 뽑으면서
1: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네네네. 뽑으면서 그 친구들이 파크 팩터라는 개념을 이제 구단 고위층에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그러면서 야구장 파크 팩터 그러니까 홈런이 많이 나는 야구장, 홈런이 적게 나는 야구장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면서 그 당시 SK가 홈런 마진이 마이너스였어요.
1: 그러니까
0: 상대보다 홈런을 못 치는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이제 인식하면서, 외국인 선수도 홈런 타자, 신인도 홈런 타자, 그러니까 트레이드도 홈런 타자,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팀 야수진의 그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홈런 234개를 쳤고, 우승했던 2018년에 233개를 쳤어요. 234개 홈런은 단일 시즌 최다 홈런.
1: 최다 홈런이죠. 예.
0: 지금도 깨지지 않고
1: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SSG가 쓰는 이제 인천 구장이 아무래도 홈런이 좀 많이 나오는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을 좀 많이 치는 선수를 통계학적으로 배치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0: 그렇죠.
1: 판단에 서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1: 네.
0: 잠실 구장처럼 야수들이 이렇게 빠른 선수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홈런을 계속 더 맞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1: 잘못됐다. 구장에 따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네,
0: 그렇죠.
1: 네.
0: 문학구장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팬들 사이에서 뭐 탁구장이다.
1: 맞아요. 네. 그럼,
0: 네,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1: 표현도 있었어요.
0: 네, 네.
1: 옛날 목동에서 홈런 치면 목런이라고 그랬어요.
0: 근데 네. 그 당시에 목동 야구장이 없어졌잖아요.
1: 네, 없어졌어요. 네,
0: 그러면서 문학구장이 홈런이 제일 많이 나는 야구장이 된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그때 네. 기억이 납니다.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와 수학과 이 숫자의 미학이라는 게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좀 통계를 따져서 출루를 잘하는 타자를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이 선수를 데려와서 우승까지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판 머니볼이었다라고 생각이 가능할 정도로 홈런 타자를 많이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0: 그렇죠.
1: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타율의 가치를 높게 봤는데
1: 그렇죠.
0: 일반적으로
1: 예, 예.
0: 야구 타자 하면 타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OPS를 주목했습니다.
1: OPS. 네. OPS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0: OPS는 출루율하고
1: 네.
0: 장타율을 더한 개념이에요.
1: 그렇죠.
0: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의 창시자 빌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OPS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한 계산법이잖아요. 출루라고 그 장타율 더한 거니까.
1: 네.
0: 근데 이게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1: 그러네요.
0: 예, 타율은 안타의 가치가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의 가치가 그러니까 곱하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출루율과 장타율은 이게 아무래도 타율 홈런이 4점. 그게 단타는 1점밖에 안 되잖아요.
1: 네.
0: 이런 가치가 이제 조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OPS가 타율보다는 타자의 역량을 파악하기에는 아무래도 합리적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한 거죠.
1: OPS가 높을수록 좋은 타자란 말이죠.
0: 그래서 타율도 마찬가지죠.
1: 타율도 마찬가지.
0: 타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4만 3푼이면 되게
1: 엄청 잘 치는 타자죠.
0: 4만 3푼, 4만
1: 네.
0: 5푼이면
1: 네.
0: 잘 치는 타자잖아요.
1: 네.
0: OPS면 0.9 이상이면 엄청 잘 치는
1: OPS 1이 넘으면 완전 대단한
0: MVP죠.
1: 타자예요. MVP급
0: 활약이다. 네. 네.
2: 방어율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반대로 그럼 낮을수록 좋은 거죠.
0: 그렇죠. 네.
1: 그렇죠. 네. 방어율이 이제 점수를 안 줄 확률이다
0: 네.
1: 보니까.
0: 네.
1: 그러네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구는 진짜 수학과 엄청나게 많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0: 그렇죠. 야구 선수들이
1: 네.
0: 뭐 미분, 적분 이런 건 약해도 수나 숫자.
1: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약합니다.
0: 약해도
1: 네.
0: 숫자 개념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1: 숫자 개념이 발달되어
0: 있네요. 네.
1: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0: 직관적입니다.
1: 네네. 이종필 교수님 어떠십니까? 물리학자시잖아요. 물리학자시면 네. 사실 수학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텐데 여기에서 또 미적분을 제일 잘하실 거고 수학으로 접근하는 야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원래 그 정량 분석을 하는 게 근대 과학이 탄생한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이제 숫자 감각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좀 어떤 중요한 감각으로 여기고 있고.

0: 없고 그래서 세상을 정량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숫자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야구라고 보거든요. 그 엄청난 통계들 그 야구 그렇죠. 경기가 벌어지는 모든 장면들이 숫자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니까
1: 모두 숫자로 기록되죠. 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세상을 좀 과학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숫자로 야구를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시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그 물리학뿐만 아니라 그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고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네. 그 뉴욕 양키스 광팬이었는데 그 이분이 그 메이저리그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왜 현대야구에서는 4할 타자가 사라졌느냐. 마지막 4할 타자가 그 테드 윌리엄스라고 1941년에.
1: 네네. 우리나라 백인천 선수죠.
0: 네. 네. 그 원년 때 이제 하고 없었죠.
1: 그렇죠.
0: 네. 그 이유를 이렇게 방대한 그 메이저리그 수치 통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이제 풀아웃이라는 책을 쓰면서 오.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진화 생물학에다가 또 적용을 해가지고 네. 생물학 얘기까지 했던 예.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 야구와 과학의 어떤 관계, 세상을 이렇게 수치로 보는 것의 어떤 그 새로운 재미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그러네요. 야구와 단순히 스포츠와 연관성이 아니라 숫자를 통한 수학과 통계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전체적인 학문까지도 연결될 네. 수 있는 그런 숫자의 미학이다라고 좀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책을 보면 수학이 어렵다면 일단 수학이 아닌 수로 보자 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이동수 대표님 네. 관련해서 단장님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2: 예, 저도 이제 그 단장님 쓰신 야구 곱하기 수학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야구에서 이 숫자로 표현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 뭐 세이버 매트릭스 이런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게 결국에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제 경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또 나중에는 뭐 이런 기량들을 또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연봉 평가에도 반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도입하려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막 헝그리 정신 강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구 현장에서도 실제 이제 이런 가치의 충돌이 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3: 네, 머니볼 영화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1: 나오죠.
3: 그 오랫동안 그 스카우트 했던 분들은 그게 이제 데이터 야구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네, 그런 게
1: 직관과 감각을 믿으신 분들이 계시죠.
3: 근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이제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조금 도태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생겨갖고 겉으로는 데이터를 이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1: 네.
3: 대부분 야구인들이. 근데 실제로 그건 데이터는 활용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3: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있어도 그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능력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1: 네네.
2: 네. 근데 전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이제 기사들 보다 보면은 뭐 출루율 뭐 이런 그 타율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WA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선수의 어떤 가치를 네. 측정하는 지표로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 WAR이 그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타자 하면은 이제 타율, 네. 뭐 OPS, 출루율, 장타율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지표가 있고 투수라고 하면 평균자책점, 예. 뭐 승률, 다승, 뭐 탈삼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타자하고 투수를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지표는 없습니다. 어떤 지표도. 그렇기 때문에 WAR이 각광을 받는 거예요. 투수와 타자를 다 합쳐서 이게 수치가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6이 넘어간다. WAR이. 그러면 MVP급 선수입니다.
1: 그러니까 WAR이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라고
3: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군요. 기여도. 우리말로 예. 하면은
1: 네네.
3: 야구 팬들은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 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네요. 네. 전쟁 같은 숫자네요. 네.
3: 그러니까 이것도 직관적이에요. OPS가 0.9면은 0.9 넘어가면 이제 MVP급 이제 그런 선수라고 치면은 네. WAR도 6이 넘어가면 MVP급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직관적인 숫자라는 거죠.
2: 게임으로 치면 이제 캐릭터 티어 같은 거네요. 티어프에서 이 캐릭터는 얼마나 센 캐릭터인지를 레벨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1: 근데 이렇게 숫자로 자꾸 평가하면 선수들도 굉장히 좀 부담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3: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아요.
3: 선수들이 숫자를 좋아해요.
1: 좋아해요.
3: 네. 과거에는 그냥 감독 코치들이 뭐 폼 교정할 때 이제 폼에 대한 의견을 줄 때 아 이렇게 해 하면은 그냥 했거든요.
1: 네.
3: 요새 선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들어요. 그냥 각도가 이게 45도 각도니까 30도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선수들이 받아들입니다.
1: 그리고 또 야구 팬들이 시즌 중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매직 넘버잖아요.
3: 네네.
1: 그러니까 매직 넘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매직 넘버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장기 시즌 형태로 치러지는 스포츠에서 네. 이 매직 넘버를 따지거든요.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축구, 농구, 배구 다 매직 그렇죠. 넘버를 따지는데
1: 뭐 매직 넘버 5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네. 그렇게 하잖아요.
3: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시즌 막판에 그러니까 1위 팀하고 2위 팀이 경쟁을 한다고 치면 2위 팀이 전승을 할 경우에 1위 팀이 몇 승을 하면 되느냐.
1: 그렇죠.
3: 이거거든요. 네. 매직 넘버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위 팀하고 2위 팀이 3경기 남았어요.
1: 네.
3: 3경기 남았는데 2위 팀이 3경기 다 이겨요. 근데 1위 팀이 2승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매직 넘버는 2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매직 넘버가 제로가 됐다면 제로가 되면은 이제 우승이 확정되는 거예요.
1: 네네. 네. 1위 팀이 다 지고 2위 팀이 다 이겨도 뒤집을 수 없는 상태. 그 네. 상태가 네. 되는 게 매직 넘버다라고 네.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3: 그게 0이죠.
1: 그게 0이죠. 네. 네. 네. 그게 0이 되는 순간 우승팀이 확정이 된다라는 네. 것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뭐 정확하게 말하면 우승 가능성을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3: 그렇죠.
1: 네. 네.
3: 매직 넘버가 나오는 거는 언론에서 한 자리 숫자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 9부터는 이제 언론에 맞아요. 기사가 됩니다.
1: 네네네. 네.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거나 대타낼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표 같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 상대 전적이 네. 얼마인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선수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확률과 통계가 작용한다라는 거잖아요.
3: 네네, 맞습니다.
1: 데이터상으로 한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옳지만 감독이나 코치의 경험과 직감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냥 좌타자, 그러니까 좌우놀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타자 나오면 우투수 기용하고 좌타자 나오면 좌투수 기용하고 막 그랬던 선수 교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숫자와 현장의 감각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3: 한쪽 손만 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감각도 좀 작용하는군요. 네,
3: 있어야 되죠.
1: 네.
3: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분적분이든 사칙 연산은 답이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3: 뭐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야구에서 이 수학은 미적분이나 사칙 연산이라기보다는 네. 확률 통계의 영역이거든요.
1: 네.
3: 근데 확률 통계는 결국 그 몇 퍼센티지의 영역이잖아요.
1: 결국 확률이군요.
3: 네, 네. 그러니까 그럼 100%는 없다는 거예요.
1: 맞아요.
3: 아까 시프트도 보통 한 80%대의 확률입니다. 근데 20% 정도는 그게 거기 타고 안 가요.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필요한 거죠.
1: 네.
3: 그러니까 감독이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연봉을 많이 받는 이유는 AI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과 직관이 직관. 필요한 거죠. 직관이.
1: 네.
3: 그리고 이게 보통 데이터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현재의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1: 네.
3: 그 경기 중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 그 선수 훈련 모습 이런 것도 이제 감독들이 반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이종필 교수님 어떻습니까? 물리학자신데 이 감각과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좀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0: 지금 이제 단장님 말씀한 게 저는 그 동의가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딱 한 번 던졌을 때 과연 1이 나올 거냐 이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1: 아, 그건 진짜 모르죠. 네.
0: 그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그 6분의 1이 나오는 거는 수많은 시행의 수를 거쳤을 때.
1: 네.
0: 그러니까 타자가 지금 타율이 지금 3할 때 타자인데 지금 당장 만루 상황에서 예를 내보내면은 그러면은 0.3의 확률로 지금 안타를 칠 거잖아요. 그거는 오랜 타석에 들어섰을 때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1: 네.
0: 지금 당장 이 경기 이 순간에 이 선수가 안타를 칠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여서.
1: 그건 신도 모르죠.
0: 네. 네, 신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참고 사항이죠. 그래.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독이나 코칭 스텝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선수가 연습하는데 배팅 스피드가 엄청나더라. 성구안이 오늘 좋대더라.
1: 단점을 몇 개 넘겼는데.
0: 네, 오늘 보니까 약간. 프리 배팅 하는데 네. 공이 크게 보인다고 하더라.
1: 얘가 오늘 엄마가 네. 왔어. 그러니까 오늘 잘 거야.
0: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예. 상대 투수의 어떤 상성이라든지 네. 이런 현장의 즉각적인 요소들은 아무래도 코칭 스텝이 가장 잘 판단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만큼은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은 뭐 중요한 참고 자료 이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승규 단장님은 아시겠지만 뭐 지장, 뭐 독장, 아, 뭐 이런 운장 근데 네. 이 중에 최고는 운장이다. 운장을 이길 수는 없다. 네, 그 약간 옛날 김인식 감독이 그러셨다면서요.
3: 네, 운장이 최고죠. 네,
1: 진짜 그랬어요. 네,
3: 왜냐하면
1: 근데 그게 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직감과 감각이잖아요.
3: 근데 운이 있긴 있어요.
1: 야, 오늘 통계 얘기하면서 네. 운 얘기까지 같이.
3: 아, 왜냐하면 야구가 네. 징크스가 많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네. 징크스 네. 많죠.
3: 오타니가 네.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쓰레기를 줍고 한 게 안다라트에 이제 쓰레기 줍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뭐 징크스 그러니까 운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 네. 네.
3: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내 실력대로 이렇게 그 정답을 뽑을 수 있잖아요.
1: 네.
3: 근데 야구는 이게 실력만으로 되지 않거든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의 같이 해야 되고
1: 그렇죠. 힘을 합해야죠.
3: 상대가 잘하면 내가 더 그 점수가 안 나고
1: 네.
3: 뭐 그런 거잖아요.
1: 네.
3: 그래서 운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2: 그렇죠. 심리학적으로 네. 징크스에 이제 기대는 게 이제 투수보다 타자들이 더 많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어디다 공을 던질지.
1: 근데
2: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미신이나 징크스에 많이 기댄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타자들이 두루 막 들어갈 때 막 방망이 막 바닥에 툭툭 치고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운전할 때도 운전석에 앉는 것과 운전석 옆자리에 앉는 것과 심지어 상당히 다르거든요. 운전석 옆에 제가 통제가 가능하니까 네, 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그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면 괜히 무섭잖아요. 자해준 왜 우측한박이 안 넘어 계속 이런 말 계속 하듯이 네.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주도 많잖아요. 야구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2: 보스턴 레드
1: 반비로의 저주 뭐 깨지긴 했지만 뭐 화이트삭스의 뭐 저주도 있었고
3: 그렇죠.
1: 뭐 예. 우리나라도 그런 저주가 좀 있나요?
3: 예전에 삼성이 좀 있었죠.
1: 예.
3: 달구벌의 저주.
1: 달구벌의 저주. 뭐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3: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 못 해갖고
1: 예.
3: 삼성이 2002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처음 했잖아요.
1: 네네네.
3: 그 전까지 한국 시리즈 가면 항상 졌잖아요.
1: 맞아요.
3: 전력은 최강인데.
1: 그때 막 엄청난 선수들 많이 영입했잖아요.
3: 예. 네, 그렇죠. 예.
1: 그때 뭐 심종수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3: 예. 그러니까 예. 그 2002년은 뭐 마혜영,
1: 양승엽 선수, 맞아요.
3: 이승엽, 뭐 예. 이렇게. 3, 4, 5번이었잖아요.
1: 대단했죠.
3: 네, 네,
1: 예,
3: 네.
1: 예. 그런 저주들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징크스에 기대거나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왜냐하면 통계와 수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징크스와 이런 저주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섞여있다라고 아니, 이야기가 되잖아요.
3: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치견산이면 징크스가 없을 거예요.
1: 네.
3: 근데 이게 100%의 확률은 없거든요. 야구에서. 다 80%, 90% 돼도 10%, 20%는 그게 안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 네.
3: 그래서 이게 징크스가 있는 게 아닌가.
1: 그렇군요. 그 요즘 FA 계약들 많이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단연 계약이나 뭐 엄청나게 거액의 FA 계약들 많이 하는데 이 선수의 과거 성적뿐 아니라 앞으로 활약 가능성까지 계산을 하는 건데 구단이 FA 선수의 이 적정 계약 기간과 몸값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3: 에이징 커브라고요.
1: 에이징 커브.
3: 네, 그러니까 그 선수의 나이와 이제 그 성적을 반영시켜서 하는 건데 이차함수의 일종이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제
1: 이차함수입니까?
3: 네네. 네, 이차함수의 일종. 포물선 같이.
1: 아 이렇게 기울기가 있네. 네,
3: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건데.
1: 그러니까 나이가 차면 기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포물선인 거죠.
3: 아 그렇죠.
1: 예, 예 아래로
3: 이게 아니고 이거죠.
1: 아 이렇게죠.
3: 네,
1: 아,
3: 네네. 그러니까 정점이 있고요.
1: 네네.
3: 거기서부터 어떤 나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1: 그러네요.
3: 네, 네. 이거를 갖고 이제 향후 이제 성적을 예측해서. FA 계약 금액을 주는 거죠. 산정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게 요즘에 가장 많이 보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3: 대부분 구단들이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1: 그럼 아무래도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FA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겠네요.
3: 그렇죠. 아, 대부분 네. 선수들이 FA면은 한 30살이 대부분 넘어요. 근데 노시안 같은 경우에
1: 이번에 뭐 300억 네. 계약했다는 노시안 선수.
3: 노시안 선수가 2월 달에 11년에 307억 계약을 한 거는
1: 네.
3: 이 선수가 나이가 깡패입니다.
1: 20대잖아요.
3: 네. 네. 2000년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2: 그럼 저도 이제 단장님께 비슷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에서도 뭐 PBR, PER 이래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얼마고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주가에 이제 반영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3: 네.
2: 근데 사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ER, PBR 이런 게 무색하게 그냥 꿈만 가지고도 확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네. 그럼 선수들도 만약에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 말고 뭐 스타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친구의 어떤 잠재적인 그 가능성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반영되는 편인지 아니면 이제 실적 같은 성과들이 주로 반영되는 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많이 반영되는 건 나이와 이제 직전의 성적이거든요. 가장 최근 성적, 최근 그 FA 직전의 성적이 많이 자원.

0: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정 금액이 4년에 뭐 50억이라고 해도 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원하는 선수가 많으면
1: 뭐 예를 들어 포수가 필요한데 포수가 FA가 5명이 풀려버리면 네. 아무래도 좀 몸값은 떨어지겠죠.
0: 아, 그렇죠.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포수를 원하는 팀은 세 팀이에요. 네. 선수는 한 명이에요. 그럼 몸값이
1: 폭등하겠고. 선발 투수가 필요한데 선발 투수가 없으면 뭔가 폭등하는 거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0: 아무리 이차함수가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로 그 적정 금액을 산출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이렇게 수요 공급의 원리, 경제 원리가 반영이 됩니다.
1: 아무래도 좀 진짜 이것도 운이 작용을 해야지 몸값도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0: 아, 그렇죠. 운이 있어야 돼.
1: 아, 운이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러니하네. 오늘 통계 이야기라는데 수학과 통계 얘기라는데 결국에 또 운이 작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지점들은 좀 그런 수학으로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WBC에서도 좋은 활약을 벌였던 노경훈 선수라든가 네. 아, 나이가 굉장히 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으로 계속 리그나 시즌에서 활약 중에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FA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까?
0: 그게 좀 애매한데요. 근데 네.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이제 그 84년생인데도 불구하고
1: 저보다 동생이시군요. 네. 저보다 형이신 거라고 생각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예.
0: 84년생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연계약을 했잖아요.
1: 단연계약했죠.
0: 네, 그게 왜냐하면 직전에 성적이 좋은 거예요. 결국 나이도 중요하지만 직전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노경훈 선수는 거의 84년생이지만 94년생처럼 던지잖아요.
1: 맞아요. 요즘 그래요.
0: 그래서 이제 그 FA에서 계약할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1: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직전의 케이스, 그러니까 기록의 숫자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면 FA 계약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더 어린데 좋은 성적이 전년도 있었다면 엄청나게 좋은 네, 큰 네, 계약, 네. 노시환 선수 같은 그렇죠. 큰 네, 계약이 만들어질 수 네. 있다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기록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 숫자로 반영되지 않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어리더급 굉장히 좀 팀 분위기를 띄운다든가 네, 뭐 예를 들어 LG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은 성적이 아니더라도 팀 분위기를 위해서 같이 선수들과 융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 참 보기 좋더라고요. 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예, 그렇죠. 하고요.
0: 팀워크 점수가 있긴 있어요.
1: 팀워크 점수가 있죠.
0: 네, 네. 연봉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이제 기록 말고 기록 외적으로 이 선수가 훈련 준비를 열심히 한다거나 팀 분위기를 이렇게 조금 올린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점 가점을 줍니다. 네, 그런 경우고 FA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그 많은 금액 말고 조금 이렇게 중소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네. 너무 큰 계약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은 가치를 받는
0: 너무 큰 게 100억 선수면 그만한 선수죠.
1: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그런 치어리더급이 네. 필요가 없군요. 네. 그분에게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프랜차이즈 선수에게 아무래도 더 좀 좋은 계약을 안줘준다거나 프랜차이즈로 네, 홀드하면은 좀 요즘 팬분들이 많이 등을 돌리잖아요.
0: 프랜차이즈를 홀드하는 구단들은 야구를 못하죠.
1: 그렇죠. 예를 들어.
2: 아니. 제가 그 롯데 자이언츠 팬인데.
1: 예, 답이 나왔네요. 네.
2: 아니 뭐 예,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야구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산장님께 물어보시죠. 네.
3: 아, 저는 그 프랜차이즈 선수 하니까는 이제 좀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각 구단의 막 마스코트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오늘 또 저희가 야구 데이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구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이제 야구에서 상징적인 선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영구결번이고 이제 또 원클럽맨
1: 아,
3: 이런
1: 재밌네요.
3: 거거든요.
1: 네네.
3: 그래서 이제 영구결번이면서 원클럽맨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 오, 네. 네네네.
3: 프로야구 시작한 이래 이제 영구결번은 86년 오비 베어스의 그 김영신 선수 시작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1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해외팀 경력을 빼고 네. 한국에서만 그냥 원클럽맨으로 활동한 선수가 이제 15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 4명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김태균, LG 박용택, 롯데 이대호, 삼성 오승환 선수 이 선수들이 이제 영구 결번이면서 또 이제 원클럽맨인 선수들인데 네. 특히 이제 다른 선수들은 또 막 일본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했잖아요.
1: 오승환 선수 미국 갔다 왔어요?
3: 네. 그렇죠.
1: 네, 김태균 선수들 일본 갔다
3: 맞습니다.
1: 오고.
3: 근데 이제 LG의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LG 트윈스에서 그냥 계속 몸 담고 그냥 예. 거기서 영구 결번과 또 원클럽맨까지 해서 되게 이제 팀에서 이 선수에게 갖는 어떤 애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예. 그런 대우를 좀 봤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구 결번을 해준다는 것은 선수에게

0: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네.
1: 그 영구 결번은 그 번호를 영구히 다른 선수한테 안 주는 거잖아요.
0: 못 쓰는 거잖아요.
1: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0: 네네.
1: 예. 그 언클럽맨도 희소성이 있고, 그렇지만 영구 결번은 그게 막 줄 수 없잖아요.
0: 아, 그럼요.
1: 네, 그러니까 야구가 영구 결번이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는 조금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은데 야구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프로야구가 82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니까 45년을 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영구 결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명밖에 없으니까
0: 네.
1: 많은 건 아니에요.
0: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단장까지 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영구 결번 주는 거, 그 구단과의 구단 프런트와의 선수와의 사이가 별로 좀 안 좋으면은
1: 네.
0: 원 클럽 맨인데도 네. 불구하고 안 주는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1: 그거는 그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영구 결번은 그만큼 야구를 잘한 거예요.
0: 그렇긴 하죠.
1: 그러니까
0: 예.
1: 그 정도 선수면 아무리 내가 싫어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아 싫어도 줄 사람은 준다.
1: 네, 그러니까
0: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1: 지금 그 영구 결번 받은 선수 중에서 구단하고 사이 안 좋은 선수도 있었어요.
0: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이종필 교수님도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2: 아니, 저는 그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네. 그 야구에 계속 이렇게 숫자들 통계들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지금 뭐 ABS라든지 최신 기술도 많이 도입되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AI 시대에 각 구단이 AI를 활용해서 작전을 짠다라든지 뭐 연봉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선수들의 능력을 AI가 이렇게 뭔가 최적화를 한다든지 계산한다든지 이런 거 많이 도입되고 있나요? 지금?
1: 지금은 아직은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지 AI가 야구단에 도입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제 기록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야구장에 뭐 레이더나 초고속 카메라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이 다 촬영이 되고 그게 데이터화 되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AI는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고 미래를 봐도 이제 구단 행정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연봉 산정이나 이런 게. 근데 저는 작전, 그러니까 현장의 영역은 AI가 하기는 좀 어렵다.
0: 아니 왜요? 왜 그 선수들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수와 타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쉽게 생각해보면 챗GPT 같은 곳에다가 데이터를 다 입력시킨 뒤에 안타를 칠 확률에 대해서 네. 뽑아내라라고 하면은 그 확률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1: 100%는 아니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아무리 AI라고 해도 네. 100%는 아니잖아요. 100%가 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데 AI가
0: 100%가 어디서
1: 세상에. 그러니까
0: 얘 내면 무조건 100%는 안 떠주는 게 없잖아요.
2: 인간이 판단한 네. 것보다도 그렇죠. 보지 못한 확률이. 어떤 네. 요소들을 네. AI가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승률이 더 좋아지면은 그게 좀 많이 보급되지 않을까요?
0: 아니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그게 네. 이제 데이터로 남는 거잖아요. 챗GPT가 네. 소개해준 선수를 내보냈더니 안타를 10명 중에 6명이 쳤다. 뭐 이런 데이터를 네. 뽑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반대 4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야구의 현장에서는 안 되는 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 시프트가 네. 처음에 저항이 많았거든요. 선수 사이에서.
0: 네, 그 당시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수비 시프트.
1: 합니다.
0: 요즘도 합니까?
1: 요즘에는
2: 규정이 좀 생기지 않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이게 2루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0: 그렇죠. 넘어가죠.
1: 못 넘어가게 해서 네. 좀 덜 보이는 거지
0: 네.
1: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 초창기 때는 2018년 그 무렵에는 저항이 있었던 거는 투수들이 저항이 있었어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0: 잡았을 건데.
1: 잡았을 건데 이게 빠져나가면
0: 그렇겠네요.
1: 예, 그러니까 투수들이 이제
0: 멘탈이
1: 네, 멘탈이
0: 나가지는군요.
1: 네, 그리고 좀 뭐 핑계를 대기도 쉽고 네, 이런 이렇게 안 되는 확률.
0: 아 감독님이 시프트해가지고 맞을 거 아니에요?
2: 감독님. 네, 네, 아니, 아니 저는 또 하나 좀 이렇게 도입했으면 싶은 게. 이게 바둑 경기 대회를 보면 요즘은 이렇게 한 수 둘 때마다 승률과 그 집 차이 수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산되잖아요.
0: 바둑은 완전히 AI 네. 점령당했더라고요.
2: 그리고 축구도 지금 월드컵 경기 보면은 그 각 팀별 뭐 예상 득점수 실점수 이런 게 이제 막 나온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2: 그럼 야구에서도 이렇게 그 지금까지 경기나 지금 선발 선수들의 기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 이 팀의 득점 예상 점수 뭐 실점 예상 점수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타자와 투수가 나왔을 때 이 타자가 지금 안타를 칠 확률과 내지는 삼진 당할 확률 이런 거 실시간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이 발전하면?
1: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죠.
2: 네.
1: 그러니까 지금 그 비싼 게 WPA라고
2: 네.
1: 야구 이제 경기를 보시면 문자 중계나 이제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타자의 그 타석 행위마다 네. 그게 나와요.
0: 아,
1: 이게 몇 네. 퍼센트냐.
2: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9회 말 투아웃에 뭐 99%가

0: 나와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 네, 거예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지.
1: 그렇죠.
0: 이거는
2: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현장에서 이걸 네. 쓰는 일은 없는 거죠.
2: 근데 사실 그게 다 맞아떨어지면 야구에 봅니까?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뒤집어지고 있을 수 없는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3: 그 데이터가 네. 뒤집어진 게 어제 남아공전 같은 거.
2: 아,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무이야기 2부에서 로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2부 이동수 세대장치연구소 대표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류성규 전 SSG 단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팬이 감독과 선수의 역할을 잘 알지만 사실 단장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종필 교수님 혹시 관련해서 단장님께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
1: 그래서요. 저 단장하고 구단주는 뭐가 다른가 이게 사실 좀 제일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겉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예전에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백승수 단장이라고. 그 드라마 때문에 그 야구 단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 드라마 같은 사례가 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2: 제가 볼 때는 그 드라마가 싱크로율이 한 90% 이상은
0: 그래요?
2: 상당히 높았어요. 네, 되게 좀 그 사전 조사를 엄청 열심히
1: 고정을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2: 되게 잘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뿐이죠. 실제로 대부분 있는
0: 어떤 부분이 특히 과장돼 있나요?
2: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네.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네, 네. 뭐 이렇게 선수가 술 마시면서 뭐 던지는 뭐
0: 유리병
2: 네, 뭐 그런 게 네. 있었잖아요.
0: 서른 이상 넘었어. 그 장면이죠.
2: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과거에는 그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좀 오버가 된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FA 하기 전에는 일반 연봉 협상 때 선수하고 구단 관계자끼리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막 책상을 엎기도 하고.
0: 그래요.
2: 그런데 FA가 되면서 FA 때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이 일반 연봉 협상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0: 네네.
2: 네,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MST를 친 거죠.
0: 네네. 어쨌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좀
2: 재밌었어.
0: 재밌었게 네. 그 단장님들의 역할을 잘 분석을 네. 한 거군요.
2: 네네.
0: 저 그것도 궁금한 게 이렇게 여쭤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감독보다 단장이 위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아 그거는 이제
1: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0: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예.
2: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논쟁이에요.
0: 아 그렇군요.
2: 네, 예. 사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단장은 프론트잖아요. 그리고 감독은 선수단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 선수단하고 이 프론트는 계약 관계지 저는 이게 상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계약을 한 그러니까 1년씩 계약하잖아요.
0: 그렇죠.
2: 뭐 단연 계약도 있지만 그래서 단장이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데 건의하는 위치지 감독보다 위에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병렬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수직 관계에 그러니까 그냥 평형 관계다.
2: 네, 그러니까 같은 계약 관계.
0: 서로 계약 관계. 네. 근데 계약 관계를 한들 뭐 예를 들어서 베테랑이시고 오래되신 뭐 김성근 감독님이라든가 네. 뭐 김경문 감독님 이런 감독님 입장에선 프론트보다 약간은 더 파워가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2: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힘이 쏠리죠.
0: 네, 쏠리긴
2: 힘이
0: 하겠죠.
2: 쏠리지만 네. 상하 관계는 아니잖아요.
3: 그 단장님 같은 네. 경우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많은 단장님들이 이제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단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인 거죠.
2: 선수단
3: 선수단만 네, 하시는
2: 마케팅은
3: 거예요.
2: 마케팅은 안 해요.
3: 아 네. 그런 데는 전혀 그럼 개입을 네. 안 하시는 거예요.
0: 네. 아. 네. 그 프론트에도 보통 그 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왜 트레이드했냐? 왜 저 선수 안 잡았냐? 이 선수 왜 데려왔냐? 뭐 이런 항의도 네. 종종 듣지 않으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단장과 구단만 알고 있는 선수 영입, 뭐 방출 이런 판단 기준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2: 당연히 있죠. 네, 사실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위닝 트레이드도 있지만
0: 그렇죠.
2: 대부분 같은 경우는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0: 아 거의 그렇죠.
2: 네, 대부분.
0: 예, 예, 예.
2: 네, 대부분 그런데 올해도 트레이드가 이제 두 건밖에 없었는데 가장 최근이 삼성하고 두산이 그 삼성 외야수 유승민하고 두산의 그 내야수 박계범하고
0: 네네.
2: 이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유승민이 잘하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삼성 팬들은 화가 나는 거죠.
0: 예.
2: 네. 근데 그건 결과론이지 충분히 할 만한 트레이드였어요. 네. 근데 그런 게 무서워서 트레이드를 못하면 프론트 하면 안 됩니다.
0: 네.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네. 트레이드 해야 되는 겁니까?
2: 그게 그 트레이드를 하는 게 독단적인 결정만 아니면 돼요. 프론트와 이제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는 트레이드면 결과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단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네. 단장이 지는 겁니다.
2: 저야죠.
0: 네. 그 비난도 네. 각오할 생각으로 네. 트레이드를 해서 팀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도 하겠다라는 네. 네. 네. 게 이제 단장이라는 네. 직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단장이라면 감독은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을 하는 게 감독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그렇죠. 감독은 경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예요. 네네. 결국에 승리가 쌓여서 우승하는 게 기상 목표죠.
0: 그렇죠.
2: 그분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사실 프론트는 우승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팬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구장에 있으면 그라운드만 보는 게 아니고 관중석도 봐야 되는 게 프론트의 역할이에요.
0: 아, 관중석까지 팬 서비스까지 네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장이다. 뭐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네네. 되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서 단장이랑 감독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건 너무 유치한 반응이겠네요.
2: 아니고 예. 그게 이제 감독은 다 선수층이고 근데 그 단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비선수 출신이 3명이고 선수 출신이 7명이잖아요.
0: 아, 그렇군요.
2: 근데 비선수 출신 저같이 근데 비선수 출신이 선수 출신 감독 싸우면 못 이기죠.
0: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팬들도 네. 선수 출신한테 더 마음이 가잖아요.
2: 아, 그렇죠.
0: 그런 부분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요즘 ABS 시스템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동수 대표님 어떠세요?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이제 AI가 해주는
3: 맞습니다.
0: 건데
3: 맞습니다.
0: 아니, 잘못 공이 이게 공 잡고 글러브 밑으로 내리면 사실 위치 어디 들어가는지 잘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저게 스트라이크야? 그 선수들도 황당해하고 심지어 포수, 투수도 황당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3: 그렇긴 한데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앞으로 차츰 또 이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심판 때문에 과거에 뭐 이제 뭐 편파 판정 논란도 일대도 있었고 판정 시비도 계속 불거지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차라리 기계가 측정한 게 훨씬 더 공정하고 보는 팬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오히려 더 공정해졌다.
3: 네. 그리고 저는 그게 타자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투수나 타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이제 본인이 좀 억울한 판정을 받으면은 심판한테 그럼 계속 그게 남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아, 저 아까 저거 볼인데 왜 뭐 스트라이크 했지 막 이런 게 남아가지고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0: 맞아요.
3: 근데 기계가 이제 측정했다 이러면은 그래도 바로 납득하고 다음 경기로 좀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사실 그런 논쟁은 많이 사라지긴 했죠. 예전에는 뭐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때문에 엄청나게 막 선수들과 심판과 논쟁이 벌어지고 감독도 나와서 퇴장 당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확실히 그런 논쟁은 좀 줄어들었죠.
1: 네, 뭐 네. 그거는 보는 시청자가 보기에도 아니 저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야 싶지만은 이게 또 화면을 보여주면 저기 뭐 두 개나 거쳐갔네 이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납득이 금방 되고 선수들도 이제 지금은 다 인정을 하는
0: 그렇죠,
1: 분위기니까
0: 인정하는 분위기죠.
1: 그 시비가 사라진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또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그 모서리에 딱 두 면만 걸쳐가서 이렇게 스트라이크 판정이 될 정도만큼 던지는 그것도 투수의 기술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은.
0: 그렇죠.
1: 그리고 지금은 그 타저 투고 현상이 좀 많은 그런 좀 시절이라
0: 네.
1: 만약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타저 투고가 된다. 지금하고 분위기 바뀐다. 그러면 또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이제 뭐 바뀌거나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좀 더 투수에게 지금은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이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좁혔다 구석을 다 깎아내고 좁히면은 타자에게 더 유리해지니까
0: 그렇겠죠.
1: 그러면은 뭐 투수들이 더 망하게 되는 그랬을 때 야구 경기가 훨씬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즌 지날 때마다 이렇게 뭐 야구공의 반발 개수라든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든지 이런 거 미세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 경기 양상을 보면서 이렇게 바꿔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경기 다 하고 미국은 이렇게 머리를 두 번 치면은 판정을 받을 수 있게
1: 챌린지
0: 예,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야구 시스템이 이쪽으로 다 변해가고 있을까 뭐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2: 그렇죠. 사실 처음에 비디오 판독이 나왔을 때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0: 혁신이었죠.
2: 네, 혁신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0: 그래요? 어떤 의견이요?
2: 네, 왜냐하면 이건 야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야구가

0: 좀
1: 심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0: 거예요? 아니요, 야구 팬이었죠.
1: 야구 팬분들이
0: 네, 팬들이나 관계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일부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야구가 레가시 스포츠라고 그러잖아요. 네. 전통을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건 야구가 아니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극소수가 됐죠. 사실 이제 비디오 판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럼요, 대세가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1: 네네네. 네. 저는 그래서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논쟁거리, 그 심판에 대한 뭐 악의적인 비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좀 줄여 나가면서 공정한 경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팬들도 그렇게 좀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야구에 몸 담고 계신 분으로서는
0: 사실 이게 코로나 전과 후가 야구의 그 주류가 바뀌었어요. 야구장의 주류가. 네네. 코로나 전에는 저희 세대, 40대, 50대가 주류였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1: 젊은 여성층이
0: 20대.
1: 예, 예, 엄청 많더라고요. 예,
0: 그렇죠. 남자보다 여자가.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 50대 남자들은 표를 못 구해요. 예, 그, 이게 특히
2: 티켓팅이 안 돼요.
1: 예, 그렇죠. 저도 못 구해요.
0: 광클을 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지금의 20, 30대의 사람들은 공정성의 가치를 높게 봅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는 공정성보다는 이제 과거의 전통 뭐 이런 거 야구는 이래야지.
1: 감성.
0: 예, 예, 예. 이게 야구냐 뭐 예. 이런 건데 네네.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1: 근데 우리 윗세대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야구장에서 술 먹는 재미로 가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0: 네, 그렇죠,
1: 야구장에서 소주를 마셔야 돼 뭐 이런 분도 계셨고. 네네네네. 근데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문화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0: 뭐
1: 생각이
0: 지금도
1: 들어요.
0: 지금도 뭐 가능하긴 한데.
1: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2: 아, 그래도 근데 저도 그 왜 20, 30대가 이제 야구에 열광하나 그거 가지고 한 두어 달 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쭉 찾아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일단 그 단장님의 야구 곱하기 수학이라는 책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긴 하는데 야구가 관람하기 좋은 스포츠인 측면이 일단 큰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소풍하듯이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는 게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게 저는 야구야말로 진짜 그 공정의 어떤 끝판왕 같은 스포츠다. 왜냐면은 이제 뭐 카메라들이 다 보고 있고 AI로 이제 막 투구전도 이렇게 막 좀 그렇죠. 이렇게 판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편파 시비, 뭐 부정 시비 이런 게 일 여지가 되게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1: 네.
2: 그런 부분들에 청년층도 굉장히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기르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야구장은 갈 수 있는데 아이와 함께 축구장 가기는 조금 꺼려져요. 왜냐하면 축구장은 약간 좀 전쟁 느낌이 있고 야구장은 소풍 느낌이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역할도 좀 있고 거기에 같이 응원하면서 즐기면서 소리 지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기능도 자라주고 있다 라고 생각해서 20대 분들의 팬이 젊은 층들의 팬이 점점 더 한국에서는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나라의 응원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또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치어리더가 대만에 가셔서 굉장히 높은 몸값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서 그런 문화는 우리나라가 야구판에서 굉장히 잘 커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렇죠. 과거에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은 엄청 인기가 있지만
1: 네.
0: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롯데가 4년 연속 그 가을야구 아 저기 꼴찌했던 데가 있었잖아요. 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 네, 뭐 꼴찌를 네. 워낙 많이 했어요.
0: 네, 그때는 야구장이 이제 사직구장에 관중이 뭐 100명도 안 왔어요.
1: 맞아요.
0: 네, 이러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구단들이 응원단을 외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야에 응원단이 있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게 너무 야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야로 옮긴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지금은 완전히 지금 응원단이 가까운 바뀌었잖아요.
1: 네네네.
0: 시대가 바뀌었어요.
1: 그렇죠. 네네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야구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꿔져 가고 있지 않나. 네,
0: 계속 바뀔 겁니다.
1: 예, 네. 들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야구단의 선수 감독 외에도 그 야구장 가면 아실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피드건 같은 걸로 네. 하고 계속 뭐 촬영하면서 적고 계세요. 스카우터 분들 네. 그분들의 역할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분석하시는 분들이죠.
0: 네, 네, 네.
1: 예, 예.
0: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비선수 출신 스카우트도 늘고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비선수 출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이 가능한 건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는 데이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 출신이 절대적인데 뭐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그냥 뒤에 있는 전력 분석 뭐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력이 많아요.
1: 그렇군요. 스포츠 에이전트 같은 직업도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없었던 직업인데 요즘 또 각광받는 직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선출, 비선수 출신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전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이런 직업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0: 스포츠 에이전트는 이제 우리나라 KBO 리그는 2019년부터 이렇게 공인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공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아름 하는 역할인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서 시험을 봐서 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1: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
0: 과거에는. 네. 그 당시는 변호사가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수수료가 안 높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 니즈가 점점 떨어지고
1: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진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의 이쪽의 꿈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청소년들이 좋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 뭐 열정 페이가 있어요.
1: 열정 페이가 있어요.
2: 그런데 단장님 네.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PC 통신에서 야구고 네. 이렇게 쓰시면서 이름 알리시고 그게 이제 업으로 이어진 경우잖아요.
1: 맞아요.
2: 네. 요즘엔 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유튜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든 야구든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분야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그걸 또 이제 업으로 확장해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요즘 진짜 웬만한 전문 보다도 유튜버분들이 네. 분석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시는 유튜버도 있으시죠?
0: 아니 저는 뭐 그냥 개인 유튜브 개인 방송은 잘 안 보긴 하는데 네. 가끔씩 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선수신 해설위원보다는 네. 그 팀에 잘 알아요. 그 팀을. 네.
1: 아 그 팀을 네, 잘 그 팀은, 분석하는 거군요. 네.
0: 그러니까 선수신 해설위원이 아무리 야구를 잘한다고 해도 그냥 넓게 보는 거잖아요. 네네. 넓게 보는 거지 깊이는 특정 팀에 대한 깊이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팀을 좋아하는 유튜버들은 확실히 야구 그 팀에 대해서는 정말 잘합니다.
1: 네. 그 팬이니까 오랜 팬을 했으니 네.
0: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1: 네. 10년 이상 그 팀만을 계속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뭐 한일전 뭐 축구도 그렇지만 야구에서도 한일전 붙으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잖아요. 그때 뭐 류현진 선수 뭐 김강현 선수 그다음에 뭐 윤성민 선수부터 해가지고 좋은 투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제대회에서의 선발 투수가 좀 많이 요즘에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만큼 이제 타격 쪽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 선발 투수 쪽에서는 좀 좀 아쉽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한국 프로야구가 또 발전 가능성 특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선발 투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0: 지금 이제 그 얘기는 뭐 계속 국제대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1: 맞아요.
0: 네, 사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네네. 같은 내용인데
1: 지금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0: 그러니까 저는 모든 그러니까 현상이 네. 한 가지 이유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 한 가지 이유로 나왔어요.
0: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 그 아마추어 때부터 이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류현진, 김광현 이럴 때는 이제 레슨장, 그러니까 과외가 없었어요. 지금은 중고등학생 야구 선수들이 그 방과 후에 학교에서 훈련 끝나고 이제 과외를 해요.
1: 레슨 받죠. 예.
0: 레슨 받습니다. 네네. 그게 사교육. 근데
1: 그 연습은 더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0: 더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투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투수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캐치볼이에요.
1: 네.
0: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보다는 구속 올리는데 완전히 조금 매몰돼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공만 빠르지 실제로. 이게 투수다운 투수가 적어지는 거죠.
1: 그러니까 공을 빠르게 던지는 메커니즘만 네, 배우고 그러니까, 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 스카우트들이 스카우트 할 때 구속을 보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구속 올리기에 연연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4: 아니 근데 사실 보면은 또 프로 선수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구속이 빠른 투수가 많나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0: 뭐 문동주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구속을 올려도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이제 전국대회를 한 뭐 서너 번 출전할 수 있지만
1: 네.
0: 그중에서 이게 한 대회를 나가도 막 결승전까지 가도 한 6경기 하는 거예요. 5경기, 6경기. 그다음에 또 쉬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는 144경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지속성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추어 선수는.
1: 네.
0: 그러니까 잠깐 최고 구속은 그렇게 나와도 실제로 프로에 들어오면은 구속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1: 네.
0: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프로에 와서도 과거에는 스프링 캠프에 신인들

0: 데려가지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신인들을 좀 상위 라운드를 많이 데려가고,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신 투수들을,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 투수들을 불펜했습니다.
1: 그러니까 중앙 개투나 마무리로 좀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당장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1: 아, 당장 전력급으로, 네, 그러니까, 즉시 전력급으로.
0: 네, 그렇죠. 선발이 되려면은 2군에서 충분히 그 수업을 쌓아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1: 오히려 선발 투수를 안 하려고 하는 심리도 있겠네요. 왜냐면 빨리 돋보여서 빨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뭐 예를 들어 젊은 선수들 같은 뭐 군면제 문제도 있고, 올림픽에 진출해가지고 내가 2, 3이닝 던져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나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선수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런 선수도 있겠죠. 당 빨리, 그러니까 2군에서 있는 시간은 힘들어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1군에서 바로 경기를 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있는데, 근데 선발 투수하고 불펜 투수의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사실 그러니까
1: 선발 투수가 가치가 훨씬 높죠.
0: 훨씬 높죠.
1: 훨씬 높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4년 기준으로 100억 계약이 불펜이 나올 수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짧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류현진 같은 선수는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한 명씩 나오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0: 근데 불펜은 또 소모품 성격이라서 3, 4년 연속 계속 잘하기 쉽지가 않아요.
1: 우승환 같은 선수가 쉽지
0: 않겠군요.
1: 드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 좀 예측 한번 해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사실 전문가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올해 이제 가을 야구 펼친 다섯 팀을 좀 점남을 해볼 텐데, 나가서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은 팀은 어디인지까지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좀 예측 가능합니까?
0: 저만 하는 건가요?
1: 아, 그럼요. 저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저와 같이 그냥 궁금해서 야구 이야기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
0: 별 차이가 없는데.
1: 네. 지금 상황과 별 차이 없다고 보시죠?
0: 아니, 저랑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1: 아, 아닙니다.
0: 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서.
1: 현직에 계신 분인데요. 예.
0: 제가 볼 때는 당연히 LG.
1: LG가 1등.
0: 예. 예. 예.
1: 그다음에요?
0: 그다음에 지금 2, 3, 4위 팀들은 5강 안에 갈 것 같아요.
1: 네.
0: 네, 지금 삼성, KT, 삼성, 기아까지는.
1: KT, 삼성, 네. 기아.
0: 한 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1: 한 자리는 네. 지금 굉장히 혼전이죠.
2: 네. 뭐.
1: 지금 롯데가 7연승 했잖아요.
0: 네. 네.
2: 롯데는 예, 8-7월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7월부터 치고 올라갈 겁니다. 네.
1: 마지막으로 단장님, 야구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한 말씀 해주시죠.
0: 지금 KBO 리그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1000만 관중 넘었잖아요.
1: 네.
0: 작년에는 1200만 관중도 돌파를 했는데 올해는 1300만 관중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상당히 좋아하면서도 약간 이렇게 조금 이게 언제까지 갈까? 이게 불안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계속 야구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결국에 야구 선수들도 그만큼 보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아, 이게 국제대회 성적과 같이 엮이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 물론 지금도 뭐 굉장히 흥행하고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필 건국대 상호교양대학 교수, 유성규 전 SS 단장,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세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오늘은 야구를 숫자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타율 하나에 선수의 시간이 담기고 매직 넘버 하나에 한 시즌의 기대가 담기죠. 하지만 야구는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책, 또 뜻밖의 홈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야구장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는 경기를 설명하지만 사람은 경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

0: 예요.
1: KBS 일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식품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라면과 과자, 빵 등 일부 식품 가격이 인하되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 했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대형 음료 업체가 2년 만에 가격 인상에 나선 데 이어 식품업계 전반에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 상승, 고환율과 물류비 부담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을 단기간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죠.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고 이란과 미국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과 원재료 수급 안정화 등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윤상의 달리기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이행크께서는 뽑기 좋아하세요?
1: 저는 재주가 없어서 잘 안 하기는 합니다만.
2: 누가 뽑아준 인형은 뭐 마다 하시진 않으실까요?
1: 아, 그럼요. 좋죠.
2: 네네. 그래서인지 요즘에 뽑기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1: 아.
2: 이게 길거리에 어떤 가게들이 많은지를 보면 되거든요. 이것들 중에 길거리 이 가게의 이 종류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분석인데, 한때는 왜 탕탕 우르르 탕탕 탕으로 참 많았거든요.
1: 그랬죠.
2: 많았어요. 그런데 한 집 건너 뭐 탕으로 가게 일정 이제 싹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뽑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1: 아.
2: 인형 뽑기가 있고 가챠. 가챠가 뭐냐면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아시겠죠. 이렇게 동전 넣고
1: 네.
2: 가챠 그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집게처럼 돼서 되는 유형도 있고, 큰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이제 동전 넣고 이렇게 빙빙빙 돌려가지고 나오는 건데, 자, 오늘은 바로 이 뽑기에 대한 뽑기 문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한번 돈을 넣어서 안 뽑히면 계속 돈을 넣습니다. 그걸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멈추기 힘든 이른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이 아니고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5일 또 어린이날이었었네요. 이 전국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조사인데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8% 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이 인형 뽑기 같은 네. 뽑기 문화에 대한 인지도나 이용률은 일단 얼마나 됩니까?
2: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네. 근데 뽑기 문화에 대해서는 인지도는 거의 뭐 모르면 이상한 거죠. 모르면 이상합니다. 예전에 뭐 속된 말로 모르면 뭐 간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면 이상한 겁니다. 뽑기 문화에 대한 인지도는 무려 96.4%인데 실제 이용률도 높아요. 이게 이 뽑기가 있는 매장을 가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또 이게 또 회식하고 나서 아이 박대리 한번 뽑아볼까? 이러면 가서 뽑게 되거든요. 아이 김과장 내가 뽑게 이러면서 몇만 원씩 쓰는 분도 계세요. 이게 실제 이용금 경험률도 67.3%인데 이른바 이 도파민입니다. 뽑기 도파민으로 불리는 열풍이 최근 들어 이게 드라마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대중적인 놀이 문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뽑기 문화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도파민이 아니라 도파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런 뭐 인형 뽑기나 말씀하신 가챠라고 불리는 그런 캡슐형 랜덤 뽑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가 있습니까?
2: 골고루예요.
1: 그래요.
2: 10대들도 하니까요. 10대가 뭐겠어요. 7살, 8살도 할 거예요. 뭐 4살, 5살 자녀가 이거 가챠 지나가다가 보고서 아이 동전 넣어, 동전 넣어서 뽑아줘. 그러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1: 그럴 거예요.
2: 예, 네, 안 된다니까? 한 번만 하고 안 돼? 그럼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1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층이고요. 물론 이제 조사 대상이 이른바 10대 미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6살, 7살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0: 행복기는 전 연령대인데 가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캡슐형, 캡슐 안에 네. 뭐 하츄핑도 있고 무슨 몽골도 있고 있는 건데 이건 57.6%인데 이건 대체로 10대, 20대가 많아요.
1: 그렇군요. 그쪽 문화군요.
0: 10대는 압도적입니다. 이 가챠가. 그러다 보니까 뭐 7살, 8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챠. 때려는 돌려가지고 뭐 캐릭터 이런 또 이제 피규어 작은 모양의 이런 모형이죠. 이런 네. 걸 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요즘에 대세입니다.
1: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들 했죠, 다들.
0: 네네.
1: 근데 그렇게 연령대별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런 뽑기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도 좀 다른 것 같다고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형 뽑기는 사실 뭐 뽑으면 좋은데 이게 어떨 때는 정말 온갖 의심이 다 듭니다. 저게 과연 집게는 제대로 직업 있는 집게냐, 헐랭이 아니냐. 근데 이게 과정의 재미거든요.
1: 그쵸.
0: 뽑는 그 한 5초 이렇게 집게가 작동해서 이제예요. 그런데 이제 가챠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뺑글 돌려가지고 동전 집어넣고 빙빙빙빙빙 이렇게 돌려서 이제 따르릉 하고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 캐릭터 수집이에요. 그 안에 뭐 포켓몬도 있고 온갖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 또 이 모형을 뽑아도 하츄핑도 필요하고 뭐 또 핑핑핑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캐릭터 수집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또 뽑아야 돼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이 가챠 매장 주변에 가보면 캡슐들이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캐릭터 수집을 한다라는 목적이 이 인형 뽑기는 과정. 가챠는 이 캐릭터 수집의 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캡슐형 뽑기 같은 경우에는 좀 혼자 네. 즐기는 비중이 높고 또 수집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제 가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작은 이런 가챠도 있고 좀 매장 가면 큰 가챠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동전을 넣고 돌리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는 재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즐기는 비중이 높고 어떤 게 나올지 혼자서 궁금해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챠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항상 아이가 하고 있고 어린 네. 아이들이죠. 주변에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기분이 나쁘고 지금 얘가 이걸 왜 하지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기분 좋겠지만 할 상황이 아니에요.
1: 네.
0: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굿즈들이 보면은 뭐 유명 캐릭터의 굿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지적 소유권 상품권에 기초한 그런 굿즈 소비 경향이 크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뽑았다가 저것도 뽑았다가 하다 보니까 인형 뽑기는 주로 이제 뭐 인형 봉제도 있고 뭐 키링도 있죠. 이거 참 키링은 어려워요. 그다음에 뭐 피규어 미니어처럼 가챠는 주로 애니메이션 피규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집하는 데에 따라서 가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인형 뽑기와는 좀 목적이 좀 차별화가 되고 아무래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 쪽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IP 여기 영향력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인형 뽑기와 캡슐형 랜덤 뽑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인형 뽑기는 뽑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었어. 그리고 이제 가챠는 말씀드렸죠. 이 캡슐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1: 뭐가 있는지
0: 나올지 궁금해서.
1: 아.
0: 그러니까 인형 뽑기는 무엇을 뽑는지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챠는 캡슐 안에 있기 때문에
1: 그런데요.
0: 몰라요. 그래서 이 궁금증 하나는 이 들어올리는 전율, 하나는 무엇인지 이 알게 됐을 때의 전율,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형 뽑기의 경우에는 충동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형 뽑기가 특히 그래 가다가 아이 말이야 김과장 한번 해보자니까 아이 과장님 제가 이거 잘하시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연인들 사이에도 오늘 뭐 인형 내가 잘하는데 하나 뽑아줄까? 이렇게 해서 갔다가 만원, 4, 5만원 틀리고 나오죠. 근데 이제 가차는 뭐냐면, 말씀드린 캡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아, 이번에는 이거 돼야 될 텐데, 원하는 캐릭터와 굿즈를 모으고 싶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이 뽑기가 생각보다 돈을 좀 많이 쓰게 되기도 하잖아요.
0: 네.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면, 한번 넣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비싼 데는 2000원도 있는데
1: 네.
0: 그럼 당연히 한 두세 판 하면 될 줄 알죠. 이게 좀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뭐 월미도 가도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이제 공원에서도 놀이공원 같은 데서 하실 분들 71.5%의 응답입니다. 생각보다 돈 많이 쓰게 된다.
1: 맞아요.
0: 가서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정말 탈탈 틀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원짜리 가서 바꿔와서 심지어는 저는 10만 원까지 쓰는 경우도
1: 많아요. 어휴, 그건 좀.
0: 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오기가 아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막 두드립니다. 막 퉁퉁 두드려요. 막 퉁퉁 두드립니다. 아니 왜 안 돼? 왜 안 돼 이거? 심지어는 손을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일종의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려들면 돈을 더 쓰게 되겠고 결국 10만 원을 써도
1: 아이고.
0: 인형 하나 못 건질 텐데 차라리 그럴 거면 그 10만 원 가지고 꽤 큰 인형 살 수 있거든요.
1: 그럼요.
0: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상당히 좀 중독성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1: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규제를 네.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
0: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호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심지어 후유증이 다음 날까지 갑니다. 심지어 연인들 사이에 싸우게 돼요. 왜 두 가지를 싸우거든요. 아니 그것도 못 뽑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여친이 뽑으면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이게 돈을 막 10만 원, 15만 원씩 하다가 아 이거 뭐 때문에 그걸 계속하는 거야? 이러면서 싸우게 되거든요. 일종의 뽑기도 중독의 일종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이제 엄청난 사행성이 있는 건 아니고
1: 네.
0: 다만 이제 그러면 이걸 규제할 거냐. 인형이 무슨 죄입니까? 아차가 무슨 죄입니까? 이게 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44.8% 필요하지 않다가 44.6%라서 굉장히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산하의 시장이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인형 뽑기 가차 좋습니다.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1: 그럼요. 네,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빅데이터 경제 지금까지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김건모가 부릅니다. 서울의 달.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IT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얼마 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에 이어서 뭐 글로벌 AI 기업의 임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국에 직접 진출하는 그런 AI 기업들도 늘고 있는데 엔트로픽이 또 그중 하나죠.
2: 예. 다른 그냥 앞서 말씀하신 거였으면 굳이 오늘 뭐 가져올 내용이 아니었는데 엔트로픽이 또 들어온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1: 따끈따끈하잖아요.
2: 네, 따끈따끈해서요.
1: 네.
2: 정말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엔트로픽은 지금 전 세계 AI 개발 회사 중에서는 사실은 제일 따끈따끈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오픈 AI한테는 좀 불안한데 어쨌든 제일 빠르게 오픈 AI를 추격하고 있고 종국적으로는 오픈 AI를 앞서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까지도 좀 나오고 있고
1: 네.
2: 또 올해 빠르면 올해 말에 두 회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상장을 할 수도 있어서 그 화제가 또 되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엔트로픽이 이제 한국에 지사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뭐 이런데 이런 아직 상장도 안 하고 아직은 뭐 떼돈을 버는지도 않은 회사가 이 이영만리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사를 설치한다라는 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1: 아니겠죠.
2: 그러니까 한국 지사를 설운 것과 한국에 사무실을 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가져온 건데
1: 네.
2: 일단은 엔트로픽은 한국 지사를 출범을 하는 걸 계기로 국내 개발자 또 ICT 기업들과 만남을 갖고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를 이미 분당까지 가서 만났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젠슨 황 CEO가 또 분당까지 가서 네이버 사옥 방문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와서 이해진 의장이 만나는 것하고 그 예를 들면 젠슨 황이 됐든 엔트로픽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분당에 가서 그 네이버 사옥을 방문하는 건 또 완전히
1: 다른
2: 그
1: 의미.
2: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1: 네.
2: 겁니다. 그만큼 얘네가 뭔가 지들이 아쉬운 게 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되는
1: 예.
2: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엔트로픽은 이렇게 이제 기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파트너십 구축. 파트너십 구축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한국에서 자기들이 데려다 쓸만한 인재들을 또 이렇게 좀 발굴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연구기관과의 협력, 클로드를 활용하는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결국은 한국에 자기네들 엔트로픽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 목적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엔트로픽이 한국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네들 그 브랜드가 클로드니까 클로드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냐.
1: 네.
2: 한국에서 돈을 벌 것으로
1: 예상이
2: 된다라는 네. 거고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관련돼서 한국에서 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겠고 인재가 될 수 있겠고 네트워크가 될 수 이것들 한국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문제는 오픈웨어는 이미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경쟁자니까.
1: 네.
2: 견제도 해야죠. 그리고 저놈들이 한국에서 뭐 하나 사실은 감시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뭐 이게 좀 또 옆으로 새는 겁니다만은 외교부가 외교 그러니까 대사관이나 영사관 뭐 공사관들이 외국에 있잖아요. 그 외교관들의 역할이 가서 막 의전만 하고 뭐 걔네들 소식 이런 게 아니라 정보 수집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지사들은 우리가 미국의 지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국내에 와서 우리 경제 한국에 같이 들어와 있는 우리 자기네 경쟁사들이 도대체 한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얘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1: 가까이 있어야겠네요.
2: 문제입니다. 엔트로픽도 그런 이제 그전에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하다가 최근에 사실 돈도 많이 벌고 매출도 많이 올리고 이익도 나고 또 이름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
1: 네.
2: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AI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카오랑 이미 제휴를 해서 좀 일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오픈 AI가 이미 국내 과기정통부하고 AI 분야 관련 업무 협약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 쪽에 AI 관련돼서 오픈 AI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뭐냐면 오픈 AI 하나만 쓰면 안 돼요. 클로드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이제 아마 우리나라 두를 텐데 퍼플렉시티도 좀 쓰고
1: 두루두루
2: 여러 개를 써야 되고 저는 딥시크라든가 이런 중국의 이 AI 모델도 우리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꼭 비용 문제를 떠나서 절대 한 군데에다가 하면 안 되고 더 가장 중요한 거는 LG 엑사원 같은 국내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AI 그 생성 AI 모델이 엑사원인데 LG 거 뭐 그것도 당연히 또 정부에서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쓰면서 분산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먹힐 수 있다라는 이건 우리가 이미 그동안에 얼마든지 많이 좀 봤던 거고 실제로 국내 일기 엔트로픽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에 이미 들어왔고 중국 AI 기업들도 국내에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픈 AI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회사가 미니맥스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도 국내 진출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고
1: 네.
2: 그다음에 지프 AI라고 하는 중국의 다른 AI 기업도 국내 벤처 캐피탈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진출 준비인데 이게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제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얘네들도 다 지금 자기네들 독자적인 AI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앞다퉈서 우리나라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2: 그 왜 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그 글로벌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심지어 청와대 AI 정책실 같은 것도 별도로 해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1: 예.
2: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를 국내에 공급을 했고 그거를 뭐 네이버, 삼성, LG, SK 이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이런들이 좀 나눠서 가지고 각자 지금 그거에 대한 작업들을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차는 새만금에 그 GPU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SK도 저 경기도 경남 쪽에 만들기로 등등 이렇게 좀 이제 준비 작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26만 장의 이런 가장 첨단 그 GPU를 이렇게 보유한 나라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1: 네.
2: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단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고 이 AI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엑사원이라는 자체 AI도 있고
1: 네.
2: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굉장히 지금 진행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AI 관련돼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이랑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나라다. 또 미국이 부족한 제조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그 인프라를 다 갖고 있다. 전력, 뭐 제조, 뭐 이런 거 휴머니드로까지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도 다 있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돈을 잘 법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료 기준으로 오픈 AI의 제일 큰 고객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고요.
2: 머릿수로는 미국이 제일 많죠. 당연히 중국 그다음 많고. 근데 돈을 내고 AI 모델을 쓰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 이 미국처럼 하죠.
2: 그 무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뭐 3억 정도 되고 뭐 AI 쓰는 인구도 뭐 몇 억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채 안 되는데 그중에서 AI를 쓰는 사람들이 뭐 한 1천만 명만 된다고 해도 비율이 사람들.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 내고 뭐 20달러든 100달러든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좀 제일 많다라는 거고 뭐 이런 저 통계도 있더라고요. 챗GPT의 앱의 국가별 매출비 중에서 한국이 5.4%로 미국에서 두 번째인데 다운로드당 매출은 한국이 8.7달러. 그러니까 유료로 앱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높다. 여기 이 지금 제가 자료에 쓴 것보다 그 사이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완전 1위로 나왔습니다. 돈 되죠. 인프라 다 갖고 있죠. 네트워크 되죠. 사람 똑똑하죠. 정부에서 밀어주죠. 안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네. 왜들 이렇게 우리나라에
2: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애플이 그 가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를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솔솔 나와요?
2: 이 얘기 나오자마자 얘들 또 이러네. 또 저 몸값 높이려고 또 이렇게 또 마케팅 하나 보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처음에 좀 들었고요. 이제 이게 농담삼아 드린 말씀. 이게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두 번째도 한번 다뤘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쪽에서 부품 납품을 많이 하는데 대만 쪽의 핵심 공급업체 두 군데가 뭐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소리를 해서 출시하고 공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공개는 예정대로 하반기 할지 모르겠는데 9월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아이폰 폴더블 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는 올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옛날에 애플이 아이폰 X 때도 마찬가지로 출시 시점과 그러니까 공개 시점과 실제로 양산해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는 출시 시점하고 이렇게 간격이
1: 있었군요.
2: 좀 있었던 적이 있어서요. 뭐 요 얘기도 전혀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서 이 얘기를 좀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최대 경쟁사의 제품 출시가 연기가 되면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장 장악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2: 어쨌든 애플이 아예 이 폴더블폰을 내놓으면 삼성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아. 예. 중국 쪽 폴더블폰 그 시장 점유율은 별로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이랑은 이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1: 그렇죠. 경쟁자가
2: 뭐 거기는
1: 아니죠.
2: 큰 차이는 없을 거고 네. 삼성은 많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일단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얘네가 나올 때까지 예를 들어 연말까지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거 더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9월에 폴더블폰 애플 게 나오면 아 매출이 뭐 100을 벌다가 한 80까지는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걸 다 올해 경영 계획에 반영을 했을 건데 가뜩이나 반도체 가격 올라가지고 좀 죽겠는데 이 애플까지 나오면 아 올해 진짜 장사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다행이지 라는 생각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사이에 삼성은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 폴더블폰은 기존의 바형 폰 그 고객들을 좀 계속 뺏어오는 거잖아요.
1: 네.
2: 그 원래 바형 쓰던 사람들이 폴더블로 바꾸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선점 효과도 분명히 무시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 또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격은 애플보다도 싼 애플 폴더블보다 싸면서도 서비스라든가 어떤 더 기능 같은 거는 애플 거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에 좀 더 착안해서 지금 뭐 그 유리를 더 두꺼운 유리를 뭐 좀 쓰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뭐 UTG라고 하는데요. 만약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힌지 부분 이게 접히는 부분이 이 두꺼운 유리를 쓰면 더 표가 안 난답니다.
1: 아 그게 거슬리지 않도록 네, 최대한.
2: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애플이 뭐 그 주름이 없게 해서 뭐 이미 소문이 확 나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름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애플보다 싸. 그리고 우리는 이미 4, 5년 동안 시장에서 검증이 된 폴더블폰이야. 뭐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한테는 뭐 딱히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1: 삼성 새 제품 언제 공개 예정이죠?
2: 삼성 새 제품이 곧 나오는데 7월 달에 지금 나올 것 예정이 되는데 이번에 G 폴드 8 그다음에 이번에 세 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기존의 플립 그다음에 폴드 두 가지에다가 하나 더 나오는 게 이거는 패드처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세 가지 상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언제나 그랬듯이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먼저 볼까요?
3: 네. 6월 3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1: 예.
3: 언제나 그랬듯이 서울은 그냥 0.27%, 지난주도 0.27%입니다.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1: 예.
3: 한 달 동안 흐름이 그러네요. 0.25, 0.25, 0.27, 0.27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서울 구별로 보더라도 이제 반평균이 거의 뭐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전교 1등이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강남도 서초구도 0.28%고요. 송파구가 0.28%,
1: 네.
3: 서초구는 0.2%, 뭐 노원구는 0.25%, 뭐 전반적으로 도봉구는 0.38%, 0.2에서 0.3%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개 구가 막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1: 네.
3: 현상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게 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가요?
3: 모든 지역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0.3%로
1: 네.
3: 꾸준히 올라가니까 강남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건 콕 찍어서 강남 쪽에 어떤 규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서울 전체가 다 올라간다는 거고요. 서울 전체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도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이제 보유세 하나 남아있는데
1: 네.
3: 보유세를 어느 정도 강도로 때릴지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1: 어허.
3: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도의 상승을 보게 되면 0.21%. 6월 2주차가 0.20, 지난주가 0.2인데 0.21. 별로 변화가 없어 보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제 화성입니다.
1: 네.
3: 화성시도 이제 굉장히 큰데 화성시에 있는 만세구는 마이너스 0.11%예요. 서쪽에 있는 향남 지역인데 문제는 동탄구입니다.
1: 그렇죠.
3: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무슨 소리냐 1.98%가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1: 와.
3: 6월 3주차는 2.2%입니다.
1: 더 올랐나요?
3: 2.2. 더 올랐습니다. 야, 2%면 이게 어지간한 지역이 뭐 1년 상승률이 그냥 한 번에 다 반영이 되는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게 경기도 상승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0.49%, 성남중원구는 0.46, 분당이 0.49 이렇게 특정 지역 위주로 서울은 골고루 올라가는데 경기도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만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천은 0.04%인데 지난주도 0.04%고요. 인천에서는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12%로 인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3: 전국적으로 본다면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0.1% 정도고요. 지방은 0% 보합이니까 지방시장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멈춰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주부터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탄 신도시 아파트값 정말 무섭습니다. 위약금 내고도 계약 해제하는 사례가 많다고요.
3: 자, 이게 이제 언제 많이 봤냐면 2021년 집값이 폭등할 때 이제 집주인들이 계약을 깨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언제 생겼냐면 2022년 말 집값 떨어질 때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계약을 안 하고 이제 계약을 깹니다. 그래서 집값이 급등할 때나 급락할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네. 이번에는 동탄 신도시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 동탄구 화성시 동탄구 매매 계약은 21일 기준으로 1355건이었는데요. 4월 대비 이제 거래량도 30%가 늘어났고 해제된 건수는 82건입니다. 그러니까 5월 신고분 기준으로 6.1% 100건 중에 6개가 이제 계약 해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주인들이 깹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는데요.
1: 네.
3: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깨지라고 하는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두 가지나요?
3: 집주인이 깰 수 있는 방법.
1: 아.
3: 어떻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나는 계약 안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집을 산 매수자들이 왜요? 하면 안 돼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받은 계약금이 있잖아요. 제가 계약금을 1억을 받았으면 받은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요.
1: 그쵸.
3: 플러스 그만큼 이걸 배액 상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받은 1억 돌려주고 1억 더 하니까 이제 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억을 돌려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집을 산 사람도 이제 해제를 하고 싶은데
1: 네.
3: 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 계약금을 냈잖아요. 전화해서 내가 냈는 계약금 집주인 당신이 가지고 가고 나는 안 하겠어요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이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앞서서 이제 동탄구 집값이 막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집주인들은 깨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집을 샀는 분들은 깨지면 안 되는데 해제가 안 돼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1: 네.
3: 그러면 매수자 입장이라면 집을 산 입장이라면 중도금을 좀 빨리 입금하는 게 안전판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집주인 입장이다. 야, 집값 더 올라가면 나도 깨버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중도금을 최대한 늦게 받거나 안 받는 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있는데 이건 합법의 문제니까
1: 네.
3: 불법은 아닌데

0: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1: 와, 받은 계약금만큼 더 돌려주면서도 이거를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0: 왜냐하면 보게 되면 이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동탄역에.
1: 네.
0: 최근에 22억 5천 거래가 되고 호가가 25억인데요. 올 1월에 제가 찾아보니까 16억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럼 16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2억 5천 거래가 되고 25억까지 막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20억이 얼마 전에 계약이 됐다라고 한다면 2억을 돌려주더라도 지금 호가가 25억이니까 돌려주고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 지정을 좀 서둘러야 한다.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언제쯤 규제 지역 될까요?
0: 이제 국토부가 너무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겠죠. 안 하면 그게 좀 더 이상한 일이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 성과급이 확정되고 5월부터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1: 네.
0: 6월 3일이 지방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아 5월에 미리 선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너무 눈치를 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국토교통부는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통계를 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통계가 후행 지표잖아요.
1: 네.
0: 먼저 현장에 집값이 올라가고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선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이 중요한데 일단 정량 요건 그러니까 집값 상승 3개월 동안의 상승분이 전 그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이 되고요. 1.5배 이상이면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요건이 되니까 다 충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만 남았는데 이게 결단이 이제 고민스러운 게 작년 10월 15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묶으면서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다 묶었는데
1: 네.
0: 동탄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추가 규제를 하려니까 약간 좀 머쓱한 것도 있고 또 걱정은 동탄 구를 묶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병정구나 오산시나 이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1: 가능성이 있죠.
0: 그럼 이쪽 지역을 또 같이 묶어야 되나? 오산시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선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라는 고민거리, 끝도 없는 고민거리가 지금 동탄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1: 그렇겠네요. 이 서울에서는 저가 아파트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소비 영끌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 지역 이야기인가요?
0: 맞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는데도 이제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일단 최근에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대출지수라고 있습니다. 대출지수가 뭐냐면 집 살 때 설정된 근저당 액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높아질수록 대출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대출 지수를 보게 되면 서울 평균이 49예요. 49.01인데 금천구가 63, 노원구가 56, 도봉구가 55.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나 이런 지역은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들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대출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 그렇죠.
0: 자기 자본이 있거나 부모님 찬스를 좀 사용하거나 주식을 판 돈 뭐 이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이게 양극화의 한 단면으로
1: 그렇죠.
0: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천구가 이제 가장 높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에는 자금력이 부족한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난 때문에 집을 사자 대출받아서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쪽 지역들이 대출 지수도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매물은 더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 비중이 높아졌다 하면 말씀하신 그 강남구 쪽에 고가 아파트들은 좀 증여를 통해서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0: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찬스를 받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증여도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증여를 받는 데 있어서 집 자체를 증여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1: 네.
0: 돈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증여 건수를 보게 되면 어디가 많이 했을까 보게 되면 일단 서울 평균은 80건인데요. 강남구가 291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1: 그렇네요.
0: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다른 평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증여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여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1: 네.
0: 금액을 보게 되면 역시나 또 강남 3구가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들이 증여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월에서 4월에 뭐가 있었을까요?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세.

0: 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과세가 부담스러운 다주택자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내 집을 어차피 줄 거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겠다. 집 자체를 줘서 증여 건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증여 금액이 또 이렇게 늘어났다는 점은 결국에는 돈으로 증여를 많이 해줘서 내 자녀가 집 사는 데 보태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돈을 받든 집을 받든 내 집 마련에 훨씬 수월한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앞선 사례처럼 대출 지수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찬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은 훨씬 더 좀 삶이 더 고달픈, 어허. 이런 게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1: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0: 네.
1: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로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주장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0: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합리적 조정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좀 올라가면 양도세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맥락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는 걸 막겠다라는 거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불장이잖아요.
1: 그쵸.
0: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저도 최근에 만나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집이 필요한데 주식을 팔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지금은 집을 잠깐만요. 집 지금은 안 사고 나중에 살게요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식이 더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조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머니무브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집값이 또다시 올라가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선제 대응 차원에서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양도세도 합리적 조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메시지나 최근에 부총리나 정책실장님 의견은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보유를 줄이고 거주로 가잖아요.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이게 이제 합리적 조정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는 한데
1: 네.
0: 그 시점이 또 얼마나 많이 올릴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또 조세장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좀 명분 쌓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으로 계속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Nowa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Always looking, can never stick with one thing. There ain't no part-time love.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종일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지친 몸으로 식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숟가락을 놓으면서 이런 혼잣말을 했지요. 아, 역시 국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니까. 그 말을 들었는지 식당 주인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기운은 나요. 스스로 기운을 내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말이죠. 네,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은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업무를 마무리하는 오늘 같은 금요일엔 그런 마음가짐이 더 필요하겠지요?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한 잔의 추억.

네, 오늘은 고영민 시인의 시 흰죽 한 그릇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때는 비싼 정찬을 먹을 때가 아니라 그냥 흰죽 한 그릇을 먹을 때, 말갛게 밥물이 퍼진 간장 한 종지를 곁들여 내온 흰죽 한 그릇. 늙은 어머니가 흰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오래 서서 조금씩 조금씩 물을 부어 저어주고 다시 끓어오르면 물을 부어주는, 좀 더 퍼지게 할까, 쌀알이 투명해졌으니 이제 그만 불을 끌까, 오직 그런 생각만 하면서 죽만 내려다보며 죽만 생각하며 끓인. 호로록 숟가락 끝으로 간장을 떠 죽 위에 쓱 그림을 그리며 먹는. 희자매의 노래입니다. 실버들. 그리고 4월과 5월의 옛사랑.

네, 6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봄꽃이 지고 난 자리에는 여름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수국입니다. 푸른빛, 보랏빛, 때로는 분홍빛으로 탐스럽게 피는 수국은 날씨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보이기도 하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수국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경남 거제로 떠나보겠습니다. 거제의 수국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요. 오늘 소개할 곳은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포구 저구항 수국길입니다. 이곳은 매물도나 소매물도로 들어가는 여객선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작고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매년 6월 하순 이맘때쯤 되면은

오는 이번 주말 27일과 28일 이틀간 이곳에서 마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먹거리 부스에 수국 가드닝 체험, 대형 비눗방울 쇼까지 소박하지만 알찬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밤에도 특별한 볼거리가 더해졌습니다. 해가 지면 수곡동산 곳곳에 조명이 켜지는데요. 어스름한 밤바다의 풍경과 은은한 수국이 어우러져 낮과는 다른 여름밤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거제도의 다른 곳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훈이의 노래 꽃동네 새동네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

네,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정훈이의 꽃동네 새동네, 최헌의 구름나그네, 그리고 오명숙의 추억의 길이었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 거제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제 남쪽 저구항에서 바다와 수국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셨다면 이번엔 거제의 산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입니다. 학동곡의 승강장에서 출발하는 이 케이블카를 타면 360도로 펼쳐지는 한려수도의 다도해 절경을 감상하면서 노자산 정상 부근까지 편안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편도 1.56km 구간을 올라가는데 8분 정도 걸리는데요. 바닥에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을 선택하면 발밑으로 펼쳐지는 아찔한 숲속 풍경도 볼 수가 있지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완만한 산책로와 계단을 올라가면 노자

산 정상과 윤슬 전망대에 도착하는데 탄성이 절로 나올 겁니다. 사방으로 시야가 확 트여서 한려수도의 지푸른 바다와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멀리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이곳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코스입니다. 산 정상까지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절경을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거제의 몇몇 여행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상진의 바다는 내 고향, 손인호의 갈매기 사랑.

0: 네, 살다 보면은 세상 참 좁다 싶을 때가 있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친다거나 직장 동료가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지인이거나 과거에 몰랐던 인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늘 전국을 누비는 이분 역시 세상이 참 좁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의 선곡 수첩 시간. 신재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단장님도 일하다가 알게 되고 친해진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 한 번 맺게 된 인연은 참 오래 쭉 이어가는 편이신가요?
1: 그렇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0: 아,
1: 조금 제가 그 낯을 살짝 좀 가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0: 예, 예.
1: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급작스럽게 친해지진 않아요.
0: 한번 친해지면 근데 끝까지 간다.
1: 예, 저는 근데 친해지면 되게 오래 가요. 예, 10년, 20년 뭐. 어렸을 때도 한번 여자친구를 한번 알면
0: 예.
1: 끝까지 갑니다. 저는. 예.
0: 그분이 지금 사모님입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대단하시네요.
1: 바보죠, 바보.
0: 그러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겠습니다. 돈독한 분들이.
1: 근데 이제 그 의외로 막 사람 막 저렇게 톱석톱석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0: 아.
1: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0: 제가. 그렇죠. 뭐 좀 가리신다고 했으니까.
1: 그렇죠. 예. 방송이나 또 우리 음악하는 쪽에 사람들하고
0: 네.
1: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접촉 시간이 많아야겠죠.
1: 네.
0: 예. 자, 선곡 수첩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우리 이제 가요들 들어보다가 보면 이제 사투리가 좀 들어간 노래들이 꽤 있어요.
0: 꽤 있죠.
1: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사투리들이 되게 그 재미 요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예, 예. 사투리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어떤 것부터 준비하셨습니까?
1: 예, 우리 또 지존이죠. 나훈아 씨의
0: 네.
1: 아이라예.
0: 아이라예.
1: 아이라예.
0: 나훈아 씨 노래 중에 많이 들려지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예. 이게 꽤 나름대로 약간 그 비긴 계통의 노래예요. 근데 그 빠른 템포가 아니에요.
0: 아, 그래요?
1: 칙칙칙칙 이렇게 나가는 건데.
0: 경상도 방언이잖아요.
1: 경상도 방언이에요.
0: 아이라예. 아니라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다. 대구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니 나 좋아하나? 그러면 어데이에 뭐 이런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쪽 부산의 일 쪽은 아이라예 뭐 아예 대놓고
0: 아이라예 하면 왠지 여성이나 아이들이 쓰는 말투 같아요.
1: 여성들이 많이 쓰죠.
0: 그렇죠. 남자 같은 경우는 아이다 이럴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뭐라노? 아이다 뭐 이렇게 하고.
0: 뭐라카노. 네. 네.
1: 경남권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건데
0: 네.
1: 2017년에 우리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을 또 했던 노래예요. 사실 그 나훈아 씨 그 무대 공연 때 보면
0: 네.
1: 이런 경상도 방언을 아주 맛깔나게 그 잘 살리는 또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0: 뭐 네. 부산 사나이시니까.
1: 그렇죠.
0: 예.
1: 이 노래도 뭐 니네를 사랑하나 아이라예. 그러면 뭐 싫어하나 아이라예.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아, 그 사투리 그 단어가 아주 멋진 후렴구가 되는 딱 그.
1: 네. 예. 그러니까 와. 되게 친근하잖아요. 또 부산 쪽 사람들이 들어보면
0: 예예예.
1: 어데예 이러면 재밌잖아요. 또. 예.
0: 아, 특히 이제. 경남 쪽, 경상도 쪽에서 인기가
1: 그렇죠,
0: 많겠네요.
1: 그렇죠.
0: 네. 아이라예. 그리고 이어서 들어볼 곡은 어떤?
1: 네, 이분도 역시 지존입니다. 우리 패티 김 선생님의
0: 예.
1: 살짝이 없어 예.
0: 아,
1: 그 노래예요.
0: 이건 제주 사투리죠?
1: 그렇습니다. 제주 예. 방언인데
0: 네.
1: 뭐 이제 조심조심 살금살금 다가오라는 그런 뜻인데
0: 살짝이 없어 예는 이제 살금살금 오세요.
1: 그렇죠.
0: 다가오세요.
1: 그렇죠. 예. 1966년도에
0: 네.
1: 대한민국 최초 창작 뮤지컬이었다고 합니다.
0: 66년도.
1: 그렇죠.
0: 아, 살짝이 없어요가 그 뮤지컬 제목이군요.
1: 그게 주제가였다고 그래요. 김영수 작사의 최창건 우리 저 악단장님이
0: 예, 예.
1: 작곡을 했는데
0: 근데
1: 사실 이게 뮤지컬 맛같이 같기는 좀 그래요. 근데
0: 예.
1: 굉장히 그 그때 당시 아주 호평을 받았나 봐요.
0: 그 당시 초창기니까 뭐 가요랑 뮤지컬 경계가 좀 애매했겠죠.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지금은 이제 뮤지컬 음악하면 딱 이제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1: 거의 자기 장르를 완전히 구축을 했죠.
0: 그렇죠.
1: 뮤지컬 하면.
0: 예.
1: 그래서 고전 소설 배비장전을 이제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0: 아,
1: 합니다.
0: 그랬군요. 예. 예. 왠지 그 사투리를 구사하는 패티김 씨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고향이 어디시죠? 패티김 씨가?
1: 이제 그 패티김 씨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0: 어.
1: 예. 근데 이제 노래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패티김 씨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미팔군 무대에서
0: 네.
1: 예. 뭐 데뷔를 했고.
0: 미국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1: 예. 원래 팝보컬에 뭐 그냥. 거장이죠.
0: 그럼요.
1: 거장.
0: 네. 뭐 대한민국 최초의 디바라고 불릴 만한 분 아니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영원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0: 그렇죠. 네. 자, 그럼 노래 두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투리가 참 정겨운 제목의 곡들. 나훈아의 아이라이에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예.

0: 살짝이 살짝이 살짝이 없어요. 예.
1: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나훈아의 아이라예, 그리고 패티김의 살짝이 없어예. 신재동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은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신단장님 고향은 강원도시죠? 정선인가요? 네.
2: 정선이 사실은 이제 원래 제 고향은 횡성입니다.
1: 횡성.
2: 횡성인데 네. 정선 녹화를 갔을 때 송혜 선생님이 불러서 네네. 정선 아리랑을 제가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뭐 비가 올려나 눈이 뭐 예.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정선만 가면 그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강원도만 가면.
1: 예.
2: 그러면서 송 선생님이 이분 고향이 정선이에요. 이래갖고.
1: 그래서 고향이 바뀌었고요.
2: 그래서 정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아 선생님 저 고향이 횡성입니다. 그렇게 예. 알았어. 하고 또 방송에서 또 정선입니다. 이러버리니까. 근데 뭐 나중에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 뭐 어떤가 뭐.
1: 그 시청자 네. 댓글에 막 항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고향을 왜곡하냐.
2: 정선 이제 횡성 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다혈질 인들이 우리 거의 없어요. 뭐 행성이든 정선이든 뭐
1: 그러려니
2: 그냥 그렇게 예, 예. 가는 거죠. 네.
1: 그쪽에 사투리는 어떨까요? 그 강원도 사투리 떠올리면은 물론 이제 강원도도 영동 지방, 영서 지방이 다르고 위 아래 다르겠지만은 네. 보통 뭐 밥물에요.
2: 그렇죠.
1: 뭐 어드레요 이런 네. 거가 전형적인 사투리잖아요.
2: 맞아요. 이제 행성이나 사실 이쪽은 거의 표준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1: 아 그래요.
2: 근데 이제 심한 쪽이 강릉. 네.
1: 강릉,
2: 정선도 좀 심해요. 야, 니, 야가 니 친구나? 아. 뭐 이런 거 있죠. 뭐. 날 뭐 소남구 가제 일어나 뭐 이러죠.
1: 거의 이제 북한 완전히 사투리와 이제 비슷한.
2: 예. 예. 그 소남구 뭐 소남으로 소남구 아. 가쟁이 뭐 가지 뭐 이런 거를 아. 그런 걸 많이 써요.
1: 예.
2: 예 고양이 뭐 병생이래요? 아. 이렇게 해서 억양이 네. 그쪽이 많이 좀 쓰죠. 좀
1: 그렇죠. 재밌죠. 예. 밥 먹었나? 뭐 욕받대. 뭐 이거 거시기 혀 뭐 이런 그 사투리 이제 전국의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런 사투리가 노래 가사로 들어가면은 왠지 더 정감이 있고 그럼요. 부를 때도 맛이 좋을 것 같아요.
2: 고향 분들은 또 되게 반갑죠. 그 네. 고향 분들은 특히나.
1: 그 녹화 전국노래장 녹화를 많이 다니시니까 정말 전국의 모든 사투리를 다 들어보셨겠어요.
2: 그렇죠. 이제 출연자들이 나와서 봄 네. 고향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그 전날 전전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쪽 고향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뭐 또 뭐
1: 현지 분들하고
2: 술 한 잔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
1: 예, 예.
2: 뭐
1: 자연스럽게 따라서
2: 따라하게 돼요.
1: 구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듣다 보면은 예. 네. 전국 팔도 사투리 다 쓰시겠네요.
2: 거의 써요 저는.
1: 그죠.
2: 네. 네. 그쪽 가면 그쪽 말 쓰고.
1: 예.
2: 네. 뭐 합정
1: 좀, 좀 어설프더라도
2: 아줌마 뭐 이쪽 있어 뭐 이래 뭐 반찬이 떨어졌어요 뭐 이렇게 하고
1: 그러면 혹시 뭐 현지 분인 줄 알고 속으신
2: 아 그러세요 뭐 전화를 제가 가끔 예, 예. 경상도 말로 전화하면 예. 속는 사람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아 여보세요 예, 어디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기분이 하면 좋으시겠네요
2: 누구십니까 아 절 몰라요 뭐 이래서
1: 아 그 장난도 치시는군요 예 자, 한 곡 더 준비해 보죠. 이번에도 제주 사투리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혜은이 씨의 감수광.
1: 감수광. 네,
2: 그렇죠. 네,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1: 무슨 뜻이죠? 감수광.
2: 감수광은 가십니까?
1: 아.
2: 뭐 가고 있습니까?
1: 어디 감수광?
2: 네, 네.
1: 어디 가십니까?
2: 네, 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1: 아.
2: 근데 이제 77년도에 기록윤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해서
1: 예.
2: 우리 혜은이 씨에게 준 곡인데 사실 혜은이 씨는 제주도를 어릴 때 떠나서
1: 네.
2: 제주도 말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제주도 출신이긴 한데
2: 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1: 이제 기록윤 선생님이 수차례 제주도를 방문해서 이 노래를 만드셨다고
2: 그러니까.
1: 그 일상을 들었어요.
2: 사실은 이제 제주도 사투리에 대한 그 뜻이나 이런 것들을
1: 네.
2: 정확히 모르고 또 쓰면 왜곡될 수가 있으니까
1: 예, 예.
2: 직접 가셔서
1: 아.
2: 얘기도 나눠보고 물어도 보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호텔 종사자들한테
1: 예.
2: 그 고장 토박이 분들한테
1: 철저하게 조사를
2: 그렇죠.
1: 하셨군요.
2: 해보고 이제 다 인터뷰를 해보고 해서 쓴 노래가 그 노래라고 합니다.
1: 예, 예. 그 참 그 제주 말 보면은 좀 혼동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2: 맞습니다.
1: 이게
2: 맞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혼자 없소예라는 가사에도 나오지만
2: 네네.
1: 이 말을 들으면 혼자 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2: 그러니까요. 그걸 잘못 알아서
1: 그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뭐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떠나올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면 하려고 치면은 뭐 그 아인이나 아내나 애인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이제 뭐 그 떼어버리고 그냥 뭐 혼자 와. 뭐
1: 혼자 없어요.
2: 혼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와 그냥 떼어버리고.
1: 혼자 놀러 오란 뜻이냐 이렇게 오해받는데.
2: 그분들은 그때 분들은 고장분들은 그 얘기하면 역정을 내신다고 합니다. 잘못 알고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자, 혜은이의 노래 듣겠습니다. 감수광.

0: 감수광 혜은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가사에 사투리가 들어간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제주도 사투리도 잘 알아들으시나요?
1: 제주도 원래 사투리는
0: 예, 정말 힘들죠.
1: 모르겠더라고요.
0: 예.
1: 일본 말도 아니고 뭐 이상한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말은 진짜 모르겠어요.
0: 예.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1: 네.
0: 소가수다.
1: 그래서 그거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난 그래서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0: 완전히 속았다.
1: 뭘 속았나?
0: 예,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1: 사기당했나? 그랬는데
0: 예.
1: 수가 많으셔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0: 그러니까요.
1: 놀멍놀멍 봅소?
0: 놀멍놀멍 봅소. 이거 이제 에. 천천히 구경하세요. 이런
1: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이거는 뭐
0: 이런 것도 있죠. 무사마시?
1: 무사마시?
0: 무사마시?
1: 뭐예요 그게?
0: 왜요? 왜 그러세요? 이런 뜻이죠.
1: 아, 예. 무사마시?
0: 무사마시?
1: 왜 그러세요? 뭐. 네. 아,
0: 이거 약간 이면 이제 일본어랑도 약간
1: 그러니까 그치 가까워서 그런가? 그렇게 되는 건가?
0: 언어라는 게 그 환경에 따라서
1: 맞아요.
0: 생태적인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1: 아니 세상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보면 그거 이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네. 사실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냐고 좀 그러니까 너무 희한해요.
0: 뭐. 그 강을 경계로 해서 네. 산맥을 경계로 해서
1: 그러니까
0: 바로 붙어 있지만 그 갈라진 것 때문에 이동을 못 하니까 서로 교류를 못 하니까
1: 네.
0: 이렇게 언어도 단절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 전북하고 또 전남도 완전히 달라요.
0: 예, 다르죠.
1: 전북은 거의 충청도 승리하고
0: 예, 예.
1: 전남도 완전히 다르고
0: 충남북도 다르고
1: 다 완전히 다르죠.
0: 참 재미있는 구수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다시 경상도로 가는군요.
1: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음악인입니다.
0: 네.
1: 최백호 씨의
0: 아,
1: 그자.
0: 그자. 네. 예. 그렇지 이런 뜻이죠.
1: 그렇죠. 그래서 뭐 내 말이 맞나 그자.
0: 그자.
1: 안 맞나 그자.
0: 아.
1: 뭐 얘기할 때 그렇지. 뭐 이런 거죠.
0: 예. 습관적으로 뒤에 붙이는 추임새 같이 붙이는 거예요. 것 같아요.
1: 예. 근데 이건 되게 고급스러워 그자가
0: 오.
1: 남녀간에 사랑할 때
0: 네.
1: 네, 네 마음 모르나 그자.
0: 네 내 마음 알지 그자.
1: 난 네 사랑한다 그자. 뭐 이렇게 하는 거.
0: 계속 붙이네요 그냥.
1: 예. 괜찮은 것 같아요.
0: 부산의 고향이고요.
1: 네.
0: 방송에서 또 경상도 억양을 많이 쓰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래 되게 잘 어울려요. 노래 첫 가사는 봄날이 오면 뭐하노 그자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0: 예.
1: 그 또 목소리가 굉장히 걸쭉하면서도 되게 매력 있어요.
0: 편안하고 아주.
1: 낭만에 대하여 뭐 이런 노래 같은
0: 예.
1: 거는 참 정말 멋있습니다. 77년도에 발표를 했네요.
0: 네.
1: 본인이 또 작사 작곡을 다 하고요.
0: 나온 지 꽤 됐네요. 지금 50년 가까이
1: 정말 오래됐습니다.
0: 예. 자 그러면은 최백호의 그자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스포츠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11세, 12세 이상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음악적 재능에 대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음악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목표를 선택했고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이들일수록 수행 목표를 선택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희망적인 것은 마인드셋은 배우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캐롤 드웨크는 유명인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루빅스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의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 중에서 하나를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유도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 답했다. 또한 아이들은 심리학자들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어렵지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와 너무 쉬워서 실수할 일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시적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식과 기술을 늘리려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면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개인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신념이 앞에서 살펴본 칭찬의 유형에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있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건더스는 부모와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놀이나 식사 같은 일반적인 활동과 옷 입기와 장난감 치우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칭찬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 지향적인 칭찬,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해와 과정 지향적인 칭찬, 잘 그렸네, 입을 가린 게 마음에 들어, 로 분류했다. 그 후 연구진은 아이들이 7, 8세가 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시행해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아였을 때 부모가 과정 지향적인 칭찬을 사용했을수록 7, 8세가 된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칭찬 유형이 마인드셋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8세에서 12세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일 기록을 남기게 했다. 연구자들은 그 반응을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넌 똑똑해, 넌 착한 아이야와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재미있었나 보구나, 로 분류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가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학업에서도 도전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패는 생산적인 일이다. 마이클 조던이 1997년에 남긴 다음의 명언은 실패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다. 경기에 진 횟수는 300번 정도다.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살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게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최초로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혼다 소이치로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계획이 실패할 때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꽉 차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일선에서 파산과 토요타의 퇴짜를 포함해 수많은 역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가 끈기 있게 버티고 결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등학생 때 학교 농구 대표팀에 탈락하고 2군팀에 들어간 마이클 조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리포터가 출판되기 전에 12번이나 거절당한 J.K. 롤링을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패가 실제로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물리학 문제 또는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게 했다.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들은 변수가 많았고 알 수 없는 변수도 있었으며 가능한 해결책이 다수였고 학습자가 가정과 추론을 많이 해야만 했다. 반면 잘 구조화된 문제는 변수가 적었고 규칙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필요했으며 인식 가능한 해결책이 있었다.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고 나머지 절반은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모두는 혼자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처음에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 고전했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 구조화된 문제를 푼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즉,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여기서 생산적 실패란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오류를 경험함으로써 이후의 학습과 개념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학습 설계를 말한다. 한편 마인드셋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능이 고정된 것이라고 믿으면 자녀가 고정 마인드셋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이모비츠와 캐롤 드웩은 부모와 자녀의 마인드셋을 측정했을 때 그 결과에 당황했다. 부모가 마인드셋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자녀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좌절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실패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조사했다. 부모는 실패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이 성과와 생산성을 올려준다. 아니면 저해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해친다와 같은 질문에 답했다. 아이가 낙제점을 받고 집에 돌아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실패를 강화적이라고 보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수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들은 자녀의 실패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 봐 걱정할 가능성이 낮았다. 실패와 지능에 대한 관점은 오직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만 공유될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의 마인드셋이 직원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해슬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직원의 변화에 민감했다. 그들은 직원의 저조한 성과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성과 개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꼈다. 이 연구는 개인의 마인드셋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수에 대한 관점이 동기부여의 전체 과정, 즉 귀인, 목표, 좌절 대처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인드셋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더 발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개입으로 마인드셋을 바꿔라. 한편 개입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개입은 뇌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행위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뇌의 성장에 이로운 행동을 검토하는 행위도 개입에 속한다. 나아가 일부 개입에는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한 과학자, 동료 집단, 유명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능력을 키웠던 경험과 미래의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한 것도 개입에 속한다. 발달 심리학자 리사 블랙웰은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설계해 실시한 결과, 개입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생 때 겪는 수학 점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대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지능은 발달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쳤다.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도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여러 영역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다를 수 있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배웠는데 지능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연구진은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두 그룹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업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나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15주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조사관 클럽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 클럽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사관이라

보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나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마인드셋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답했다. 조사관 클럽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조사관 클럽에서는 누구나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나와서 참여하기만 하면 점점 더 똑똑해져요. 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그런지 묻자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똑똑하면 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죠.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연구진을 매료시켰다. 학생들의 탐구를 지원하고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장려한 조사관 클럽의 환경이 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정 분위기 또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 추가 입증되었다. 과정 학습 지향적 수업 관행과 개인 성과 지향적 수업 관행에 따른 수업 분위기의 차이가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불러왔던 것이다. 과정 학습 중심 교실은 수업의 이해를, 개인 성과 중심 교실은 성적과 능력의 입증을 강조한다. 개인 성과 지향적인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일수록 학기 말에 고정된 마인드셋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기 초에 마인드셋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학교 수학교사들의 수업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이해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지보다 적극적인 탐구를 거쳐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과제를 고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성장을 위한 실수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능력별로 그룹화하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학생들을 비교했고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교사 개인의 마인드셋이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그러자 눈이 타버릴 듯한 밝은 빛이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번쩍 켜져 온 창고에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하고 지우가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박수를 치던 요원은 지우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맥없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1: 도련님!
0: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2: 뭐야!
0: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할퀴고 있었다. 요원이 괴로워하며 쓰러지자 뒤에서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 피투성이가 된 요원의 얼굴에 손을 댔다. 기운이 빨려드는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다. 현우가 노끈을 가져와 그의 손발을 꽁꽁 묶는 걸 본 요원들이 유라와 현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굉장한 소리와 함께 뒤에서 화살이 한 발 날아왔다. 요원들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고 그중 한 사람이 연유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 나왔다. 연유처럼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연유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다가 두 손을 들어 올렸다. 요원이 손을 움직이자 연유의 몸이 마치 인형극 속의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연희의 화살은 이제 유라와 현우를 향하고 있었다.
3: 아, 몸이 멋대로 움직여! 도망가야 돼! 선배! 얼른 피해요!
0: 신체 조종 요원의 등장에 유라와 연희, 현우가 당황하자 다른 요원들이 지후와 란주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연희의 활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3: 야! 나 이렇게 못 쏘지 않는다고! 백발백중이란 말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거지같은 실력으로 날 조종하냐고!
0: 화살이 턱도 없는 곳에 날아가 떨어지자 연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연유의 분노에 요원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새빨개졌다. 연유는 화살이 엉망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머리에 핏대를 올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내가 처음 활을 잡았을 때도 당신보다 나았을 거라는 둥 혹시 조정 능력만 있고 본인 신체는 다를 줄 모르냐는 등 멍청해야 특수 요원이 될 수 있냐는 등 온갖 모독과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 사이 유라는 란주와 싸우는 모든 걸 다 때려 부수려는 한 근육질 요원을 피해 연유를 조종하는 요원에게 몰래 다가갔다.
4: 지연제로 뒤!
0: 누군가의 제보에 신체 조정 요원이 뒤로 획 돌았다. 그 순간 유라는 지현제로라 불린 요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온 머리가 흔들리는 충격과 함께 눈앞이 핑 돌며 별이 반짝였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연희는 몸이 풀리자마자 바로 활을 들고 자신을 조종하던 요원의 얼굴에 조준했다. 정신을 못 차린 요원이 당황하는 사이 유라는 자신의 손을 그녀의 목에 갖다 대며 능력을 흡수했다. 능력이 사라진 요원은 유라에게 오른발을 휘둘렀다. 유라는 간발의 차이로 그 공격을 피하며 바닥 위를 굴렀다. 그때 활을 내려놓은 연희가 달려왔고 요원의 등 뒤에 어피듯 매달려 팔로 목을 조르며 움직임을 막았다.
3: 선배, 지금이에요!
0: 유라는 요원의 손을 등 뒤로 돌린 다음 끈으로 양손을 꽁꽁 묶었다. 무릎을 꿇려놓고 요원의 발까지 묶은 유라는 그녀를 발로 굴려 컨베이어 벨트 아래 공간에 밀어넣었다. 보아하니 란주, 효석, 그리고 현우에게 도움이 필요해 보였다. 지호는 혼자서도 충분히 두 요원을 상대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은 신체 능력 자체가 남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한 번 뛰고 주먹으로 칠 때마다 주변의 벽이나 바닥 같은 것이 하나씩 부서지고 있었으니까. 란주가 잽싸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주먹에 맞아 온몸이 부서졌을 터다. 유라와 연유의 눈이 마주쳤다. 고개를 끄덕인 유라는 란주가 상대하는 사람에게 연희는 활을 주워들고 원혁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 순간 심장을 터뜨릴 것 같은 소리가 건물을 채웠다. 원혁이었다. 그는 옆에 놓인 약물 가방을 남은 요원들에게 던졌다. 요원 한 명이 약물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것을 본 원혁은 직접 소초모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긴 팔을 휘둘러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던 연희를 밀쳤다. 팔 부분의 옷이 발톱에 찢기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다. 연희는 뒤로 날아가 기계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엎어졌다.
3: 연희야!
0: 현우와 란주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유라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1: 내가 저놈을 잡아도 되는 걸까? 능력이 사라지기는 할까?
0: 원혁은 연유에게 정신이 팔린 현우를 때리려 앞발을 내리찍었다. 다행히도 그 순간 지우가 끼어들어 포스필드로 현우를 구했다. 원혁의 앞발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부딪히는 육중한 소리가 쿵쿵 창고 안을 울렸다.
5: 유라씨.
0: 막막한 순간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 쳐다보니 시온이 유라 옆에 와 있었다.
5: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를, 저 괴물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선영 제로님에 대한 사죄는 죽어서라도 꼭 할게요. 이번에는 아마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혹시 상황이 허락된다면 절 꼭 사람으로 죽게 해주세요.
1: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5: 미안합니다.
0: 시호는 그 말을 건네자마자 지후와 원혁을 지나 쏜살같이 달렸다. 원혁은 시온이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잡으려 했지만 시온이 좀 더 빨랐다. 시온은 한때 태곤이었던 붉은 첼리를 집어들고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유라는 시온이 붉은 첼리 덩어리를 삼키기 직전 마지막으로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뒤편을 아련히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뒤를 돌아봤다. 오빠의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채령이 다친 연유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채령은 시온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왔다.

0: 연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연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아무래도 부러진 것이 확실한 갈비뼈와 원혁의 발톱에 심하게 찢긴 팔뚝의 상처는 체력 덕에 모두 회복된 것 같았다. 연휘는 숨을 몰아쉬며 체령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제야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는 괴물 두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체령도 연휘의 시선을 쫓다가 괴물이 둘이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1: 설마 오빠?
0: 체령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곧 시온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채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괴물을 향해 달려갔지만 지후에게 잡히고 말았다. 시온을 부르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채령의 목소리에 연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에 떨어진 화살을 줍고 활을 든 뒤 괴물들 가까이로 걸어갔다. 먼저 움직인 것은 시온이었다. 하지만 시온은 원혁이 아닌 다른 요원들을 향해 달렸다. 길고 풍성한 파마머리를 한 요원이 시온의 얼굴 주변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자 시온이 자리에 멈춰섰다. 시온은 꼭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숨을 쉬지 못하고 컥컥대며 고통스러워했다. 나머지 요원들은 가방을 열어 약병에 주사기를 꽂고 차례대로 팔을 내밀었다. 부작용이 겁나는지 다들 선뜻 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었다. 연희는 파마머리를 한 요원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2: 손을 쏴. 저 친구는 손으로 공기를 제어하는 능력의 초인이야. 저런 식으로 일부 구간에서 산소를 자기 근처로 빼내지 맞힐 수 있겠어?
3: 해봐야죠. 할 수 있을 거예요.
0: 지후의 말에 대꾸하며 연희는 입까지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시온에게서 산소를 빨아당기는 파마머리 요원의 손동작이 계속되다 일순간 허공에서 멈췄다. 연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화살을 날렸다. 창고의 어두운 공기를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요원의 손등에 꽂혔다.
2: 야, 진짜 초인으로 오해 살만 했네.
0: 지우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다. 연희는 화를 내리지 않고 계속 요원들과 시온 있는 방향에 시선을 두었다. 시온은 자신을 옥죄던 공기가 풀어지자마자 곧장 앞발을 내려쳐 가방 안에 남아있던 약병들을 모두 부쉈다. 그 모습에 원혁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내질렀다. 그는 시온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시온은 몸을 뒤로 제치며 원혁의 팔을 피했고 두 번째 공격에는 그의 팔을 잡았다. 시온과 원혁의 싸움에 약을 맞으려고 기다리던 요원들이 양옆으로 도망쳤다. 체력 덕분에 컨디션을 좀 회복한 시온은 벽을 딛고 뛰어올라 원혁에게 덤벼들었다. 그러곤 빠르게 원혁의 등에 올라타 목을 물어뜯었다. 곧 창고 안의 괴물이 세 마리로 늘었다. 연희를 비롯한 소초모들은 목을 물어뜯긴 원혁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체령의 유전자가 섞인 덕분에 원혁은 목의 절반이 물어뜯기고도 다시 회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이 불안정한 탓인지 물어뜯긴 부분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쪼그라들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3: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0: 연유의 질문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약물이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 좀 이따가 내가 괴물들의 주위를 시온과 같이 끌어볼 테니 네가 목이나 다리를 최대한 맞춰봐.
3: 네.
2: 그리고 유라, 네가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지 봐야 해.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네.
4: 우선 저 요원들부터 처리하고 시온이를 돕자.
0: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지호는 포스필드를 양손에 쫙 펼쳤다. 그러고는 바닥과 벽에 서로를 밀치고 할퀴며 소리를 질러대는 새 괴수를 지나 소초모들을 향해 다가오는 요원들에게로 돌진했다.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섰다. 지우와 싸우는 사람에게 화를 쏘려는 순간 연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한 사람이 꼭 순간이동을 하듯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달리다가도 갑자기 훌쩍 먼 거리를 뛰어넘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연희는 화를 쏠 수가 없었다.
4: 달리기가 엄청 빠른 요원이 있어요!
0: 연희가 소리치자 효석이 연희를 지원하러 달려왔다. 순간이동 요원을 찾으려 연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찰나 그 요원이 갑자기 연희 앞으로 튀어올라왔다. 그의 주먹은 순식간에 연희의 눈앞으로 치고 들어왔고 피할 겨를도 없이 주먹에 맞은 연희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체령과 다른 소초모들이 놀라 연희에게 달려왔다. 연희는 팔을 끌어안았다.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욱신거렸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방금 부상의 고통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또 순식간에 부상을 당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라는 순간이동 요원을 잡으려 손을 휘둘렀지만 그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다. 어느새 몇 걸음 뒤로 물러난 그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미소를 띤 채 소초모들을 내려다봤다.
5: 달리기가 아니야 이 꼬맹이들아. 이 몸이 바로 순간이동 저인이시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7일 새벽 4시에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황입니다.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해상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오전까지 파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간잔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6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6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북동 내지 동풍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8에서 12m로 물겠습니다. 오전까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9에서 13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m, 오후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5에서 12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북서내지 북풍 6에서 14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5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동내지 동풍 6에서 11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북서내지 북풍 4에서 9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8m로 불겠고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남서내지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서내지 북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북내지 북동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2 내지 4m, 오후 2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동내지 동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내지 남서풍 10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4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 4m 1400헥토파스칼 13.4도, 대치 남동 1m 1400헥토파스칼 11.2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5m 1400헥토파스칼 18.5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400헥토파스칼 17도, 청진 바람 없고 1400헥토파스칼 18.8도, 김책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17.5도, 신의주 남동 1m 1600헥토파스칼 21.4도, 원산 남서 4m 1500헥토파스칼 18.9도, 평양 동풍 1m 1600헥토파스칼 20.3도, 해주 북동 1m 1500헥토파스칼 20.2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1m 1500헥토파스칼 15.4도, 백령도 북서 2m 옅은 안개 1500헥토파스칼 19.4도, 강릉 남풍 1m 1500헥토파스칼 15.1도, 동해 남서 2m 1500헥토파스칼 14.7도, 서울 바람 없고 1500헥토파스칼 21.5도, 인천 동풍 2m 1400헥토파스칼 22.1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2m 1500헥토파스칼 16.2도, 서산 남서 1m 1500헥토파스칼 18.5도, 울진 북서 1m 1500헥토파스칼 14.9도, 포항 서풍 1m 1500헥토파스칼 17.4도, 군산 남동 1m 1500헥토파스칼 19.7도, 부산 북동 2m 1400헥토파스칼 19도, 통영 북동 2m 1300헥토파스칼 18.9도, 목포 바람 없고 1400헥토파스칼 19.8도, 여수 북동 2m 1400헥토파스칼 20.9도, 제주 남동 1m 1400헥토파스칼 21.5도, 서귀포 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0.5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동 4m 1200헥토파스칼 13.6도, 삿포로 북서 1m 999헥토파스칼 17.6도, 네모로 북동 5m 1000헥토파스칼 12.6도, 아오모리 남서 5m 998헥토파스칼 21.2도, 센다이 북서 1m 1001헥토파스칼 20.3도, 와지마 북서 1m 1400헥토파스칼 19.6도, 도쿄 북동 1m 1400도 파스칼 22도 하치조 섬 남서 7m 1500도 파스칼 24.6도 사이고 북서 1m 1500도 파스칼 16.9도 마스예 북동 1m 1400도 파스칼 18.9도 오사카 북풍 1m 1400도 파스칼 20.2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 4m 1400도 파스칼 20.6도 이자하라 북풍 2m 1400도 파스칼 20.9도 후쿠오카 북풍 1m 1200도 파스칼 20.5도 가고시마 북동 5m 997헥토 파스칼 25도 시미즈 북동 4m 1100헥토 파스칼 23.3도 나하 북서 3m 1400헥토 파스칼 25도 미다미다이토섬 남서 8m 1500헥토 파스칼 27도 지치지마 남동 5m 1013헥토 파스칼 28.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감소증의 위험에 대한 지적인데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몸의 균형은 물론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근감소증의 위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손의 힘과 종아리 근육, 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질 수 있는 근 손실의 위험이 노년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오늘은 근 손실로 인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량, 근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젊을 때와 비교할 때 나이가 주는 근 손실의 위험이 있는 걸까요?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근 손실의 위험은 예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근 손실이라는 게요,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이제 근 손실, 뭐 근육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0: 네.
1: 이거는 근육의 양이라든지 근육의 힘, 이게 두 개 다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근육의 양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근육 섬유의 크기가 또는 그 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또 근력이, 힘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 근육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력과 근육량이 항상 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육량이 약간 줄어도 신경하고 근육의 효율이 유지되면 뭐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덜할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럼 이런 근 손실이 주는 위험은 뭔가요?
1: 사실 이제 근 손실이 진행되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육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큰 조직이고 큰 역할을 해요. 또 근육이라는 게 안정 시에도 이제 우리 몸의 열량,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지방이 늘어나기가 쉬워요. 비만하기가 쉽는 거죠. 그리고 또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럼 근육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 위험에 영향도 있고요. 또 근육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이런 근 손실이 오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있겠고 또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넘어져서 뭐 골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들죠. 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힘들고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또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생기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 우울하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0: 네. 이런 근 손실이 오는 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중년 이후에는 저절로 빠지는 근육량이 있다는 말도 하던데요.
1: 그렇죠. 이제 노화가 근 손실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년 이후에 자연적으로 어떻게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사실 뭐 30대 중반부터 매년 1% 내외로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0대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노화가 되면 근육이 줄어드냐면 아무래도 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근육 합성 돕는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고 또 근육이나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활동량도 뭐 자연히 감소하기 때문에
0: 그쵸.
1: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단지 노화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노화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육 손실의 속도와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점점 빠르게 위축되고요. 또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료가 없으면 단백질 근육 협상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만성질환 뭐 당뇨나 신장병이 있으면 근육 손실도 가속화되고 중요한 거는 잘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런데요. 근 손실에도 종류가 있나요?
1: 뭐 근 손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쉬거나 또 부상으로 인해서 골절해서 깁스하잖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육이 단백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해버리면 이런 근육을 단백질원으로 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과도하게 뭐 다이어트하거나 또 고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충분하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섭취되지 않는 경우 되면 근육이 단백질원을 써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근육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뭐 네. 근력이나 뭐 지구력 같은 것이 함께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근손실의 양상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건 이제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 나이뿐 아니라 기저 질환이라든지 영양 문제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뭐 근 손실이라는 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뭐 또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0: 네.
1: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기저 질환 이나 어떤 영양 상태까지 개입되게 되면 우리 몸의 어떤 근육 대사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뭐 에너지의 어떤 영양이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뭐 단백질을 분해해서 근육이 그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0: 네.
1: 근육의 부피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또 뭐 암이나 당뇨병이나 뭐 만성 콩팥 질환 같은 게 있으면 몸속에 그런 염증 물질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들은 근육을 합성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게 되게 되고요. 또 질환에 의한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일종의 일반적인 노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또 단순히 단백질을 안 먹는 경우에 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대다질환이 있게 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합성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생길 수 있는
0: 그렇군요.
1: 거거든요. 남들 먹는 만큼 먹어도 나만 근육이 빠져요. 이렇게 좀 억울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0: 네. 뭐 앞서 비만, 당뇨, 골다공증, 골절 말씀하셨지만 근육량이 감소할수록 나타나는 증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그렇죠.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 방방곡곡에서 뭐 다양한 신호가 나타나는데
0: 네.
1: 단계적으로 보면 근육량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초기에는 뭐 쉽게 피곤하고 기운도 없어 버리죠.
0: 네.
1: 그러니까 뭐 계단 올라가라도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전반적으로 몸이 축 처지고 무겁다 이렇게 되고 뭐 운동을 해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형태가 생길 수 있겠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어떤 중기 상태가 되면 이런 근육 자체가도 물렁물렁해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럼 걸음이 불안정해지죠. 또 체지방은 늘면서 체중은 크게 안 변하는 어떤 체성분의 변화가 생겨버리고
0: 네.
1: 또 손아귀 힘도 떨어지게 되고 뭐 허리나 무릎에 통증 같은 게 생기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 뭐 전신적으로 보면 뭐 삶의 예전보다 쉽게 살이 찌고 뭐 잘 안 빠진다. 뭐 식후에 피곤하다. 뭐 또 체온 조절에 좀 어려움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료를 자주 한다. 이런 현상
0: 네.
1: 생기고. 또 활동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우울감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6개월 내에 체중이 한 5% 이상 떨어졌다. 그다음에 손에 쥐는 힘이 갑자기 떨어졌다. 보행 속도가 갑자기 느려졌다.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죠.
0: 네. 뭐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도 좀 느려지고 종아리가 가늘어지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나이 들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이거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0: 예.
1: 근 감소증의 어떤 신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노화가 생겨서 기운 없는 거하고 근 감소증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0: 네.
1: 근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뭐냐면 종아리 굵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는 우리가 보면 근육의 저장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 빠지는 것과 달리 근육 자체가 줄어들면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져요. 그래서 종아리 굵기의 변화를 먼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행 속도라든지 계단 올라가는 이런 기능적으로 떨어지

0: 좀 O자형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르신들의 종아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근 감소증을 진단하는데 가장 쉽고 핵심적인 지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데
0: 네.
1: 왜 종아리냐 하면 종아리는 피하 지방이 적고 근육의 비중이 아주 많은 그런 높은 지역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신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가장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아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단 기준 자체가 우리나라 노인으로 보면 남성은 35cm, 여성은 뭐 34cm 미만일 때 이 병을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35, 33 얼마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자기가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쪽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잡아서 원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원이 종아리를 딱 감쌌을 때 헐렁헐렁하게 공간이 남으면 근육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걸음걸이가 변하거나 다리 모양이 O자 형태로 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근육하고 관절 건강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제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사이를 모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다리가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O자형 변형이 생길
0: 그렇군요.
1: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팔자 걸음을 걷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면 이제 골반이나 무릎 관절 자체에 문제도 생기는 거죠.
0: 네. 종아리 굵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손아귀 힘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손의 힘이 약해지는지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지는데 악력도 중요한 위험 요인일까요?
1: 그렇죠. 악력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예전에 쉽게 따던 뭐 음료수 뚜껑을 열기도 힘들다. 뭐 수건을 짜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0: 네.
1: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악력이 강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낮고 또 인지 기능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전신 근육이 함께 빠지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르신들의 이 손아귀 쥐는 힘 자체는 어떤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조금 상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사망률을 높이는 지표로 알려져 있지요.
0: 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영양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단백질이 강조가 되지만 오히려 또 노인들은 채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평생 습관이나 소화 문제 그리고 또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나물과 밥 중심의 어떤 채식 위주의 식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근 손실이나 근 감소증에 보면 채식 위주의 식단은 우리 몸의 근육 건강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그렇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고기라든지 생선, 달걀 같은 동물성 이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어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반대로 뭐 채소나 곡류에 든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특정 아미노산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체내 흡수율이 낮거든요.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양은 고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보면 대개 이제 고탄수화물 그리고 저단백 식단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고집하시더라도 근육 손실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훌륭한 대안인 콩이죠.
0: 콩이요? 두부. 네,
1: 네,
0: 두부.
1: 네, 콩이나 두부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뭐 부드러워 소화가 걱정된다면 붉은 고기 대신에 뭐 생선이나 계란찜이나 뭐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좋겠고요.
0: 네.
1: 최근에는 뭐 소화 잘 되도록 만들어진 어르신용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뭐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0: 네. 근 감소증에 대한 진단 기준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검사로 확인을 하나요?
1: 근 감소증은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양 또 근육의 힘.

0: 힘, 예. 근력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신체 능력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하거든요. 근육량은 우리 뭐 헬스장이나 보건소 같은 데 보면 인바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근육에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근육량을 측정하는 이런 형태가 있겠고요. 근력으로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악력검사 같은 것 하시면 좋겠고 또 실제적으로 신체의 어떤 활동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행 속도 같은 거 또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을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완전히 일어나는 것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으로 보면 쉽게 수박 한 통 들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또 방안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지 계단 오르는 게 힘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평가를 해보게 되죠.
1: 네. 이런 근육이 감소하면 나타나는 후유증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낙상이 걱정인데요. 근 손실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삶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근육이 손실이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골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관절 골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육 손실되고 낙상하고 고관절 골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골절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기에 삶의 질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고관절이라는 게 엉덩이 관절이 몸의 상체하고 하체를 연결해주는 우리 몸의 기둥 같은 거잖아요. 여기가 부러지게 되면 단순히 못 걷는 거로 끝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고관절 골절되면 수술도 해야 되죠. 수술 후에는 또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육량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누워 계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 또 잃어버리는 게 있고요. 계속 누워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욕창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혈관이 막히는 이런 증상들도 생겨버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슬픈 건 뭐냐면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쉬지도 못하고 산책도 못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1: 네. 또 근 손실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질환들로 인한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근 손실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전혀 다른 어떤 부위를 또 공격하고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암이라든지 만성 콩팥 질환이라든지 심장의 질환 같은 경우가 의해서 근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몸에 염증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백질만 분해되는 게 아니라 심장인데 근육이나 호흡 근육도 같이 소실이 되니까 폐렴이나 또는 심장 박동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이 빠진 자리는 지방이 대신 채우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소비하지 못하니까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고 또 혈관 찌꺼기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돼요? 중풍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근육하고 이거를 조절하는 신경계가 동시에 퇴화되잖아요. 그러면 뇌세포를 보호하는 물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인지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치매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 또 이런 경우 영양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이제 안타깝게도 영양 공급만으로는 근 손실을 완전히 돌려줄 수는 없어요. 단백질을 아무리 충분히 챙겨 먹어도 우리 몸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 에너지로 태워버리거나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운동, 영양, 그리고 환경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몸의 영양소를 근육으로 합성하는 그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아무리 공사 현장에 많이 갖다 놔도 짐 짓는 그 인부가 없으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육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운동 자극이 있어야만 비로소 몸이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고치고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0: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게 되면 몸에 염증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염증하고 싸우는 데만 연료를 쓰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1: 네. 그럼 노년으로 가기 전에 미리 근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노인이 돼서도 또래 노인들과 비교할 때 훨씬 근육량이 많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젊었을 때 쌓아놓은 근육 자산은 마치 저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 네.
0: 이게 노년기에 엄청난 건강 격차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좀 더 누구보다 힘이 세다 이런 것들을 넓어서
1: 네.
0: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1: 네.
0: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 40대에 정점을 찌르고 그게 점점 줄어든다고 말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 젊어서 운동을 해갖고 저금을 해둔 사람들은 준비가 덜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런 증상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거는 그래요. 뭐 모든 게 그렇지만 근육세포에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근육이 빠지더라도 흔적이 남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젊어서 운동을 해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근손실이 이렇게 오더라도 다시 관리를 시작했을 때 이게 기억을 하고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붙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근 손실이 시작되면서 근 감소증으로 진단되면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방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한방치료는 근 감소증 예방하고 치료에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1: 네.
0: 단순히 뭐 근육 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라든지 전신의 어떤 대사 기능들을 조절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최적의 상태를 조성하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근육이라보다는 근육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체들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치료 방향인데요.
1: 네.
0: 아무래도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죠.
0: 요건 이제 한방에서는 소화력이 약해서 그렇다 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고기라든지 단백질 섭취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소화력을 좋아지는 이런 약물들을 같이 해서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개선시켜갖고
1: 네.
0: 근육의 재료가 몸속으로 각각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약물들도 쓰고요. 또 아무래도 침이 또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통증도 없애주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한방치료가 권장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1: 네.
0: 단백질 음료나 고기를 드시면 설사나 뭐 복통 때문에
1: 아.
0: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라든지 뭐 기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기초 운동조차 못하게 하는 분들 또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분 또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 치료라는 게 단순히 보약 개념을 넘어서 근육이 스스로 내 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관리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년기 근 손실 예방과 근력 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침구과 김용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 365는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건강 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책 제목이 뉴로테리어인데요. 부제로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으로 돼 있네요. 어떤 책인지 궁금한데요.
2: 예, 많은 분들이 치매 그러면 두려운 질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0: 네.
2: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이게 환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분들의 삶까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근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 치매 환자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네.
2: 그리고 이 증가세를 꺾기 위한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뉴로테리어라고 하는 책은
0: 네.
2: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흥미로운 세계로 독자들 초대하고 있는데요.
0: 네.
2: 아마 치매와 관련한 가장 혁신적이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책은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서 좀 쉽고 빠른 처방전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0: 네.
2: 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40대 이상 중장년층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손혜주 교수는 뇌의 변화를 읽어 공간을 처방하는 뇌 전문의인데요.
0: 네.
2: 카이스트 출신 뇌의학자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수만 건의 알츠하이머 환자 뇌 영상 판독 경험을 바탕으로
0: 네.
2: 뇌과학과 공간 디자인을 결합한 색다른 아이디어를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된 치매라고 하더라도
0: 네.
2: 후천적인 삶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자신의 루틴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타인과 교류하면서 이타적인 협력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0: 네.
2: 또 열린 마음으로 뭔가를 배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유전적으로 발병 나이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천적인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병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을 규명해서 주목을 받은 의학자입니다.
0: 네.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늙지 않는 뇌를 위한 공간 처방이라는 관점이 좀 새롭네요.
2: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환경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0: 네.
2: 치매 역시 우리 어떤 감각들,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대기 오염이나
0: 네.
2: 사회적 고립과 같은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0: 네.
2: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라든가 하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0: 네.
2: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0: 네.
2: 또는 지역사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치매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런 제안이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색다른 인테리어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2: 단지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벽지 색깔을 바꾸고
0: 네.
2: 조명을 조절하고 가구와 소품의 위치를 바꾸고 이러한 사소한 공간 변화를 통해서도 늙지 않는 뇌를 만들고 치매를 늦추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2: 저자는 뇌의 회복 탄력성 이건 병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힘이 뇌의 회복 탄력성인데요.
0: 네.
2: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의 일환으로 치매라는 어떤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우리의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신경망이 있다. 근데 이걸 일컬어서 우리 뇌 속의 맹그로브 숲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공간 배치와 벽지 색깔, 조명을 조절하는 것도 뇌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2: 그렇습니다. 저자는
0: 네.
2: 치매라고 하는 게 노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교통사고처럼 발병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아.
2: 이 치매는 20년 정도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강물 같은 변화의 흐름이다. 이걸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2: 실제로 정상적인 일반인 가운데 약 15에서 20% 정도가 치매 유전자 아밀로이드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중장년을 살고 있는 거죠.
0: 네.
2: 이걸 강에 비유하자면

0: 젊고 건강한 상류에서 시작해서 병리가 밑에 쌓였지만 별로 증상은 없어 보이는 강의 중류를 거쳐서 네. 비로소 하류에 이르르면 이것들이 쌓여서 뚝이 터지는 긴 강의 흐름 같은 것이라고 오. 이야기하는 거죠. 손 교수는 보통 40대, 50대가 이 강의 중류에 해당한다. 네. 쌓이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배는 여전히 잔잔한 물결 위를 순항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수면 아래의 강바닥에서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검은 퇴적물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무증상 아밀로이드 양성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20년 정도 거치면 노년에 이게 뚝이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속에 맹그로브 숲을 가꾸는 강력한 토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공간 집이 될 수 있다. 이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 근데 말씀 주신 이런 주장들이 저자가 처음 주장한 연구는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미국 노인학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월 로턴 박사는 네. 환경순응설 가설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네. 내 개인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내게 미치는 힘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네.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던 독거 노인들이 안전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주 공간으로 이주했더니만 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 완충제가 되어줬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뿐만 아니라 예. 영국에서 건강한 50대 이상 성인 만 명을 10년 가까이 뇌 노화의 궤적을 추적했다고 그래요. 네. 그때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변수는 이분들의 매달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평생에 걸쳐서 탄탄하게 다져온 주거 자산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지 기능 궤적이 70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50대 초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서서히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이 거주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50대부터 삶을 지낸다면 이분들의 80대 이후의 인지 기능이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데 50대 이후에 삶의 환경이 열악한 곳에 놓였던 분들은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급격히 꺾여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노화하는 뇌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이자 완충제라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습관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0: 저자는 뇌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 네.
0: 근데 이게 단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아밀로이드가 지금 우리 강바닥에 쌓이고 있는 이 시기 이때부터 우리는 공간 배치를 통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0: 이렇게 되면 20년 후에 노년기의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스웨덴 왕실과 우리가 잘 아는 그 스웨덴 가구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가 합작해서 만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반주택 실비아 보호가 소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유명한 치매 공간 설계들 이런 사례들도 책에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앞서 실비아 보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후반에 실비아 왕비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스웨덴 왕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1: 예.
0: 그래서 왕비가 예. 그 가구 이케아 브랜드 창업자를 찾아갑니다.
1: 예.
0: 그래서 당신이라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집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가구왕과 왕비의 만남으로 이 실비아 보호라고 하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1: 아.
0: 책에 보면 이 실비아 보호의 사진들이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조명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가구들도 세련된 이 원목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노화하는 뇌의 에너지, 소모를 덜어주는 아주 세심한 기술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1: 아하.
0: 예를 들자면 화재를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불이 꺼지는 주방 후드라든가 사라진 욕실 문턱이라든가 우아한 목재 틀로 마감된 거울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럽니다.
1: 그렇군요.
0: 거울도 목재 틀로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집의 문 같은 경우에도 벽지와 문의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노인들이 공간의 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1: 그렇네요.
0: 거죠.
1: 뇌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예의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또 좀 더 구체적인 인테리어나 환경 개선에 대한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나요?
0: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뇌는요. 낯선 환경을 거부하는 이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뭐 가까운 분이 치매 상황이 오면 서둘러서 어떤 시설로 옮기려고 하죠. 근데 치매가 이미 진행된 노년층의 뇌는 낯선 공간을 새롭게 학습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겠네요.
0: 낯선 공간에 가서 손잡이 위치, 화장실 위치가 바뀐 것만으로도 뇌가 더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이게 병의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뇌 친화적인 공간 디자인의 다섯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을 비워내는 겁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시죠. 어떻게 정돈이 잘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저자는 시각, 청각, 후각, 디톡스를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휴식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의 뇌가 이미 24시간 과부하 상태잖아요. 계속 알림음, 시각적인 소음 탓에 집에 와서도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특히 노화라든가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 속에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만 골라내서 남기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감각 필터 영역 능력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필요하다. 그래서 눈을 어지럽히는 복잡한 물건이라든가 귀를 찌르는 생활 소음 등은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이건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뇌 친화적 공간 디자인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뇌를 지치게 하는 불필요한 자극 비워내기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두 번째는 뇌가 편안해지는 유익한 자극 최적화하기입니다. 공간의 대비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조명 설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밤이 되면 이 밝은 등 다 끄는 게 좋고요. 어두운 등을 통해서 밖에 조도와 실내 조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원칙은 친숙한 치유의 공간 뉴로테리어 만들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실과 다이닝 개인 공간의 다이아몬드 배치입니다.
1: 다이아몬드 배치요?
0: 책에 보면 이 공간 배치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소파라든가 가구들을 다 벽 쪽으로 붙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별로 좋은 공간 매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보고 뭔가 느낄 수 있는 다이아몬드식으로 구성을 하면 동선이 다 보이거든요.
1: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이 치매 환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공간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네 번째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연결하기.
1: 네.
0: 그래서 거실, 침실, 화장실.

0: 매일 연결과 구분 매치를 신경 써야 된다. 다섯 번째 원칙이 눈에 띄지 않는 위험 줄이기입니다.
1: 네.
0: 출입문, 바닥, 주방 설계.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설계하는 거죠.
1: 네.
0: 저자는 우리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뇌를 켜는 스위치다. 그래서 많이 걷게 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뇌 친화적 공간이 필요하다.
1: 네.
0: 저자는 책을 통해서 뇌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역세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 네.
0: 뇌세권은 뭐냐 하면
1: 네.
0: 나이 들수록 혼자서 나가서 빵을 사거나 혼자서 나가서 무언가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1: 아하.
0: 이게 뇌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예.
0: 치매와 공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이 책은
1: 네.
0: 책상을 넘길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1: 그렇네요.
0: 언뜻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1: 네.
0: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뇌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인데요. 저자는 뇌가 비교적 아직 건강하고 유연한 40대, 50대 때 이러한 공간 처방을 통해서
1: 네.
0: 미리미리 신경 쓸 때 우리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참 우리가 사는 집 공간과 인테리어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뇌 과학자가 쓴 뉴로테리어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검정 치마의 에브리띵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7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8에서 16m, 파도 1.5에서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한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높은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태백 10도, 인천 21.6도로 전국이 10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평년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습니다. 옅은 안개 낀 곳도 있습니다. 주요 지점 5시 현재 기온 수원은 19.1도, 북춘천 15.4도, 대전 19.1도, 광주 20.5도, 부산 16.7도, 부산은 18.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에는 가시

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 호수, 골짜기 인접한 도로는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내륙지방 중심으로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22도, 내일 낮 기온 서울 32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가 예상입니다. 내일도 내륙지방에서 30도 넘는 곳이 많겠고 일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전국적으로 구름 낀 날이 많겠습니다. 수요일 이후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전남지방, 토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오전에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파주 3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오전까지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철원 31도, 춘천 30도, 대관령 23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충북 지역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구름 많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30도, 대전 세종 32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32도, 목포 28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9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창원 28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기온 제주 서귀포 26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23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 맑아지겠고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7도, 습도 78%입니다. KBS 기상 동부 전금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는 3,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엔은 실종자가 5만 명에 달한다며 구조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공격에 대응해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0: 월드컵 조별리그 3위 국가들이 선전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불화설을 일축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1: 김건희 여사가 매간 매직 의혹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억 원대 금품이 모두 청탁대가였지만 김 여사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0: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재난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는 3,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1: 네, 유엔 추산 실종자는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원래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위로 구조대원들은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3: 흔들리다 붕괴했으며 인접한 건물과 함께 찰나에 무너져 내려있습니다. 위스콘절레스 지진 피해 중.
2: 규모 7.2,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한 현지 시각 24일 이후 2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진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920명, 부상자는 3,36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불과 몇 시간 전 임시 대통령 발표 때보다 300여 명 늘어났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피해 집계가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3: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총 383채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2: 시제대로 발전소가 멈춰서고 주요 항구가 폐쇄되는 등 기관시설도 마비됐는데 재가동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5만 명이 실종되고 676만 명이 직간접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며 구조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는 생존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특히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옌스 라이르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대변인.
2: 현재까지 파악된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교민 등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네, 이번 지진 피해가 막대하게 커진 원인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열악한 국가 시스템이 지목됩니다. 극심한 불안과 행정력 공백 속에 오랜 시설들은 방치됐고 무너진 건물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4: 대지진 와중에 살아남은 여성이 옷을 흔들며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여성이 있던 건물은 층층이 주저앉았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쌍둥이 지진은 유례없는 참사를 몰고 왔습니다.
5: Each story was around 10 feet tall.
3: 각 층은 대체로 10피트, 약 3미터 높이였지만 지금은 층과 층 사이 공간이 불과 몇 피트 정도로 짓눌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4: 건물이 시루떡처럼 내려앉으면서 생존해 있더라도 잔해 더미에서 구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컸던 라과이라 지역 위성 사진을 보니 색색깔의 건물은 모두 폐허가 됐고 대형 아파트도 무너져 잔해만 남았습니다.
6: 철근 배근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3: 조봉호,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면 건축학과 교수.
6: 지진 와중에 왔을 때 기둥이 먼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약해진 층 그 위에 있는 층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려서
4: 미국 지질조사국도 피해를 본 많은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에 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던 1967년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실한 건물 설계가 피해를 키운 겁니다. 정치적 혼란과 미국의 제재로 노후한 인프라가 그대로 방치됐고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시스템 공백이 낳은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KBS 김지숙입니다.
0: 네, 안타까운 건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이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는 유엔의 촉구로 차단했던 SNS 접속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참혹한 현장과 긴박한 구조 상황, 김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대지진이 휩쓴 도시. 붉은 노을 아래 생존자들이 폐허가 된 건물 사이를 오갑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 비행기 안에 갇혀 그저 무사하길 바랄 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던 긴박한 순간. 여기에 감격의 구조까지 생생히 기록으로 남습니다.
8: ¿Cómo te llamas, hermano?
9: Anthony. El otro. Ramón. Y el otro.
7: 생존을 위한 72시간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필사의 구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작은 틈 사이에서 끌어올려진 아기는 곧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탈진한 여성이 구조대 품에 안겨 이송되고 벽 사이에 낀 남성은 주변의 도움 속에 힘겹게 몸을 빼냅니다. 이런 SNS 영상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2024년 8월부터 차단했던 X에 접속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생존 확인이 시급해지자 유엔 인권기구가 SNS와 언론 통제를 즉각 해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선 아직도 수백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돼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언론 통제가 회복 불가능한 인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 규모와 구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이란이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며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싱가포르 선적. 에버 러블리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은 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대상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저장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향해 최소 4차례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드론 중 하나는 크고 비싼 화물선 상갑판에 명중했다면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선박은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른 3대의 드론은 모두 격추했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휴전 협정을 어긴 어리석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10: Nobody saw it coming.
3: 아무도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드론이 선박을 타격해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 이란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직접 겨냥한 첫 사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전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11: You said that Iran violated the ceasefire. Will they face any?
3: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글쎄요, 알게 될 겁니다.
4: 이란이 잘못했다는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타결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계속 이행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2: 네,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F조 최종전에서 일본과 스웨덴이 1대1로 비겼는데요. 일본이 최소 두 골차 이상으로 대승을 거뒀어야 우리 대표팀 32강 진출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된 겁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4: 먼저 골맛을 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보안리츠가 찔러준 패스를 마에다 다이젠이 침착하게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3: 일본이 스웨덴 두 점차로 승리하게 되면 네? 네, 우리에게도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4: 스웨덴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골을 넣은 지 6분 만에 스웨덴 엘랑가가 페널티 박스 밖에서 왼발로 감아찬 중거리 슛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흐름을 탄 스웨덴이 공세를 퍼부었지만 일본은 스즈키 자이온 골키퍼의 선방으로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1대1 무승부로 조 2위를 지킨 일본은 아시아 팀 중 최초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32강 토너먼트에서 시조 1위인 브라질과 만나게 됩니다.
3: 일본 축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대로 완벽한 팀이지만 우리에게도 승리할 기회는 있다고 믿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
4: 월드컵 우승이란 목표가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매 경기 증명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본 축구. 라이벌 일본이 스웨덴을 꺾어주길 응원했음에도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면서 우리의 32강 행무는 더 좁아졌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12: 네, F조에 이어 D조 호주와 파라과이 경기 역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0-0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면서 우리 대표팀 또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4: D조 2, 3위 결정전인 호주와 파라과이전. 양팀 모두 1승 1패로 32강 진출이 걸린 마지막 승부였던 만큼 경기 운영은 더욱 신중했습니다. 호주가 볼 점유율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했지만 파라과이의 철벽 수비를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32강이 간당간당한 홍명보호로선 승부가 나길 염원했을 상황. 경기는 결국 0-0 허무한 허침 공방으로 끝난 가운데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진 호주는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고 파라과이도 승점 4점으로 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둘 중 한 팀이 져야 숨통이 트일 수 있었지만 이영표 위원은 결국 모든 건 남아공에 졌기 때문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을 하면서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상당히 난해한 경기 내용에 모두가 다 아주 크게 실망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4: 역대 다른 대회의 경우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사에 남을 최악의 졸전 여파로 인해 일부 팬들은 다른 조 축구를 보는 일이 괴로움에 가까울 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2: 월드컵 2조에선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2-1 예상치 못한 짜릿한 역전승으로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10: 먼저 리드를 잡은 건 독일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비르츠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사네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4: 네, 사네 선수가 감각적인 골을 터뜨렸는데요.
15: 네, 2분도 되지 않았는데요.
10: 하지만 7분 뒤 에콰도르는 곧장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앙굴로가 페널티 외곽에서 때린 강력한 오른발 슛이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5: 동점 만듭니다. 드디어 에콰도르가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을 터뜨립니다.
10: 후반 시작 직후엔 에콰도르 오르도니스의 태클로 페널티킥이 선언됐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앞서 독일의 반칙이 확인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팽팽하던 흐름은 후반 32분 에콰도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로드리게스가 머리로 넘겨준 공을 플라타가 문전에서 발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5: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앞서가는 에콰도르. 주인공은 곤살로 플라타입니다.
10: 2-1 역전승. 탈락 위기였던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에콰도르는 독일전 승리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수확해 현재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2위에 올라서며 조별리그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에콰도르의 예상치 못한 승리로 A조 3위인 우리 대표팀의 경우 순위 경쟁에서 한 계단 더 밀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식중독과 장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 환자가 20% 가까이 증가했고요. 특히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세균성 장염이 3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 보면서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 즐긴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때 먹고 남은 음식을 상온에 뒀다가 다시 먹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 같은 날씨에 세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쉽다는 건데요. 남은 음식은 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냉장고에 넣어뒀더라도 다시 먹을 때는 충분히 가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탈이 나서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평균 나흘 넘게 치료를 받고요. 비용도 물론 본인 부담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정원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는 나의 작은 식물원 시간입니다.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신 오경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네,
1: 지난 시간에는 첼시 플라워쇼에 대해서 맞아요. 말씀 네. 나눠주셨는데 네. 오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2: 사실 이제 첼시 플라워쇼를 개최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1: 그 기관 주최자.
2: 네, 주최자가 있는데 거기가 RHS라고 해서
1: RHS.
2: 예, 네. 로얄 홀티컬처럴 소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왕 국립원예 학회예요. 그런데 RHS는 사실 플라워쇼 말고 다섯 개의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정원이 진짜 진품이에요. 아, 그래서 네. 이 정원에 대한 거를 찾아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중 정원이 위즐리 가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위즐리 가든이 저희가 런던에서 그 런던 딱 떨어지면 공항 이름이 히드로 공항이에요.
1: 히드로. 예. 네. 네.
2: 히스트로 공항에 바로 30분 거리에 있어요. 어.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루틴을 짜시냐면 런던 네. 영국 다 구경하시고 네. 공항 가는 길에 네. 이 정원을 들렸다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놓치지 않고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영국 정원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어디 가면 좋아요? 막 이러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막 이 정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다 정원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군데만 가야 된다. 여기밖에 못 간다. 그럼 위즐리 가시라고 얘기해요.
1: 그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네. 찰스 왕의 네. 개인 정원보다도 더 네. 여기다.
2: 그냥 여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백화점 같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온갖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특히 그 로얄 그러니까 왕립 원예 학회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원예가 내지는 가드너를 기르는 양성소가 있어요.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하는 학생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예를 들면 딴 정원은 잔디에 잡초가 좀 올라오거나 구멍이 나거나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아, 관리하다 보면 네. 있을 수가 없어요.
1: 아, 학생들을 이렇게 약간
2: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잔디 관리법을 실컷 가르쳤는데 잔디에 네. 구멍이 숭숭 났다. 그래서 거기 위즐리는 모든 게 반듯한 가드닝 웍이 일어나 있다. 팻말도 반듯하게 걸려 있고 잔디면 잔디, 꽃이면 꽃. 그냥 교과서적인 그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어서 그래서 제가 위즐리 추천드리는 거예요.
1: 예. 역사 같은 것도 조금 소개해 주시죠.
2: 맞아요. 위즐리 그 RHS에서 사실은 치스윅이라고 하는 런던 한복판에 있는 정원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 네. 왕립원예학회가 거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장소가 작고 너무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런던 지나나서 조금 외곽에 좀 넓은 땅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자선가가 기증을 해요. 그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그냥 줘버렸거든요. RHS의 자식들한테 안 물리고 싹 다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갖게 되고 그 정원으로 해서 RHS 본부가 다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가 본산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래 목표가 이거였어요. 어떤 식물이 인간에게 좋고 어떤 식물이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식물을 개발하는 게 인간 역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연구를 하자고 만든 데였었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의 모습은 실험실이 되게 많았었고요. 이 식물 저 식물 막 키워보는 그런 데였다가 여기가 점차 제너럴하게 더 커지면서 이제 결국은 지금은 그런 실험실과 플러스 정원사를 길러내는 트레이닝 그 에듀케이션 파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오늘날 네. 영국의 정원 문화를 이끌어낸 가장 핵심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1: 그 안에서 여기는 꼭 봐야 하는 정원이다.
2: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네. 하루만에는 못 보는 정원이기는 해요.
1: 아, 그 정도인가요? 아니 네. 그 공항 가는 길에 보고 가시는 네. 분도 있다는데 네. 근데 너무 크다.
2: 그냥 그 서머리로 보셔야 되고요. 대략적으로 보셔야 되고 정말로 이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한 며칠 잡아서 여러 번 방문하시길 권하드리고요. 계절별로.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갔을 때

0: 새롭게 등장한 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그거 그러니까.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릴게요. 힐톱 정원이라고 해서 네. 힐이 이제 언덕이라는 거고 조금 가파른 언덕 올라가는데 큰 대형 건물이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실험실이기도 하고 상주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그 앞으로 웰빙 가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건데요. 네. 말만 웰빙이고요. 네. 오, 현대 개념으로 해석된 텃밭 정원이에요. 그래서 예. 그 안에 우리가 텃밭 정원 하면 자꾸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허수아비도 있었고 막 모양을 피자판으로도 만들었고 울타리도 막 이렇게 이랬는데 이거를 다 현대 버전으로 가든 디자이너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쇠로 된 문을 만든다든가 쇠로 된 연못이 있다든가 막
1: 쇠로 된 연못이요?
0: 예, 쇠로 이렇게 다 굴곡을 만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모던한 느낌 텃밭 정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각양각색의 텃밭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네. 아, 이 텃밭이면 누가 관리해요? 이거 생산물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2: 학생들.
0: 학생들도 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2: 아, 자원봉사자들이.
0: 다 수확해서 그러면 먹는 거 자기네가 가져가냐 그게 아니라 레스토랑으로 보내요. 거기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레스토랑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또 판매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데가 있고요.
2: 유톱,
0: 예. 그다음에 온실이 그 얼마 전에 완공이 돼서 대온실 그레이트 네. 그라스하우스인데요. 네. 여기도 조금 가보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디자인이 신기하게 연못 위에 온실을 둥둥 띄웠어요. 그래서 연못을 물 위에 떠 있는 온실을 보실 수 있는 뷰가 있고요. 네. 그 뷰 앞에도 저는 너무 좋은데 그 앞에가 갈대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 네. 세상의 모든 갈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갈대 정원이어서 이 갈대 정원은 특별히 전 네. 가을에 가보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2: 그러니까요.
0: 싶어요.
2: 갈대 하면 왠지 가을 느낌이고 그리고 갈대 정원이라고 그러면 되게 넓어야 될 것 같아요.
0: 넓어요. 넓고요. 거기를 약간 이렇게 스파이럴 이러 있죠. 그 약간
2: 구비구비
0: 예, 이렇게 예, 예. 갈 수 있는 예. 그런 길을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게 만들어서 그 걷는 느낌도 기가 막힌데요. 진짜 사진 한 장 찍으려면 네. 거기 갈대 속 안에서 이렇게 한 장 찍으면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정원에 갈대 심는 붐이 일고 있거든요.
2: 아, 그런가요?
0: 그래서 근데 정말로 예쁜 신품종 갈대들을 다 볼 수 있다.
2: 아, 신품종 갈대가 또 있군요.
0: 갈대도 해마다 새롭게 나와요.
2: 그렇군요.
0: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품종의 갈대까지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고기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이 암석 정원이에요. 락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락가든이요. 100년 넘었어요.
2: 오, 그렇구나.
0: 1912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1912년 우리나라 거의 일제강점기 시대잖아요. 네. 그때 여기에 제임스 풀햄 소니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을 했고 여기에다가 그 550톤의 네. 이 나라는 돌 없는 거 아시죠?
2: 아, 영국에 돌이 없나요?
0: 우리 이만한 돌 있잖아요. 네. 그런 돌 없어요.
2: 이만하다고 하는 게 약간 가슴 크기.
0: 네네. 이런 스톤 없어요.
2: 아, 그 정도도
0: 없나요? 땅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스톤헨지가 세계 7대 뭐 불가사의 자꾸 얘기하는 게 그 네. 돌이 나올 리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 아무리 반경을 다 뒤져도.
2: 그렇군요.
0: 잉글랜드가 원래 그런 땅이거든요.
2: 아, 예.
0: 그래서 이거를 석세스라고 하는 되게 먼 데로부터 550톤을 운반을 했고 그 운반을 한 사이에 정원 안에서 움직이는데 길이 안 나와서 철길을 놨다고 해요. 철길을 놔서 그 네. 돌을 운반을 했을 정도로 이 돌 문화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 스톤헨지가 대체 저 돌을 어디서 저 무게로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돌이 550톤을 다 올려서 락가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했더니
2: 네.
0: 본인이 일본하고 중국 우리나라 쏙 빼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중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산에를 올라갔더니 돌틈 사이에 식물들이 돌틈 사이를 삐짓고 나오는 식물들이 있더라. 우리나라에 제일 많거든요.
2: 네.
0: 그걸 보고 아 정원을 이렇게 연출할 수도 있구나 해서 사실은 동양의 그런 산이나 이런 걸 보고 이 암석 정원을 만든 개념이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가서 보시면 네. 진짜 좋아하세요. 암석 정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시 이 개념을 다시 가져와서 수목원이나 이런 데 암석원이라고 써 있으면 네. 아 요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다시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알파인 식물을 심게 돼 있어요.
2: 알파인 식물이요?
0: 네. 생소하시죠?
2: 네. 알파인 하면
0: 스키.
2: 네, 스키.
0: 스키 알파인이죠. 네, 네, 네. 그 스키 알파인이 뭐라면 산악 경기거든요. 아. 산을 내려오는 경기예요. 아. 그 스키가. 그게 네. 알파인 경기인데 똑같아요. 산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저희가 알파인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틈 사이에 있는 그 식물 심는 기법이 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알파인 산 속에서 자라고 돌틈 사이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심게 되는 건데 여기가 100주년을 기념해서 체코에 있는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네. 크레비스라고 하는 암석 정원을 만들었어요. 네. 크레비스도 모르겠죠.
2: 크레비스는 뭔가 막 깊게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0: 맞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찌르고 협곡 네. 깊게 네. 들어가는
2: 네. 근데 빠지면 죽는 곳.
0: 어, 예, 맞아요. 네. 오, 아시네요. 아, 예. 딱 그 개념으로 만들어서 돌을 이렇게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요. 세로로 칼처럼 만들어서 틈새를 만든 정원이에요. 아. 그래서 돌을 수직으로 꽂았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에 넣어서 대신에 미니어처로 작게 큰 게 아니라 거의 우리 테이블만하게 아니면은 뭐 요 뭐 한 평 정도만하게 만들어서 그 슬레이트처럼 얇은 돌을 수직으로 세워서 켜켜로 시루떡처럼 얹은 다음에 그 사이에다 식물을 식재하는 방식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2: 오, 생각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데 네네. 상상만 해도 약간 좀 독특하긴 하네요.
0: 이게 체코의 방식이에요. 체코에서 이런 방식으로 식물 식재를 많이 해서 체코의 디자이너를 데리고 와서 그 정원을 암석원 맨 꼭대기 위에 거기에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빼놓지 마시고 되게 신기한 정원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가시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RHS가 그러셨는데
0: 네,
2: 나머지
0: 맞아요.
2: 네 곳을 간략하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일단은 동서남북 다 통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면 맨체스터라는 곳 있잖아요.
2: 네.
0: 축구 얘기할게요.
2: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0: 네, 네. 거기에 브리지 워터라는 정원이 하나가 있고요.
2: 네.
0: 그다음에 하루카라고 하는 거는 요크셔 북쪽 요크셔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홀이라는 건 저 유학했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2: 예.
0: 하이드홀이 가까웠어요. 이게 동쪽입니다.
2: 네.
0: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 루즈머라는 게 남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RHS 정원이 그 북서쪽부터 시작해서 북동쪽, 동쪽, 서쪽 이렇게 남서쪽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런던 인근에 위즐리가 있는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은 왕립원예학회 RHS가 운영하는 정원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네, 정원을 잘 들여다보면 영국인의 삶에 보인다. 그런
0: 맞아요.
2: 말씀 또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요즘 환율 때문에.
0: 왜 이렇게 비싸죠? 저희 진짜
2: 한데.
0: 손이 떨렸어요. 가가지고.
2: 다녀오시는데 진짜 손.
0: 진짜 손이 떨렸어요.
2: 네, 떨리셨겠어요. 네. 지금까지 가든 디자이너 오경화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 네, 주말에 술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인 소믈리에학과 명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명국입니다.
2: 네, 지난번에 가실 때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네. 얘기를 조사해 오시겠다.
3: 맞습니다.
2: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3: 아, 우리나라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2: 네.
3: 또 술들이 또 영웅들과 만나
2: 네.
3: 어떻게 더 귀하게 활용되었는가
2: 라는 네.
3: 그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2: 네.
3: 대표적으로
2: 네.
3: 바로 이순신 장군의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2: 네. 6월을 맞아서 6월 호국의 달이니까
3: 네.
2: 지난번에는 서양 쪽
3: 네.
2: 이야기를 가져오셨었고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의 이야기를
3: 이야기부터 네. 네.
2: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아, 일단은 뭐 당연히 전쟁 때는 뭐 여러 가지 식수에 대한 배급의 문제라든지
2: 네.
3: 또는 살균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술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 예.
3: 어쨌든 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2: 예.
3: 특별한 술이 하나 나옵니다.
2: 오, 예.
3: 어떤 술이냐? 과하주라는 술이에요.
2: 과하주.
3: 과하주.
2: 예.
3: 무슨 술이냐?
2: 예.
3: 진알과 여름아. 어. 여름을 지내는 술.
4: 아, 예.
3: 이런 과하주라는 이름의 아주 멋진 술이 나옵니다.

0: 처음 들어보는데요.
1: 그렇죠. 이게 뭐냐. 네. 진할까 여름 하잖아요. 여름을 네.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술이에요.
0: 이 술을 마시면 여름을 잘 날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복날에 뭘 먹는 것처럼 막 양기가 보양되고 약간 그런 술입니까?
1: 우리가 슬기롭게 여름을 보낸다는 게 아니고요. 네. 술 자체.
0: 아, 술 자체가.
1: 네.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네. 막걸리 같은 거 보면은 네. 상온에 놔두면 네. 며칠 지나면 맛이 변하잖아요.
0: 네.
1: 그런 맛이 변질이 안 되게끔. 그래서 술 자체가 여름을 잘 버티고 견디는 그런 의미의 그 술이 바로 과하주입니다.
0: 그때는 대부분 막걸리만 드셨나요?
1: 막걸리도 만들고 청주도 만들고요. 네. 소주도 만들었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 과하주는 어떻게 만드느냐.
0: 네네.
1: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주로 만듭니다.
0: 청주로.
1: 네, 청주로 네. 만들고요.
0: 청주라고 하시면 사실 막걸리를 약간 윗부분을 뜬 게 청주죠.
1: 그렇죠. 맑은 술.
0: 맑은 술.
1: 네, 맑은 네. 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통 청주로 만들면은 도수가 14, 15도 정도가 많았어요.
0: 청주 자체는?
1: 네. 네. 14, 15도는 아직 세균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도수입니다.
0: 아, 그래서 상하는군요.
1: 상해요. 그리고 와인도 밖에 오래 두면은 맛이 변질되고 하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뭐 다른 술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0: 네.
1: 근데 얘가 20도 정도가 넘어가면은 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구나. 20도가 약간 네. 그 경계군요.
1: 20도가 세균이 거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40도가 되면 거의 뭐 멸균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20도가 넘어가면은 네.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0: 옛날 우리 대학 때 소주 보면 20도 넘었는데 요즘은 16도, 15도 이러니까 그러면 약간 세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1: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그건 살균 처리를 잘해서 아마 열면은 있겠지만
0: 예.
1: 옛날에는 열고 네. 뭐 좀 공기가 순환되고 다시 네. 닫아도 네. 괜찮았는데 네. 이제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실은 열면은 바로 드시기 좋아요.
0: 그렇군요.
1: 어쨌든 이렇게 청주를 만들고 알코올 도수가 한 14도, 15도 정도 됐었을 때
0: 네.
1: 여기에 독한 소주를 넣어줍니다.
0: 썩는다?
1: 네.
0: 폭탄이네요.
1: 아니 그렇게 예. 그런 귀한 우리 전통주를 폭탄이라뇨.
0: 아니 전통주도 폭탄주로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이 폭탄은 내가 폭탄을 마신 것처럼 빨리 취하기 위해서 마신 거고
0: 예.
1: 이거는 여름을 슬기롭게 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보존 기간이 길어집니다. 천천히 마시기
0: 그렇겠네요.
1: 위해서.
0: 그렇겠네요.
1: 예, 그래서 네. 거기에 소주를 천천히 넣어서.
0: 천천히 폭탄주를 드셨네요.
1: 아니다니까요.
0: 아무튼.
1: 네. 네. 그래서 여름을 잘 나게 하는 보존기가 길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소주를 넣고요. 그런 것들을 과하주라고 부르고요. 현재 우리나라 김천의 또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돼 있죠.
0: 근데 전쟁 중에 그렇게 술을 길게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1: 일단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언제 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0: 네.
1: 전쟁 때 술을 빚는 난민들은 실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런 상황에서 술까지 빚어야 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술은 굉장히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과주라는 술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0: 네.
1: 병사들에게 나눠줬냐 안 나눠줬냐라는 그런 기록은 안 보이는데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네. 이순신 장군의 네. 심성이면 성품이시면
0: 네.
1: 나눠주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좀 발전되고 뭐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1: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그래서 조선 5대 명주라고 불리는 경성 과주라는 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전부터 있었던 술이기도 하고요.
0: 네.
1: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양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와인들이 있죠.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냐? 스페인.
0: 스페인.
1: 그리고 포르투갈.
0: 네.
1: 거기서 영국으로 수출할 때
0: 예.
1: 배에서 선박해서 영국으로 도착하게 되면은 상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화이트 와인에다가 요 브랜디, 그러니까 포도를 증류한 포도 소주를 넣고 포르투갈 역시 포도 와인, 그 포트 와인에다가 포도 증류주를 넣어가지고 도수를 높게 해서 영국에 도착할 때가 상하지 않게끔.
0: 도수를 높여서 상하지 않게 한다.
1: 네.
0: 네.
1: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증류주를 넣었다는 기록을 보면은
0: 네.
1: 과주가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0: 기록이 더 앞서 있다.
1: 네, 네.
0: 우리가
1: 네.
0: 더 먼저 이 기술을 썼다.
1: 네. 그래서 주정 강화 술이라는 요 네. 개념은 뭐 좀 더 먼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0: 네.
1: 스페인의 쉐리 와인, 포르투갈 포트 와인 이거보다는 과주가 더 빠른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순신 장군님이 이 과하준을 그냥 드시는 데만 쓰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 그래서 난중일 보면 그냥 드셨다 정도만 일단 나오고요.
0: 아 그런가요?
1: 아주 많은 기록이 있진 않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귀한 병사들하고 나누면서 네.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 과하준의 의미를 통해서 네.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0: 아.
1: 나는 예.
0: 네. 합리적인
1: 개인적, 합리적인 추론.
0: 네. 네. 그 과주 얘기도 참 대단한데 현대사로 네. 넘어오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전세를 바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조장이 또 있었다고요.
1: 그렇죠. 며칠 전에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 아닙니까?
0: 네.
1: 이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다가
0: 네.
1: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압록강 앞까지 가지 않습니까?
0: 네.
1: 하지만 그때 또 다시 또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0: 네.
1: 다시 또 일사후퇴라고 해서 또 서울을 뺏기잖아요.
0: 네.
1: 그때 또 최후의 방어선이 어디였냐?
0: 어디였습니까?
1: 경기도 양평이었습니다. 양평의 지평리였어요.
0: 어? 뭔가 많이 들어본.
1: 그렇죠. 지평 네. 양조장.
0: 어, 막걸리 만드는 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막걸리 만드는 오, 양조장인데 네. 여기가 네. 당시 프랑스군의 네. 수뇌부의 기지로 쓰입니다.
0: 아, 프랑스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또 술을 또 버릇을 못 버리고.
1: 아니, 지금 호국 영영들에 대한
0: 영영들도 네. 힘드시면 한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좋습니다.
0: 네. 네.
1: 자, 어쨌든
0: 네.
1: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그 유엔군의 기지로 쓰일 수 있었던, 특히 프랑스 수뇌부의 기지로 쓰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0: 네.
1: 다른 주변 다 초가집이잖아요. 높은 거예요.
0: 그렇겠죠.
1: 예, 2층,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망루를 통해서 저기 동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리고
0: 네.
1: 이 겨울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술을 빚을 때.
0: 술을 빚을 때 따뜻해야 뭔가 발효가 나니까.
1: 그쵸.
0: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뭔가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 거군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여름은 또 약간 시원해야 돼요.
0: 어, 그렇겠죠. 너무 더우면 또 안 되니까.
1: 너무 더우면 또 산패해버리니까.
0: 네.
1: 그래서 여기가 벽이 두껍습니다.
0: 아.
1: 벽이 두껍다는 소리는 예. 포탄이 떨어져도 예. 벽에 부딪혀도 버틸 가능성이 큰 거죠.
0: 이 지평 양조장 자체가
1: 맞습니다.
0: 건물이 높았고
1: 맞습니다.
0: 두꺼웠고
1: 맞습니다.
0: 예, 그렇군요.
1: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뇌부가 여기서 이 지평리 전투라고 결과적으로 여기 한 5천 명 정도 보여요. 프랑스군, 미국군, 미군 해가지고 네. 근데 중공군이 한 3만 명 정도 쳐들어옵니다.
0: 어이구.
1: 예. 예, 여기를 사수해야 돼요. 사수하지 않으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사수해내요. 5,000명이. 5,000명이. 지평 양조장에 양조장에서 전파로 여기 뭐 해라, 여기 뭐 해라, 여기 포탄 쏴라, 여기 보급해라, 여기 군대 보내라, 막 여러 가지 이런 걸 네. 통해서 지켜냅니다.
0: 여섯 네. 배의 적군을 대적해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큰 전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공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승리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일사태 이 확 밀려 들어오니까
0: 네.
1: 인해 전술에 네. 너무 당황을 했었잖아요.
0: 저기 위에서부터 계속 밀려왔을 거예요.
1: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근데 이 지평리 전투에서 막아낸다.
0: 네.
1: 그거를 우리 막걸리 양조장이 해냈다.
0: 아,
1: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죠.
0: 아, 완전 스토리가 장난 아니네요.
1: 아, 장난 아니에요.
0: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곳이죠.
1: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일단 네. 무엇보다도
0: 네.
1: 1년에 한 번씩 여기 당시에 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셨던
0: 네.
1: 프랑스 군 분들이 오세요. 초대를 또 하세요. 지평양주장에서. 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0: 좋은 일 하시네요.
1: 진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참 역시 현생에서 나라를 구하면
0: 네.
1: 전세계 아닌 현생에 나라를 구하면 국민들 모두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지평양주장이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양조장으로는
0: 네.
1: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잘 되고 있네요.
1: 아, 이게 그 네. 갑자기 실은 최근에 잘 되게 된 거예요. 2010년도까지는 네. 매출이 불과 2, 3억 원에 불과했는데.
0: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돼?
1: 예, 아드님이 이제 딱 들어오시면서
0: 네.
1: 모든 것을 현대화하고
0: 네.
1: 체계화하고 그리고 과실량이 좀 더 나오는 이런 막걸리 형태로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이라 불리는 지평 양조장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양조장 이 또 슬로건으로 인해서
0: 아, 마케팅을 또 좀 잘 하셨군요.
1: 많은 분들이 호국에 대해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마셔주신 거 아닌가
0: 그래도
1: 생각이 좀 듭니다.
0: 마케팅도 사실 그게 맛있고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되는
1: 맞아요.
0: 건데.
1: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맛없으면 전통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은.
0: 아, 그럼요. 네. 뭐 아무리 막 삐까뻔쩍한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 본품 자체의 품질이 되지 않으면
1: 맞아요. 네.
0: 뭐 잘 나갈 수 없다는 게
1: 한 번 먹고 끝이죠.
0: 그렇죠.
1: 굳이.
0: 그냥 한번 먹어보고 이런데 그렇죠. 장사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찾던 맞아요. 사람이 또 찾아야 맞아요. 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네, 본품의 어떤 품질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1: 그것도 들면서 좋잖아요. 또
0: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네.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한잔 하실 때
1: 그렇죠.
0: 이게 말이야. 그래서 한번
1: 스몰 토크.
0: 네네네.
1: 호국 영령들에 대해서 네. 감사함을 표현하는.
0: 네. 네. 아 재밌네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호국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됐던 술 이야기들 2주에 걸쳐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사이버대학교 바리스타 앤 소믈리에학과 명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올바른 건강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이야기 시간입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쥐가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에서 깨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날까요?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이 쥐 나는 거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좀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유독 50대 이후에 또 나타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3: 맞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제 네. 가끔 잠을 잘 못 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낮에는 멀쩡하다가 꼭 밤만 되면 이제 다리가 비틀리고 뭐 굳고 아파서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0: 네.
3: 근데 이게 좀 노화의 과정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3: 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은 힘줄 근육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탄력도 잃고 수분도 적어지고 길이도 조금씩 짧아집니다. 유연성도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 세포의 기능도 좀 노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조그만 자극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무리해도 근육이랑 뭐 이런 신경들이 괜찮은데 50대 이후가 되면 조금 과부하가 되면은 아 못 버티겠어 하면서 다리가 꽉 조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0: 결국 노화의 약간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3: 네.
0: 다리 근육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3: 네,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0: 네.
3: 근육 안에 근육의 길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3: 네, 그걸 이제 근방추랑 이제 골지 건기관이라는 건데
0: 네.
3: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근육이 너무 늘어나거나 너무 수축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0: 네.
3: 잠을 잘 때는 이제 발이 아래로 좀 떨어지잖아요.
0: 아, 평소보다 아예 네. 누우면은 발이 네. 아래쪽으로 그러네요.
3: 그러면은 이제 종아리 근육은 짧아진 상태가 되거든요.
0: 네.
3: 근데 이때 예민해진 센서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너무 느슨해졌나? 더 수축해야지라고 오작동을 하는 거죠.
0: 네.
3: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수축 명령이 내려오면 근육이 갑자기 콱 조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쥐라고 하는 거겠죠.
0: 네.
3: 그래서 한꺼번에 근육 세포들이 과도하게 이제 수축을 일으켜서 통제 불능이 되고 볼 때 막 울퉁불퉁해지고 막 움직이고 엄청 아프거든요. 네.
0: 예. 쥐 날 때 보면 막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3: 맞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3: 네.
0: 근데 유독 낮에 좀 오래 서 있고 많이 걷고 이런 날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난다고 하는데 낮에 그렇게 했는데 꼭 밤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3: 네. 그 이유는 좀 낮 동안 서 있거나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에 젖산 같은 피로 물질이 계속 좀 쌓여 있었던 거예요.
0: 네.
3: 낮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혈액 순환이 되니까 그래도 빨리빨리 이제 없어지고 분해가 되고 뭐 계속 쓰니까 괜찮은데 밤에 이제 자려고 하니까 자려고 할 때 대사 활동과 혈류 속도가 좀 느려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근육 세포들 근육이 밤사이에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한 뒤척임이나 발목 움직임에 신경이 또 놀라고 쥐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보통 밤에 아, 자다가 쥐 났어 이러면 야, 너 마그네슘 먹어야 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까?
3: 네. 진료실에서 이제 마그네슘 네. 통을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시는 분도 많으세요.
0: 그렇구나.
3: 나 이거 먹는데 왜 안 되냐. 네네. 네. 그런데 네. 아, 물론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근데 현대인들이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영양 보충을 했을 때 자리에 쥐가 날 정도로 마그네슘이 극도로 부족한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받게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진짜 마그네슘 부족하면 다리도 그렇지만 뭐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눈이 막 떨린다든지 네. 뭐 손, 발이 뭐 저리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연구에서 봐도 이 마그네슘 먹는 그룹하고 안 먹는 그룹하고 뭐 비슷했다 이런 연구도 있고 하니까 네. 그게 정확한 그런 원인일 때 먹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아닐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0: 그러면 정말 좋은 치료제는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3: 가장 강력하고 네. 돈도 안 들고 좋은 게 있습니다.
0: 뭡니까?
3: 네, 물입니다.
0: 아, 워터. 네.
3: 네. 우리 근육을 부드럽게 수축하고 이완하려면은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좀 네. 퍽퍽한 것보다는 좀 촉촉하게 있어야 근육도 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몸속 전체 수분량도 좀 줄어들고요. 뇌 갈증 중추는 근데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물 잘 안 먹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탈수 상태, 만성 탈수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낮에 커피, 뭐 녹차 아니면 뭐 저녁에 술 한 잔 이런 것들은 탈수를 일으키거든요.
0: 이뇨작용을,
3: 네, 이뇨작용을 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물도 안 먹고 주무셨다 이러면은 밤사이 다리 근육이 이제 일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해질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이 세포를 담가줄 물이 없으면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50대 이상 분들은 좀 이렇게 약을 조금 달고 사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약 같은 경우에 약간 오히려 다리 경련, 이 쥐 같은 걸 유발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3: 네, 맞습니다. 혈압약 중에 혈압을 네.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속 수분과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이뇨제 성분으로 된 약도 있거든요. 그런 약은 이제 탈수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스타틴 계열이 네. 근육세포를 좀 아프게 한다든지 약화를 시킨다든지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경련이나 뭐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골다공증 약이나 뭐 네. 천식 흡입제도 쥐를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약을 좀 바꿨다 내가 근래 바꿨는데 갑자기 쥐가 난다. 그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그런 거는 주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예, 상담을 하고 약을 바꿔본다든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또 일각에서는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이 쥐 이런 거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진료실에서 이걸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3: 아,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보다 구분은 어렵지 않고요.
0: 예.
3: 구분하려면 이제 근육이 굳느냐 이걸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 말한 쥐 나는 거 야간 네. 다리 경련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뭉치고 아프고 이런 건데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제 근육이 뭉치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아프다기보다는 다리 속을 기어가는 그런 느낌 뭐 저리다 시리다 뭐 피가 안 통하는 느낌 아니면 뭐 감각 이상이 좀 생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움직였을 때 좋아지느냐 이런 걸 보시면 좋은데 다리 경련은 쥐가 나면 이제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데
0: 그러니까요.
3: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아프고 이상하고 근데 움직이면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쥐 나는 분들 중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던데 사실입니까?
3: 네네. 그럴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혈액 속에 이제 당이 많다 보면은 네. 가장 많이 망가지는 것들이 미세혈관들이잖아요. 그러다
0: 그렇군요.
3: 보니까 이제 다리 쪽에도 미세혈관이 많은데 그런 근육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영양실조 같이 조금 혈관이 막혀서 네.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경도 손상이 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고 그럼 또 신경도 재기능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너지를 일으켜서 밤에 쥐가 자주 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당뇨가 있으시면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당뇨가 있으시면 쥐가 많이 난다. 그러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거군요.
3: 네네.
0: 네. 당뇨 없더라도 약간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이 쥐가 뭐 자주 또 납니까?
3: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지정맥류 한번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0: 네.
3: 대부분 이제 하지정맥류 하면은 바깥에 뭔가 혈관이 막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도 많으세요.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지정맥이 안 좋은 거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정맥이 고장이 나가지고 누워 있거나 뭐 앉아 있거나 어쨌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0: 노폐물이 쌓이고 근육도 더 망가지고 예. 그러다 보면 조치가 날 수 있고요.
1: 아, 예. 그 쥐 나는 분들이 이 정도로 쥐가 좀 난다 하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된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0: 아, 네. 불편하면 오시는 게 좋은데 아, 네. 예, 그래도 예.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은 네. 주 3회 이상. 네, 네. 밤마다 쥐가 난다. 그 정도면 좀 많은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오시는 게 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 한 번 났는데 한 10분 이상이 간다. 좀 오래 가니까 아니면 다음날 낮이 됐는데도 내가 너무 아파서 못 걷겠다. 이 정도면은 근육 파열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주셔야 되고 마지막은 이제 다리가 막 한쪽만 붓고 막 계속 땡땡해지고 막 색깔도 변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동맥이 막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응급상황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1: 쥐가 났을 때 이제 이 통증을 좀 참으려고 발가락에 힘을 꽉 이렇게 줄 때도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0: 네. 쥐 푸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한데 네.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막 발가락을 꿈지럭꿈지럭 한다든지 네. 오히려 더 힘을 확 줘서 뭐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축해 있는데 그걸 더 수축시켜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파열이 된다거나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잘못된 방법으로 마사지를 한다거나 힘을 꽉 줘서 뭔가 풀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0: 반대로요. 수축하지 않고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1: 아, 축구 선수들 다리에 네네. 쥐나면 이렇게 발을 위로 밀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네네. 풀어주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군요.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종아리 쪽에 네. 쥐가 나잖아요. 그 네. 종아리 근육을 늘려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발등을 위로 올리는 거죠. 발등을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은 뒤에 이제 종아리가 이제 길어지면서 점점 풀립니다. 만약에 이제 발에 내 손이 안 닿는다 그러면은 빨리 수건 아니면 뭐 그런 걸로 걸어가지고 당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1: 뭡니까?
0: 네, 일어서는 겁니다.
1: 아, 일어선다.
0: 네. 네. 네, 아픔을 조금만 참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체중을 싣고 일어서서 계시면은 이제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쥐난 발을 약간 뒤로 뻗으면서 발바닥을 네. 붙이는 동작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쥐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쥐 났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네네. 그게 일어서기가 진짜 쉽진 않은데 누군가가 네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쉽진 않은데 하여튼 혼자 있다. 네네. 근데 이걸 발을 당길 수가 없다 그러면 서는 게 좋은 네네. 방법이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불 같은 거 덮고 잘 때 이것도 약간 무겁고 이러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쥐 났는데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놓치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자려고 누웠을 때 이제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은 발등이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아까 그 자세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더 이 과도하게 뒤쪽에 있는 종아리가 더 수축을 한다든지 네. 그럴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심하시다 그러면은 이불을 좀 바꿔 보시거나 아니면은 베개를 이 무릎 아래나 발목 아래 좀 대주시면은 조금 덜 수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애견 경련이 많으신 분들은 그 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밤에 잘 때 쥐가 나신다 이런 분들은 낮에 커피 좀 줄이시고 술도 좀 줄이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 주무실 때 다리 아래 뭔가 받쳐놓고 주무시면 좋다. 이런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원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김진현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기사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뭐뭐 여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긴 하지만 적절하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여부라는 표현이 바르게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부라는 말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뜻해서 그 일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문에서 나온 진위 여부라는 말은 참이거나 거짓 그렇거나 그렇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뜻과 말이 겹치게 됩니다. 진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될 것을 여부라는 군더더기 표현을 덧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 나온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라는 말 역시 같은 뜻의 표현을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앞서 들으신 두 개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여부라는 말 앞에는 찬반, 당락, 성패, 가부, 생사 등과 같이 서로 뜻이 맞서는 표현들은 올 수 없습니다. 여부란 표현은 표절 여부를 검증하다, 처벌 여부를 결정하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다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6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1도로 선선함이 감도는 아침인데요.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이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은 기온입니다. 내일과 모레 또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일부 내륙에서 최고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으로 올라 평년보다 더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에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낮 동안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금산과 대구, 포항과 양산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에 노출 시에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자외선이니까요. 긴 소매나 양산 등으로 볕을 차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전 오후에 경기 남부는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이틀간 진행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보유한 강남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 매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을 두고서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에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총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어제 김 여사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한 혐의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안도를 건넨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임의로 배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수석은 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내지 않아 위원 선임 명단안을 공문과 함께 보냈으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 오후 12시까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이 발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을 무시한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1리터당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최고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인큐텔처럼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직접 투자해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형 인큐텔 설립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인큐텔은 미국 CIA가 지난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 캐피탈로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AI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투자 사례입니다. 켄트 해슈테트 전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북한에게 통일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며 한국 정부의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슈테트 전 특사는 어제 제주 포럼에 참석해 북한은 통일을 주제로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통일부 명칭을 이웃관계부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이 존재하며 확산 위험이 있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에 나와 매년 연장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철규였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6월 말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장마철이죠.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장마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좀 일찍 왔었는데 올해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정체 전선이 일본 남쪽에 머물고 있고 한반도 상공에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를 하면서 장마 전선의 북상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급 늦은 장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기다려줄 때 장마 대비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활 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어제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평소보다 그냥 5만 원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좀 내려갈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내려간다면서요.
1: 네, 우선 0시부터요. 네. 석유 7차 최고 가격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정유사에서 이제 주유소로 가는 금액이 좀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차후로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이제 내려가긴 할 겁니다. 오늘부터 적용하게 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의 6차 가격에 비해서 리터당 150원을 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유사의 공급 가격의 상한이 1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는 1,784원, 오.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830원으로 조정이 되는데요.
0: 1,800 아닐 것 같은데 등유는?
1: 네. 그래서
0: 1,380원.
1: 아, 1,380원. 네, 네, 네. 그래서 리터당 주유소 가격이 한 2,000원에서 1,800원대까지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 이후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제 중동 정세가 불확실성이 좀 줄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된 건데요.
0: 예.
1: 이걸 반영하듯이 최근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태 이전으로 가격을 회복했다라고 보면서 최고 가격 인하 배경을 설명해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이제 비싼 가격으로 사왔던 재고가 남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소진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주유를 할 때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한 7차 최고 가격은 4주간 적용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중동 정세나 국내 유가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고 석유 최고 가격을 당장 종료할 계획은 없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물가가 들썩들썩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하반기에 전기가스 요금을 동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LPG 부탄 판매 부과금도 연말까지는 한시 면제할 예정입니다.
0: 예.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카드가 있고 이거 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뭐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1: 그러니까 기존에 환급해주던 데서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중교통 많이 타시라고 고유가 추가 환급을 해줬었거든요.
0: 그런데 아,
1: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우선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가 3만 원 페이백 혜택을 했었는데 이달 말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요. 대신에 모두의 카드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중교통비 부담 덜기 위해서 출시한 카드가 있거든요.
0: 예.
1: 그걸로 갈아타시면 아직까지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 카드 같은 경우는 정액형 환급 기준을 50% 낮추고 출퇴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이제 정액형 환급률을 최대 30%까지 높였어요. 대중교통을 많이 타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혜택을 적용하고 나니까 이 모두의 카드가 550만 명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0: 예.
1: 근데 월 3만 원 현금 페이백을 해줬었는데 이게 이달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모두의 카드 그 말씀드렸던 페이백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9월 말까지.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 쓰시다가 이걸로 갈아타시면
0: 네.
1: 고유가 추가 환급 혜택을 조금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기후동행 카드 쓰시던 서울 시민들이 계속 이제 추가 환급 혜택을 받고 싶다 하시면 KPS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모두의 카드로 전환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기후동행 카드 이제 충전해 놓으신 거는 8월 말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9세 청년 할인 혜택을 강화한 모두의 카드 기반한 서울시 특화 카드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검토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0: 이게 또 많네 카드가 이렇게 막
1: 예.
0: 이걸 좀 일괄적으로 한 카드에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안 맞습니다. 하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버스 무료 혜택이 주어질 거라고요?
1: 네. 지금은요. 65세 이상의 분들이 지하철만 면제가 되고요.
0: 버스는 안 됐어요?
1: 버스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무료 타실 수 있으면 그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면제해주는 연령대를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 예. 대신에 혜택을 좀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 합의를 보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선 서울시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서울의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는 이제 법적 기반이 된 건데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할 때 70세부터 버스를 한 달에 최대 14번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대신에 재정 여령을 감안해서 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지금 65세인데 네. 그 70세로 올려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예.
1: 예, 근데 지금 가결된 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0: 이런 절차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한노인의 서울시연합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우선 70세 이상의 버스 요금 면제는 환영 입장을 노인회에서 밝혔습니다.
1: 네. 4월에 출생아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네. 반가운 뉴스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 4월의 출생아 수는 24,521명인데 1년 전보다 18%가 늘었어요. 그리고 1981년 통계 작성 이후에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증가율. 그리고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에 4월 기준 7년 만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9,534명의 아기가 태어나서 7년 만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걸로 집계가 됐고, 출생아 수가 지금 이걸 이제 청신호로 봐야 될지 판단은 해봐야 되는데 2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0.93명으로 0.13명 증가를 했고요. 지금 1월에 올해 들어서 0.99명, 예. 2월부터 4월까지 0.93명을 석 달 연속 기록을 했으니까 좋은 신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혼인이 2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대 여성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 4월 달에 첫째가 62.2%, 둘째가 32.2% 조금씩 늘었고, 셋째 이상은 0.7%포인트 감소한 5.6%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아이가 많이 태어나진 않는 거죠.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4월의 혼인 건수도 2만 622건으로 10년 만에 4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금 인구의 자연 감소는 7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계속 인구 감소 추세라는 거죠.
0: 네.
1: 자,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 받을 때 그 위내시경하고 위장조영검사 이거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받아요.
0: 예. 네.
1: 근데 이게 바뀌어요?
0: 네.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잖아요. 접수할
1: 예, 예, 예.
0: 때. 근데 10년 만에 국가 암검진 권고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내시경이 표준이 됐어요.
1: 예.
0: 위장조영검사는 이게 조영제 먹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1: 예,
0: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암검진 권고안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내 연구 결과들을 쭉 보니까 위내시경보다는, 위장조영검사보다는 위내시경이 위암 사망률을 낮춘 효과도 있고, 정확도 면에서 위장조영검사보다 훨씬 좋다라는
1: 예, 예.
0: 게 확인이 돼서 검진 대상 연령이 이제 만 40세에서 74세인데 2년 만에 한 번씩 받으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내시경이 기본이고 이제 효과율도 높으니까 받으라는 권고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번에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추가됐는데
1: 네.
0: 나이가 드실수록 내시경 검사 자체, 검사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1: 그런 얘기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0: 예,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거든요.
1: 예,
0: 그리고
1: 예.
0: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진을 받아라가 아니고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권고가 바뀌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간암검진 같은 경우는 간경변 환자나 만 40세 이상의 만성 그 간염 환자들이 6개월마다 간 초음파, 혈액 검사를 받는 고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최근에 늘고 있는 지방 간염 환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킬까 검토가 됐었는데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1: 네. 올여름 하루 전력 수요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0: 네. 역대 최대 수요가 7월, 8월 계속 경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굉장히 덥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최대 전력 수요가 무려 98.8기가와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인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0: 네, 그 말하자면 그 원자력 발전소 100기를 동시에 풀가동해야 되는데 이게 네. 8월 3주차쯤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범위가 94.1기가와트에서

0: 2022년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를 보면 8월, 7월, 8월에 전력 수요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국에서 예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8월 3주차에 지금 말씀드렸던 게 98.8기가와트가 최대치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107기가와트까지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예, 이만큼 예.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1: 감당할
0: 설명인데요.
1: 감당할 수까지는 된다.
0: 예. 예. 대신에 이제 7, 8월에 많이 쓰시니까 누진제를 좀 완화하고 그다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을 못 댄다 하더라도 이때는 전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하지 않기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1: 해수욕장 열었어요 벌써?
0: 네. 부산도 열었고요. 네. 강원도 일부 지역도 개장을 했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어제 개장을 해서 이제 그 피서객들을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까지 82일간 열리게 되고요. 송정해수욕장은 8월 말까지 엽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의 동해안의 6개 시군에서 86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강릉은 경포대가 7월 4일 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문, 금진, 남항진, 안목, 주문진은 7월 10일부터 문을 열게 되고요. 예. 동해는 7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그리고 속초의 경우에는 4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개장일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삼척은 7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고요. 아야진 해수욕장은 6월 10일에 가장 먼저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 가시는 분들이 서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예. 7월 10일부터 양양은 8월 23일까지 운영하게 되고 제주는 지난 24일에 일제히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기간은 9월 6일까지 총 75일까지고요. 75일 동안 운영이 돼요. 지난해보다 엿새가 늘었습니다.
1: 네. 이혼을 하면 상대방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받을 수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0: 그러니까 보통 이혼 전에 네.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예. 10년 사이에 8배가 넘게 증가를 했고 수급자 88%가 여성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행법상 배우자가 국민연금 대신에 반환 일시금으로 보험료를 받아버리면 배우자는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분할 신청을 해줬어도 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10년을 부어야지만 수급 연령에 도달을 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을.
1: 아, 예, 예. 예. 원래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0: 예, 받아야 되는데 못
1: 받는 돌아가시거나 거죠. 이민 가거나 뭐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걸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0: 예,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반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하고 그냥 돈만 찾아가는 거게 되는데 예, 예. 이게 상대방이 배우자가 먼저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1: 예.
0: 2024년 말에 반환일시금 수급자가 19만 8천 명이나 되고 평균 수급액은 655만 원, 최고 수급액은 1억 3,400만 원인데요.
1: 예.
0: 최근에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혼인기간이 20년 넘는 황혼이혼 비중이 1997년에 9.8%였는데 최근에 3배 이상 늘었어요.
1: 오.
0: 그러면 이렇게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가 버리면 이혼 후에 나이가 들었는데 소득원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게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분할일시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혼하기 전에 분할해서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분할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 제도에 맞춰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생활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이 부릅니다. 순간을 믿어요.

0: 네, 순간을 믿어요. 언니네 이발관의 노래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5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이번 주말은 맑은 날씨 속에 나들이 떠나는 차량들이 많겠습니다. 지난주보다 54만 대 정도가 더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정체가 시작된 곳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초입부터 밀립니다.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10km 정체고요. 화도에서 서종까지는 4km 정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반월터 터널 부근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터널까지 막히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으로 초월 부근으로도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비봉터널 부근 짧게 주춤하고 한평터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으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2km 정도 막혀서 이동시간 넉넉히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주말인 오늘 외출하신다면 양산과 물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1.7도, 대구 18.4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이긴 하지만 아직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진 않겠고요. 그늘에 머물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막아주신다면 체감 더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 등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 안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은 강릉 27도, 울진 24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내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 뉴스 속풀이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주식시장 보기가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측도 안 되고 뭐 일정 정도 조정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측도 안 되고 왜 이런 거예요?
4: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의 또 다른 별칭이 바로 롤러코스피입니다. 하루하루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가 9000선 돌파하면서 만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환호하던 네.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뭐 주중 한때 코스피 8100선까지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사흘 만에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할 정도로 지금 우리 증시의 변동성, 특히 일주일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이나 켜진 건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주말 앞두고 500포인트 넘게 떨어져서 8411선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날 외국인 기관이 무려 10조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발 악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 이걸 기본으로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 부품 가격 인상 더 이상 인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밝히자 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고요. 이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증시 구조적 쏠림 현상인데요.
0: 네.
4: 지금 현재 두 대장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다 보니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정말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우는 거대한 괴물이 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마저도 감독원장마저도 들어넣어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면서 이 단일 종목 ETF에 대한 부작용을 이제 인정할 만큼 지금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 두 배 베팅하는 상품들로 돈을 몰리다 보니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 매물 폭탄이 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공포지수 한국형 공포지수가 금융위기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문제는 주말 뉴욕 증시가 또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5거래 연속 밀리고 있는데 특히 빌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지수가 5%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0: 네, 앞서 말씀하신 양대 대장주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인데 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하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부동의 이제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지금까지는 넘사벽이었는데요. 그러나 2000년 이후 이어졌던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가 이번 주 무너졌습니다. 한 우물을 판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만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종합 가전회사, 반도체 이외에도 가전, 통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2일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5만 3천 원대에서 올해 주가 지난해 비교하게 되면 뭐 거의 5배 이상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지난해 초 17만 3천 원대에서 네. 지금 267만 원, 15배 넘게 올랐습니다.
0: 어이구.
4: AI 시대 HBM의 가치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나스닥 상장이 추진 예정이 돼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90조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가총액 1위 타이틀을 놓고 하루하루 옥석가리기가 지금 본격화될 장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SK 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상장도 있는데 거기다가도 또 상장할 수도 있는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4: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형태로 나스닥에 상장되는데요.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내달 10일, 다음 달 10일 정도로 잠정 결정이 됐는데
0: 예.
4: 이 ADR이라는 것, 미국 주식예탁증서라는 건 원주식은 한국은행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달러로 발행하는 주식인데요. 미국 투자자들이 외국 증시를 미증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증권입니다.
0: 네.
4: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전체 주식의 2.5%인 최대 45조 원가량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상장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압도적인 자금을 통한 이 승자 독식. 상장을 통해 확보된 45조 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청재 패키징 팹 건설과 같은 차세대 반도체와 AI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자를 따돌리는 방식의 초격차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고요. 두 번째가 기업 가치의 재평가입니다. 나스닥에는 지금 엔비디아, 어드밴스

0: 투자 편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투자 수요가 미국 시장을 통해 직접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세 번째가 HBM 시장의 지배력 강화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이 60%가량을 차지하는 선두 기업인데 이번 ADR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서 AI 메모리 대표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주가가 희석된 리스크는 있습니다. 기존 주식이 아니라 약 4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신제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 주주들한테는 지분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장 이슈가 상당 부분 주가에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입니다.
1: 네. 그리고요, 우리 그 증시가 요즘 많이 뭐 그 오르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게 선진국 지수로 올라가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 MSCI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됐다면서요?
0: 맞습니다. 지금 세계 지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지수, 영국의 FTSE 선진 지수에는 이미 2009년에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됐는데 MSCI 지수만큼은 유독 문턱이 높습니다. 지금 18년째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첫 단계라고 하는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MSCI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 아직 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외환시장의 개방 수준입니다. MSCI 측은 한국 원화가 여전히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못하고 있고 결제되지 않은 통화이다 보니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부는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 외환시장 24시간 거래를 시행하고 역외에서도 원화 결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원화 결제망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실제 제도가 안착되고 효과가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공매도 제도의 개선입니다. MSCI 측은 공매도 재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입된 전산 규제나 보고 의무화가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고 세 번째 이것도 큰데요.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이제 사용권 문제입니다. MSCI 측은 코스피 200 등 한국 지수를 활용해서 해외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로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외환시장 개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설령 내년에 워치리스트에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 선진국 지수 편입은 빨라야 2028년 내지 202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뭐 가입 신청이 시작됐다고 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청년층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지난 22일 첫 출시됐는데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만큼 이제 청년들의 자신 형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대목인데 일단 지난 20일 출시된 이 적금에 5일 만에 이제 101만 2천여 명을 이제 신청자 가입자가 이제 누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2에서 3%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1: 예.
0: 이 적금의 최고 실질 수익률은 연 19%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1: 예.
0: 청년층 신청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적금의 이율이 19%가 가능해요?
0: 연 19%. 정부가 어느 정도 보태주는 방식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최근에 높아진 고물가 또 주거비로 인해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이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직접 지원 정책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단순히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여금까지 더해서 자산 형성 속도를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번 가입 신청은 전국의 주요 은행 13곳 우체국을 통해서 다음 달 3일까지 딱 2주 동안만 진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청년 미래 적금 웹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1: 네.
0: 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 금융 콜센터 국번 없이 139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럴 때 청년이 어디까지가 청년인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0: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정책형 이제 금융상품이다 보니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0: 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정부 기여금인데요.
1: 네.
0: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는 매달 납입한 금액 6%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고요. 연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거나 중소기업에 새로 신규 취업한 청년은 우대형으로 분류가 돼서 납입액의 최고 12%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세 면제되죠. 체감 수익률은 일반 적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요.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는 연 19%대 적금에 단기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은행이나 이제 우체국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요. 신청자가 정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청년부터 우선 선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지금 나와 있는 정책 상품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나이 때 이 연소득이 해당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1: 근데요, 이거 보니까 그 요즘 그 군인들 월급 좋아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뭐 새로 뭐 청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주는 그 적금 같은 거 이미 있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거 든 사람들은 이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0: 맞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전 정부에서 했던 청년 도약 계좌가 있습니다.
1: 예.
0: 비슷한 상품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더 유리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갈아타는 건 허용이 되지만 두 개 동시에 가입은 불가능한데요.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묶어둬야 했다면 이번 미래적금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3년으로 짧습니다. 갈아타는 방식 가능한데요. 우선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 신청을 넣어서 최종 승인을 받은 뒤에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를 특별중도 해지를 하면 됩니다. 정부가 전환 기회를 주는 이유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쌓아뒀던 혜택 상당 부분이 보전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 자금운용 계획을 좀 따져보시고 이번 기회 미래적금으로 환성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풍성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품을 좀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우리 주변의 장소지만 잘 몰랐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공간, 윤우영 건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곳에 어떤 건물을 소개해 주십니까?
2: 요즘 2026년 네.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1: 아, 월드컵이니까 이거 또 해요. 여기서 지금. 막. 뭐 미국, 캐나다, 죽겠는데.
2: 멕시코 이제 세 나라인데 네. 마지막까지 32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마포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1: 아,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예예예. 예, 예, 예.
2: 그 이제 노여움은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1: 예, 참을 수 있어요.
2: 아직
1: 예,
2: 가능성이
1: 예,
2: 있으니까.
1: 예, 예.
2: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네.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경기장 얘기부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1: 네, 네. 콜로세움.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경기장이 뭐 스포츠만을 즐기는 경기장인데 네. 옛날부터 이제 국가 권력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1: 예.
2: 콜로세움도 이제 기원 후 80년이니까 한 2000년 전에 네. 세워졌는데 무려 5만 명가량을 수용하는 경기장이니까요.
1: 아, 그때 벌써 5만 명을 수용하는 그렇죠. 규모예요? 그러니까
2: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6만 6천 명 수용하니까 네. 굉장한 규모였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민의 약간 20%가 예. 아니 5% 정도가 다 수용될 수 있는 예. 큰 규모였던 것이죠.
1: 아니 그 당시에 건축 기술이나 뭐 이런 것 사람 인구도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그 정도까지 규모가 돼요?
2: 결국은 이제 그렇게 세우면서 네. 세웠던 이유가 이제 뭐 검투사 경기나 뭐 맹수사 대규모 오락거리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
1: 네.
2: 이 대규모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만큼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이제 보여주는 거대한 정치 무대였던 것이죠. 경기장 자체가.
1: 내가 황제고
2: 맞습니다.
1: 이런 당신들 이제 내가 펼쳐진 네. 이런 곳에서 이런 그렇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 보죠.
2: 그 지금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아레나라고 부르잖아요.
1: 예, 예.
2: 이 아레나도 라틴어로 모래라는 뜻이에요. 이 모래가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경기하면서 네. 피 흘리면 이제 피 흡수하는 이제 그런 데서 유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레나라고 하면 이제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즐기고 소통하고 하는 공간으로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 예.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2: 80년대 많이 있었고요.
1: 네,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간에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경기에 집중을 하고 응원하는 그렇죠. 거는 뭐 축제장으로 아, 봐야 하죠. 뭐 어떻게
2: 뭐 시작은 그렇게 됐으나 지금은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소통하고 즐기고 유쾌하게 떠들고
1: 네.
2: 뭐 이제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1: 예.
2: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시작했었는데 우루과이 첫 번째 경기장도
1: 네.
2: 지금 FIFA에서 보자면 세계 축구의 역사적인 기념물로 지정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월드컵들은 모든 나라에서 예. 자기 나라의 문화의 힘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지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1: 그럼 우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우리가 네. 개최를 했는데
2: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장도 다 만든 거 아니에요?
2: 맞습니다. 그때 다 세워졌었는데 예.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특히 한국적인 디자인과 한국적인 모티브, 한국성을
1: 네.
2: 현대 건축에 접합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큰 공간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1: 예.
2: 이게 거의 최초의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이 큰 축구장에다가 잘 표현했구나라고 해서 아름다운 사례로
1: 네.
2: 지금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 예.
2: 이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크기는 관중석을 제외하고 나서 위에서 보면
1: 네.
2: 경기장의 크기는 뭐 지금 서울시청 앞에 있는 잔디마당의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1: 네.
2: 그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1: 그런데 네.
2: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IMF만 끝나고 하면서 나라의 자금상도 좋지 않았고
1: 우리가 IMF가 97년 11월에 그러니까요. 왔으니까.
2: 그렇죠. 예, 예. 했었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에 있는
1: 예, 예.
2: 그거를 좀 개보수해서 여기서 개막식을 치르자라고 예. 해가지고 사실은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이제 안 짓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다가
1: 예.
2: 이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당시 유춘수 건축가가
1: 예.
2: 이제 서울시장하고 다 모아놓고
1: 예.
2: 브리핑을 합니다.
1: 예.
2: 이걸 왜 져야 되느냐라고
1: 예.
2: 브리핑하는데 그때 나왔던 컨셉이 예. 설계 개념이 방패연이었어요.
1: 방패연? 연이요? 연?
2: 연. 예, 그래서 예. 여러분 봐라. 이 방패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티브다.
1: 예.
2: 이 방패연을 이 경기장에다가 그대로 갖고 올 거다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1: 네.
2: 그 프리젠테이션이 이제 한 번에 먹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죠. 좋다. 갑시다.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1: 방패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2: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실제로 네. 방패연을 닮았어요. 경기장이.
1: 방패연 네모났잖아요. 직사각형으로 가운데 뻥 뚫려 있고.
2: 네모난 끝에가 이제 바깥으로 이제 화살표 좀 나가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애군을 막고 그리고 또 승리를 기원하고 하늘로 이제 소망을 올리는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고
1: 예.
2: 게다가 이 월드컵 경기장을 멀리서 보면 이 지붕선이 우리나라의 처마선처럼 위로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처마선을 강철 구조물로 재해석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갖고 왔고
1: 네.
2: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워낙 크니까
1: 네.
2: 가까이서 보면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나. 이걸 보려면 이제 월드컵 대교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멀리서 잘 볼 수가 있어요.
1: 예, 예, 예.
2: 보면 관중석 중간중간에 예. 한 50m 정도 되는 기둥이 솟구쳐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실 거예요.
1: 예,
2: 쭉쭉
1: 예.
2: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와 있는 기둥이 그냥 지붕을 받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
1: 예.
2: 강철로 이 지붕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1: 예.
2: 쉽게 얘기해서 50m 되는 기둥의 끝에가 강철이 붙어 있으니 이게
1: 예.
2: 어떤 뜻이냐면 마포나루의 황포돛대. 를 형상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처럼 보여요.
1: 예.
2: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보면 아, 뭐 황포 도태처럼 보이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1: 예.
2: 대신 멀리서 보셔야 되죠.
1: 예. 그리고요. 예.
2: 이런 것들이 다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을 거대한 공간에 경기장에 갖고 와서 표현을 해 놓은 것이죠.
1: 네.
2: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곳이.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경기장이라는 게 뭐 지붕이 다 있으면 좋은데 극과 극인 게 부딪혀요. 뭐냐면
1: 지붕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붕을 버틸 기둥을 안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시야도 가릴 것이고.
1: 그럼 안 되니까 문제인 거
2: 그렇죠.
1: 아니에요.
2: 여기는 이제 위에서 당기니까 그런 건 해결했는데 그보다는 네. 관중석에 있으면 비를 안 맞아야 되죠.
1: 비 올 때 비 안 오면 좋죠.
2: 네. 그리고 또 그늘도 있어야 돼요. 시원하게.
1: 예,
2: 그런데
1: 예.
2: 잔디는 또 햇빛을 받아야 돼요.
1: 그렇죠.
2: 그러려면 두 가지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관중석을 위해서는 그늘을 만들어야 되고
1: 예, 예.
2: 잔디를 위해서는 햇빛을 받아야 되고
1: 예.

0: 해서 이제 여기 경기장은 시뮬레이션 다 돌려가지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햇빛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게 반투명, 불투명, 투명 이런 것들의 지붕을 함께 다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설치한 경기장입니다.
1: 아, 지붕 소재마저도 반투명 그렇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서 네네.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반영을 한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축이 단순하게 경기장은 특히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네. 거의 뭐 천문학, 기하까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재미있는 공간인데 특히 우리가 경기장을 보면 1층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층 경기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뭐 아니면 관중석 정도? 네. 그런데 모든 경기장들은 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엄청난 당연히
0: 공간이
1: 있겠죠.
0: 엄청난 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공간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웜업 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 시간에 네. 선수들이 뭐 이제 대기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룸이 있는데.
1: 아, 그 지하에 있어요?
0: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네. 엄청나게 전속력으로 달려도 괜찮을 만큼의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 구장도 있고.
1: 지하에?
0: 지하에.
1: 거긴 햇볕을 못 받는.
0: 아, 거긴 연습을 못 받는. 아. 그러니까 중간 하프타임에 연습할 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공간뿐 아니라 네. 우리가 관중석에 있으면 뭐 방송 중계하시는 분들이나 예예. 선수들이 안 만나잖아요. 예. 다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만나는 것이고요. 이 지하에는 뭐 기자실, 방송실, 경찰, 소방, 뭐 의무, 의료센터 없는 게 없을 거예요. 네. 매점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예. 우리가 이제 경기장을 보면 경기장을 설계한다 했을 때 아, 폼나게 설계한다 이거 말고도 네. 그 지하에 도시 하나를 설계한다고 보시면 되죠.
1: 그리고요.
0: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이 네. 1층에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실은 싹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상에서.
1: 왜냐하면 아, 옆에 있는 그냥 그 도로와 비교해 봤을 때 아래에 네. 내려가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낙 큰 공간이어서 네.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 뭐 1층에서 왔다 갔다 하겠거니 뛰겠거니 경기하겠거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싹 내려가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1: 왜 팠을까?
0: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네. 그 주변에 야트막한 산도 있고 자연 지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바람은 어떻게 부냐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앉혀 놓으면 자연스럽게 바람길이 생기는 거예요. 경기장으로 예, 부드럽게 예. 그것도 센 바람도 아니고.
1: 예.
0: 그래서 이런 바람길을 하도록 다 역할까지 해서 고안된 숨은 환경 디자인까지도 있는 것이죠. 이쪽에.
1: 아. 그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0: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경기장 내. 특히 네. 여기 난지도에 있는 거 아시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1: 제가 그쪽에서 살았었거든요. 아, 그쪽 마포 쪽에서.
0: 아.
1: 거기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0: 그때 당시는 완전히 쓰레기 매립장이었었는데 네, 그렇죠. 네. 지금은 굉장히 핫한 동네가 됐지만
1: 예, 예.
0: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 이 경기장을 세우면서 건축가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예. 그냥 세울 게 아니라 뭔가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 환경에 적합한 경기장을 지어야 되고 고민하는데
1: 예.
0: 사실은 이런 거대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만큼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뜻과 똑같거든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렇죠. 네. 대신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난지도라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으니
1: 예, 예.
0: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경기장이 그거와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전체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1: 아, 그러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곳에다가 그렇죠. 그 경기장을 지으면 자연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그렇죠.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이걸 살려서 거기다가 경기장을 짓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었겠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얼마나 더 좋아하죠.
0: 지금 네. 실제로 가면 너무 좋은 동네가 돼 있어 가지고요.
1: 예.
0: 네. 뭐 사람들 어린이든 어른이든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예. 우리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죠.
1: 왜 또 그러네요, 지금. 예.
0: 그 북중미 월드컵 하기 전에
1: 예.
0: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1: 예, 예.
0: 카타르 월드컵은 어마무시한 자본력이 투입된 월드컵이잖아요. 뭐 오일머니가 있으니까
1: 그렇죠.
0: 뭐 돈 없는 예. 나라가 아니니까 예. 정말 당시에 TV로 저도 TV로 봤었는데 황금빛 찬란한 경기장부터 뭐 정말 눈이 휘둥그레는 경기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예.
0: 이제 그만큼 카타르라는 나라가 우리 이제 문화가 이 정도야. 니들 봤니?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이끌어 갈 거야.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갈 거야. 라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줬던 월드컵인데
1: 아.
0: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은 달라요.
1: 네.
0: 새로 지은 건물이 없습니다.
1: 아, 이번에는 예. 캐나다, 미국, 그렇죠. 멕시코 다
0: 있었던 경기장을 개보수해서 쓰고 있어요.
1: 근데 경기 중계 전에 먼저 네. 그 외관을 보여주잖아요. 멋있던데.
0: 그게 이제 개보수를 했으니까 멋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되게

0: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는 기존에는 그 새롭게 만들어서 문화를 과시했지만 지금은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경기장이 있는 도시 전체를 네네. 이야기하고 우리 여기서 같이 축제 즐기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 가능한 월드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를 해서 새로 짓고 막 그렇죠. 돈 막 들어가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형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네. 이거 우리 굳이 할 필요 없어 돈 많이 맞습니다. 들어간다 이런 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걸 그나마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다 개보수를 한 거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기념비적인 건축보다는 네. 이제는 도시 건축, 그러니까 친환경 도시 건축으로서의 경기장으로 네. 이렇게 2026년 북중 월드컵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쭉 내려놓으시고 32강도 이제 곧 올라가기를 기원하면서 예. 북중미 월드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1: 그러면 전반적으로 요즘에 건축의 추세가 네. 무언가를 새롭게 막 우뚝 세우는 것보다는 주변과의 그렇죠. 상황이라든가 뭔가 그 주변과의 조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0: 많이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네. 환경과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건축이라는 게. 물론 건축이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네. 환경을 파괴한다는 뭐 필연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있는 것과 같이 움직이자라는 뜻이죠.
1: 알겠습니다.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 다녀왔습니다. 윤우영 건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자,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부 마치겠고요.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선선한 주말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2.9도, 광주 22.7도, 대구 19.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특히 낮 12시에서 3시 사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8월 한여름에 해당하는 기온이긴 하지만 아직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진 않겠습니다. 그늘에 머물거나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신다면 체감더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32도 등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30도로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 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울진 24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내륙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네, 거북이가 부른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워진 위크엔드, 이번엔 건강 관련한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1: 반갑습니다.
0: 예, 방송 듣다가 건강 관련한 질문 보내주시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샵 9730, 샵 9730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들어갑니다.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모인데요. 탈모 다루기 전에 먼저 들어온 질문부터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0: 뒷번호 5511 쓰시는 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1: 네, 그 앞선 방송에서도 이제 국가검진 이제 표준으로 위내시경이 위장조영수 대신 이제 먼저 표준요법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위점막이 보이거든요.
0: 예, 점막이
1: 위점막이
0: 보이죠.
1: 오랜 염증으로 이렇게 쪼그라든 게 위축성 위염이고.
0: 아, 그럼 위에 안쪽에.
1: 예. 장상피화생은 뭐냐면 위점막이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염증을 겪다 보면 얇아지면서
0: 예.
1: 그 위축성 위염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일부가 장 점막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는 것이
0: 예.
1: 장상피처럼 위에 점막이 변했다.
0: 예.
1: 그런데 이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상보다는 좀 문제가 있고.
0: 네, 상태가 안 좋아졌던 얘기 아니에요.
1: 일부 의견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어떤 상태보다는 위암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위암 전 단계를 이제 보고 관리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0: 결국엔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위암 전 단계 수준입니다라는 네, 거군요.
1: 그렇다고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0: 예.
1: 그냥 우리가 위를 워낙 많이 쓰니까요.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헬리코박터거든요.
0: 예.
1: 그래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가지고 헬리코박터 검사에서 음성이면 이제 그냥 주기적으로
0: 관리만 하면 되고
1: 예, 위내시경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0: 예.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헬리코박터 양성이라고 하면
0: 네.
1: 헬리코박터를 이렇게 재균을 해야 됩니다. 죽여야지 이게 위암으로 갈 확률을 낮추거든요.
0: 예.
1: 그래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서 아마 검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 헬리코박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이면 재균요법, 항생제를 먹어서 이제 헬리코박터를 죽이고 그다음에 죽었는지 또 확인하는 이제 조치를 취하면 되고요. 음성이면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너무 걱정하시면 또 없습니다.
0: 예. 예. 8743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발등에 봉화지겸 이후 부종도 림프 때문인가요? 어떻게 하면 개선될까요?
1: 그 봉화지겸은 뭔데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로 발 쪽에
0: 상처
1: 나고 세균 감염돼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굉장히 이제 붓고
0: 괴사도 하고
1: 예 괴사하고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잘 써야 되고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0: 예.
1: 그렇게 되다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밑에
0: 예.
1: 노폐물을 수거하는 시스템인 면역 간이라고 할 수 있죠. 림프관이 일부 이제 같이 손상이 되거든요.
0: 예.
1: 림프관이 손상되다 보면 부을 수가 있죠. 그래서 봉화지겸에 의해서 림프관이 붓고 림프관이 손상되고 그러면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봉화지겸이 나중에 치료가 되고 림프 조직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되면 부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부종이 계속해서 안 없어진다고 한다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제 조금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0: 네.
1: 다만 지금 이제 봉화지겸 후에는 이제 염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마사지를 하거나 눌러주면 안 될 것 같고요. 항생제 요법을 하고 그다음에 다리의 심장보다 좀 올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발목 펌프 운동.
0: 네네.
1: 발목을 이렇게 폈다 당겼다 아니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줬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주다 보면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실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탈모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나이 들어서 이제 탈모가 되거나 이제 머리가 벗겨진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1: 네.
0: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이거 많이 고민도 하고 여성들도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과거보다 탈모 인구가 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더 많이 관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1: 두 가지가 다 있죠.
0: 그래요?
1: 저희가 이제 어떤 암 관련된 것도 암이 과연 늘었는지를 보면 암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암 관련된 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0: 발견이
1: 많이 돼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뭐
0: 예,
1: 대표적인
0: 예.
1: 질병 중 하나 갑상선 암이죠.
0: 예,
1: 갑상 초음파를 옛날에 거의 안 하다가 많이 하면서 그 발견률이 굉장히 높아진 게 있죠. 탈모도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우리 현대인의 환경 자체가 탈모가 많이 생기는 환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영양 섭취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플러스 알파에서 탈모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생기는 거는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0: 자연스러운 걸로 이해를 했죠.
1: 네. 근데 네. 요즘에 제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또 진료하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아버지 세대가 이제 탈모가 돼가지고
0: 네.
1: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미리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특히 이제 이렇게 머리 옛날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0: 예.
1: 이제 이거는 치료를 하는 이제 그래서 비만 자체가 이제 옛날에는 어떤 미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질병으로 온 것처럼 탈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에서도 당연하게 봐야했던 탈모에 대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또
0: 네.
1: 치료제에 대한 어떤 허용성이랄지 인식도 굉장히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환경도 있고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관심도도 올라간 양자적인 문제가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이게 미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요즘에 또 뭐 네. 건강보험 얘기도 나오니까
1: 네,
0: 뭐
1: 네.
0: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용적인 쪽 이를테면 가발을 쓴다거나 뭐 심는다거나 이런 거 말고
1: 네, 네.
0: 최근에 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제 관심 갖는 분들이
1: 네.
0: 많아요.
1: 네, 네.
0: 이게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0: 예.
1: 이게 남성형 탈모하고 여성형 탈모를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여성형 탈모는 조금 더 복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출산, 그다음에 갱년기를 좌우한 이제 그런 또 폐경이나 환경의 문제,
0: 네.
1: 그다음에 다이어트나 갑상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남성형 탈모에는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남성 호르몬의 문제거든요.
0: 예.
1: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0: 예.
1: 남성 호르몬이 이제 DHT라는 물질로 이제 변화되는데
0: 예.
1: 그 물질이 이제 모낭을 얇게 만들고 그다음에 길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빨리 이제 탈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예.
1: 그 DHT를 줄여주는 약에 대한 어떤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부터도 이제 그런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탈모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면서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0: 예.
1: 남성 호르몬이 DHT로 변화되고 DHT가 지속적으로 이제 모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0: 예.
1: 먹지 않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효과는 떨어지겠죠.
0: 예.
1: 하지만 이제 이 약을 먹는 동안은
0: 예.
1: 그런 모낭의 어떤 굵기가 유지되고 탈모가 급속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시간을 보내준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환자분들 진료하다 보면 옛날에 이제 뭐 이제 먹는 연령도 굉장히 젊어졌고요.
0: 네.
1: 가령 예를 들면 20대부터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0대부터 먹는 친구들도
0: 그럼
1: 있고.
0: 그 친구들은 지금 본인이 탈모가 시작됐다고 느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그 증상까지는 안 왔는데.
1: 두 가지가 다 있죠.
0: 아,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니까 나한테 유전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0: 예, 예.
1: 뭐 근데 뭐 모발이 아주 풍성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이제 약을 먹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다 보면 머리카락이 모낭 소형화라고 하거든요.
0: 예, 예.
1: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고 이 M자가 좀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0: 예, 예.
1: 아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면 탈모가 가역적이지 않겠구나.
0: 예.
1: 그러면 점점 진행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시점에는 이제부터 이제 약을 먹을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친구들의 어떤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0: 예.
1: 물어보다 보면 옆에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먹다 보면 아 그걸 보고 나는 효과를 봤다는 그 이야기가 좀 해자되면서
0: 예.
1: 또 병원에 와서 또 상담을 하고 그렇게 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0: 그럼 그 약이 두 가지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1: 예, 예, 예.
0: 탈모가 진행되는 걸 멈춰주거나 막아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1: 예, 예.
0: 없는데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1: 없는 게 생기게 하는 약은 아직 없어요.
0: 없죠.
1: 예, 예. 그래서 이제 탈모 신호를 줄이는 약. 아까 제가 중요한 건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신호인데
0: 네.
1: 그 이 DHT가 모낭을 점점 작게 만들면서 가늘게 만들거든요.
0: 나이 들면 그 진행되는 속도가
1: 예,
0: 있으니까.
1: 예.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는 대표적인 약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예요.
0: 네, 네.
1: 워낙에는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할 때
0: 예.
1: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머리도 있지만 전립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0: 예, 예.
1: 전립선의 크기를 키운다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에 쓰던 약을
0: 예.
1: 이렇게 일부 개량한 약,
0: 예.
1: 그 용량을 줄이거나 개량한 약으로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땡땡이라고 했던 피나스테라이드 계열,
0: 예, 예.
1: 그다음에 두다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을 먹게 되고요.
0: 예.
1: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모낭이 오랫동안 성장 기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약이 있어요.
0: 예.
1: 이번에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요.
0: 아.
1: 미녹시디. 그러니까
0: 예, 뭐
1: 그러니까
0: 들어봤어요.
1: 들어보셨죠. 예. 그 혈류를 강하게 하는
0: 예.
1: 그런 약들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녹시디 같은 경우는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뿌리는 약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도는 좀 달라요. 남성은 예. 좀 강한 농도를 쓰게 되고 여성은 좀 약한 농도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치료를 하는 거죠. 예.
0: 그럼 자연스럽게 남성과 다르게 여성은 또 원인이 다르고 예. 치료도 예. 다르다고 하셨어요.
1: 예.
0: 여성 탈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그래서 남성 탈모는 이제 호르몬의 영향,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호르몬의 그 대사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반면에
0: 네.
1: 여성 호르몬도 물론 이제 나이가 영향을 많이 받겠죠. 모발은 어떻게 보면 피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0: 피부죠? 예, 예.
1: 우리 몸이 잘하는 대사 조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나이가 들수록 우리 대사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0: 예.
1: 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모낭에도 전달되는 영양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점점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남성 그게 플러스 알파 해서 남성 호르몬이 계속해서 전 생애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고
0: 네.
1: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철분 부족. 철분 부족이 굉장히 심해진 시기가 임신하고 수유기 시,
0: 예.
1: 그다음에 출산 시,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이상,
0: 예.
1: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해도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남성이나 여성들이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서 또
0: 예.
1: 탈모가 굉장히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주사제들 있잖아요. 주사제를 하면서 먹는 양이 줄어들고 살이 급격히 빠지면 또 탈모 오기도 합니다.
0: 예, 예.
1: 그다음에 출산 후 변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폐경이나 완경 전후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든지
0: 예.
1: 흡연. 음주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0: 예.
1: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여성형 탈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성형 탈모는 조금 남성형 탈모에 비해서 남성형 탈모는 앞쪽에서 오죠.
0: M자로. 예.
1: 여성형 탈모는 이게 가르마 쪽에서 오거든요.
0: 정수리 쪽에서.
1: 예. 예.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수리가 조금 이제 덤성덤성해진다든지 넓어진다든지 그러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0: 예. 예. 아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가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2222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뒤통수 좌측 중간 한 부분이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형성 탈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반복됩니다. 원형 탈모의 원인 이건 또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1: 네. 원형 탈모는 이제 남성 호르몬 영향이라기보다는
0: 네, 스트레스?
1: 자가 면역입니다.
0: 아, 자가면요.
1: 예, 그 동그랗게 떨렸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물론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트레스라든지
0: 네.
1: 생활 습관의 불규칙성이 자가면역을 발동을 시키는 거죠.
0: 네,
1: 자가면역을
0: 네.
1: 발동시켜서 우리 모낭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0: 거군요. 네, 네.
1: 그래서 염증작용이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거죠.
0: 예.
1: 동그랗게 뭐 동전이 뚫렸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만다든지 그다음에 자가면역을 좀 완화시키는
0: 네.
1: 치료를 해서 이제 완화시키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에 의한 거기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데
0: 예.
1: 이게 문제가
0: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1: 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이 영구적으로

0: 영역이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굉장히 우울증이나 그런 부분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탈모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보험을 해줘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탈모가 이제 유전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건 많이 알려진 건데 정화 700 쓰시는 분입니다. 아이디. 아들 탈모는 아버지만 남나요? 엄마는 모발이 풍성합니다. 엄마의 유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말씀해 주시고.
0: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남성형 탈모가 유전이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찬반이 안 논이 많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그런 또 가족력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남성인 탈모를 일으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게 남성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전화된 대사체인 DHT에 영향을 많이 받는
1: 예.
0: 성향을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1: 예, 예.
0: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체질이었다고 한다면 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만 그게 꼭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탈모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 그러니까 남성형 탈모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예.
0: 그건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탈모가 남성형 탈모는 갑자기 어느 날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스트레스 받고 이거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더 해로울 수가 있어요.
1: 예.
0: 시간을 두시면서 이제 탈모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약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 습관이나 수면이나 스트레스나 영양 섭취, 특히 영양 섭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뒷번호 959 쓰시는 분은 앞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이고 아내분께서 정수리 쪽이 탈모로 환하게 보여서 안쓰럽다고 어찌하면 되나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 약간 미녹실이라는 약제를 드시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고요.
1: 예, 예.
0: 미녹실이나 약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바르시고 그러면 조개 치료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미녹실이나 약제를 먹게 되면 효과는 굉장히 있지만 아무래도 털이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러니까 머리에만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1: 다른 데도 많이 나요.
0: 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이제 딱 조절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혈압도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철분,
1: 네.
0: 페리틴,
1: 예.
0: 비타민 D,
1: 예.
0: 아연, 비타민 B12, 엽산 오메가3 등이
1: 예.
0: 탈모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약을 예. 도와줄 수 있는 영양제 따로 있어요?
0: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성분은 예. 아마 단백 이게 우리가 탈모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예.
0: AI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철분, 비타민 D, 아연 이런 게 좀 풍부한 음식 위주로 좀 섭취를 하시려고
1: 예.
0: 노력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사하나 예. 사모님께서는 앞서서도 잠깐 다뤘었던 탈모약을 먹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머리가 급격히 빠집니까? 탈모약을 먹었다가 끊어버리면
0: 예.
1: 금단 현상.
0: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약을 끊고 나서 이제 괴로운 현상.
1: 예.
0: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담배 끊으면 이제 금단 현상 예. 나타나는데 그러한 종류의 금단 현상은 아니고 금방 네.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예.
0: 그래서 치료 효과가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아, 빠진다?
0: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빠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잡아주고 있었잖아요.
1: 예, 예.
0: 잡아주고 있는데 안 잡아주니까 탈모가 다시 정상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
1: 예.
0: 끊었다고 해서 가속도가 붙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잡아주고 있던 게 풀리니까
1: 예.
0: 탈모가 더 심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죠.
1: 예. 4615 뒷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탈모약을 7년 정도 이제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 혈소판이 줄고 몸이 부어서 중단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중단을 했다 안 먹으니까 이제 콩팥하고 심장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간 수치가 2년 전에 11만 아니면 110.000?
0: 예, 예.
1: 예.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간 수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0: 아마 지금 11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1: 네.
0: 혈소판 수치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1: 네.
0: 아까 간 수치, 혈소판 수치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 자체는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극히 드문 약이고
1: 네.
0: 아까 혈압약처럼 장기 복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에게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1: 네.
0: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주 드물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 기능이나 혈소판 기능이나 다양한 쪽에 영향을 미치는 이거는 예측지 못한 거.

0: 거예요.
1: 네.
0: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치하고 상의하면서 약 그 검사를 하시면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남성 호르몬 이 약을 먹게 되면 PSA라는 전립선 종양 수치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건강검진할 때 이 PSA 수치가 전립선암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남성 탈모약 먹고 있다는 걸 주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건강검진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혈액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건강검진을 하실 때는 전립선 검사를 하신다면 아 내가 이거 약을 먹고 있다는 걸 미리 이제 정보를 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되세요.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예, 답변해 예. 주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가 있을 땐 병원을 방문하는 게 맞아요. 예. 약을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탈모라는 이 상황이 왠지 뭐 인터넷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훅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느 과를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걸 좀 정리해서 빨리 짧게 네. 말씀해 주세요.
0: 일단은 이제 탈모를 보는 과는 네. 본인 주치하고 상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가정의학과에다가.
0: 예, 가정의학과 내과.
1: 예, 예.
0: 그리고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으면 피부과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면 피부과. 그렇지 않으면 가정의학과 내과를 다 가서 주치하고 상의하시면서 사리 깊게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무서워할 질병도 아니고 꼭 치료해야 되는 질병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0: 본인의 덕실을 따져가지고 나의 앞으로 삶의 방향을 따라서 이제 치료해야 되는
1: 예, 예.
0: 그런 어떤 하나의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내가 뭐 해봤더니 어디 약국에서 뭐 하면 거기 좋대. 그
0: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약을 먹어도 그렇게 몸에 부담이 올 수 있는데
1: 네.
0: 잘못된 치료를 하면 건강을 망칠 수가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8시 25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부터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은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덕소산패에서 서종까지 15km 길게 정체입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서용인분기점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7km 정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도 4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양양 오산에서 남사까지 8km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충청권 부근 이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망양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쪽으로 가다 서다 반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당진분기점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일죽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진입로 갓길인데요. 여파로 일죽 졸음쉼터를 임시 폐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 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주말인 오늘은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 31도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8월에 해당하는 기온이긴 하지만 습한 더위가 아닌 뜨거운 더위라서 그늘에 머물거나 양산으로 햇볕을 차단하신다면 체감하는 더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32도 등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30도로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울진 24도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시간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관련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해요. 청소년 수련 시절이라면 뭐 수학여행 갔을 때 숙소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네.
2: 그 저도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강원도 뭐 설악산이나 이제 예. 경주 불국사 수학여행 갈 때 네. 이제 학생들 단체로 머물던 숙소로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1: 네.
2: 그런데 꼭 수학여행 할 때 수련 시설에 묵을 필요는 없어요.
1: 네.
2: 이제 보통 수련 시설을 이용할 때는 어떤 목적성을 갖고 갑니다. 요즘에는 수련 활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청소년 수련 시설의 특징은 숙박뿐 아니라 수련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1: 네.
2: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숙박뿐 아니라 체험, 인성 교육, 문화 활동,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응급 조치 체계 등도 이제 법적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걸 충족해야 되고요.
1: 네.
2: 이 수련원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 지도 자격증이나 또 매년 일정 이상 안전교육도 수료를 해야 되고요.
1: 예.
2: 특히 학교 보건실처럼 수련시설에는 이제 간호 자격을 갖춘 분이 보건실에서 상주를 하고 계셔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안전한 교육체험 활동을 하는 목적성을 가진 인증된 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예.
2: 학교 현장 체험이나 1박 이상의 수학여행이 이제 많이 요즘에 주춤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들이 있어요.
1: 예, 예.
2: 정식 명칭은 학생 교육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곳에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가져와 봤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수련원 학생들이 하는 데는 그냥 여관이었어요. 단체로 몰려서 사고도 네. 치고 막 도망도 네. 다니고 막 맞아요. 이상한 짓들도 하고.
2: 맞아요.
1: 근데 그 옛날엔 그러려니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터진 적이 많았었거든요.
2: 많았죠.
1: 뭐 네. 불이 나거나 사고가 네. 나서 사람이 뭐 크게 뭐 안 좋게 되거나. 근데 그런 거 말고 요즘에는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있고 네. 이런 곳을 교육청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단 네. 말이에요. 여기 가보셨어요?
2: 그 지난주에 1박 2일로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었고요.
1: 예.
2: 남양주시에 있는 대성리 학생교육원에
1: 네.
2: 이제 우리 학교 6학년 두학급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어요.
1: 예예.
2: 여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고요. 사실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원에 입소한 건 정말 이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1: 예.
2: 예전에 스카우트 뭐 담당 교사 하면서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그나마 그때는 학교에서 가끔 아이들 수련 활동을 좀 시켰거든요. 뭐 어린이 해병대 캠프 뭐 인간생활학교라고 해서 학기 중에 뭐 협동심이나 단체 활동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수련원에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들이 그때는 있었어요.
1: 예.
2: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외부 활동에 대한 각종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사설 수련원들이 많이 지금 없어진 상태고요.
1: 예.
2: 그래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이제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네. 좀 많이 놀랐어요.
1: 선생님도 그럼 그곳을 처음 다녀오신 거예요?
2: 네.
1: 어떻게 놀랐어요?
2: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 반응에서 놀랐고요.
1: 예.
2: 그러니까 예전과는 또 사뭇 다른 진행 시스템 때문에도 놀랐고 이제 제일 놀란 건 교육 퀄리티가 놀랐어요.
1: 예.
2: 우선 아직도 수련원 처음 이제 도착해서 아이들 방 배정할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1: 예.
2: 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쌤, 방에 침대가 없어요. 수련원 시설에는 보통 이제 침대가 없거든요.
1: 예.
2: 이제 한 방에 5명, 6명 정도 같이 자고요. 이제 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엄청 신기했나 봐요.
1: 예.
2: 방에 침대가 없다는 거에 놀라고 이제 TV도 없고 한쪽 벽에는 옷장하고 매트리스, 뭐 이불, 베개만 있는 방은 이제 처음 본 거죠.
1: 예. 예.
2: 더구나 5명, 6명이 한 방에서 자는 건 이제 처음이라서 네. 그것만으로도 엄청 신기했고요. 사실 저도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생활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구나
1: 네.
2: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더구나 이제 코로나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련 시설의 단체로 숙박은 이제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고 그것만으로도 이 아이들한테 이제 도전거리가 되었던 거죠.
1: 네.
2: 그리고 이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방에 잠깐 짐을 푸는 시간에 벌써 자기들끼리 베개 싸움하면서 노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1: 예.
2: 보통 요즘에 이제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아이들이 숙소에서 짐 푸는 시간에 짐은 대충 구석에 놓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스마트폰 하거든요.
1: 아, 호텔에 뭐 수학여행 가거나 이럴 때 하면. 네. 네.
2: 그런데 수련원 방은 일단 침대가 없는 빈 공간이니까 아이들이 바로 활동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1: 스마트폰 안 보고.
2: 네.
1: 아, 그렇군요. 불편하지 않아요?
2: 이제 네다섯 명, 뭐 다섯 명, 여섯 명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네. 이제 1박 2일이라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이제 불편함보다는 어떻게든 놀아보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1: 예.
2: 그간에 뭐 학교의 학원의 숙제에 이제 눌려있던 심정에서 이제 느껴지는 해방감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고요.
1: 아, 그 집에서 안 자고 친구들이랑 네. 자니까.
2: 물론 이제 좀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이 방에 붙어 있진 않아요.
1: 네.
2: 이제 공동 화장실, 이제 공동 샤워실이었는데.
1: 군대 내무반처럼 생겼구나. 그러면 예예. 예.
2: 특히 이제 샤워실은 한 번에 8명 정도만 가능했거든요.
1: 예예. 예.
2: 이제 밤에 9시 넘어서 활동을 마치고 씻어야 했는데 이제 방별로 기다리면서 샤워를 한 거죠.
1: 네.
2: 이때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지루해하기보다. 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1: 뭘요?
2: 그러니까 요즘에 대중목욕탕 가는 아이들 또 많이 없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친구들 여럿이서 같이 다 벗고 씻는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2: 그 경험 자체가 네. 벌써 네. 이제 좀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제 신기했던 거죠.
1: 네.
2: 뭐 방에 침대가 없고 TV도 없고 샤워실은 기다려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불편했다기보다
1: 네.
2: 아이들한테 처음이다. 신기하다. 재밌다.
1: 예, 예.
2: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또 제가 보기엔 좀 신기했고요.
1: 예. 아이들 반응도 놀랐고. 근데 앞서 진행 시스템이 놀랐다고 하셨거든요.
2: 예, 그 처음 수련원에 입소하면 이제 수련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1: 예.
2: 이제 아이들은 강당에 모여서 안전 교육을 받고요. 또 인솔 교사는 따로 별도 공간에서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안내를 받는데요. 저희는 이제 담임이 두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수련원 분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두 명인 인솔 교사를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더라고요.
1: 예.
2: 그러니까 제 기억에 뭐 10년, 15년 전에 그때는 뭐 한 최소 두세 번 정도는 1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원을 다녔었는데.
1: 네.
2: 수련원 원장님이 직접 인솔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던 기억이 그러니까
1: 인솔교사
2: 없거든요.
1: 인솔교사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선생님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예. 한 거예요. 예. 그 수련원 쪽에서.
2: 그러니까 아이들 따로 선생님들 따로 원래 하긴 하는데
1: 예.
2: 수련원 원장님이 오셔서 따로 선생님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예. 이제 담당 직원분이 와서 선생님들. 뭐
1: 여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네. 했을 텐데. 뭐
2: 학교에서 뭐 수고 많으셨을 텐데 아이들 관리는 뭐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어디서 쉬시다 가시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엔 제법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선생님들 뭐 쉬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와서 보면 좀 부담된다는 것도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1: 예.
2: 근데 이번에 분원장님이 오리엔테이션에 오셔서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이 일단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주셔서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뭐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인솔 선생님들도 꼭 함께 같이 있어 달라는 걸 철저하게 당부를 해 주시더라고요.
1: 이제 네.
2: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여기는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오히려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1: 예.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궁금하고 아이들 옆에서 그럼 같이 하셨을 텐데 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2: 일단 두 학급 정도의 적은 인원의 활동인데도
1: 두 학급이면 몇 명 정도예요?
2: 지금 50명 정도
1: 50명?
2: 됩니다.
1: 예.
2: 그런데 4명에서 5명의 청소년 지도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시더라고요.
1: 예.
2: 그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한 명의 강사가
1: 예.
2: 뭐 인원이 좀 많다 하면 뭐 2명 정도가 진행했는데
1: 예.
2: 최소한 4명이나 5명의 선생님들이 50여 명의 학생들 활동에 함께 하니까 거의 진행 선생님들 한 명당 학생 10명 정도만 커버하게 된 거죠.
1: 예.
2: 그것만으로도 사실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예전에는 정말 아동발달에 대한 잘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1: 그냥 아르바이트 알바.
2: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잠깐 이렇게 알바처럼 머물다 가시는 분들이었는데 여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미 10년, 20년 거의 베테랑 전문가분들이 안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막 주락펴락 하시는데 참 인상적이었고요.
1: 예.
2: 예전에 정말 아이들에 대해 너무 모르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수련활동 관련 일들을 이분들이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1: 예.
2: 운영 자체가 이제 공무원증들을 다 달고 하시더라고요.
1: 아, 선생님들께서?
2: 네. 거기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그가 많이 노력들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2: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이제 공공수련원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기회가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적어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련원들은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련 활동을 진행하는 학교 비율이 이제 많이 낮아졌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1: 학교에서 이런 수련 활동 자체를 좀 기피하는 네. 경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네. 아무래도 네. 학부형들의 여러 가지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괜찮고 체계적으로 네. 잘 되고 있더라.
2: 네.
1: 근데 이게 비용은 어때요?
2: 그 제가 다른 교육청 학생 교육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달리 전화를 해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번에 서울교육청 학생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곳들을 찾다가 이제 대성리 교육원을 간 건데요.
1: 네.
2: 식비가 4,500원. 뭐 이 정도면 일반 식사비의 절반도 안 되죠.
1: 예.
2: 그리고 무엇보다 숙박비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비가 무료였어요.
1: 오.
2: 예,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에서 가장 큰 비용을 보통 숙박비가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없으니까 이제 버스 대절한 거 이제 학생 수만큼 N분의 1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추가로 야간 안전을 위해서 이제 사설업체에서 야간 안전요원 두 분을 계약해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아이들 머무는 숙소 이제 복도에서 밤새 아이들 안전을 살피게 했거든요. 물론 수련원에 상주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 이제 밤 12시 이후에는 그분들도 다음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쉬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안전요원만 저희가 따로 추가한 거죠. 그렇게 해도 뭐 숙박비와 교육 프로그램 진행비가 무료니까 일반 수학여행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비용으로 다녀온 거고요. 아마 다른 지방의 다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1: 예.
2: 예전처럼 비용 때문에 수련활동을 못 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식비가 4,500원인데 그 아이들 식사는 좋아했어요?
2: 아, 네. 괜찮습니다.
1: 괜찮아요?
2: 괜찮았어요. 네.
1: 근데 그 이런 곳은 이제 홍보대사 아니시잖아요.
2: 아닙니다.
1: 네, 다녀오셔서 좋아서 이제 이런 것들 네. 좀 권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
2: 네.
1: 근데 앞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그냥 하지 말고 수업만 해라. 괜히 이렇게 가서 사고 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분위기가 있는 건 맞잖아요.
2: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학생 수련원 이야기를 들고 온 거고요.
1: 네.
2: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데리고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안전에 대한 거의 무한 책임이나 또 각종 민원 때문에 체험 활동이 멈춘 상태의 학교도 많고요.
1: 네.
2: 그래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 또 누구보다 수학여행이나 수련 활동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 또한 계셔요.
1: 네.
2: 일단 사설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는 수학여행은 엄두가 나지 않으신다면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교육원부터 한번 문을 좀 두드려 보시라는 말씀을 해보고 싶었고요.
1: 예.
2: 뭐 밤늦게까지 밤 10시까지 보건실이 운영이 돼요. 그리고 진행 관련 각종 안전규칙이나 규정을 그 어느 것보다도 원칙적으로 지키고 있고요. 또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가 생겨도 상시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인원도 상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시간상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1: 네.
2: 일단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정말 꿈 같은 경험을 안겨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전문 베테랑 청소년 지도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교육청 소속 학생 교육 수련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예. 전 제가 수학여행 다녀온 게 40년 됐는데 그때 네. 그 수학여행지의 그 숙소하고 네. 그 프로그램도 다 기억에 남아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우리 아이들도 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네.
1: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동요 듣겠습니다. 이유미 어린이가 부릅니다. 호숫가에서.

0: 네, 이번엔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 이야기를 합니다. 매거진 생활법률 이재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예. 중고거래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 이 개인 간 거래는 일반 쇼핑몰과 달리 이 소비자 보호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당근이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걸로 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분쟁 해결 방법 이거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분쟁이 많아요?
1: 요새 뭐 다들 일상적으로 쓰시는 거래 방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거래가 늘어났으니 당연히 분쟁도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뭐 설명하고 다른 물건이 도착했다.
0: 예.
1: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0: 예.
1: 그리고 정품인 줄 알았는데 가품이었다. 등등의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0: 예.
1: 그래서 물건 상태뿐만 아니라 이제 거래 상대방이 이걸 설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자가 책임질 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0: 네.
1: 그리고 이게 사기에 해당할 것인가. 뭐 등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커뮤니티 쪽으로 해서 무슨 중고 나라니 뭐니 네. 이런 데서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는 아예 앱으로 만들어져
1: 맞습니다.
0: 가지고
1: 네.
0: 당근이니 뭐니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퍼졌어요.
1: 네.
0: 근데 개인 간에 이러한 거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곳을 이용한 거래. 이게 법적으로 어떤 관계라고 해야 돼요, 이걸?
1: 기본적으로는 사인과 사인.
0: 네.
1: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민법상 매매 계약 관계라고 봅니다.
0: 민법상의 매매계약.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자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뭐 상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그냥 물건을 팔면 넘기면 되고 그다음에 구매자는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에 관한 규정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특히 거래 상대방이 조심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0: 제가 노트북을 사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을 해서 막 봤더니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이 잘 없고 비싸요. 그런데
1: 네.
0: 봤더니 중고 사이트를 딱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서 딱 괜찮은 물건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어.
1: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보자면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로 뭐
0: 네.
1: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뭐 7일이면 7일, 14일이면 14일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1: 내가 마음만 바뀌면 그냥 택배비만 받으면 다시 보낼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개인 간 거래는 구매자가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뭐 색상이 달라요. 써보니까 실제로 받아보니까 새 제품하고 다르게 사용감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사용감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 또 사람마다 기대하는 것이 다르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0: 하지만 이게 사기가 아닌데
1: 네.
0: 서로 간의 약속인데 확실히 확연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럴 때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당연히 그건 그래야겠죠. 그래서
0: 네.
1: 결국 그 선이 문제가 될 겁니다.
0: 예.
1: 결국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정상 작동하는 제품이에요라고 말했는데 고장이 나 있었다. 또는 하자가 없다 그랬는데 굉장히 큰 손상이 있었다라고
0: 예.
1: 되면은 당연히 환불을 해주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서 맞겠죠.
0: 예.
1: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하자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가
0: 예.
1: 이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환불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애초에 고지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현저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1: 네.
0: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1: 네.
0: 거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고 없음 이 정도가 아니고
1: 네.
0: 환불 불가,
1: 예.
0: 교환 안 됨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럼 그때는 환불 안 되는 거예요?
1: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환불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0: 예, 예.
1: 그것도 이미 설명한 내용에 포함된 것이니까요.
0: 예, 예.
1: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판매자의 책임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판매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히 설명을 했고
0: 예.
1: 그리고 실제 물건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를 서로 확인해야 된다는 의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0: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1: 사실은
0: 얘기가
1: 그렇습니다.
0: 제일 중요한 부분인
1: 네,
0: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실제적으로 어떤 분쟁들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예를.
1: 예. 중고 제품은 당연히 사용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정말 뭐 신제품과 비슷한 신동급 뭐 이런 새로운 표현들도 있던데 그래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되게 애매해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감 있음, 생활 손상 있음 이런 식으로 미리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걸 알고 샀다면 그리고 예. 이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0: 네.
1: 그리고 요새는 사진을 많이 올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에 명백하게 그 내용들이 올라있다면
0: 네.
1: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휴대전화든 뭐 차량이든 이런 경우에는 뭐 침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리를 큰 내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 이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뭐 아주 경미한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구매자가 알았다면 그걸 살지 말지 그리고 그 가격을 주고 살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근데 판매한 사람이 당신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거 몰랐는데 내가 할 땐 안 그랬는데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네. 어떻게 돼요?
1: 실제로 판매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나오는 주장인데요.
0: 예.
1: 그렇지만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면책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판매자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충실히 설명했는가
0: 네.
1: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고 샀을 수 있죠. 그랬지만 나중에 충분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 확인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인가
0: 네.
1: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전달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죠.
0: 그러니까 고의로 숨긴 건지 정말 몰랐던 건지 이게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숨겼는가
0: 예,
1: 그리고
0: 예.
1: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숨겼는가
0: 예.
1: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0: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누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저 사기당한 것 같아요 토로하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주로 댓글로 달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세요.
1: 네. 네,
0: 대면 거래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면 거래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뭐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켜지긴 켜지는데
0: 네.
1: 한 5분 있으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전자제품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들이고
0: 예.
1: 이런 하자들은 일반적으로 만나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넌 책임이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0: 그러니까 전기밥솥을 샀어요. 구매를 했어요.
1: 예.
0: 중고 거래로.
1: 네.
0: 밥을 지어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직접 봤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1: 네. 그래서 알고 있던 중요한 문제를 숨겼는가. 사실 판매자의 인지의 영역이고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0: 예.
1: 이걸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0: 네.
1: 결국에는 이 부분들에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0: 또 어떤 뭐 사례 같은 게 있어요?
1: 그리고 뭐 싸게 샀으니까 중고 제품이니까요.
0: 예.
1: 싸게 샀으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 정도 하자는 라는
0: 아.
1: 주장도 당연히 있겠죠.
0: 예.
1: 새 것처럼 정말 깨끗할 수는 없겠죠. 물론 가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0: 내가 이 정도 가격을 받는 이유는 내가 사용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내가
1: 네.
0: 부르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뭐 100만 원짜리인데 50에 판다. 뭐 30에 판다. 20에 판다고 봤을 때는 그 가격에 적당한 정도의 중고의 작품의 상태가 있을 것이고
0: 예.
1: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고 돈을 비싸게 받았다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면
0: 예.
1: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죠.
0: 법적 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도위로
1: 네.
0: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네요. 대부분 다.
1: 생각보다 법이라는 것이 네. 일반적인 상식에 다르지 않습니다.
0: 네. 네. 네.
1: 그 범위에 있을 겁니다.
0: 근데 이제 가짜 이제 가짜.
1: 네.
0: 가품.
1: 네.
0: 그 시계 명품 시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면 명품 옷인 줄 알았는데 이게 봤더니 뭐 병행 수입 제품이라는 등
1: 네.
0: 아니면은 이게 뭐 S급 무슨
1: 네.
0: 뭐
1: 스트 뭐 써있죠.
0: 네.
1: 스타일. 예.
0: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1: 그것도 당연히 이건 단순히 거래 품질 문제는 아니겠죠.
0: 예.
1: 정품이냐 아니냐는 거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품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건 핵심 내용이 잘못된 경우이고
0: 네.
1: 특히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설명했는데 가품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범죄, 사기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0: 예.
1: 알고도 속였다면요.
0: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도 이거 나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이거 정품으로
1: 예.
0: 내가 알고 받았어요.
1: 예.
0: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 정품으로 알고 했는데 실제로 정품이 아니었고 정품 가격을 받았다고
0: 네.
1: 되면
0: 네.
1: 사실 이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이라고 일반적으로

0: 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알게 돼 몰랐지만 나중에라도 구매자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랬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을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건데
0: 예, 예. 쉽진 않죠.
1: 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있어요. 뭐냐면 네. 중고거래가 아예 안 되는 제품 같은 게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품목이 있죠. 네.
0: 이건 개별적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1: 예.
0: 예를 들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상 허가받은 판매자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내가 먹다가 남은 약이 있어. 그렇다고 팔 수는 없는 거고요.
1: 예.
0: 그다음에 주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건 이제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주류 같은 경우도 취급하는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1: 예.
0: 술을 팔지는 못합니다. 위스키 공병을 팔고 있고
1: 예, 예.
0: 와인 공병을 파는 경우 있어도
1: 예.
0: 예, 술을 직접 팔 수는 없게 되어 있어서 그것들은 예, 실제로 그걸 팔게 되면 중고 플랫폼 자체에서 이용 제한하거나 문제를 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1: 예, 예.
0: 그다음에 뭐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도 담배는 당연히 못 팔아요. 담배도
1: 예.
0: 면허권자만 팔 수 있는 것인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규제가 생기면서 예, 담배에 해당하는 부분들 약간 뭐 필터 뭐 아주 소소한 것들은 뭐 도와주는 것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보조,
1: 네.
0: 보조하는 것들은 담배에 해당하는 부분 전자담배 중에서도 그것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1: 네.
0: 그다음에 상품권이나 이용권 같은 경우도 이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대목인데 이 상품권 이용권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기명식으로 되어 있거나 뭐 사람이 지정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에도 발행 조건이나 약관에서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사셨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걸 한번 내가 양도받아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쓰던 물건 그냥 이거 네.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걸 내가 꼭 해서 그냥 버리느니 아니면 네. 안 쓰느니 누군가에게 넘기겠다 이런 네. 걸로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0: 네. 법상 물건 거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는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1: 예.
0: 그래서 해당 물건이 거래가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뭐 플랫폼에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법 위반이 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중고거래할 때 주의하고 지켜야 할 것들 끝으로 알려주세요.
0: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나서 물어보든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남는 게 좋으니까 뭐 앱이라든지 뭐 문자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내용들을 조금 주고받고 물어보면서 근거를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1: 예.
0: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 사기당하는 경우 많잖아요. 실제로 막 물건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줘. 벽돌이 왔는데 이 상대방이 없는 사람이야. 또는 뭐 대포 통장이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온도 같은 것도 있고 옛날에 중고나라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 예, 뭐 실명이 인증된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치들을 플랫폼에서 많이 취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로 해서 뭐 이력이 좀 더 괜찮은지 이 사람이 이력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었거든요.
1: 예.
0: 뭐 그런 것들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매거진 생활 법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토요일 아침 함께하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늘 순서 마치겠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아 평년 2만

0: 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8월에 해당하는 기온이지만 한여름처럼 습한 더위가 아닌 뜨거운 더위라서요. 바람이 불어드는 그늘에서는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겠습니다. 또 야외에서는 양산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광주 32도, 춘천 30도, 전주와 밀양 31도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도 1도에서 4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아 더위가 덜하겠는데요. 강릉의 낮 기온이 27도, 울진 24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낮 동안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이란의 경고와 화물선 피격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공격받은 다음 날인 26일에도 17척이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등 모두 29척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측은 지난 사흘 반 동안 선박 1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또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8월 인도분 기준으로 배럴당 $71.99로 어제보다 4.34% 내렸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72.48보다 낮은 수준으로 2월 26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69.23로 3.74%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09%, S&P 500 지수는 0.05%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 막판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밀리며 어제보다 0.24% 내린 25,29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네갈이 이라크를 완파하며 월드컵 32강 진출을 다투는 조 3위 팀 간의 경쟁에서 한국이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네갈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조별리그 I조 마지막 3차전에서 이라크에 5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세네갈은 1승 2패로 I조 3위가 됐지만 골득실에서 3위 팀 중 6위에 올라 한국은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1리터의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을 최고 가격 인하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대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보유한 강남 오피스텔의 저가 임대 매매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을 두고서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